0: 금메달에 도전하는 대표팀은 오는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최성희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 전 총장이 2020년 3월 정전 교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장 대장을 없앴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내가 팀장을 바꿨다. 총무팀장이 대장도 같이 폐기해 나에게 야단을 맞았고 다른 부서로 보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올린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국가들은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무력대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압델 파타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홍해의 항행 안전 보장을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산지 중산간에 5mm, 제주도 해안에도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8도 등 24도에서 30도로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에서 15도가량으로 벌어지는 등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상 17.7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쌀랑하죠. 오늘 출근길 무난하셨습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협상.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버스는 첫 차부터 정상 운행.

0: 에 들어갔답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와 택시. 앞으로는 거리 풍경도 많이 바뀌겠죠. 일본은 미국 회사와 손잡고 내년부터 무인 택시 100대를 도쿄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무인 택시와 관련된 소식이 종종 들려요.
1: 네, 무인 택시가 달리자면요. 레이더와 카메라가 치밀하게 작동해서 보행자며 주변 상황이며 골목 구석구석 살펴서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할 텐데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이 마음이 쓰이죠. 미국에서는 15개 도시에서 로봇 택시가 서비스되고 있고요. 중국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1,500대 이상의 로봇 택시가 달리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서울 강남 지역에 돈 내고 타는 자율주행 택시가 있지만 시험 운전자가 타고 있어서 로봇 택시라 부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광주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11월에는 여기 상암동에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생긴다는 소리도 있으니까 우리 당당이님들 혹시 타시거든 소식 좀 주세요.
0: 네, 그리고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로봇 택시,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려면 도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도로에서 생기는 다양한 돌발 상황을 자율주행차에 실린 인공지능이 다 학습을 해야 안전성이 높아지니까요. 우리나라는 좁은 지역 안에 다양한 도로 환경이 많아서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자율주행 면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 예측도 보입니다.
1: 그만큼 운전하기 힘든 도로들이 있거든요. 예, 좁은 골목도 그렇고.
0: 아, 그렇죠.
1: 예, 그런 걸 극복해낸다? 야, 이거 자율주행으로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격변하는, 격동의 이런 표현 우리 현대사를 놓고 많이 쓰곤 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간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격동의 시기를 잘 살아내고 있는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오늘을 시작해볼까요?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큐원스 글로벌, NH농협손해보험, 당진시청,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우리 ENL 하루틴, 성원에드피아, 음주우엔 티맵대리, 금호타이어, IBK 기업은행,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브람산마의자, 도드람 한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0: 차차차.
1: 네.
0: 인생은 습관대로 풀리는 겁니다. 내 건강부터 챙기는 습관. 온몸 기지개 귀찮다 말고 해주세요. 거북목, 일자목 예방을 위해서 목도 도리도리 좌우로
1: 네.
0: 최대한 크게 돌렸다가 또 위도 봐주시고 아래도 봐주시고 오른쪽으로 크게 돌리기 또 왼쪽으로 크게 돌리고 목, 어깨 주변 뻐근한 데 없나 챙기면서 네.
1: 네
0: 목도 크게 크게 돌려주세요.
1: 아, 인생은 습관대로. 예, 얼마 전에 사업을 시작한 제 친한 형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나도 저기 기업가들이 한다는 아침에 저 침구류 정리부터 시작했어.
0: 일어나자마자 개키는 거요?
1: 네. 예.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침에 이부 자리를 잘 정리한다더라. 그래서 나도 시작했어.
0: 잘하셨어.
1: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0: 네.
1: 자,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말 자주 하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고요. 고맙다, 이쁘다 이런 말 자주 하면 또 그런 일만 많아진다고 합니다. 뭐든지 말하는 대로 오늘 아침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쪽으로 알려주세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네. 오늘의 첫 문자는요.
1: 네.
0: 한윤아님이 미니로 주셨어요. 동료의 새 차가 자율주행 된 데서 타봤는데 정말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어머, 타보셨구나.
1: 네. 하긴 제 지인도 제주도에서 진짜 위에 제주시에서 저 밑에 서귀포까지를 자율주행차로 네. 렌트를 해서 한번 해봤는데 신기하더라는 거죠.
0: 그래요?
1: 네네.
0: 난 무서워서 못하 이런
1: 그러니까
0: 거.
1: 처음에는.
0: 네, 난 그죠? 이렇게 뭐든지 새로 개발돼서 뭐 새로 한다 그러면 나는 못해.
1: 이거 정말 믿고 맡겨도 되는 거.
0: 뭘
1: 차가 갑자기 껴들려고 하면 내가 잡아야 되는 건가.
0: 마음이 편치 않아서.
1: 하는 것 같은데.
0: 네.
1: 한윤아님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이제 사람은 정말 사람답게 집중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고민을 또 따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 작업들은 기계에게 맡기고. 처음 문자 주셨습니다. 0412님. 아침에 이 얘기를 들으려고 그랬나요? 꿈에 무인 택시 탔다가 못 내려가지고 공포에 빠져서 깼네요.
0: 어머, 알 것 같아.
1: 우리가 딱 이런 단계를 거치고 네, 있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로봇에 대한 아직은 저 친근함보다는 약간 두려움, 어색함.
0: 예. 예.
1: 무인 택시인데 문이 안 열려.
0: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자, 그런가 하면 7842님은 여기는 안동 시골입니다. 방금 소독차가 와서 소독해줬어요. 모기가 입이 삐뚤어져 이젠 벌레가 없겠네요. 오늘도 여성시대와 함께해요 하면서 소독차가 다녀가는 운전.
1: 야, 정말
0: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쫓아다녔는데.
1: 그 방역차 하얀 그냥.
0: 희뿌연.
1: 네, 연기를 그냥 내뿜고는.
0: 확 쫓아다니면서 네. 막 이걸 더 맡아야 되는 거지. 그 안개 같은 소독약 흔적을.
1: 그래서 우리가 건강했나.
0: 아이고.
1: 근데 진짜 사진 속에 그 흔적을 딱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0: 네.
1: 예. 그래요. 방역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0: 네.
1: 아, 싫어, 이제. 예. 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달달한 라떼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첫 편지 전해드리기 전에 쪽지 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편지 아니고 쪽지. 이수정님이 주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요즘 가을이라 친구들이 머리를 모두 풀고 온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매일 쫑쫑쫑 따주기도 하고 양갈래로 묶어서 보냈는데
0: 엄마 나 오늘은 머리 풀고 갈래
1: 라고 하길래 그래라 날도 시원하고 나도 편하고 좋지 하고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딸이 갑자기 길거리에 서서 락커처럼 헤드뱅잉을 하는 거 있죠? 산발하고 학교 가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아우 한참으로 썼네요. 집에 올 때까지 그 생머리 유지해야 하는데 산발 귀신 돼서 올까 봐 두렵네요. 아셨습니다.
0: 아.
1: 이야, 이 머리에. 그치, 여름엔 더우니까 어쨌든 묶는 게 좋고.
0: 네, 그리고 네. 이제 긴 머리가 이렇게 목 뒤를 가리면 그나마 선뜻한 목이 조금 커버될 수 있으니까.
1: 네.
0: 근데 헤드뱅잉을 하다니.
1: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머리 풀고 긴
0: 머리가
1: 이렇게
0: 뭔가 흔들어 보고 싶었던 거야. 찰랑찰랑하는 그 느낌.
1: 찰랑찰랑하니까 바로 어젯밤에 저희 중3 아들이 저랑 똑 빼닮았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아빠 제 머리는 왜 이렇게 곱슬거리고 뻣뻣?

0: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여. 그 아빠 피야. 저 파마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도 머리 피는 거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오히려 더 뽀글거리는 파마를 하고 싶대.
1: 학교에서 허락하나요?
0: 그러니까 요새는 두발 그게 없더라고요. 딱히.
1: 자율화예요?
0: 네네. 네,
1: 그렇구나.
0: 그러면서 AI한테 본인 사진에 요거를 다 찍어봤더만요.
1: 어떤 유형의 머리 스타일이 어울리나.
0: 네, 그래서 네. 뭐가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야, 차라리 이렇게 뽀글뽀글, 아유, 귀엽네. 그래서 요걸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1: 오,
0: 네, 그러더라고요. 야, 참, 그래. 외모에 좀 신경 쓸 나이다.
1: 그래.
0: 예, 씻기만 잘 씻자. 자. 쪽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염윤아님의 쪽지예요. 깨톡으로 친구가 추석 선물을 보냈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쁜 마음에 누가 보냈나 보니까 따로 사는 딸과 아들이 보냈더라고요. 평소에 용돈과 선물을 엄마한테만 보내서 아내가 저한테 나눠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나서 선물 메시지를 열어보니까 응? 꽝 없는 뽑기? 이게 뭐죠? 알아보니 딸과 아들이 무료 랜덤 뽑기를 하려고 저한테 광고성 이벤트 스팸을 공유한 거더라고요. 에휴, 그럼 그렇지. 저도 공유받은 김에 랜덤으로 뽑기를 돌렸더니 막대 사탕에 당첨됐네요. 그래도 잠깐 행복했습니다. 달달한 막대 사탕으로 위로 받아보겠습니다. 당당이 분들도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1: 그래요. 아, 하여튼 그 막대 사탕도 어린이 마음으로 아기사 기뻐할 수 있죠.
0: 네네.
1: 네.
0: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이 야 이게 아빠한테도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1: 했던
0: 열었는데,
1: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좀 허무하셨겠다.
0: 약간 예, 그 마음을 이제 사탕으로 달래셔야겠어요.
1: 쪽지 남겨주신 이수정님, 염윤아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0: 자 이제 본격적인 편지 사연을 소개해드릴까요? 그렇죠?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박경자님의 사연이에요. 당당히 여러분 점심 한 끼로 100만 원 쓰신 분 계신가요? 제가 점심 한 끼에 100만 원을 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이없고 정신이 혼미해져 많이 당황했어요. 오늘 점심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약속이 있어서 지인이 다니는 복지관 앞으로 찾아갔죠. 마침 정원에 심어둔 오이가 생각나 한 개 뚝 따서 깨끗하게 씻어 작은 통에 담아 가져갔어요. 지인은 무척이나 고마워하며 한정식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반찬이 너무 많이 나오는 식당은 부담스럽고 다 소화하지 못하니 간단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지인께서는 말씀하셨어요.
0: 자네가 고마워서 오늘은 꼭 대접하고 싶으니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시게.
1: 그래서 뜻을 따르기로 하고 식당에 들어가 자리 잡고 주문했습니다. 밥상이 푸짐하게 차려지고 직원이 코다리 양념구이를 가위로 잘라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조각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더 작게 잘라놓고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그런데 씹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번개가 번쩍 저는 벼락 맞은 것처럼 악! 소리를 내며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노랗다 하는 말 그때 이해했습니다. 지인이 놀라서 괜찮냐고 묻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동안 입만 틀어막고 있었어요.
0: 왜 그러는 거예요?
1: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별일 아니라 했지만 실은 너무 아프고 시큰거려서 참기 힘들 정도였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화장실에 가서 치아 사이에 낀 가시를 빼내려 했지만 도무지 빠지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잇몸 사이가 들떠 있어 예감이 좋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코다리를 기름에 튀겨 양념을 빨갛게 발랐고 보기 좋게 배를 위쪽으로 해서 접시에 놨으니 등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한 입 물었는데 하필이면 뼈가 어금니에 딱 하고 부딪힌 거죠. 그래도 마음으로는 가시는 병원 가서 빼내면 될 것이고 이가 깨졌으면 이를 갈고 씌우면 될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다니던 치과병원에 갔지요. 생선을 먹다가 딱 소리가 났고 아프고 시큰거려서 힘들다.

0: 했더니만 우선 엑스레이를 찍어 확인하자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 사건이 쉽게 지나가리라고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진료실에 누워있으니 선생님이 차트를 보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

0: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깨진 생리를 잘라 조각 내어 조각을 하나하나 샅샅이 뽑아내고 뼈를 이식한 후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어휴, 뭐 단순한 일이 아니네.
0: 당장 발치해야 하고 윗니라서 잇몸에 공기주머니가 있어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참아야 하며 임플란트 하기까지는 석 달이 걸린다 했습니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니 의사 선생님은 속상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고 운이 나쁜 날이라고 생각하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깨끗하고 건강했던 나의 어금니가 그까지 생선뼈 하나를 못 이겨 박살이 나다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밥값은 2만 원인데 수술비로 거금 100만 원을 결제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왔습니다. 식구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에 거즈를 물고 있어 오물거리며 대충 설명했더니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며 큰아들이 말했어요.
1: 집에서 죽을 드셨어도 빠질 이였을 거예요. 아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0: 아유, 그 말에 무겁던 마음이 가라앉으며 오늘의 해프닝을 웃어넘겼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당당히 여러분도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식사도 늘 조심스레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의 치아는 정말 정말 소중하니까요.
1: 아유, 그러게요. 근데 큰아들의 이 접근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든다.
0: 예, 네, 엄마.
1: 기왕 이름 벌어졌고.
0: 죽을 자셨어도 빠질이었어요.
1: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아유, 내가 그 가시를 씹어갖고 이렇게 됐다 하면 두고두고 속상하지.
0: 예. 예.
1: 아니, 어차피 치료받을 이였다.
0: 아, 근데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까.
1: 오,
0: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분 그 표현 그대로 하늘에서 그냥 우르릉 꽝꽝 번쩍하면서.
1: 가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어금니 쪽에 이렇게 박혔나 봐요, 그죠?
0: 그죠.
1: 예.
0: 벼락 맞은 것처럼 악 소리를 내며 얼음이 돼 버렸다. 하늘이 노랗다.
1: 네.
0: 이게 진짜 갑작스런 이 충격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1: 제가 약간 뭐 예상컨대 그런 거 아니까 초콜릿 먹을 때 왜 초콜릿 쌓여진 은박지를 잘못해서 씹는 경우 있거든요.
0: 아, 그러면 그 이상하게 전기 나는 거 같이
1: 쫙.
0: 네, 맞아. 전기 나는 거 같이.
1: 네, 네. 근데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셨겠죠.
0: 아, 그럼 비교가 안 되죠.
1: 아, 예. 아무튼
0: 뿌리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으니 뭐.
1: 야, 이 치아 이쪽으로는 진짜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저도 요새 마른 오징어 이런 거 잘 안 씹어요. 예, 뭐 이렇게 껍데기 그 딱딱한 거 이런 거 잘 안 씹으려고 무서워.
0: 맞아, 맞아.
1: 네. 방건조 오징어, 아니면 촉촉 오징어 이런 거.
0: 좋아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 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엄마나 아빠 손잡고 가는 아이가 다른 손에는 꼬질꼬질 낡은 인형 들고 가는 모습 종종 봅니다. 그 인형이 없으면 또 그 담요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잠도 잘 못 자는 아가들이 적지 않다죠. 애착 인형과 애착 담요를 지니던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는 말랑이라고 부르는 몰캉몰캉한 만지는 것이 유행하고 자판 모양의 키캡을 눌러서 또각또각또각 소리를 내는 것도 유행한다죠. 또 타원형의 매끈한 돌멩이도 인기라고 합니다. 그 돌멩이는 한가운데가 패여서 그쪽을 엄지를 넣고 문지르는데 엄지로 이렇게 문지르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걱정 덜어내는 용도로 썼다는 설도 있답니다. 이런 돌은 십수년 전에도 똑같이 유행해서 유행이 돌고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끝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남미 과테말라의 마야 인디언 민담에서 유래했다는 걱정 인형도 생각납니다. 잠들기 전에 아이가 걱정 인형한테 고민을 말하고 베개 밑에 두면 잠자는 사이에 인형이 걱정을 가져간다나요? 무언가를 끌어안고 만지면 안정이 되는 현상은 공통적이어서 다른 나라 어느 치과는 환자한테 강아지를 안긴답니다. 치료받으면서 강아지 안고 쓰다듬고 있으면 덜 아프다나요? 우리나라 치과에도 폭신폭신한 봉제 인형을 안겨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정말로 걱정을 덜어준다기보다는 잠시 다른 데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들 설명합니다. 걱정

사용하고 있다가 다른 것을 만지면 촉각을 사용하면 그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긴장이 완화된다는 얘기죠. 당당이님들 가운데는 머리 아픈 일이 생기면 벌떡 일어나 무조건 청소를 한다, 또는 무조건 화분갈이를 한다, 닦을 게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설거지를 한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마음 챙기는 면에서 고수들이신 겁니다. 이렇게 명절이 가까우면 우리는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시가에는 또 처가에는 언제 가야 하나, 얼마나 머물러야 하나, 선물이나 용돈은 또 어떻게 얼마나 드려야 하나, 껄끄러운 형제와는 얼굴을 어찌 대하나. 명절 지나고 나면 가계부에 뚫린 구멍은 어찌 메우나. 거기에 더해 미리 자리 잡고 있던 입시, 취업, 돈 문제, 인간관계. 다행한 것은 우리가 큰 답은 알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걱정하는 이 일도 곧 지나갈 터이고, 정리될 것은 정리되고, 골물 것은 골마 결국 터질 겁니다. 다만 그 일이 지나가고 정리되기까지 우리가 부디 강건하기를. 일은 일로 처리하면서 타인과 나 자신을 미워하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원하며,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바비 맥퍼린의 노래였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이 박자, 이 리듬에 맞춰서 좀 노래를 듣다 보면
1: 네.
0: 그 잠시 잠깐이라도 걱정 조금 있게 되죠.
1: 아, 그렇죠. 이 노래 진짜 많은 사람한테 위로를 줬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5917님이요. 오늘도 여성시대와 함께합니다. 저는요. 옷 수선 가게를 하는데요.
1: 아.
0: 아이들 애착 이불, 베개, 인형, 손수건 등 다양한 것들을 수리하러 많이 와요. 그것만 찾는데요.
1: 그렇죠. 그것만 찾아요.
0: 그렇죠. 애착 인형, 뭐 네. 이불 이런 게 있죠. 예.
1: 그 촉감 때문에 아기들이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크고 나서도 그걸 그렇게... 그 애착 이불, 애착 인형을 찾더라고요.
0: 아, 해지고
1: 네.
0: 구멍 나고 해도 때타고 해도
1: 손뭉치가 줄줄이 기어 나와도 알 수 없어요.
0: 그렇죠. 그 촉감이 이렇게 주는 위안이 네.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자기 냄새가 또 있나 봐요.
0: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라도 좀 이렇게 걱정이나 위안을 예, 좀 줄일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참 저는 뭐 애착 노래가 있죠.
1: 됐죠 뭐 그러면 됐어요.
0: 네. 예, 차 안에서건 어디서 꼭 노래방이 아니더라. 요새 노래방 잘 안 가니까.
1: 네.
0: 뭐 차 안에서건 어디서건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그냥 노래 좀 이렇게
1: 그렇죠.
0: 부르면.
1: 아니 치과에서 어른한테도 인형을 주더라고요.
0: 어른한테도요?
1: 네 줘요.
0: 오 진짜.
1: 예예 예,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를
0: 어머
1: 그렇게 하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아 피부과에서도 줘요. 아플 때 안으라고.
0: 뭐 따끔따끔하니까.
1: 아,
0: 아 2995님이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일단 매운 음식 때려 넣고 땀 쭉 빼면 기분이 업되더라고요. 야 이건 그치 어른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1: 그렇죠.
0: 해소 겁니다.
1: 맞아 맞아.
0: 크, 매운 음식 먹고 그죠. 예, 다음 날 조금 속은 힘들더라도.
1: 또는 걷는다는 분도 계시고 각자 각자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0: 맞네요.
1: 네.
0: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당당이님의 사연입니다. 제목이 이제 떡사세요인데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안 읽죠. 예.
1: 똑사세요라고 언젠가 그 유명 배우의 그 액센트 그 억양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0: 똑사세요라고 써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거지것대로 네. 읽지는 않습니다.
1: 네.
0: 똑사세요. 네. 여성 시대를 매일 아침 사랑으로 함께하는 50대 당당입니다. 30년도 더 지난 20살 그 시절 저희는 평택 외곽에 있던 외갓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되면 찾아온 친척들 앞에서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시는 엄마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큰딸인 저는 엄마를 그 서러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장사하시는 엄마 옆에 꼭 붙어 돕기 시작했습니다. 파릇파릇한 나이에 차가운 시장바닥에 앉아 장사를 하는 게 참 쑥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엄마와 나란히 앉아있으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해 추석에는 남동생 둘까지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밤새 송편을 빚었습니다. 엄마가 봄에 정성껏 캐두었던 귀한 첫 쑥과 고소한 콩가루, 달콤한 팥과 깨로 속재료를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장사 전날 뒷동산에 올라 싱싱한 솔잎을 한가득 따와 물에 깨끗이 씻어 채반에 말려두었습니다. 밤새 송편을 다 빚어놓고는 미리 일찍 쪄두면 시장에 가져갔을 때 떡이 딱딱하게 굳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가장 말랑하고 맛있는 떡을 선보이려고 일부러 시장 가기 겨우 몇 시간 전인 새벽녘에 불을 지펴 가마솥에 솔잎을 깔고 푹 쪄냈습니다. 일반 떡집들은 저울에 달아 판매하지만 저희는 저울이 없어서 순전히 개수로만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편 크기가 일정해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제 솜씨가 참

0: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 처음 만들어보는 송편인데 어쩜 그렇게 한 손으로 쥔 듯 크기도 모양도 일정하고 생각보다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1: 따님을 예쁘게 낳으셨을지 몰라 지금 현재.
0: 그러게요. 직접 농사 지은 쌀에 엄마의 사랑이 담긴 쑥을 아낌없이 넣어 새벽같이 가마솥에서 바로 쪄낸 송편을 장독대 위에서 한김 식히고 직접 짠 고소한 참기름을 쓱쓱 발라 마무리를 하니 그야말로 명품이었죠. 따끈따끈한 떡을 광주리에 가득 담아 이고 지고는 새벽 버스에 몸을 싣고 엄마와 함께 평택 오일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이 바로 추석 당일이라 그런지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1: 배사하세요. 시원하고 달디단 평택 배가 왔어요.
0: 제 바로 옆자리에서 엄마가 이웃집 과수원에서 대목에 팔려고 떼어오신 평택배를 펼쳐놓고 목청을 높이셨고 저도 그 옆에 당당하게 떡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편이 모양도 크기도 너무 자로 잰 듯이 일정하니까 주변 떡집 상인들이 셈이 났는지 대놓고 기계 송편이라고 오해를 하며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1: 아이고 저거 컵만 번지르르하고 크기랑 모양이 저렇게 똑같다는 게 응? 딱 보니까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온 떡이네. 속지 마요.
0: 남들한테 모진 소리 한번 못하시는 우리 엄마는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얼굴만 붉어지셨습니다. 열이 확 뻗친 제가 떡 하나를 쪼개어 속을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직접 만든 거 맞다고요. 저희 엄마가 지난 봄에 산에 다니면서 직접 캐오신 첫 쑥 듬뿍 넣고 밤새 제 손으로 하나하나 빚은 손떡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손님들이 저희 떡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 어머, 아가씨가 직접 만든 거 맞아? 색깔이 아주 진하네.
0: 네네, 새벽에 가마솥에 쪄온 거라 아직 따끈따끈해요. 하나 드셔보세요. 그때 저희 송편을 유심히 지켜보시던 멋쟁이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1: 아가씨, 나 이거 하나만 먹어봐도 되나?
0: 네, 할머니, 얼른 하나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짙은 녹색의 쑥 송편을 입에 넣고 가만히 씹으시더니 주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였습니다.
1: 아이고 이거 진짜 집에서 손으로 빚은 송편이 맞네 맞아. 입안에 넣자마자 아주 향긋한 쑥 냄새가 진하게 진동을 하고 가마솥 솔잎향이 코끝에 확 퍼지는 게 맛있고 향도 아주 예술이요. 아이고 모양까지 100점 만점이네. 나 차례상에도 올리고 식구들도 먹이게 100개씩 두 봉투 담아줘요.
0: 멋쟁이 할머니의 최고의 칭찬과 보증 덕분에 주변 어르신들이 너도나도 줄을 서서 지갑을 여셨고 저희 떡은 순식간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옆에서 배를 파시던 엄마의 길을 단단히 살려드린 것 같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초고속으로 장사를 다 마치고 나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 우리 딸 오늘 큰돈 벌었으니까 명절인데 소고기라도 좀 끊어다가 실컷 먹자.
0: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엄마를 위해 돈을 악착같이 모아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집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뿐이었습니다. 엄마,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소고기가 웬 말이야. 절대 안 돼. 명절에 소고기 좀 사가자는 엄마의 손길을 매정하게 막아섰습니다.
1: 알뜰하시다.
0: 하지만 명절인데 온 식구 아무것도 안 먹고 굶을 수는 없기에 비싼 고기나 동생들 줄 과자 선물 세트는 다 마다하고 마트에서 소갈비 대신 돼지갈비와 동생들 좋아하는 소시지만 겨우 사서 큰 광주리 한쪽에 소중히 담아두었습니다. 그날 번 귀한 돈은 주머니 속에 꼭꼭 숨겨쥐고 서둘러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던 길에 딸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머리에 인 광주리에 짐이 너무 많아 정신없이 내리다가 그만 주머니 속에 있던 귀한 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마침 정류장으로 저를 마중 나와 있던 둘째 남동생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사색이 돼 뛰어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1: 누나 아까 어떤 아저씨가 누나 주머니에서 떨어진 돈 주워서 그냥 도망쳐.

0: 가버렸어. 내가 소리쳤는데 그냥 가버렸어.
1: 동생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아, 그 아까운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차라리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습니다. 너무 고집을 부리다가 정작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통째로 잃어버려서 며칠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저희 모녀가 아니었습니다. 오기가 제대로 생긴 저는 바로 이듬해 추석에 다시 장사에 나섰고 전년도의 실패를 발판 삼아 더욱 정성껏 준비한 덕분에 이듬해에도 아주 멋지게 전량 완판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0: 멋지다.
1: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들 과자 세트도 실컷 사고 엄마 주머니에도 돈을 두둑이 넣어드렸습니다. 아휴, 벌써 세월이 이리 흘러 제가 그때의 엄마 나이가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빌려 제 옆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꼭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가난하고 갈 곳 없던 시절에도 우리 자식들 기 안 죽이고 악착같이 키워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옛날에 엄마가 봄에 캐다 주셨던 그 고마운 쑥을 생각하며 쫄깃하고 고소한 명품 송편을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엔 소고기 두둑이 사다가 뜨끈하게 국도 맛있게 끓여서 풍성한 차례상 차려드릴게요. 내가 엄마의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집이 되어줄게요. 나의 소중한 엄마, 참 고맙고 많이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우리 곁에 건강하게 있어주세요.
0: 아유,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 옆에 앉아 계시니 얼마나 그게 행복이죠.
1: 그러네요.
0: 얼마나 좋으셔. 그런데 솜씨가 이분이 보통이 아니신가 봐.
1: 그렇죠. 송편 빚는 솜씨가 진짜.
0: 네. 기계로 찍어낸 거지. 이게 무슨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야. 뭐 예. 이렇게
1: 네.
0: 시비를 걸 정도로.
1: 맞아요. 근데 야, 그걸 딱 그 한 입 드셔 보시고는 멋쟁이 할머님께서 그냥 정리를 싹 해주셨어요.
0: 잡숴보시면 아시지.
1: 네. 네. 네. 박미경님께서 추석 다가오면 솔잎부터 따서 씻어 말려 준비하시던 우리 할매 생각나요 하셨습니다.
0: 네.
1: 그러게 진짜 이제 송편을 준비해야 되는 추석이네요.
0: 그러네.
1: 2892님
0: 네?
1: 사연에서 쑥향이 은은하게 느껴져요. 아 너무 향긋하다. 진짜. 그 돈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 내가 다 아까웠어.
0: 그러게.
1: 진짜. 아우 야.
0: 그 사색이 되게 소리치면서 달려왔는데 그 아저씨가 싹 가버렸어. 아이, 길바닥에 떨어진 돈 내 거라고 생각하고.
1: 그래도 그 이듬해 또 많이 파셨다니까.
0: 그래.
1: 다행입니다.
0: 참 야무지신 분이야.
1: 똑순이 똑순이.
0: 네. 예, 그러네. 예,
1: 맞습니다. 아 정말 은은한 향긋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V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0: TVX. 저기요, 몇 층이에요?
11: 32층이요.
10: 난 280층이요.
12: 층은 달라도
13: 층은 달라도
12: 고민은 하나 더 난같이
11: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0: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4: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5: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4: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5: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4: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5: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4: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5: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4: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5: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14: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5: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14: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15: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14: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5: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박경자님과 당당이님 두 분께는 해피데이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4: 네, 근데 첫 사연 그 치아가 깨졌다는 사연에 이어서 아직도 문자 미니가 오고 있는데요. 누룽지 먹다가 이 깨지신 분들 꽤 많으시고요. 체리 씹다가 깨지신 분, 오돌뼈에 치아가 두동강 났다는 분도 있고요. 바게트 빵 먹다가 앞니 부러지신 분도 있으시네요.
15: 아이고,
14: 조심하셔야 되겠네.
15: 3467님, 사연자님은 원 고급 한정식이라도 드시다 그랬다지만 저는 대패 삼겹살 먹다 임플란트 깨져서 다시 했어요.
14: 아니, 오겹살도 아니고 대패 삼겹살을 먹다가. 자, 그런가 하면요. 3147님, 저는 저희 집 방 안에서 저 혼자 그냥 미끄러져서 새끼발가락 골절로 수술했네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15: 보통 새끼발가락 골절은요,
14: 네,
15: 목욕탕에서 잘 일어납니다.
14: 예.
15: 집에서 이제 목욕하다 그 비누기가 약간 남아있으면서 띡 하면서 코너에 부딪혀서.
14: 아니면 저 식탁 이런데.
15: 예, 맞아요. 잘 부딪히지. 저도 네. 그래요. 2005님, 저는 작년 겨울 첫눈이 얼마나 예쁜지 집 앞 중국집에서 9,000원짜리 짜장면을 먹고 기분 좋게 나오다가 비싼 차 헤드라이트를 살짝 긁었어요. 며칠 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견적이 200.
14: 어? 아니, 얼마나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나오셨으면 그 헤드라이트를 긁으셨어네. 아우, 아까워라. 아, 정말. 에,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15: 예.
14: 저희 에, 3, 4부에 님과 함께로 돌아오겠습니다.
15: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라떼 보내드려요.
16: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8: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0: 나요? 어깨 회전근개 신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신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신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작정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8: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10시 뉴스입니다. 조금 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합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는 17일에서 19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18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 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특히 국내에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 내부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북부지역 한 경찰서 소속의 30대 경사를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7월 경찰 내부망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티켓을 자동 구매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공연 티켓을 대량 예매한 뒤 수십 배 가격으로 되팔이한 전문 암표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까지 약 8년간 가족, 친척 등 7명의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빼돌린 30대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유명 아이돌 공연부터 스포츠 경기까지 표 8,967장을 불법으로 재판매해서 24억 원가량을 거둬들인 혐의를 받는데 2019년 11만 원이었던 BTS 콘서트 티켓을 300만 원에 파는 등 최대 30배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잠정 합의안 부결 이후

0: 마련한 임금 및 단체 협약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가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한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에 건 총투표 결과 수정안이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초과 이익 분배금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지급 비중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산지 중산간에 5mm, 제주도 해안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8도 등 전국이 24에서 30도로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에서 15도가량으로 벌어지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최근 무인 비행체인 드론이 농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료나 종자를 빠르고 쉽게 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말은 곧 실수로 인한 피해도 빠르게 퍼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전북의 농어촌 마을에서 드론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죠. 한 농민이 드론을 띄워서 비료를 뿌렸는데요. 범위 계산을 잘못한 나머지 비료 일부가 인근 양식장에 떨어져서 새우 수만 마리가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기계 활용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 사고 피해를 막을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주 12매들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6: 일중 씨는 20살 때 뭘 제일 하고 싶으셨어요?
8: 저 20살 때요? 배낭여행? 운전?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자, 오늘 사수함은 일중이가 모시겠습니다.
9: 사랑하는 내 딸 희경아, 다가오는 9월 16일이 너의 20번째 생일이구나. 내 딸 희경아, 엄마, 아빠의 딸로서 그리고 귀여운 오빠 여동생으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아빠, 엄마랑 쏙 빼닮은 우리 딸 희경이가 어느새 20살 대학생이네. 그러고 보니 엄마의 20살 때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니 너처럼 캠퍼스를 거닐었네. 다이어리에 20살 버킷리스트에 따라 도전하는 우리 딸 응원한다. 화이팅. 아름다운 너의 20살 생일을 축하하며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고 고마워. 희경아, 많이 많이 사랑해.

0: 네, 재미영 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조이가 부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듣고 왔습니다.
1: 아유, 딸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열린 사서함에 또 음성을 남기셨는데 오늘이죠. 9월 16일.
0: 네. 그러네, 오늘이네요.
1: 이 날짜 딱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가.
0: 예, 예.
1: 네. 근데
0: 이렇게 미리 음성 주시면 저희가 딱 날짜 맞춰 가지고
1: 그렇죠. 네,
0: 함께 할 수 있죠.
1: 희경 씨 생일 축하드려요.
0: 20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이 희경 씨의 20살 버킷리스트가 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려봤더니요. 성인이 되자마자 술 마셔 보기. 그리고 운전면허 따기, 한자 자격증 따기, 가족들과 여행 가기 등등 이 11가지가 된다고 하고요.
1: 오.
0: 이 중에서 앞에 3가지는 벌써 이뤘다고 합니다.
1: 그럼 그치? 8가지 남았네요, 이제.
0: 그러네요.
1: 네, 오늘 음성 남겨주신 재미영님께는 따님과 함께 드시라고 바삭바삭 치킨 세트 보내드려요.
0: 네. 자, 여러분도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뭐 혼자 뷔페 가서 밥 먹기. 이것도 있을 수 있죠.
1: 가능하죠.
0: 눈치 안 보고 네. 내가 먹고 싶은 거 편하게.
1: 네.
0: 자, 10km 마라톤 완주하기. 맞아. 처음부터 너무 저 풀코스를 뛸 필요는 없어. 힘들어.
1: 그렇지.
0: 제주도 한 달 살이. 아, 이건 해보고 싶다. 자, 이렇게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일단 질러보세요. 혹시 압니까? 올해 안에 또 이뤄질 수 있을지. 확실한 건 소개가 되면 선물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습니다. 열린 사서함에 음성 남겨주세요.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님과 함께 성진 스님, 하성룡 신부님 모시고 돌아올게요. 보이는 라디오 할 테니까 미니도 켜주세요.
0: 여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음주우엔 티맵대리, NH농협손해보험, 데이팩, 경기도청, 안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롯데렌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농업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한 백년 살고 싶어.
1: 네, 지금은 집착하지만 실은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하성용 신부님, 성진스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성용 신부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3: 네.
2: 그리고 4314님도 하성용 신부님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다니 축하드려요 해주셨는데
1: 네. 당당이님들이 그만큼 보고 싶어 하셨어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2: 네. 많은 당당이님들이 네. 하성용 신부님 성현동 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발령 났다고 성당 주보에 공지된 거 봤습니다. 처음 가시면 엄청 바쁘실 거예요. 신부님 응원합니다. 해주셨고 네. 또 다른 분이 신부님은 주임 신부님 되셔서 이제 안 나오시나요? 신부님 특유의 웃음이 그리운데 말입니다. 해주셨어요.
3: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던 일 그대로 네. 하는 거죠. 네.
2: 그래도 본당에 이제 주임 신부님이신데요.
3: 네. 스님은 진작에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2: 맞네. 네.
3: 진지게 주지 스님. 네.
4: 오히려
2: 예.
4: 시기화에서
2: 네.
4: 허가 받을 뿐 없이
3: 예, 본당 주인님
4: 대장이셔.
1: 아, 네네 그렇군요. 네.
2: 이제 스님 입장에서 이제 좀 무게 추가 맞는다.
3: 그렇죠, 네네.
2: 예, 이제 주지 스님과 네. 본당 주인
3: 동급이다.
2: 신부님께서
1: 동급이다. 네.
4: 삶의 무게 앞에 이제.
2: 예. 아 이제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근데 새로 좀 이렇게 발령 어쨌든 이렇게 받으시면. 좀 바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3: 네, 괜찮습니다. 네. 주교님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방송 활동.
2: 어, 진짜.
3: 네, 그럼요. 네.
2: 아, 그래도 이게 또 네. 책임져야 되는 이제 본당이 이렇게 딱 생기신 거 아닙니까?
3: 네, 그거야 뭐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네.
2: 예.
3: 기존에 하던 대로 네.
1: 네. 네. 네.
2: 변함 없으시군요, 신부님.
3: 아, 그럼요. 네. 아, 사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네.
1: 왜 자꾸 변함이 있는 걸로
3: 맞아, 네.
1: 유도하세요?
3: 아, 맞습니다. 네.
2: 또 이게 자리가 또 네. 이게 하나 주어지면 또 있잖아요. 네. 우리들은 또 속세 사람들은
3: 아, 네, 네.
2: 예, 예. 감투 하나 쓰면 또 달라지거든요.
1: 맞아. 네.
2: 예, 어깨 힘도 좀 들어가고.
3: 그렇죠. 원래는.
2: 예. 원래는 그러잖아요. 예. 아니 변함 없으시네요. 우리 네. 신부님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2: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신부님과 스님, 예, 이제 주지 스님과 주임 신부님 네. 모시고 상담 청하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상담 사연은 명절이 두렵다는 사연이에요. 남편은 5남매 중 막내, 저는 4녀 중 장녀이며 결혼 26년 차입니다. 남편은 5남매 중 막내, 저는 이렇게 먼저 읽었죠. 시누이가 셋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명절에 친정으로 옵니다. 시댁과 친정은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거든요. 저희 친정에는 아들이 없으니 엄마 혼자 명절 준비를 하셔서 몇 해 전부터 제가 명절에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고 그래도 인사는 가야겠다 싶어 딸들 데리고 시댁에 들렀습니다. 앉자마자 이 안부 인사도 없이 대뜸 막내 시누이가 왔으니까 송편을 빚어요.

0: 뭐라고 하니 큰딸이 저는 떡 안 먹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명절에 오면 떡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하는 거지 안 할 거면 뭐 하러 왔니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왜 소리를 지르느냐고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이러다 더 큰 소리 나겠다 싶어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큰딸이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그동안 고모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들어서였습니다. 또한 신혼 초부터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 직장 생활하면서도 듣지 않은 얘기를 적잖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아왔습니다. 더는 참고 싶지 않아 발길을 끊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 시누이가 오는 시댁 모임에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여름 휴가에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밥도 사드리고 커피 마시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눕니다. 제가 가지 못할 때는 반찬 만들어 과일과 고기와 함께 보내고 어머니도 반찬이나 김치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제가 명절에 시댁에 가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시누이한테 거친 말 듣는 것도 싫고 나이도 있어서 친정에서도 일하고 시댁 가서도 일하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싫습니다. 시누이들도 모이면 일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 결국 그 일은 재차지가 되는 상황도 너무 싫습니다. 큰 시누이는 며느리는 명절에 시댁에 와서 일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일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이런 사연이 도착하는 걸 보니 이제 명절이 코앞인 것 같습니다.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네. 근데 이댁은 고부 갈등이 아니고 시누이와의 네. 갈등이
0: 네, 그렇죠.
1: 네네. 원래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긴 한데 야, 그러니까 그 큰딸에게는 고모가 그렇게 좀 잔소리를
0: 그렇죠. 네, 싫은 소리가 좀 저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0: 저는 떡 안 먹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2: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0: 마음에 안 드는 거죠.
1: 큰딸도 계속 뭐가 쌓이고 있어요.
2: 엄마가 당하는 걸 봤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좀 그 소리가 오갈 때 그래도 뭐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이제 남편이
0: 중간에 왜 애한테 그래 뭐 이런다든지
1: 네.
0: 왜 큰 소리를 질르세요라든지
1: 그런
0: 그 하나도 없었어.
1: 네 맞아.
0: 중재하는 말
1: 있었으면
0: 말이
1: 그래도
0: 했는데
1: 좀 덜했을 텐데.
0: 네.
1: 야 이런 저기 상담 혹은 이런 대화들을 그래도 많은 분들하고 좀 나누실 것 같은데요, 두님께서.
2: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당당이님이 되게 현명하게 처신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나름대로 그 시어머니랑 남편도 물론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가족 안에서의 관계에서도 나름대로 남편하고 시어머니도 현명하게 처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시누이들은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원래 그러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당이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시는 이 스탠스 물론 이제 이게 좀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이 스탠스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그나마 화목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남편이 더 얹거나 시어머니가 더 얹고 있진 않잖아요. 여기.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2: 나의 바람은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이걸 뭐 말려주거나 해결해주거나 이렇게 바랄 수도 있지만 또 남편이나 또 남편한테는 누나고 누나들이고 시어머니한테 또 딸들이니까 괜히 여기서 또 잘못 얹으면 또 이게 또 이제 분란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
0: 그렇죠? 네.
2: 제가 보기에는 좋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만 봐서는 모를 수도 있지만 다행인 거는 그렇게 자주 만나진 않는 것 같으니 시누이들을 뭐 매달 만나다든지 분기별로 막 이런지는 않는 것 같으니 보실 때는 짜증은 나고 이제 힘드시겠지만 지금 해오시는 대로 하시는 게 지금까지 당당이님이 해오셨던 어떤 공적 공덕 거기에 대한 인정도 받으시고 앞으로도 그냥 지내시는 데에 무리는 없지 않을까 속상하시지만 그냥 약간 명절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네. 명절 증후군 여러 형태의 명절 증후군이 있잖아요.
0: 그렇죠.
2: 대개의 경우에는 명절 전에 가장 심하고 이제 명절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잖아요. 명절 네. 증후군이 나는 건.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당당이님이 잘 해오셨으니까 지금까지
0: 네.
2: 지금 하시던 대로 앞으로도 하시는 게

0: 그걸 보다 보다 딸이 적극적 이제 방어를 하신 것 같고 딸이
1: 저도 보다 밥 먹는데요.
0: 보다 아마 이제 근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어른들은 네. 부끄러워서라도 굳이 자식 앞에 이런 모습을 자꾸 노출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니까.
2: 네.
0: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당당이님은 그냥 잘 해왔어요. 그래서 명절 전에 가세요, 그냥.
2: 네, 네, 네.
0: 명절 전에 가셔서
3: 예.
0: 그 따님하고 시어머님 모셔놓고 남편과 요 분들끼리 미리 그냥 하는 거야.
1: 그렇죠.
2: 네,
1: 미리
2: 네, 네.
1: 미리.
0: 뭐 송편은 미리 빚는다고 해서 이상은 없거든요.
2: 네.
3: 그렇죠.
0: 미리 할 거 딱 해놓고 시누이 분들이 명절에 오시면 그분들 그냥 드시고 네, 어머님 당 본인들의 어머님과 이렇게 잘 지내다 가셔라. 남편이 약간 뭐 바라는 눈치는 예, 신경 쓰지 마시고.
2: 아 그래요.
0: 왜 해결 못 하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1: 본인 얘기를 못 하니까.
0: 아니 뭐
2: 그러게
0: 본인이 당신 예, 누이와 동생의 문제를 해결 못 하는데. 옆집 그렇죠. 따님에게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래.
0: 며느리는 옆집 따님이잖아요.
1: 그렇죠. 옆집 따님, 어, 그렇죠.
0: 네. 뭐 그게 그 다 그런 책임까지 관직 관계를 너무 얽히면 서로 힘드니까.
1: 그렇죠.
0: 예, 저는 그렇게 이거는 것은 이미 이 정도 29년 왔으면
2: 26년
0: 왔으면 네. 해결의 네. 타임은 다 지났고.
2: 네. 아, 그래.
0: 예, 어른으로서 자식한테 부끄러우니까.
2: 네네.
0: 서로가 부딪혀놔서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이시기를.
3: 네.
2: 그 남편을 설득할 길은 좀
0: 아,
2: 요원한가요?
0: 뭐 그냥
2: 26년 차인데.
0: 예, 그 뭘 설득을 합니까?
2: 아,
0: 아니, 그러니까 각자 남편 그렇게... 보내시고.
3: 예. 예.
0: 아, 우리는 이렇게 할게.
1: 그렇죠.
2: 아하.
3: 아니, 그러니까 남편의 요구대로 시댁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래 시댁 갈게. 근데 예. 우리가 일정을 조금만
1: 그렇죠, 그렇죠. 조정해서.
3: 예. 예. 뭐 시누이들과 같이 가 같은 날 갈 필요는
0: 그렇죠,
3: 없잖아요.
0: 그렇죠,
3: 네, 네. 그렇죠. 우리 식구끼리 따로 가서 인사드리고
2: 부딪혀서 명절 예. 때 기분 상할 그렇죠. 필요가 예. 없어.
3: 네. 이런 이제 노하우가 생겨.
1: 그렇죠.
3: 26년 예. 차시니까.
2: 그렇군요. 미리 하시고 각자 네. 자기 부모님 챙기고.
3: 네.
2: 그죠?
0: 아유.
3: 맞습니다. 야, 4889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라 할 수 있네요.
2: 아, 그래요?
3: 네.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 항상 얘기하지만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 내 가족은 내 아내, 내 아이가 1순위 가족입니다.
2: 아, 네.
3: 이걸 깨려는 그 어떤 상황이 오면 무조건 커트입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살면 됩니다. 그 누구도 내 아내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3: 예, 이제 내 가족의 1순위는 내 아내와 아이니까.
2: 그렇지. 이미 떠나온 부모님 슬하.
3: 네.
2: 그건 사실 떠나야죠.
1: 그렇죠. 맞아요.
2: 떠나야 일가의 가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3: 오, 4889님.
2: 네. 멋있습니다. 예, 멋있어요. 말씀.
1: 애기들이 왔어요.
2: 아유 밭에 아주 바깥에 네. 완전히 애기들이
3: 우리
2: 왔네요.
3: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네. 안녕하세요.
2: 어린이집 아이들 안녕. 여러분 안녕. 바깥에 들려요?
1: 들리지
2: 않아? 들린다.
3: 예.
2: 인사할까요? 큰 소리로. 여러분 안녕. 아이고.
3: 안녕하세요. 그래 몇 살이에요?
2: 네 살이에요. 네 살.
0: 네 살이고.
3: 아, 선생님이 네 살이세요?
2: 선생님이 네 살.
1: 네, 선생님이 네 살이냐고요?
3: 선생님 목소리로 네 살이요.
2: 네 살이요.
3: 네. 아유 귀엽네.
2: 오늘 뭐 산책 나오기 좋은 날씨죠. 네.
3: 네. 그래요.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2: 네.
3: 송편 많이 먹어요.
2: 네. 네. 자.
3: 귀엽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아이 또 우리 아내가 1순위다.
1: 그렇죠.
3: 7353님은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명절 후 명절 점심 후에 사이렌을 울려서 며느리들은 친정으로 눈치 안 보고 이동하게 말이죠. 네. 왜 우리 희은 누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는 네. 뭐 이제 청소년 여러분은 집으로
2: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3: 이게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사이렌으로 네. 이제 며느리들은 친정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2: 왜 좋은 생각이에요?
3: 네네.
2: 남편이 알람을 그렇게 맞춰줘야죠.
3: 아, 맞습니다.
2: 자 이제 뭐 차례 지내고 우리 다
1: 했으니까
2: 이제. 초가에 좀 가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지. 혼자 계셔요. 네. 뭐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네. 처음부터 하면은 나중에 받아들여지고 나면 다 쉬운 일이에요.
1: 그렇죠. 맞아요.
2: 예, 예, 예. 네.
0: 처음부터 하세요.
3: 네. 맞습니다. 자, 님과 함께 저희 광고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수요일 여성시대님과 함께 성진스님 하성룡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자, 반려동물에 대한 편지군요.
0: 네. 17년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남편은 또 키우자고 하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강아지 수명을 생각하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1: 알죠. 저는 벌써 뭐 1대 미미보보, 2대 미미보보 해서 결혼해서 근 40년 동안 개가 없이 지낸 거는 첫 번째 개들 한 쌍을 보낸 그 3년 동안 말도 못하게 우울했어요. 그래서 우울함이 그냥 개가 떠났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이거 뭔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0: 그렇군요.
1: 대화가 뚝 줄어들고요. 웃음도 줄고.
0: 근데 그런 아픔을 알기에 또 떠나보낼다는 생각에 이 친구들을 내가 키울 수 있을까?
1: 저는 다시 키울 걸 강권합니다.
2: 저도요.
1: 네, 그게 금방 저도. 잊혀져요.
2: 맞아요.
1: 네.
3: 이제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다 인연 따라 또 오는 일인데 또 나를 통해서 또 한 그
1: 생명을.
3: 나하고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 별집안 에서는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연이 깊어가지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또 만났을 때 서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랑을 서로 잘 주고받고 또 그러면서도 그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비록 이제 뭐 축생의 몸을 왔지만 우리는 이제 그 관계없이 사랑을 주었으니 이 많은 사랑을 받고 다음 생에는 꼭 인도 환생 해라. 내가 새로운 그 삶으로도 가는 데 다리다. 내가 좋은 다리가 되어줄게. 라는 마음으로 그래 이왕이면 나도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그냥 이렇게 살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또 마음에 좋아하니까 나의 사랑을 주어서 그래 좋은 다리가 되겠다. 나는 이제 역할론으로 의미와 역할론 그리고 짧게라도 얼마나 우리가 인연이 깊었으면 이렇게 만났냐 생각으로 이제 그냥 좀 인연 따라 오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너무 큰 위안이 서로가
1: 됐죠.
3: 서로가 돼요. 서로가
1: 돼요. 서로가 돼요.

0: 반려동물도 사람을 통해서 엄청 사랑을 밀어받고. 받으면서 위안과 편안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축생이 몸을 타고났잖아.
1: 네.
0: 그 이제 인간의 사랑을 안 받으면 참 그렇죠. 힘들게 살다가잖아요.
1: 그렇죠.
2: 네.
0: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면을 보면 그래 내가 오히려 다리가 되어줄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슬픈 만큼 또 인연이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 네.
0: 저는 오히려 그렇게 더 특히 노후에는 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네.
3: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저도 당당이님이 이제 60대 중반이라 이제 강아지의 수명을 생각하신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당이님도 요즘에 2026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 정도 되잖아요.
2: 네, 네.
3: 그러니까 거의 물론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이제 확률 통계 함정이 있긴 하지만 60대 중반이 예전에는 이제 뭐 노인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60대 중반을 노인 어르신 조만간 아니. 돌아가신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잖아요.
2: 아니죠.
3: 편찮으시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의 평균 수명도 있지만 당당이님 가정의 평균 수명도 생각하셔야 되고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언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게 그 활력도 되고
1: 아,
3: 힘도 되고
1: 그럼요.
3: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 그 사랑의 원천도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실감이 크시지만 또 다른 반려견이 분명히 이 두 분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본가도 저희 아버지는 원래 강아지를 진짜 싫어하셨었는데 저희 본가가 지금 세 번째 강아지가 있거든요. 반려견이.
1: 네. 네, 네.
3: 근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강아지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평상시 웃음도 별로 없으시고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뭘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성향은 아니시지만 강아지랑 노시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1: 맞아요.
3: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당당이님 가정에도 네. 17년 동안 키웠던 강아지에 대한 상실감이 반려견에 대한 상실감이 있지만 아마 또 다른 반려견이 그 상실감을 치욕으로 남을 만큼의 큰 기쁨을 줄 거고 그게 아마 두 분의 앞으로의 삶에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1: 그렇지. 네. 60대 중반이니까 그렇죠. 내가 중반이니까. 혹시라도 네. 애를 두고 갈까 봐.
0: 근데 뭐 그거는 모두에게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3: 그렇죠. 네, 네.
0: 저는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인간적 우리 인간만 생각한 거 아니야. 강아지는 힘들지 않아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강아지나 우리 반려동물도 인간의 사랑을 가장 그리워도 하고
1: 네.
0: 그들에게도 참 필요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실 수 있는 만큼 서로 있는 마음 많이 주시고
3: 그렇죠.
0: 노후가 혹시나라 걱정되면 주변에 이런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0: 해서 잘 연결을 맺어놓으시면
1: 예.
0: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1: 예.
0: 서로가 잘 부탁할 수 있는 이런 충분히 있으니까
1: 보호소 봉사도 좀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거기서 어느 네. 집에 맞아들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개들이 있으면 네.
0: 성견 같은 경우는
1: 그렇죠 나이 좀 먹은 애들을 데리고 네. 오셔도 되고
0: 얼마든지
1: 예.
0: 우리가 꼭 뭐 이제 이 강아지 때부터 뭐 길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3: 그렇죠
1: 그것도
3: 반 방법이죠.
1: 네, 지혜로운 생각이세요. 정말.
2: 네, 네.
1: 내 생명 있는 걸 키울 때는 어쨌든 책무가 반드시 그렇죠. 따르기 때문에
2: 아마 그 책임감 때문에 망설이시는 그렇죠.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우리 남편분과 함께.
1: 자, 다음 사연은요. 우리는 여고 시절부터 친구고 45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이어왔고 친구는 전업주부인데 사고방식은 달라도 그로 인해 불편하다고 생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친구가 너는 예쁘니까 예, 인기가 좋으니까 직장 다니니까 이런 말로 반응해서 내 행동거지에 문제가 있나? 내가 잘난 척을 하나? 친구가 나 때문에 감정을 소모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나 하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돌아보니 코로나 무렵 나 봉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뭐 좀 시작했어 하고 약속을 미룬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느라 공부했거든요. 그러다가 너도 해봐 친구야 하고 권했더니 나는 못할 것 같아 너니까 하는 거야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함께 공부하길 원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제 친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같이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 방송대 국어국문학과 가려는데 같이 갈까 제안했죠. 친구는 고민해보겠다더니 자신 없어 못할 것 같다.

0: 하고 했어요.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인생을 함께 가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은 자리에서 웃을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인데 친구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먼저 연락하는 일도 줄었고 연락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친구는 저에게 열등감이 있는 걸까요? 친구는 저를 부러워만 할 뿐 시작을 못하니 답답만 합니다. 오히려 제가 조심스럽고 배우는 게 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관계가 불안합니다. 절교는 맞고 싶은데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자연스레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1: 여고 시절부터 친구분이신데 네. 오랜 시절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함께 그쵸? 뭔가를 배우고 쭉 함께 하고 싶으신데 글쎄 친구분이 좀 소극적이시네요. 네.
2: 그런데 참 죄송스러운데
1: 예.
2: 그 제가 우리 당당이님의 이게 쭉 이야기를 보면서 친구분이 좋아하는 거는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0: 네.
2: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친구가 안 좋아할 수 있죠.
1: 그렇죠. 친구라고 하지만
2: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친구가 네. 하고 싶은 일은 아닐 수 있죠.
1: 그렇죠.
2: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는 우리 당당이님이 다 하고 싶은 거를 계속 권하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이제 친구분은 우리가 이제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라고 하는 뭐 성품의 차이는 다 존재하니까 어쩌면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릴 시절에는 같이 노는 게 친구잖아요.
1: 네.
2: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은 이제 다른 서로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있으면서 또 그 빈 공간 사이에 우리가 함께 이제 만나는 시간들과 그 마음을 나누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당기 시작하면은
1: 네.
2: 이게 그 긴장감이라고 그러죠.
0: 네.
2: 예, 고무줄도 이렇게 긴장감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당기는데 저쪽도 당긴다는 생각을 갖는 게 관계예요, 원래. 왜 고무줄을 한쪽만 당겨도 어차피 안 따라오면 다 팽팽하면 네. 서로가 당긴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친구가 한번 이럴 때는 이런 거예요. 내 친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내 친구는 또 어떤 것이 편안해 하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의미가 있고 좋아한다는 것보다 친구가 편안하게 하는 시간 속에서 한 번은 좀 들어가 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그러니까 나는 같이 공부인데 이 친구는 따라오질 않으니까 나는 그래서 좀 멀어지고 절교는 맞고 싶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내용인데 그렇다면 내 친구는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나 쪽으로 한번
1: 그렇죠.
0: 가보는 것도
2: 네.
0: 좋죠.
2: 네. 네. 그렇죠. 관계는 나도 들어가지고 할 때 한번 그렇죠. 이런 기회가 그렇죠. 저는 오히려 우리 흔히 오래 착이면 그 사람을 많이 한다는 착각을 합니다.
1: 네. 그렇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0: 모를 수 있어.
2: 그런데 내 기억은 어느 한 점에 있는 친구만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은. 변한 친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오히려 이럴
0: 진짜
2: 때
0: 그렇다.
2: 친구도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해요.
0: 네.
1: 이주현 님이 딱 말씀을 주시네요. 스님 말씀에 공감해요. 저도 친구에게 수없이 많이 권했을 때 늘 소극적이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럼 우리 뜨개질 배우고자 했더니 그때는 적극적이더라고요.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걸 알아봐 주는 게 진짜 친구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일단 뭐 국어 국문학 쪽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건넸는데 친구가 안 따라온다고 이 친구가 공부 쪽에 관심이 없나는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과목이나 뭐 다른 쪽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그쵸. 거니까.
3: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사연에도 나와 있지만 여고생 시절에는 동일한 출발 선상이 있었는데 이후에 두 분의 삶의 궤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0: 그렇죠.
3: 인연은 계속 이어갔지만
0: 네네. 근데
3: 친구분은 아무래도 이제 전업주부 생활만 했고 당당이님은 이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험한 폭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친구분은 무언가를 새로워하는 게 조금 소극적일 수도 있고 누가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길 바랄 수도 있고 뭐 한 번 더 권하는 거를 원하실 수도 있으니 그건 내

0: 친구를 위한 거니까 사연자님이 친구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네. 친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1: 네.
2: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0: 그래 맞아요. 예.
2: 너 하고 싶은 건 뭐야? 뭐야? 궁금하네.
1: 넌 뭘 좋아하니?
0: 그렇죠.
2: 뭐 이렇게 한번. 네.
0: 너 하고 싶은 거 하자.
2: 그렇게 한번 대화를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1: 네. 네.
2: 자 다음 상담은요. 오지랖이 넓은 아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친구를 돕기 좋아하는 오지랖퍼입니다.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어요. 자기가 집중해야 할 공부보다는 학급 친구 도우미를 자청해요. 이거 어쩌면 좋죠. 속상해요.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옆집 아들이 그렇게 다른 친구들 도우미야 뭐 이러면 아유 참 착한 친구네.
1: 그럴 텐데.
2: 내 자식이면 문제가 달라지는
1: 그렇죠?
2: 거야. 공부해야 될 시간에 지금 남들 뭐 뒤지다꺼리를 왜 하고 있어 네가. 네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아들이 좀 더 자기를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기를 아니면 좀 이기적이었으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2: 학창 시절만큼은
1: 네.
2: 그래 그건 다 커서 해. 남 도와주는 건 일단은 네 공부해야지가 실은 속마음이죠.
0: 근데 그렇죠. 한 가지는 고등학교 2학년인 남자 아이잖아요.
1: 네. 네.
0: 제가 어제 그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동성고등학교라는 곳에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2: 네.
0: 근데 천주교 학교고 제가 신부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애들이 의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산송장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쨌든 적극적이잖아요. 의사 표현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고
2: 네, 네.
0: 어머님이 봤을 때는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2: 네.
0: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그 모든 오지랖은
1: 네.
0: 지금은 빛은 안 발하지만
2: 네.
0: 언젠가는 공부만 했던 사람보다는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2: 예,
0: 그래서 그거를 뭐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막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달란트일 수도 있거든요. 종교적인 얘기라는
2: 거. 맞아요. 네. 남을 돕는 것.
0: 그럼요. 남을 위하는 마음.
2: 이건 억지로 시켜서 뭐 봉사점수 달라고 해요.
1: 맞아요. 시켜서 네. 되는 건 아니에요.
0: 그럼 그래, 그래.
1: 네. 절대 안 돼.
3: 저 똑같이 저기 딱 사연 들었을 때 미래형 인재다.
2: 진짜.
3: 미래형 인재. 미래형 인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아주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최고 인재.
0: 그럼요.
3: 능력은 어차피 AI가 더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어차피
2: 예.
3: 지식은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가 소통하고 함께 살아야 하나를 이 전문가들이 이건 우리 인간만 하거든요.
0: 그렇죠.
2: 아, 그렇죠. 예. 이 AI 시대.
3: 그런데 예. 이 오지랖은 네. 저도 정확하게 한 표입니다.
2: 아, 예.
3: 미래에는 가장 큰 빛나는 재능일 거다.
2: 네. 아니면 우리 저기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그러면은 공부를 좀 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주변 친구를 한 명 심어. 그래서
0: 그렇죠.
2: 야, 나 있잖아 구경수 좀 봐줘.
0: 가르쳐줘.
2: 가르쳐줘.
0: 오지랖이니까 하겠지 이제.
2: 내 친구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그렇죠. 공부할 것 같아. 그렇게 한번
0: 보자. 좀 한번 봐.
2: 나 공부 좀 봐줘. 라는 친구 한 명을 심어.
3: 그렇죠.
2: 4471님 리더십이 강한 친구네요. 적극 장려해 주세요. 예.
1: 최은숙님 사회성이 뛰어나서 사회로 나가면 앞서 달릴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 김하정님도 최소 영업 이사님이 될 아들.
0: 그렇죠. 영업을 잘할 수도 있지.
2: 그러니까요. 임원입니다. 임원급이에요. 이러면.
1: 네, 네. 그러네. 참.
2: 우리 아이의 기질, 이 성향을 적극
3: 요즘 고등학생 청소년의 가장 약한 젠 기질이 이게.
0: 맞아요. 네. 함께하는.
3: 너무 약해서 가장 큰 문제인데. 부모님들 잘 키우셨습니다.
2: 네네. 선배님이 주셨어. 6667님이 걱정 마세요. 저희 아이도 오지랖 최고인데 지금 K대학 가서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야, 은은한 자랑까지.
0: 은근한 자랑. 은근한 자랑.
2: 그 오지랖 넓은 친구도 이렇게 잘 크고 있대요.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자, 이 시간에는 두 님이 골라주시는 음악도 함께 듣는데요. 오늘은 신부님의 추천곡을 듣겠습니다.
0: 네, 저는 클릭비의 드리밍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1: 네.
0: 함께하는 그 기쁨, 함께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조금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 클릭비가
0: 네.
2: 또 오랜만에 또 컴백했잖아요. 그죠? 완전체로.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두님 오늘도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안 터져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경복 취업이 잘 되는
8: 경복
7: 잠재력을 전문가로
8: 경복
7: 4호성 캠퍼스
8: 경복.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복대학교.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완전 좋아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세트,
2: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교환권,
3: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2: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3: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2: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숯살,
3: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2: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3: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2: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2: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3: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2: 8637님께서 신부님 다음 주도 꼭 오세요 그러셨네.
3: 꼭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2: 네.
3: 자, 신부님의 추천곡 흐르고 있죠. 클릭비의 드리밍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2: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올게요 여러분.
3: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오래전에 촬영 현장을 회상합니다. 어떤 감독이 배우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조금이라도 소리를 더 높이면 전 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유도 볼까요? 그냥 영화 찍는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평생을 영화에 바친 사람에게 영화가 별것 아닐 리는 없죠. 다만 그보다도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성과에 쫓기다 보면 우선순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언제든 사람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된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위증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오늘 우리 정부가 주장한 손해배상 액수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정상의 이른바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지만 불과 2년 만인 2020년 북한이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일방적으로 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통일부는 북한이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양평군 공무원을 강압수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0일 각하했습니다. 경찰은 인권위가 고발한 담당 수사관 한 명은 피의자 조사 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고 인권위가 수사 의뢰한 수사관 두 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진영 연대 방안으로 현행 20석인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15석 정도로 완화하는 등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용케인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도 비판은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교섭단체 완화,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결선투표, 경쟁력 단일화 네 가지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수도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케네디 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려는 센터 이사

0: 이사회의 계획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현지 시간 15일 케네디 센터 건물 외벽 등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는 방안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센터 폐쇄라는 강수를 뒀는데 AP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사회가 회의를 열어 재정난과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센터를 폐쇄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지만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다시 무산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산지와 중산 간에는 5mm, 제주도 해안에도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8도 등 24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3도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푸른 바다와 야자수,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분 좋은 날씨,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 하와이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풍경들이죠. 그런데 막상 지도를 펼쳐보면 이곳이 얼마나 외딴 곳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에 자리한 섬이기 때문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 먼 바다를 건너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을까요? 그리고 독립된 왕국이었던 하와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 미국의 50번째 주가 된 걸까요?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한영준 기자와 함께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휴양지 하와이에 담긴 지리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박인희의 알로하 오에 LP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있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1: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의 역사를 지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풀어주시는 역사 크리에이터 한영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두선생 겸 한영준입니다.
1: 네, 기자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운 풍경이 떠오르는 하와이 가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생각만 해도 좋네요. 휴양지로는 진짜 유명한 곳이잖아요. 가보셨어요?
2: 아, 저는 신혼여행 때 8박 9일 아주 그냥 잘 갔다 왔습니다.
1: 또 가고 싶으시겠어요?
2: 아, 네. 사실 오늘 주제를 선정한 이유도 네. 아,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더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와이가 그냥 진짜 갔다 와야지 뭐 이렇게 우동 먹으러 오사카 가듯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치, 너무 멀어요.
2: 그래서 그냥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거 되게 이과학 저과학에 사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하와이 휴양지로서의 어떤 하와이가 아니라
1: 네.
2: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는 대체 왜 있지? 그럼 한가운데에 있음으로 인해서 과연 하와이는 어떤 역사를 가졌지?
1: 그렇죠.
2: 왜? 이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딱 그런 방송이니까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1: 역시 한 기자님. 이과학 저과학의 취지나 이런 것들까지 고민해 주시는 한 기자님이. 그래서 오늘 휴양지 외에

0: 다른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와이를 예, 선택을 했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각 대륙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1: 우선 이제 각 대륙에 있는 중심 도시랑 이제 하와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를 계산을 해봤는데 예. 이제 하와이의 메인 이제 호놀룰루시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미국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죠. 거기까지 예. 4,0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끝이죠. 도쿄 한 6,000km. 예. 그리고 이제 호주의 시드니. 예. 그러니까 이제 한 8,20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하죠. 이게 뭐 2,000km가 뭐 그냥 무슨 이게 되게 먼 거리긴 하지만 네. 사실상 이 세 개의 대륙이 한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또 뭐 주변에 다른 제도나 섬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요. 사실상 태평양 한 가운데 이 하와이 제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혹시 지도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지도를 꺼내서 이렇게 살짝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태평양의 한 가운데 있는 느낌이에요. 네.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휴양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걸 발견하기도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각 대륙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질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얘기가 많다고요.
1: 네. 그러니까 하와이 그러니까 태평양 한 가운데 이렇게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는 메인 섬들만 8개고요. 실제로 거기 있는 섬들은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냥 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바다 밑에 들어가 있는 섬 산들을 우리가 해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는 다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라앉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수천 개에 달하는 게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데 이게 왜 있을까를 네. 찾아보니까는 이제 열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로 핫스팟이지 않습니까? 예. 핫스팟을 열점이라고 합니다.
0: 지리학에서.
1: 그렇죠. 예. 뭐 지질학에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보통 섬들은 어디 생기느냐라고 하면은 지각판과 지각판이 만나는 곳에 이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섬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0: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면서 위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1: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열도가 네. 그렇죠. 그리고 필리핀도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오세아니아에 있는 수많은 섬들 이게 결국 태평양 판과 뭐 유라시아 판, 뭐 호주 판 네. 등이 만나면서 이렇게 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럼 보통 그래서 이렇게 태평양 한 가운데, 즉 지각판 한 가운데에는 섬들이 화산 폭발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0: 판과 판이 만나지 않으니까.
1: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생겼느냐? 찾아보니까 열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그 지각판 밑에 멘틀, 뜨거운 멘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하고 싶은데 이제 가스레인지를 키면은 네. 가스레인지를 키고 그 위에 되게 얇은 철판을 올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0: 예.
1: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 뭐 철판이 뜨거워지겠죠?
0: 전체적으로. 네.
1: 그런데 가장 뜨겁게 열을 많이 받는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0: 그렇죠. 불이 직접 닿는 부분.
1: 직접 닿는 곳. 그곳을 열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판이 불량 철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결국엔 거기가 타 들어가면서 훅. 불이 올라오겠죠.
0: 불이 솟구쳐 올라올 수
1: 솟구쳐 올라오겠죠. 네. 바로 그게 지금 하와이를 만든 현상이라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지금도 그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나요?
1: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0: 왜냐하면 3년 전인가요?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고 그랬잖아요.
1: 그렇죠. 하와이에서는 지금도 저도 이제 하와이를 가봤지만은 빅 아일랜드라고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가장 하와이 제도 중에 가장 남동쪽에 있고 가장 큰 화산은 빅 아일랜드. 그리고 거기가 하와이 섬이에요.
0: 네.
1: 그 거기가 가보면은요. 아직 뭐 여기저기 관광 상품처럼 저기가 이제 지금 화산 폭발하고 있는 곳이에요. 분화구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0: 아니요. 왜요?
1: 멀리 떨어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게 약간 네 그러니까 7시 방향? 아니죠. 이게 한 10시 방향으로 하와이 지도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0: 아, 그러니까 형성이 쭉 돼 있는 그 선을 그어 보면 아, 10시에서 4시 정도를 이렇게 선을 이은 것처럼.
1: 네, 네, 네. 그리고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쭉 그 러시아에 있는 캄차카 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와이 제도를 우리가 그 시계 정 가운데라고 봤을 때 캄차카 반도가 한 10시에서 11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방향으로 쭉 섬들이 이어져 있고 그리고 그 섬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닷속 안에 있는 해산들이 쭉 연이어져 있습니다.
0: 지도를 이제 저는 지금 G 지도를 펴 가지고 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여요. 어떤 섬들이 이어진 그것들이 지도에 표시가 돼 있어요.
1: 구모 지도.

0: 를 펴보면요. 네네. 하와이에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까지 섬으로 다 돼 있진 않고 그게 되게 푸르스름하게 네. 이게 뭐지 하고 보면은
1: 해령, 환초.
0: 환초. 그리고 좀만 더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해산들. 쭉 보면 포로딩딩한데 뭐 이게 뭐 실제로 지도에 나와 있지는 않고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 맞아요.
0: 이게 뭐지 하면 이게 다 해산들인 겁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이게 원래는 아까 말했던 그 얇은 철판에 구멍이 뚫린 친구들의 조상격인 겁니다.
1: 아, 그러면 이동을 한 거예요?
0: 맞습니다.
1: 어.
0: 그러니까 그걸 이제 태평양판이 실제로 그 캄차카반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 흔적으로 보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얇은 철판이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한 곳에만 열점이 그쵸. 생기고 화산 폭발이 계속 한 곳에만 있었을
1: 그럼
0: 겁니다.
1: 그럼 그 산이 계속 높아지겠죠.
0: 그렇죠. 네. 계속 커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태평양판이 이 유라시아판, 러시아 쪽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
1: 네.
0: 원래는 수억 년 전만 해도 캄차카 반도 근처에 있는 해산들이 원래는 태평양판 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1: 그 원래 지금 하와이가 있었던
0: 그쵸.
1: 거기에서부터 점점점 북서 쪽으로 밀려 올라간 계속 거예요.
0: 계속 북서 쪽으로 가다 보니 이게 가는 거고.
1: 예.
0: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게 근데 청취자분들도 재밌어하시겠죠?
1: 당연합니다. 지금 반응이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0: 저거 예, 청취자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요.
1: 예.
0: 화산 폭발이 계속 일어나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해저 거의 만 미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요 얘기부터 먼저 드리자면은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큰 산을 우리가 어디로 잡죠?
1: 에베레스트.
0: 에베레스트 잡지 않습니까? 8848m.
1: 48m.
0: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해발고도로 측정한
1: 그쵸.
0: 높이지 않습니까?
1: 네. 바다면 그런데 해수면에서부터.
0: 해수면이 아니라 해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아예 땅에서 가장 높이 있는 산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하와이에 있습니다.
1: 아, 아예 뭐라 지각의 밑바닥 바닷물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0: 그게 이제 하와이 지도에 있는 마우나케아 산이거든요.
1: 예.
0: 해발 고도는 4,200m 정도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런 바닥에서부터 치면
0: 그렇죠. 바닥에서 네. 그러니까 해수면에서부터는 4,200m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몸통 한 60%가 다 바다에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이거를 아예 해저에서 높이를 계산을 하면은 1만 미터, 만 미터 가까이, 그러니까 10km가 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해수면으로부터는 4,200인데,
0: 네.
1: 아, 바다부터 하면.
0: 바다부터 하면,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기준으로 세우면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1,000m가 높은 산이 마우나케아 산이다.
1: 아, 그거는 제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에도 해발고도라고 하지만 그게 이어진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또
0: 아, 그런데
1: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0: 그런데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내려가는 곳은 인도, 뭐 티베트 네.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산의 끝은 해발 땅. 0m죠.
1: 아, 평원
0: 해발고도 0m죠.
1: 이렇게 쭉 펼쳐진 곳을 기준으로 하면
0: 그렇죠. 0m인데 아. 마우나케아 산 같은 경우는 아예 정상부터 땅 밑까지 계산을 하면은 이게 만 미터 가까이가 된다라는
1: 네.
0: 건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뭐 이 얘기 자체로도 재밌는데
1: 재밌어요.
0: 그러니까 만 미터, 그러니까 해발이 그러니까 10km 가까이가 된 섬이죠. 산이죠.
1: 네.
0: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않고요. 얘가 땅으로 꺼집니다. 조금씩 가라앉아요.
1: 예.
0: 그래서 하와이 제도들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그 북서쪽으로 가면 해산들이 있다.
1: 네.
0: 원래 해산들도 해발, 그러니까 해수면 위에 있던 산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땅으로 꺼져가면서 이게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해산이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하와이 제도들을 보면요. 더 오래된 섬들이 북서쪽에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오래된 섬들이 크기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가라앉으니까.
1: 예.
0: 그리고 남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고. 섬들이 크고 더 높아집니다.
1: 그리고 그래서 젊은.
0: 더 젊은 섬들. 네. 한 500만 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와이 섬이.
1: 오래된 거는.
0: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도 하와이에서는 섬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열점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하와이섬 남동쪽 한 35km 떨어져 있는 해산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긴 지금도 화산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한 1년.

0: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 섬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1: 됐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찾아보니까 태평양판이 1년에 7에서 9cm씩 이동을 한대요.
0: 네. 네.
1: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해산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서 부서적으로 그렇죠. 쭉 이어지는 지도를 보시면은 그게 진짜 있어서 선처럼 네. 되게 신기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화산이 아래에서부터 땅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섬이라면 네. 원래부터 사람이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굉장히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이고 그러면 사람이 이게 찾아가는 것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사람이 정착해서 살았을지 궁금합니다.
0: 예전에는 이제 기원 후 한 5세기쯤부터 이제 사람이 살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는데 네. 최근에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도 좀 빠른 것 같아. 그래서 최근 연구는요, 네. 기원 후 10세기에서 12세기 무렵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게 고려 전기죠.
1: 네.
0: 그때 이제 처음 사람이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 네.
0: 그런데 근데 그때 처음 한 번만 이어진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마르키스 제도에 살던 폴리네시아계 사람들이 500년 있다가 또 한 번 이제 이동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와이의 원주민 문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뭔가 서핑을 하고 훌라춤을 추는 그 사람들이 한 15세기에서 17세기 무렵에 이제 형성된 이제 문화일 것이다 라고 보통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1: 그렇군요. 어느 쪽에서 왔다고요?
0: 남태평양 마르키스 제도.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기본적으로 남태평양의 섬에 있는 그 오세아니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에 있는 사람들,
1: 네.
0: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수만 년에 걸쳐서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가까운 섬으로 이동을 하다가 더 먼 거리에 있는 섬들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거의 마지막 종착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하와이 섬을 이제 도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1: 저는 이런 얘기하면 진짜 신기한데 과학적으로도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지금 뭐 측량도 하고 측정도 하고 망원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눈에 안 보이면은 바다니까 섬이 없다고 생각할 텐데 그걸 찾아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찾는 방법이 별, 바람결, 그다음에 파도의 일렁임. 이게 파도의 일렁임을 보고 거기에 육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옛날 사람들은 그걸 느꼈다고 하던데.
0: 새가 이동하는 것도 그걸 봤대요.
1: 새가 이동하는 걸 보고.
0: 새가 그러니까 뭐 어디 방향에서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가면 그렇죠. 새가 아무 방향도 없이 이동하진 않는 거잖아요. 아 근데 주로 저 방향에서 저 방향으로 가는 거 보면 아 저기에 뭐가 있긴 있나 보다라고 해서 또 그 방향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1: 근데 거기에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해서 가고 싶은 욕구는 거기에 뭔가 식량 같은 게 있어서 있을 거라는 추측 이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인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미지의 곳을 탐험하고 싶은 그런 걸까요? 되게 신기해요.
0: 이게 뭐 되게 다양한 설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섬 안에서 권력 투쟁에서 진 사람들이 이동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분석부터.
1: 예.
0: 그러니까 실제로 폴리네시아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만에 있는 아주 먼 옛날에 있던 원주민들이 같은 계통으로 속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니
1: 네.
0: 동쪽으로는 이스터 섬.
1: 칠레 앞에
0: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거기서부터 동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원주민들이 같은 계통이래요.
1: 그렇게 뭔데?
0: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이 사람들이 계속 수천 년간 뭐 한 만 년간 이제 바다 사람으로 적응을 하고 나름의 뭔가 문화적 진화를 하면서 이 바다로 돌아다니는 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죠.
1: 옛날에는 또 땅으로 이어진 때도 있었다고 하니까
0: 그렇죠.
1: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0: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1: 웨이파인딩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바람을 느끼고 그 섬을 찾아가는 건 재밌더라고요.
0: 네.
1: 오승훈의 이과학저과 한영준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0: 2026 안녕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류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한영준 기자와 함께 하와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반응 보내주고 계신데요. 김항성 님께서요. 하와이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다시 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6: 저도 그렇습니다.
5: 아까 한영준 기자님이 이게 청취자분들 재미있으실까요 하셨는데 7139님께서요.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TV에서만 하와이 본 것 같은데 말씀 들으니까 눈앞에 있는 것 같네요 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4630님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가 어떻게 미국 영토가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나요? 궁금해요 하셨는데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와이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언제 알게 됐는지 이것부터 살펴보면서 이제 미국 영토가 된 이야기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6: 네, 이제 미국의 지금은 영토지만 사실상 처음 발견된 거는요 미국 독립할 즈음입니다. 오. 1778년쯤 처음 이제 서방 세계에 알려졌다까지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쿡 선장이라고 하는 제임스 쿡, 뭐 아주 전 세계를 바다로 탐험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1788년에 하와이, 그러니까 태평양을 이제 탐험하다가 우연하게 이 섬을 발견을 해요. 1778년 1월쯤에 그 지금도 이제 하와이 제도의 메인 섬 이제 오아호 섬을 이제 발견을 하고 상륙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서방 세계에 알려진 이름이 하와이가 아니었습니다. 샌드위치 제도였습니다.
5: 샌드위치 제도? 왜 샌드위치예요?
6: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샌드위치 그 음식의 유래가 뭔지 아시죠?
5: 두 사이에 몰라요.
6: 샌드위치 제도가 뭐냐면요. 샌드위치라는 그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있었는데 이 귀족이 카드놀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드놀이 하다가 밥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빵 사이에 뭐 묻는, 손에 뭐 묻는 거 싫으니까 빵 사이에 야채랑 고기 잔뜩 올려갖고 그냥 줘. 그러면 그냥 카드놀이 하면서 이거 먹을게. 라고 해서 그런 빵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도 야 그럼 나도 샌드위치 같이 카드놀이 치는
5: 샌드위치
6: 사람들이
5: 샌드위치 백작이 먹는 거 줘. 이렇게.
6: 나도 샌드위치 줘. 하다 보니까 음식의 유래가 그렇게 되었다거든요. 그런데 이 유래도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5: 모든 유래는 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반박들이 있더라고요.
6: 그런데 이 샌드위치 백작이 이때 당시에 제임스 쿡의 탐험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사실 이때 거의 해군 장관이었어요. 샌드위치 백작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탐험을 후원하고 있던 귀족이다 보니 처음 발견된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어디는 뭐 빅토리아 섬이 뭐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한 것처럼 그래서 내 후원자니까 스폰서니까 여기를 이제 샌드위치 제도라고 부를게.
5: 그랬군요.
6: 네, 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 하와이가 통일이 되고 자기들 이름을 우리는 샌드위치가 아니야. 우리는 하와이야.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5: 원주민들이
6: 됐는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와이가 생각보다 근대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일본의 그 생각후 시대 있지 않습니까? 오다 노부나가 나오고 무슨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온 것처럼 여기도요. 하와이도 각 섬마다 다 세력이나 추장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이 섬에 있는 추장이 이제 영국 사람들도 오고 이제 미국인들도 가끔 오면서 그 너가 갖고 있는

0: 무기 그거 뭐니? 이런 뭐 총이라는 거다. 네. 그거 좀 우리 좀 몇 개 주면 안 되냐? 대포 이거 뭐냐? 좀 줘라. 라고 해서 그 하와이 섬의 추장이 네. 그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통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1: 아, 예.
0: 그래서 하와이 섬의 추장이 이 하와이 제도를 다 통일을 해요.
1: 국왕이 되네요.
0: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이의 이름이 하와이가 된 게 사실상 우리가 하와이의 가장 메인이 있는 와이키키 호놀룰루는요. 하와이 섬이 아닙니다. 오하우 섬입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하와이 제도 아니면 하와이 주라고 부르는 게 가장 큰 섬에 있는 추장이 자기가 여기를 다 통일하고 하와이 왕국을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와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1: 서구 열강의 문물들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빨랐다고 하셨는데 비서구권 국가 중에서도 빠른 편에 속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0: 네. 아마 이게 19세기 초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세도 정치 시기 있죠.
1: 네.
0: 그러니까 그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개항을 한 게 1850년대고 이제 그 이후에 메이지 유신을 한 게 1868년입니다.
1: 예.
0: 그게 가장 비서구권에서 빠른 근대화로 이제 꼽히는데요. 오히려 따지면은 한 180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때 하와이가 헌법 같은 거 개정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거 뭘 해서 문자도 만들고 그게 1840년대 그러니까 세도 정치 시기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인구 자체가 10만, 20만 단위라서 크게 거론이 되지 않고
1: 네.
0: 이미 지금은 미국 영토가 돼 있어서 이게 안 돼 있을 뿐이지 생각보다 이 미국 그러니까 이게 근대화 시도는 되게 빨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열강들한테 이게 도전을 받죠. 왜냐하면 태평양 한 가운데 있다 보니 이렇게 네. 지나가면서 한 번씩 툭툭 칩니다. 뭐 말이 좀 그렇긴 한데
1: 그 시대는 열강들이 이렇게 섬이나 이런 쪽을 계속 탐험하고 그쪽에서 뭐야 사탕수수 같은 걸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0: 그렇죠.
1: 노동력을 착취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0: 그래서 19세기 무렵에는 러시아도 한번 쓱 와가지고 괜히 요새 한번 만들었다가
1: 네.
0: 가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한번 쓱 지나가가지고 호놀룰루 가갖고 약탈하고 오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예전에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거랑 되게 느낌이 비슷합니다.
1: 아.
0: 심지어 영국에는요, 그냥 독단적으로 그 함대 제독이 와가지고 한 5개월 동안 점령을 해요. 그런데 이제 더 큰 이제 사령부에서 그걸 파악하고, 야, 니들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돼. 미국이랑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 그리고 5개월 있다가 철수시켜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일도 벌어질 만큼 되게 그러니까 19세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침범을 많이 받고 있었죠.
1: 어쩌면 서양과의 교류가 늘어나는 게 뭐 서구식 문물, 현대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하와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좋았을 법하긴 하지만 하와이 입장에서 그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말씀을
0: 네,
1: 들어보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백악관보다 하와이에 있는 칼라카우아 국왕의 궁전에 전구가 먼저 불빛이 켜졌대요. 미국의 백악관보다.
0: 아, 진짜로요?
1: 네, 몇 개월 먼저 켜졌다고 하면 수력발전소가 먼저 들어왔고요. 찾아보니까 서양 문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와이가.
0: 사실 미국이 아니었으면 그냥 독립국으로 지금도 되게 작은 왕국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지정학적으로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다면은
1: 네.
0: 그냥 되게 좋은 또 하나의 그런 나라로 있었을 텐데 실제로 자꾸 침범하니까 1880년대에 이 칼라오아 국왕이
1: 네.
0: 세계를 한 바퀴 돕니다. 진짜로 세계 일주를 한번 해요.
1: 어, 예.
0: 근데 세계 일주를 하는데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국왕 중에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한 국왕 군주가 이 하와이의 칼라오아 국왕이거든요.
1: 예.
0: 근데 그냥 국왕이 놀러 다니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 문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뭔가 지금 우리가 외세의 침탈이 되게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걸 뭔가 외교로 풀어봐야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착한 게 어디냐면은 일본입니다.
1: 예.
0: 그리고 1880년대에 그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메이지 덴노랑
1: 네.
0: 이 칼라오아 국왕이랑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은 결혼 동맹 같은 걸 제안해요.
1: 동맹.
0: 그러니까
1: 예.
0: 자기 공주랑
1: 예.
0: 거기도 뭐 보니까 이렇게 귀족이 있던데 그 황실에 누가 있던데 같이 결혼을 하자.
1: 예.
0: 그리고 일본 니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비서구권 국가 중에 제일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랑 같이 뭔가 약간 그 나쁘게 말하면 대동아 공용권인데
1: 네.
0: 그러니까 비서구권 그러니까 이 서구권에 대항하는 뭔가 우리도 연합체 동맹체를 만들어 보자. 합니다.
1: 아, 서구 열강에 맞서서 우리가 좀 저항하는 그런 동맹을 만들어보자.
0: 일본이 맹주가 돼서 뭔가 예. 그런 걸 만들자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0: 일본도 제코가 서역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940년대 침략 전쟁을 했을 때나 이제 약간 그런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일본은 이걸 거절합니다.
1: 그래요. 예.
0: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했어도 말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미국 눈치를 보고 있었을 때고 이미 미국이 1880년대 즈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와이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거절을 했는데 결국엔 그때 그 어떠한 이야기들이 잘 돼서 일본에서 관약 이민이라고 해서요.
1: 네.
0: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시아권 국가가 아닌 곳으로 처음 이민을 보내기 시작한 게
1: 하와이예요.
0: 하와이입니다.
1: 오.
0: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미국이 그러니까 그 우리랑 비슷하죠. 1870년대에 딱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랑 하와이랑 상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무관세 협약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난 농작물이 미국의 무관세로 들어온다.
1: 네.
0: 그러면 당연히 싸게 들어올 수 있겠네.
1: 그렇겠죠.
0: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양한 자본들이 특히 이제 농업 자본들이 하와이에 진출합니다.
1: 아, 사탕수수 이런
0: 사탕수수를.
1: 거.
0: 사탕수수를. 네.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침탈하는 과정에서
1: 네.
0: 미국은 노예제가 폐지됐잖아요.
1: 네.
0: 1860년대. 그러니까 어디서 이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 멀리 보니까 아시아가 있네. 그리고 딱 그때 하와이랑 일본도 뭔가 이제 교류가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대거 하와이로 넘어갑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20세기 초반이죠. 19세기 초반 아니죠. 1900년대 초반에 예를 들면 하와이 인구가 한 10만 명이었다. 그럼 절반 가까이 아시아계. 특히나 일본계가 되게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도 되게 하와이 가보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스비. 이게 되게 유명한 요리 그 음식이거든요. 초밥같이 생겼어요.
1: 네. 무스비.
0: 네, 그런 것들이 일본 문화가 되게 많이 있는 게 그때부터 20세기 초반부터 있었던 일본과의 교류 때문이다.
1: 아, 그러면 하와이 국왕 아까 말씀하신 칼라우아 국왕이 네. 하와이 왕국을 좀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나섰던 거네요.
0: 네.
1: 그렇게 해외를 돌기도 혹시 고종 황제도 만났나요?
0: 아, 고종까지는 안 만났을. 전 안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1: 그래요.
0: 다른 나라들 이게 아예 아시아 막 필리핀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립된 왕국이었어요, 하와이가?
0: 네.
1: 네. 미국의 영토가 된 이유가 아까 청취자분께서도
0: 그렇죠. 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1: 예.
0: 이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배 받은 그 패턴이랑 되게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식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텍사스 병합할 때도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일들인데
1: 예.
0: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농장주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너희 개발시켜줄게 하고 토지를 침탈하죠.
1: 예.
0: 그렇게 해서 경제력을 싹 장악합니다.
1: 그리고
0: 이게 총검헌법이라고 이게 1890년대인가 1887년입니다. 이제 사업가들, 농장주들이 단체로 무장을 해서요. 칼라카우아 국왕한테 찾아갑니다.
1: 예.
0: 임금님, 헌법 개정 좀 하시죠. 그 뒤에 쫙 무장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1: 예.
0: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데 이 헌법 개정안이 뭐냐. 왕권을 대폭 축소시키고요. 그리고 투표권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을 잔뜩 붙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하와이에 있는 미국 자본가들이 의회를 장악할 수 있게
1: 예, 예.
0: 만들어 버리는 거죠.
1: 네.
0: 그렇게 해서 의회 다 장악해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아시아계 이주민들 투표권도 정치권도 전혀 없고 왕권도 축소가 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1890년대 그 뒤를 잇는 이제 여왕이 있어서 이 총검헌법을 약간 뒤엎으려는 나름의 뭐 친위 쿠데타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아예 그 의회를 장악했던 미국인 자본가들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미국 함대를 이끌고 와요.
1: 예.
0: 스폰서처럼 딱 이제 와이키키 항에 정박을 시키고
1: 예.
0: 내려오시죠. 그래서 여왕을 퇴위시킵니다. 우리나라 고종 황제 퇴위시키듯이.
1: 굉장히 위협적으로.
0: 네. 네. 그리고 나서 웃긴 게 그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로 미국의 영토가 된 것도 아니에요. 하와이 공화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0: 세계적인 기업을 또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미국 영토가 된 차차차 미국 그렇죠. 영토가 되는 과정을 거친 거군요. 어쩌면 굉장히 그 과정 자체를 물론 그 안에 합법이 없긴 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폭력들이 계속
0: 쿠데타니까요. 총칼을 앞세워서 헌법 개정을 하고 여왕을 퇴위시킨 거면은 뭐 이거 쿠데타고 뭐 반헌법적인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영토가 됐습니다.
0: 네.
1: 이후에 미국의 주요한 군사 거점이 돼요. 하와이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 섬의 위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기도 하긴 하거든요.
0: 그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94년에 그러니까 하와이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하와이에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얘기를 하죠.
1: 네.
0: 우리 빨리 영토로 편입시켜줘. 하와이 공화국이 뭐 진짜로 자기들이 미국계 이주민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코끼리 공화국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1: 예.
0: 여기 미국 영토를 만들어주고 싶었을 때였는데 처음엔 바로 받아주질 않아요. 10년 동안 냅둡니다. 뭐 굳이 했는데 이제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강력한 나라로 발전을 하고 산업화를 성공을 하면서
1: 네.
0: 이제 우리도 좀 제국주의 국가로 나서볼까 했을 때 양옆에 큰 바다가 있죠. 대서양,
1: 태평양.
0: 근데 그 태평양과 대서양을 원래는 주도하고 있고 조금씩 뭐 주도하고 있었던 나라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그러니까 태평양, 대서양에는 쿠바. 뭐
1: 남미 쪽 국가들은 대부분 스페인의 식민지였잖아요.
0: 그런데 남미의 국가들이 다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 같은 경우는 스페인 영토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는 뭐 189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필리핀도 스페인 영토였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진출하고 싶은데 영국 걸 뺏긴 좀 힘들고
1: 네.
0: 자연스럽게 이제 스페인 걸 뺏어야겠다 싶어서 1898년에 미국이랑 스페인이 전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쿠바 점령하고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태평양, 괌 이런 걸 점령을 합니다.
1: 예.
0: 그렇게 점령하고 나서 보니 그러니까 원래는 통상 조약하고 그냥 그래 냅뒀던 하와이였는데
1: 네.
0: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딱 이게 징검다리처럼 생겼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LA에서 하와이, 하와이에서 괌, 괌에서 필리핀. 징검다리처럼 생깁니다.
1: 네.
0: 그래서 필리핀이나 괌 같은 자신의 이 태평양, 그러니까 이제 서태평양에 있는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 이 태평양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곳으로 이 하와이가 점 찍어지면서
1: 예.
0: 1904년에 처음으로 이제 너희 이제 우리 영토로 들어와. 그래서 하와이 공화국을 자기 영토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 그 징검다리의 이유는 어떤 군사적인 목적이 굉장히 컸을 것 같긴 합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예. 저 그 표현 어떤 표현이 딱 와서 꽂힌 게 하나 있는데
0: 네.
1: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0: 네.
1: 활용을 했다. 미국이. 그런 표현이 있어서 되게 잘 정리된 표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태평양 함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 거점으로 하와이가 미국에게도 중요한 군사 거점으로 인식됐다. 그래서
0: 네.
1: 미국의 영토가 됐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군사적인 얘기를 지금 이왕 했으니까 진주만 공습.
0: 저도 지도로 보셔서도 청취자분들은 지도 한번 펴놓으시면은요. 그 오아후 섬 한가운데요.
1: 네.
0: 삼지창 사지창처럼 이렇게 훅 바다가 들어와 있어요.
1: 오.
0: 망망대해고 워낙 바닷물이 센 그러니까 물살이 센 이 하와이 섬에 그러니까 이 태평양 한가운데 되게 크게 많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만으로서는 저게 적합한데 이 하와이 그러니까 진주만이 뭐가 문제냐.
1: 예.
0: 입구가 되게 좁고 얕습니다.
1: 그래서
0: 여기를 개발하려면 그러니까 제대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1: 예.
0: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개발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와이키키 옆에 있는 호놀룰루 항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좀 더 군사 기지로 활용을 해봐야겠는데 해서 1900년대부터 30년대까지는 이 진주만을 열심히 개발하는 데 닿았어요.
1: 그 어쨌든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항구를 좀
0: 그쵸,
1: 만드는 거예요.
0: 큰 전함들이 드나들 수
1: 예,
0: 있게.
1: 예.
0: 그렇게 해서 1940년 2월에 이 진주만 그러니까 태평양 함대가 진주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1: 예.
0: 원래 태평양 함대는 주로 어디 있었냐면요. LA라든지 아니면 샌디에이고 같은 미국 서부 해안가에 있었거든요. 항구 도시에.
1: 예. 예.
0: 그런데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0년 2월에 너희 이제 태평양 함대 하와이로 옮겨.
1: 네.
0: 라고 해서 옮긴 거예요. 그런데 딱 그해 11월에 진주만 공습이 있었던 거죠.
1: 예. 일본이.
0: 그래서 일본이 이제 진주만 하와이에

0: 있는 태평양 함대를 공격 기습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태평양 함대를 이끌고 있었던 이 제독 같은 경우는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러니까 태평양 함대를 하와이로 옮기는 거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1940년대나 39년에 사실 이제 태평양 함대가 하와이로 이제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합훈련을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지 말고 너희 계속 있어. 안 됩니다. 너무 지금 오래 있어서 병사들 사기도 문제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 진주만이 아직 이 대함대가 있기에는 공사가 좀 덜 돼 있어서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제독을 해임시켜버리고요. 어. 자기가 이제 해군성 차관봉가 있을 때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태평양 함대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냥 거기에서 아예 태평양 함대를 진주만에 만들어. 그래서 잘 만들었는데 딱 그해 11월에 이게 터져버린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하와이와 진주만의 요 관계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아예 계속 침략 전쟁을 일본이 하고 있으니 예. 함대 자체를 함대 자체를 하와이에 딱 옮겨놓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에 두면은 이렇게 자기 그러니까 적진에 바둑돌 한 대 딱 두면은 뭔가 이렇게 견제의 구가 날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1: 예.
0: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약간은 견제할 용으로 옮겨놨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키워야 되고 미국이랑 뭔가 어떻게 한방을 하고 이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딱 지금 하와이에 진주만에 있다고 그럼 여기를 기습 공격해서 뭔가 판을 벌려서 협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그게 뭔가 자초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던 이 태평양 함대의 하와이 진주만 이전이 오히려 일본을 자극한 꼴이 되었다.
1: 그럴 수 있겠죠.
0: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게 약간 일본의 공격을 약간 자초하려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1: 유도하려고
0: 약간 태평양 함대를 옮기지 않았느냐라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062님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군은 어떻게 진주만까지 날아간 거죠? 항공모함도 그때는 없었을 텐데 라고 물어보셨어요.
0: 항공모함까지는 없었지만 항공모함 비슷한 저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밀리터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요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 배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이후에 짧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그렇죠. 이 전쟁이 퍼지고 나서 이제 일본계 이주민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계 이주민들이 워낙 많은데 전쟁도 터지고 하니까 이 압박감이 있어서 오히려 일본계 이주민들이 미군에 자원 입대를 해버려요.
1: 네.
0: 그리고 자원 입대를 하고 군대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선거권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군사지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시아계 이주민들이 투표권을 얻고 주가 되면서 지금 하와이는 사실상 민주당 텃밭 지역이 되었다.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하와이 2편 뭐 아니면은 태평양 지역 섬들 2편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 함께해 주신 한영준 기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지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0: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0: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6: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0: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와 김용현, 박성재 등 6명이 모인 대통령실 회동 이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통일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남북 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020년 6월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으며 통일부는 북한을 상대로 44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명의의 글을 통해 최근 미국 해군 관계자가 한국과 일본의 핵잠 보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전제로 동맹국들의 핵 공격 수단을 거리낌 없이 제공하려는 미국의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가가 핵 전쟁 억제 수단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다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며 핵 무력 강화 시도를 거듭 정당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역대 최악이라며 공소취소 특임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해 문과라서 약의 성능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익 민원을 넣냐며 그저 보고 싶어 눈물이 나는 지인의 말만 듣고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포 계좌를 이용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대포 계좌를 확보한 뒤 국내 설비 납품업체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을 대량 주문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대금을 지급하기 전 소방점검으로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라며 조직이 지정한 가짜 업체에서 대리 구매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을 대포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우승에 도전하는 남자 농구 대표팀이 4강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요르단과 대회 8강전에서 28점을 올린 에이스 이현중의 활약에 유기상, 이정현, 변준형, 이우석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고른 활약으로 114대 80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등 24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높은 25도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2015년에 개봉됐던 영화 인턴은 젊음과 경험, 속도와 여유, 그러니까 이를테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대비를 통해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본 영화였습니다. 결국 둘의 대비되는 가치는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 그래서 삶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영화는 판타지라고 하지만 현실의 바람을 담아낼 때 그 생명력도 얻는 것이겠죠. 온통 AI가 화두가 되는 이 시대, 그래서 이제는 그 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한편에서는 그럴 여유를 부리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2부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오늘 개봉한 우리 영화 인턴의 주인공들 최민식, 한소희 배우도 만나죠. 콜비 칼레이의 Begin Again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갈등의 끝에 새로운 그런 시작을 한다, 이런 뜻이 담긴 노래 듣겠습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조강.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예, 지구촌 사이데이를 시작하죠. 오늘의 키워드는 중동의 충돌 그리고 원유입니다. 뭐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제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말씀 나눌 분을 또 모시고 했습니다. 최근 그 중동 뉴스의 중심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는 잘 아시겠지만 친이란 성향인 예멘의 후티 반군과 대치 중입니다. 이라크 내부의 친이란 민병대하고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사우디의 에너지 통로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우디의 원유 수송로 동서송유관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쪽에서 이쪽 서쪽에 홍해 쪽으로 쭉 그 대륙을 잇는 동서송유관이 드론의 공격을 받고 있고요. 바브엘 만데브 해협 그러니까 홍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호르무즈 말고 그 반대편에 사우디 건너편에 홍해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오는 그 길목인데 지금 유튜브 보신 분들께서는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목인데 홍해는 아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이 되는 석유 수송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도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장악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호르무즈도 막히고 왼쪽 바베일 만데브 해역도 막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사우디의 석유는 어디로 나오느냐 답답해지는 상황이죠. 지금 뭐 친이란 세력이 미국의 우호국인 사우디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어찌 보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데 사우디가 술길이 막혀버리면 특히 이제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질 수도 있어서 중동 정세와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이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8: 안녕하세요. 예.
7: 지역연구센터 여기서 지역은 주로

0: 주로 우리 저 센터장께서 맡고 계신 곳은 중동이겠죠.
1: 예,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중동인데,
0: 예.
1: 중동 말고도 뭐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
0: 예. 사실 그게 다 요즘 뭐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예. 그럼 얘기를 좀 시작해보자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좀 막혀있는 상태고요.
1: 맞습니다.
0: 바벨 만데브 해협, 그러니까 그 홍해에서 나오는 곳이죠. 아덴만으로 나오는 지역.
1: 네.
0: 예, 거기가 이제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두 해협의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정확하게.
1: 예,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착 상태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강경파인 혁명수비대가 해협 안에 갇혀 있는 선박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0: 예.
1: 이렇게 통제를 하거나 그뭐 경고를 어기고 가면은 뭐 미사일을 쏘거나
0: 공격도 불사하는.
1: 예 하고 있는가 하면
0: 예.
1: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미 해군은 역봉쇄라고 해서
0: 예.
1: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지키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즉뭐 이란을 위한 물자가
0: 예.
1: 들어가는 걸또 막고 있어서 그야말로 교착 상태이고요.
0: 예.
1: 이게 교착 상태이다 보니 즉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러니까 이 혁명수비대가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을 때처럼 통제력이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서 그랬는지
0: 예.
1: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신의 무장 세력 중에 무장 대리 세력 중에 하나인 후티 반군으로 하여금
0: 예.
1: 이제 우회로가 홍해인데
0: 예.
1: 거기를 막아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0: 예.
1: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교착 상태, 홍해는 교착 상태로 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부상하는 위험 전선이라고
0: 아, 예. 아,
1: 보시면 될
0: 그러니까
1: 것 같습니다.
0: 홍해 쪽이 아주 막히진 않았지만.
1: 아직은 아주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0: 예. 근데 아주 안 막혔다 하더라도 주수송로는 여태까지 그 호르무즈 해협 쪽이었기 때문에
1: 네네.
0: 이쪽으로 오는 양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 동서 그 횡단로 지금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그걸 다온그 석유의 양은 원래 홍해를 왔다 아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하던 양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예. 근데
1: 그리고 이제 워낙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으니까 홍해로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의 뭐 친구 나라들이라고
0: 예.
1: 하는 UAE, 뭐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도 사우디의 이 동서 수송로를 통해서
0: 예.
1: 이제 홍해를 통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0: 막아놓으니까 막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근데 하여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 만데브 해협 문제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 회의까지 소집을 했던데 거기서는
1: 맞습니다.
0: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1: 아직 뭐 결정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딱히 무슨 해결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예.
1: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조직이 됐었거든요. 근데
0: 예.
1: 그때도 결국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란 편을 들면서
0: 예.
1: 이렇게 유야무야 됐기 때문에 이번 역시 뭐 유엔 안보리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0: 예.
1: 뭐 딱. 특히 뭐 결정적인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0: 아,
1: 낮아
0: 그렇군요.
1: 보입니다.
0: 예. 그 바벨 만데브 해협을 장악했다고까지는 얘기 못하더라도 거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
1: 네네.
0: 뭐 당연히 친이란 세력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둘은 어느 정도의 관계인가요?
1: 소위 이란의 이제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친이란 무장 세력 조직을 한 5개라고 보는데요.
0: 예.
1: 많이 들으셨을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 그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
0: 예.
1: 그리고 이라크, 이번에 이제 동서 수송로에 드론을 쏜 이라크의 무슨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슬람 저항군 이런 군소 조직들이 있고 또
0: 예.
1: 시리아 내에도 친이란 또 민병대들이 있습니다.
0: 아.
1: 근데 이 5개 조직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독자성을 유지한다라고 보이는 게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기는 해요.
0: 예.
1: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섯 조직들 중에서는 이란의 혁명수비대와의 이 연계성이 아주 대단하지는 않지만,
0: 약간 느슨한.
1: 네.
0: 예.
1: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이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대리 조직 가운데 그나마 영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이
0: 예.
1: 후티 반군이라는 거죠.
0: 아, 그 후티 반군은 야, 너네 누구 편 들래? 그러면 이란 편을 드는.
1: 당연합니다.
0: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조직력도 있고
1: 그렇죠.
0: 무장도 돼 있고.
1: 무장도 돼 있고 그리고 사우디 바로 아래에 있는 예멘에서
0: 예.
1: 지금 뭐 많은 땅을 장악하고

0: 있기 때문에 사우디를 위협하기에 아주 적격인 조직이죠.
1: 자, 그렇게 되면 이 걱정이 조금 더 이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은 만일에 그 관계가 조금 느슨하다면, 이건 순전히 이제 저의 뇌피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어떻게든 뭐그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CIA도 이렇게 동원해서 공작을 한다든가 하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어느 정도 이란과 좀 떼어놓을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0: 그 여지는 제가 볼 때는 한30% 이하일 것 같은 것이,
1: 예.
0: 그러니까 예멘의 후티 조직이 뭔가 자신의 뭐 추종자들은 있겠지만
1: 예.
0: 예멘 시민 전체를 생각하거나 무슨 공익, 공공재, 뭐 공공선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높지 않은 조직이고 해서 만약에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작년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미군이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약화가 됐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란이 이번에 처음으로 전쟁이 시작됐을 때 2월 28일에 후티더러도 빨리 나를 도와라라고 했는데 후티가 응답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1: 너무 타격이 컸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에게 무슨 옵션이 있다면 후티를 그러니까 CIA나 이렇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달래기보다는 1년 전에 썼던
1: 그
0: 이런
1: 방법,
0: 군사적
1: 무력.
0: 압박을 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1: 그 얘기가 미국 쪽에서는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좀 심화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0: 심화되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 선거 전이라 사우디더러 우리로 하여금 뭐 전선을 확대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만으로도 지금 뭐 벅차다.
1: 실제로 사우디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트럼프는 거절했으니까요, 이번에.
0: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중간 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정말 막 치솟는다면 그때는 또 미국도 다시 한번 작년에 했었던 것처럼 후티에게 뭐 교훈을 뭐 가르쳐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군사작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지금 사우디를 동서로 횡단하는 그 동서송유관, 이게 이제 드론의 공격을 받아서 가동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까?
0: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 혹시 그 복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0: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마다 이 추정치는 다른 것 같아요.

0: 드론들이 이렇게 군집해 있는 곳인데
1: 예.
0: 거기서 드론을 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는 이때까지 옵션이 그러니까 석유를 수출할 옵션이 세 곳이었죠. 호르무즈, 그다음에 송유관을 통해서 홍해였는데
1: 예, 예.
0: 호르무즈는 이란이 맞고
1: 예.
0: 송유관은 이란 무장 대리 조직인 이라크에서 쐈고
1: 예.
0: 이제 또 거기를 통해서 홍해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후티반군이 이제 또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란의 계산이 우회로를 이제 우회로도 교란시켜라라는
1: 예, 예.
0: 거였고
1: 예.
0: 또 마침 그 우회로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과 뭐 관계가 좋지 않고 친미 국가이고
1: 예.
0: 이러니 두 무장 조직으로부터 이런 교란 작전을 하도록
1: 예.
0: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렇게 선동한 것이 아닌가.
1: 예. 그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막혀버리면 만일에 막힌다면. 왜냐하면 그 우리 유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0: 물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1: 예.
0: 다행인 거는 후티 반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사우디 배만 봉쇄한다라고
1: 아, 예.
0: 얘기를 해서.
1: 그렇게 선별해서.
0: 네, 예, 지금 예. 뭐 평소에 이제 그 홍해 우회로에 나가던 오가던 배가 한 30척이라면 지금은 20척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1: 예.
0: 하거든요.
1: 10척은 사우디 배라는 얘기인가요?
0: 그렇죠.
1: 예. 근데 나중에 또 그걸 확대할 수도 있잖아요.
0: 후티 반군이요?
1: 예.
0: 네. 그럴 경우는 이제 미국이
1: 예.
0: 지금처럼 아 이거는 사우디가 알아서 사우디와 걸프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스탠스를 바꿀 수도 있겠죠.
1: 아, 예. 아, 그렇지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게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0: 네,
1: 예. 그러나 뭐 이게 차분차분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0: 이해, 근데 뭐 답이 없어서
1: 그러게요. 예, 그게 문제네요.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지향 지역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석유, 참 인류에게는 요물 같은 존재죠. 석유 때문에 전쟁도 이렇게 일어나고 환경 문제도 커지는데 석유 없인 또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석유 산업을 지구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에 비유한 좀 표현이 센가요? 뱀파이어 블루스를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 비유가 아주 직접적이죠. 그러나 그 피, 즉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딜레마를 아주 날카롭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닐 영의 뱀파이어 블루스를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 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0: 아름다운 환성,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예, 강다은 아나운서가 2부의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6: 미국이 이란전에 쓴 돈은 얼마일까요? 미 의회 예산국이 전쟁을 개시한 2월 28일 이후 5개월 동안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2조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약 3,400억 원 꼴인데요. 의회 예산국은 전쟁을 계속한다면 매달 최대 4조 원 이상이 더 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 결국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 체제와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인데요. 가상자산 업체 입장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이 줄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빠른 입법을 기대해왔습니다. 법안 부결 소식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구글이 오픈 AI 경쟁사인 엔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5를 사내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코딩 작업을 할 때 자사의 제미나이로는 부족한 걸까요? 구글은 주력 작업은 제미나이로 하고 보안 작업만 클로드를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구글과 엔트로픽의 관계는 그리 빡빡하지만은 않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엔트로픽에 최대 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엔트로픽은 AI 모델을 돌리는 데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로 구글의 TPU 칩을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굴욕이 아니라 제미나이와 클로드는 서로 윈윈 관계 같기도 하네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18일 내일 모레 미국에서 만납니다. 호르무즈 파병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있죠. 더불어 17일 내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선 파병 문제는 안건에서 빠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추석 전후로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9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7: 与世界接轨.
8: Conectarse con el mundo.
9: 세계と繋がる.
10: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1: Connect with the world.
12: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5: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I가 10년 내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AI의 개발 속도를 그래서 조절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AI 경쟁의 한복판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른바 이제 속도 조절론입니다. 특히 AI를 직접 만들면서 경쟁하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경고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인지 다른 한쪽에서는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배경에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자기들이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번 속도 조절론을 계기로 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이 가속도로 달려갈 때 과연 어떤 안전판을 만들어야 하는가, 세계는 본격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AI 속도 조절론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죠. 이효석 HS 아카데미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3: 네, 안녕하세요.
5: 예, 책을 또 내셨더군요.
13: 아, 네. 예.
5: 이효석의 21세기 투자법.
13: 네.
5: 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내셔가지고.
13: 아, 네, 네.
5: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13: 네. 네. 감사합니다.
5: 잘 읽어보겠습니다.
13: 네. 네.
5: 제가 조정래 선생의 서리꽃도 아직 다 못 읽고 있는데,
13: 아,
5: 읽어야 할 책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13: 네. 네.
9: 이 책도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알겠습니다. 21세기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 고민인데요. 20세기에도 유효하고 지금도 유효했던 것을 예. 1부, 2부에서 쓰고 예. 21세기에 바뀐 것, 이 3부, 4부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름 이게 대칭성을

0: 아, 그렇군요.
1: 네,
0: 예.
1: 갖춘. 네.
0: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책 선전을 해 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 지난주에 AGI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범용 인공지능. 그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한 주가 바뀌니까 속도 조절론이 나오니까
1: 네.
0: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흐름이 너무 바뀌는 것 같습니다.
1: 아, 이게 진짜 AI와 관련된 거는 저도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서
0: 예.
1: AI 뉴스 속도 조절전론 이런 게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0: 아,
1: 들 정도.
0: 예.
1: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0: 예.
1: 매일 보기에.
0: 예.
1: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화두를 던진 거는 엔트로피. 제가 지난번에 삼국지에 비유할 때 유비에 비유했던
0: 네네.
1: 친구죠. 그 친구가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분이 그 AI 속도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0: 예.
1: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핵심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재기적인 자기 개선이라는 표현이에요.
0: 아, 그 속도 조절론 원문을 다 읽어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1: 네.
0: 그 단어가 지금 쓰신 게
1: 재기적
0: 자기 개선.
1: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I가 발전하면 발전한 AI가 AI를 만드는데 AI를 더 잘 만드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더 잘 만들어진 AI가 또 저 좋은 AI를 만드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는 거죠.
1: 그렇죠. 재기적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0: 아, 예, 예.
1: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개선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컨트롤 하기가 어렵다라는
0: 예, 예.
1: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은 AI가 AI를 만드는데
0: 예.
1: AI가 AI를 얼마나 만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몇 개를 만들고 몇 명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0: 예.
1: 게 고민인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물들은 150개체 이상은 한 가지 공통된 그 목표를 가지고 일하지 못하지만
0: 예.
1: 인간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0: 예예.
1: 그리고 인간이라는 사람 그 동물만 유일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 때문에 희생하는 법을 안다 이런
0: 예예.
1: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AI 그러니까 다리오 아모데이가 얘기했던 내용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AI들이 서로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신적으로 헌신하는 하나의 집단처럼 움직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0: 자기들끼리요?
1: 자기들끼리.
0: 예, 예.
1: 야, 우리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야, 넌 희생해. 너 희생해서 이걸 하고 넌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막 그런
0: 예.
1: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0: 근데 인간은 모르고 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0: 실제로 지난번에 그 예를 들어준 사건은 왜 해킹하고도
1: 네, 허깅페이스 얘기할 때 딱 그
0: 예, 예.
1: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0: 예.
1: 딱 얘기 들었을 때 좀 무섭잖아요.
0: 예.
1: 그게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 뭐 하는지를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0: 예.
1: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 그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1: 그런 거 이제 이런 거죠. AI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알 수는 없을 텐데
0: 예.
1: 그래도 이거는 하지 말아라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론 같은 것들을
0: 예.
1: 개발을 해놓자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AI가 움직이고 마음대로 뛰어놀더라도
0: 예.
1: 이 가드레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가드레일이 지금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막 다니면
0: 예예.
1: 문제가 생기니까 가드레일을 좀 만들어 놓자 이런
0: 예.
1: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걸 여태까지 개발했던 것이 빅테크 기업들인데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이건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뭐 계기가 있습니까?
1: 이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뉴스나 내용들을 이해하실 때는 반드시
0: 예.
1: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네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0: 예.
1: 본인들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심을 갖고
0: 여기서 얘네들은
1: 빅테크뿐만
0: 예.
1: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0: 예. 그러니까
1: 모든 것 이해관계자들, 기업이나 정부 모두야
0: 예, 예.
1: 다 이제 자기 본인들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야 될 것
0: 예,
1: 같긴 합니다.
0: 그러겠습니다.
1: 네.
0: 예.
1: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엔트로피 내부의 AI 개발자가 내부 고발을 했다라는 게 이제
0: 예.
1: 또 이슈가 됐어요. 이분이 X에다가 글을 이제 엔트로픽 나오면서 아, 이 엔트로픽 안에서 뭐 엄청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 진짜 심각해 라고 쓴 X에 쓴 글이 제가 알기로 조회수가 한 1억 6천만.
0: 엄청나군요. 예.
1: 그러니까 관심이 엄청 많았던 거죠.
0: 예, 예.
1: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AI 개발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AI가 사람 10년 안에 다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 다 하면서 우리한테는
0: 예.
1: 말도 안 하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나왔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네들 뭐 하는 애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0: 예, 예.
1: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부터는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0: 그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1: 예.
0: 뭐 이제 그 뭐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1: 예.
0: 그 신이 생각할 때 인간이 하, 쟤네들 어떻게 하, 컨트롤도 안 되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 그러셨을 수도 있죠.
0: 예, 예. 뭐 이 신이 있다면
1: 예.
0: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지 쟤네들을?
1: 예.
0: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것마다 다 하고 그렇다고 뭐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1: 예.
0: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우리 인류도 해왔던 과정들이라고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헌법을 만들었을 때도 비슷한 고민이었거든요.
1: 예.
0: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지 잘한 거를 또 뭐 이렇게 상을 줘야 되는지 막 이런 예. 것들이 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 뭐 이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1: 예.
0: 종교적일 수도 있고요. 철학적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죠. 제가
1: 예.
0: 이 얘기를 떠내는 이유는 뭐냐면 에이전트 하나하나가 마치 인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지 말아라라는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드레일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1: 예.
0: 너 요건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말라고 헌법이 정해줬다고 헌법을 모두가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0: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벌을 주고 이런 그런 그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1: 예.
0: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이쪽 업계에서는 정렬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1: 정렬한다.
0: 그러니까 예. 이런 과정들을 정렬한다는 거죠.
1: 예.
0: 얘네들이 말을 안 듣는 정도, 컨트롤이 안 되는 정도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1: 예.
0: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의 제도나 민주주의든 뭐든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런 게 총 동원돼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나와서 아이 저 사람들 저기 사람들 죽이는데요. 막 이런 얘기가 어쩌면 아이가 하는 그냥 투정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 예.
0: 지금 AI를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민의 수준은 그냥 쟤네들이 위험해요가 아닌 거예요.
1: 예.
0: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동할 수 있고 하지만 인류에게 피해가 주지 않은 범위 내에 살 수 있을까를 굉장히 철학적 여러 가지
1: 예.
0: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1: 그건 알겠는데 우선 그 세속적인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0: 네.
1: 10년 안에 어떻게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0: 자기들끼리
1: 뭐 와닿아야 지금 그거를 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같아서. 이게 10년 안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넘어야 될 숙제가
1: 예.
0: 얘네들이 이제 그 AI들이 그 지능만 가지고는 인간을 죽이기는 좀 어렵겠죠.
1: 예, 예.
0: 이제 몸이 이제 생기면은 죽일 수 있겠죠.
1: 예.
0: 로봇이나 아니면은 이제 요즘에 로봇은 중국에서는 아예 그냥 무기라고 이제 정해 놓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뭐 무기 총을 들고 있는 개 로봇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1: 예예.
0: 예.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그 전쟁에서도 드론 공격하는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1: 예.
0: 얼마든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겠죠.
1: 아니 근데 그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국지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AI가 예를 들어서 뭐 군사 시스템에
0: 네.
1: 예, 해킹해서 들어가서
0: 네네.
1: 미국 대통령이 안 누른 핵단추를 누를 수도 있는가?
0: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상상할 수는 있죠.
1: 예.
0: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 예.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뭐 잘 모르겠는데 이 모르겠다라는 이 불확실성이
1: 예예.
0: 확대되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 예.
0: 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네.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상상을 하긴 했으나 예. 요즘 세상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극단인지 모를 때가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0: 맞습니다. 네.
1: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 이효석 대표도 왜 AI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0: 네네.
1: 예, 이거 뭐 자칫하다간 좀 위험하겠는데라고 느낀 적이 실제로도 있습니까?
0: 저는 이제 뭐 AI가 뭐 위협받는다 이런 개념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AI가 저한테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조력자거든요.
1: 예예.
0: 제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AI가 해주고 있어요.
1: 그렇겠죠, 예.
0: 그럼 너무 고마운 존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뭐 어떤 걱정을 하기 시작했냐면
1: 예.
0: 이 AI가 조력자가 아니고 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1: 예.
0: 뭐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1: 예예.
0: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1: 예예.
0: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아, 이효성 얘기 듣는 것보다 AI한테 물어보면 훨씬 난데?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1: 예.
0: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1: 뭐 실제로 그래서 뭐 미국 쪽이나 우리 쪽이나 왜 그 하급 직원은 이제 뽑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1: AI가 다 대역을
0: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는 사실이죠. 한
1: 예,
0: 개인에게는.
1: 예. 다만 약간의 뭐 반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에는
0: 네.
1: 아까 말씀하실 때 의심하면서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 얘기일
0: 맞아요.
1: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선발 주자들 빅테크들이

0: 우발주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매우 타당한 추론이라고 생각하고요.
0: 예.
1: 이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 게 그 이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나서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샘 알트만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도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와 쟤네들 다 같이 모여서 속도 조절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제 트윗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록 4.7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4.8은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4.9, 5.0 되면은 지금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보다 우리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써놨어요.
0: 예.
1: 근데 이거는 약간 비유를 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셋이서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있다가 둘이서 아 이제 나 집에 갈게 안녕 이러고 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래 같이 가라고 얘기하고 짐을 싸는 척하면서 남아가지고 공부를 더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멈출 수 있겠냐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0: 그런가요? 그 누굽니까 저 젠슨 황?
1: 네.
0: 예, 엔비디아. 젠슨 황은 뭐 그 트럼프하고 통화하면서 그걸 어느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접 그 뭡니까 스피커폰으로
1: 맞아요.
0: 예, 그때 트럼프가 이런 속도 조절에 자기 찬성하지 않는다.
1: 네.
0: 그 얘기도 했다면서요.
1: 맞아요. 저는 그 장면인 연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0: 아, 예. 아,
1: 우연히 정말 뭐 트럼프가 뭐 전화를 했을 수도 있겠으나.
0: 하긴 뭐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1: 맞아요.
0: 그 사적 통화 내용일 수도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걸 그렇게 함부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픈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1: 그리고 트럼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화도 했대. 그래가지고 그거 스피커폰으로 했대. 되게 재밌지 않아?
0: 예.
1: 라는 말 때문에 바이럴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저는 이제 보면 젠슨 황이든 일론 머스크든 트럼프든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뛰어난 유튜버들이거든요.
0: 예.
1: 인플루언서들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얼마나 더 많이 퍼뜨리느냐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짜여져 있는 그런 각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중국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예, 거기도 결국은 상대는 중국이군요.
1: 그렇죠. 이해관계는 트럼프의 이해관계는 중국이잖아요.
0: 예.
1: 중국 니네들 요즘에 AI 때문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내가 엔트로픽한테 들은 게 있어. 니네들이 엔트로픽 얘기하면서 속도 조절론만 듣고 있잖아.
0: 예.
1: 내가 엔트로픽의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니네들 중국 애들이 뭐 딥시크니 문샷이니 뭐 해가지고 엔트로픽 거 다 베꼈다면서.
0: 예.
1: 그 베낄 때 그 데이터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가지고 주는 질문들을 다 보낸 다음에 엔트로픽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보고 저걸 다 베낀 게 이제 그 증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엔트로픽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증류를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우리한테 갑자기 중국에 있는 기밀 정보를 막 주고 가더라.
0: 예.
1: 이런 얘기가 쓰였어요.
0: 예.
1: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 거죠.
0: 그러네요.
1: 예. 야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밀 정보도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난 이것도 안 줘도 되는데 왜 금고 열쇠 비밀번호를 나한테 주고 가? 열쇠를 나한테 주고 이거 너 떨어뜨리고 왔어 얘네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0: 예.
1: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을 겁니다.
0: 아, 예.
1: 그러면 이제 증류를 그만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1: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다음 주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AI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0: 예. 그 미중 정상회담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1: 네.
0: 뭐 여러 가지 든 얘기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고 아무튼 그건 알겠고. 근데 사실 뭐 AI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중국 아닌가요? 그래서 트럼프는 또 반대하는 거 아닐까요?
1: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0: 예.
1: 우리가 흔히 오픈 AI나 아니면 엔트로픽 같은 회사를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0: 예.
1: 제일 앞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0: 예.
1: 이 기업들이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건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기적인 자기 개선이 일어났다라는 걸 가정해보면 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모델의 수준만 해도 아스트라 이야기도 했지만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이 겨우 따라가는 수준인데 베끼다가 자기에 있는 기밀 정보가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중국이 자신감을 얻은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예. 짤막한 질문. 만일 그래서 뭐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게 되면 주식 시장에는 뭐 그렇게 특히 반도체 시장에는 좋은 영향은 안 끼치겠어요. 네요.
1: 네. 근데 이제 이 속도 조절론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시그널로 볼 것인지 예, 예. 노이즈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렇군요.
1: 개인적으로는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다.

0: 라는 예, 말씀을 예, 오늘 드린 거고요. 대신에 이 이야기 말고도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너무 높다든지 그렇죠, 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예, 아니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AI 속도 조절론 자체는 노이즈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HS 대표 이효석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AI 개발 멈출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나 플리트우드 맥은 내일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말라고 노래하네요.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고민만은 멈추지 않아야 되겠죠. 며칠 전에 저희들이 플리트우드 맥에 체인을 들려드리려다가 저희 시스템이 다운되는 바람에 스톱되는 바람에 음악이 못 나갔던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것저것 고려해서 Don't Stop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샤볼데이.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야.

0: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예, 유튜브로 한 분께서 AI를 멈출 수 있긴 한 건가,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디까지 갔는지 아무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아무튼 속도 조절로는 일종의 노이즈에 그칠 것이다 라는 한효석 대표의 분석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감기 걸리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워낙 그 일교차가 심합니다. 10도에서 뭐 더 크게는 한 15도까지도 벌어지니까 딱 감기 걸리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을을 잘 즐기시려면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부 질문들, 최민식 배우님과 한소희 배우님 설레며 기다린다는 7490님의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인턴, 한국의 인턴은 어떻게 재해석됐을까? 이것도 매우 궁금하고, 그래서 오늘 최민식, 한소희 두 배우를 이 자리에서 잠시 후 3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3: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군 당국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주 군공항 전력을 예천과 서산, 충주 중원으로 임시 분산함에 따라 조종사 양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모의 훈련 장비를 추가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제출받은 광주 군공항 관련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훈련기 비행대대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정상 비행훈련에 필요한 비행 횟수의 부족으로 조종사 양성 제한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210억 원을 들여서 비행 절차 훈련 장비 2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비행훈련에 비하면 65% 수준의 훈련 효과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먹는 임신 중지약 미프진을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미프진 허용 대상은 임신 9주 이하로 한정하고 초기 2년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도입 시기는 허가와 수입 절차 등을 고려해서 내년 1분기 안에 가능하도록 하되 판매 가격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아서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경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 3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받은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이 같은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돈을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밤중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대형마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그제 새벽 2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마트 2층 귀금속 매장에서 금팔찌 등 총 173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돌려차기 범죄를 희화화한 발언으로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 의원이 실체적, 절차적인 하자가 많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당협위원장과 울산시당위원장 직무정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징계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위원 명단을 비공개해서 기피 신청 권한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를 향해 발사된 예멘 반군 후티의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군은 현지 시간 16일 SNS에 올린 성명에서 전날 사우디 공군이 테러 조직 후티가 발사한 드론 한 대를 요격해서 파괴했다며 드론은 존엄한 메카 성지의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후티 반군 정치국 소속 하잼 아라사드는 SNS에 우리가 메카를 겨냥했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던 식상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등 서쪽 지역은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는 곳들이 여러 곳 있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이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네요. 유튜브에 하루토시께서 최민식 배우, 한소희 배우는 언제 출연하나요? 하셨는데 지금 제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하여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4부 첫 곡은 늘 그렇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예,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자 6505 쓰시는 분께서 인턴을 이미 보신 모양입니다. 시사회에 당첨돼서 보셨다고 하는데 굳이 원작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재밌었다. 한국판이 더 재밌었다. 두 배우님 연

0: 경기도 너무 멋졌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개봉했기 때문에 아, 이분께서는 조조를 보신 모양이네요. 원작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 무대 인사를 위해서 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용산 무대 인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예예. 예. 이 원작은 물론 뭐 10여 년 전에 개봉한 미국 영화이긴 한데 글쎄요. 시간으로는 지금, 배경으로는 한국 사회.
2: 네.
0: 예. 그리고 두 영화의 주인공 배역으로는 이 두 분 외에는 다른 배우를 떠올릴 수 없는 대체 불가의 배우들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괜히 인사치레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저 작년인가 언제 그 촬영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최 배우님하고 잠깐 사석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그때 TV 네. 질문들 제작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대 여자 배우가 한소희 씨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예외 없이 모든 제작진이 아 대안이 없다 예 그렇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때 말씀드렸는데
2: 언제 말씀하셨다.
1: 네, 기억납니다.
0: 예,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처음에 그 한소희 씨로 결정됐을 때 최민식 배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1: 좀 감은 안 왔어요.
0: 아, 그랬네요. 네,
1: 그러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0: 예.
1: 워낙이 저 여배우들과 같이 공연 작품을 해본 적이 없어서
0: 아, 그러네요. 따지고 보니까
1: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너무 또 적극적이었어요.
0: 아, 한소희 씨가.
1: 한소희 배우가.
0: 예, 예.
1: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망에 오른 배우들도 있고 또 제작진이 예, 접촉을 예. 한 배우들도 몇 있었는데.
0: 뭐 그렇겠죠. 보통 그러니까.
1: 그중에서 가장 본인이
0: 예.
1: 너무 하고 싶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을 해가지고.
0: 예.
1: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0: 예. 예. 그 한소희 배우는 왜 그렇게 이 역을 맡고 싶으셨습니까?
2: 일단은 원작을 너무 재밌게 봤었고요.
0: 아, 예.
2: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캐스팅 됐을 때쯤에는 이제 이미 감독님이랑 민지 선배님이 캐스팅이 이제 된
0: 예,
2: 상태라서
0: 예.
2: 제가 살면서 언제 최민식 선배님이랑
0: 해보겠느냐
2: 만날 수 있나라는
0: 예.
2: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감독님 전작 너무 잘 봤었고
0: 예.
2: 해가지고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었죠.
0: 아, 예.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만났는데 그 왜 연기는 두 분이 이제 그 처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랄까 그것도 케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우들끼리.
1: 그렇죠.
2: 그렇죠.
0: 예, 괜찮았습니까? 그 케미는 좋았습니까?
1: 먼저 말씀하시죠.
2: 네, 너무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일지는 예.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현장에서 너무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고,
0: 아, 예.
2: 예, 그리고 다들 다 같이 이제 저는 영화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0: 예.
2: 밥차라는 게 되게 저한테는 좀 생소했었는데,
0: 밥차?
2: 예. 예, 이제 다 같이 배우들끼리 밥을 먹는다는 게 되게 예. 좋다라는 거를.
0: 아니, 그 왜 저 시리즈 드라마 많이 하셨잖아요.
2: 네네네.
0: 거기도 밥차 가지 않아요?
2: 이제.
1: 쿠키도.
2: 예, 예. 맞아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예.
2: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은 게 거구나.
0: 예.
2: 네,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고.
0: 뭐 저는 그래서 그 밥차는 늘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2: 아, 네.
0: 그게 아니군요.
2: 네네.
0: 예. 전혀 의외의 말씀이 나와서 네. 제가.
1: 각자 해결합니다. 드라마.
2: 네.
0: 예, 재밌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라디오에서는 이게 뵙기가 좀 쉽지 않은 분들이고 아마 한소희 씨는 제가 라디오는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2: 네 맞아요 진짜 예. 처음이에요.
0: 어떤가요 여기 분위기가?
2: 약간 무서워.
0: 무서워요?
2: 무섭다고 해야 되나?
0: 예.
2: 뭔가 네.
0: 그런가요?
2: 네.
0: 아 저희는 라디오가 굉장히 가족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 아 그러니까 가족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0: 예.
2: 뭔가 말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0: 아 예 예 그 뜻이라면 뭐 이해가 가겠습니다.
2: 네네.
1: 생방송이니까.
2: 네.
0: 예 예 말 실수하실 분 같지 않고 우리 네. 최 배우께서는 더욱더 그러시니까 잘 믿고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이제 개봉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2: 네.
0: 조조로 보신 분도 계시고.

0: 배우들로서는 뭐랄까 오늘 굉장히 좀 긴장되는 날일 것 같은데요. 최 배우께서는.
1: 예, 뭐 자식 장가 보내는 느낌도 들고
0: 아, 예.
1: 이미 이제 저희 배우나 제작진의 손을 떠났죠, 이제.
0: 그렇죠.
1: 예, 이제
0: 이젠 대중한테 가는
1: 예,
0: 것이니까요.
1: 극장에서 이제 관객분들과 만나는 날이죠.
0: 예.
1: 첫날이죠. 항상 설레기도 하고
0: 예.
1: 또 기대도 되지만 또 우려도 되고.
0: 예.
1: 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0: 예.
1: 교차하는데 뭐 긴장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0: 아, 이제 뭐 연기 경력이 40년이 연극 무대까지 합치면 뭐꽤 되잖아요. 45, 5년이 넘는데
1: 아유,
0: 그러실 만도
1: 부럽습니다.
0: 하죠.
1: 예.
0: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소희 씨는 좀 긴장이 되십니까? 오늘 첫날인데.
2: 저는 죽을 것 같아요.
0: 예.
2: 네.
0: 아, 그래요?
2: 네,
0: 예.
2: 이미 어쨌든 개봉하긴 한 건데,
0: 예.
2: 이제 그 후에 이제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너무 좀 궁금하고 또
0: 예.
2: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생각을 좀 떨쳐내기에는 저는 아직
0: 아,
2: 많이 무서운가 봐요.
0: 예.
2: 네.
0: 아니, 그래도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배우들은 긴장을 많이 하는군요. 예. 근데 아까 우리 그 댓글 보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지 않으십니까?
2: 근데 이제 오늘 개봉했으니까 이제
0: 그러니까, 예.
2: 앞으로를 또더 지켜봐야 되니까
0: 그렇겠죠.
2: 네, 오늘로서 안주하기에는 조금
0: 예. 제가 그, 저는 아직 사실 못 봤습니다. 예, 우리
2: 네.
0: 최 배우께서 저를 시사회에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양했습니다.
2: 왜요?
0: 나는 내돈 내고 보겠다.
2: 아.
0: 그래서 인터뷰 마치고, 사실 볼 시간도 없었고요. 오늘 인터뷰 전에는. 오늘
1: 네.
0: 아침이니까 전또 방송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돈 내고 가서 보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근데 미리 본 분들의 얘기는, 영화 굉장히 잘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시사회 다녀온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 인사 오늘부터 다니신다고 했는데, 뭐, 워낙 최 배우께서는 무대 인사에 일화가 많으십니다. 예, 우리 팬 여러분들이 예, 같이 장난도 치고, 예, 오늘부터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원래 원작은 뭐다 아시는 것처럼 로버트 드니로하고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원작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더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또 핀잔을 듣고, 두 분은 그런 부담은 없었습니까?
2: 아무래도 없다고 하면
0: 예.
2: 거짓말이죠. 네, 무조건 있고. 근데 사실 좀 촬영하면서 그런 게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예,
0: 예.
2: 촬영하면서 이제 여기 후기들 보니까 이제 원작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는
0: 예.
2: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촬영하면서 원작 생각이 안
0: 아,
2: 났었거든요.
0: 그러니까 원작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한 거는 원작이 생각이 안날 정도로 그런
2: 예.
0: 뜻인데, 배우도 그렇게 느끼는 모양이군요,
2: 네,
0: 하면서.
2: 저도 촬영하면서
0: 예.
2: 이게 뭐가 비슷한 부분, 맥락적인 부분들은 비슷한데, 그래도
0: 예.
2: 이제 저희만의 색깔로 녹여낸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0: 아, 예.
2: 네.
0: 그러면 우리만의 색깔로 녹여낸 부분은 뭐였을까요, 최 배우님?
1: 그쵸. 그래서 처음엔 솔직히 안 하려고 그랬어요,
0: 아, 이 작품을
1: 선배님들. 예.
0: 예.
1: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대단한 원작을 가져다가 아까 선배 말씀하셨듯이 잘 되면 본전이고 진짜
0: 예.
1: 조금만 저게 해도 욕을 먹을 텐데
0: 예.
1: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주저하고
0: 그렇죠.
1: 저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0: 예.
1: 겁나냐? 이게
0: 아.
1: 왜 겁나냐?
0: 예.
1: 그러니까
0: 그게 와닿습니다. 그 표현이.
1: 네.
0: 예.
1: 욕먹을 수도 있고 비교당할 수도 있지. 당연히 이런 거 하면은. 근데
0: 예.
1: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리메이크 되고,
0: 실제로 그러니까.
1: 예, 노래도 리메이크 되고,
0: 예.
1: 그런 예를 봤을 때 자기만의 색깔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냐,
0: 아,
1: 우리가.
0: 예.
1: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한국 아저씨가
0: 예.
1: 한국 여성 CEO를 만나서
0: 예.
1: 벌어지는 이야기.
0: 뭐 실제로 여성 CEO들도 요즘 특히 이제 그 뭡니까? 그 인터넷 기업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1: 네네.
0: 예.
1: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
0: 예. 예.
1: 그래서 사실은 결과물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관객들의 평가에 대한 우려와 막 그런 거 부담보다는
0: 예.
1: 그게 만들 때는 아까 우리 한소희 배우가 얘기했듯이 우리 얘기에 그냥 취해서
0: 예.
1: 어떻게 하면 서로가 우리 이야기를 더 원작에는 없는
0: 아, 예. 예.
1: 굳이 막 달라져야겠다라는 막 강박이 있었던 건 아닌데
0: 그렇게 되면 또 억지라고 예.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1: 네네.
0: 예, 예.
1: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얘기 그리고 또 김도영 감독이 리서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0: 예, 예.
1: 리서치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CEO
0: 예.
1: 젊은 그런 여성 CEO분들도 많이 만났더라고요.
0: 아, 네, 실제 사전 조사를 그렇게 열심히 네네, 했군요. 네네. 예, 예.
1: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회의를 좀 많이 했죠.
0: 예,
1: 틀나는 대로.
0: 예. 그러면 글쎄 이건 이제 너무 말씀하시면 스포일이 되는 거니까 제가 아주 많이 여쭤보긴 좀 어려운데 뭐 굳이 원작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인턴이 가지고 있는 장면들이랄까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두 분께서 생각해 보시기에.
2: 우리만의 인턴이라.
0: 예. 아까 여기가 뭐 무섭다고 하시더니 벌써 여유를 많이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만의 인턴이라.
2: 우리만의 인턴.
1: 좀 생각하고 있어 내가 얘기할게요.
2: 네.
0: 예. 그렇죠.
1: 그러니까 원작에서 벤 휘테커 로버트 드니로
0: 예.
1: 그러니까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0: 아 그렇습니다. 항상. 예. 그 약간 그게 이제 예. 아날로그 시대의 표징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1: 그러니까 그 젊은 직원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손수건을 갖고 다니냐.
0: 예.
1: 이건 내가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꼭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
0: 아.
1: 그러니까 예. 굉장히 서양의 멋있는 노신사의 예. 대사죠. 정말 멋있잖아요. 예.
0: 설사 그걸 본인이 활용한다 쳐도.
1: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하면은 닭살이죠. 그래서
0: 예.
1: 저는 그냥 휴지로
0: 아,
1: 했습니다.
0: 예. 예.
1: 그냥 우리 보통 이 테이블 위에나 보면은
0: 그렇죠.
1: 휴지 예. 있잖아요. 어디
0: 예.
1: 뭐 음식점에 가도 우리가 이게 저기
0: 예.
1: 휴지가
0: 예.
1: 있듯이
0: 예.
1: 냅킨 같은.
0: 예.
1: 그냥 우린 있는 그대로
0: 아,
1: 보여주자.
0: 그 어찌 보면 아주 작은
1: 네.
0: 차인데
1: 네,
0: 그것이 하나의 문화나 아니면 캐릭터를 나타낼 네. 수 있는 좋은 그게, 도구군요.
1: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죠.
0: 예, 예.
1: 어떤 감정 상태에서
0: 예.
1: 어떤 관계에서 늘상 보는 휴지지만
0: 예.
1: 예.
0: 그게
1: 또 하나의 기호가 선우에 대한 어떤 배려의 하나의 방편으로.
0: 예, 극중 이름이 기호입니다.
1: 네네네.
2: 네.
0: 예. 그러면 한소희 씨는 이제 생각이 나셨나요?
2: 저요 선우 제가 원작을 딱히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0: 아, 예.
2: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뭐 선배님이 말씀하신 이런 소품적인 디테일도 있고
0: 예.
2: 그리고 일단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존댓말과 반말이라는 게 존재를
0: 그렇죠.
2: 하잖아요.
0: 예, 예.
2: 그렇다 보니까 뭐 다른 서양 문화보다는 조금 덜 프렌들리한 조금 이 회사 내에 뭔가
0: 예,
2: 규율이나
0: 예.
2: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대표님.
1: 맞습니다. 네. 원작을 낱낱이 분석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그 리메이크를 할 때는 일부러 짐짓 그냥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네.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2: 저의 경우는 원작이 개봉됐을 때 봤으니까요.
1: 예예. 예.
2: 어떤 영화라는 어떤
1: 그 정도는 다 알죠.
2: 예예. 예, 예. 그것만 머릿속에 두고 아 이러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 대본을 각색해 가는 과정에서의 원작이 좀 필요했지. 예. 그 원작이 저희가 창작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내는 캐릭터나 어떤 연출 라인에서의 어떤 그거는 원작이 참고된 거는
1: 아,
2: 예, 없습니다.
1: 예예. 예. 한소희 씨 경우에는
0: 저도 뭐 따로 챙겨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예. 예. 근데 그

0: 그저 충고를 받으면 참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참견과 뭐 걱정 이 사이가 사실 지금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영화를 떠나서라도 젊은 세대인 한소희 씨는 우리 최 배우님이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뭐 연기 지도도 할 수도 있는 건데
1: 네네.
0: 예,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 솔직히 얘기해서.
0: 예.
1: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진짜 솔직하게.
0: 그래요?
1: 네,
0: 예.
1: 왜냐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GV 하면서
0: 예.
1: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단한 번도 나를 믿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0: 본인을
1: 네,
0: 자신을
1: 그러니까
0: 예.
1: 저한테 되게 엄격한 편이기도 한데
0: 예.
1: 뭔가 남의 말을 믿고 상황을 믿고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기보다는
0: 예.
1: 약간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주위의 평가가 곧 내 자신이 되는 것 같은
0: 예.
1: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런 좋은 어른이라고 하죠. 좋은 어른이 곁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고
0: 예. 예.
1: 격려를 해주고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엄청 수동적으로
0: 예.
1: 잘 받아들이는
0: 아, 그랬나요?
1: 성격이라서
0: 예.
1: 네. 그리고 선배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도 막 이렇게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어투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어때?
0: 예.
1: 저건 어때?
0: 굉장히
1: 약간
0: 쑥스러워 하시네요, 옆에서.
1: 네, 정말
2: 예. 길을
1: 그렇게
2: 막고 있어야 되겠다.
1: 네, 저희 서로 칭찬하는 거를 싫어해요.
0: 예. 아, 그뭐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좀 민망하니까.
1: 네. 네.
0: 예. 근데 오늘은 뭐 그렇다고 해서 흉볼 수는 없는 거
1: 아,
0: 아니겠습니까?
1: 그쵸, 그쵸.
0: 예.
1: 아니, 저 전혀 저는.
0: 그러면 최 배우께서는 우리 한소희
2: 네. 예.
0: 씨에게 예, 뭘 느끼셨습니까?
2: 많은 걸 느꼈죠. 근데 제가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0: 예.
2: 없는데 목숨 걸었다.
0: 아.
2: 예.
0: 연기에 아니면 이 작품에?
2: 이 작품과 그러니까
0: 연기에. 예.
2: 연기를 그 캐릭터를 온전히 한번 자기가 구현해내겠다라는 그 욕심과 열정이
0: 예.
2: 목숨 걸었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0: 아.
2: 나올 정도로
0: 예.
2: 아주 열의가 대단했어요.
0: 예. 그것이 뭐 작품으로도 나타나겠죠, 물론.
2: 네.
0: 예.
2: 그래서 그런 점들이
0: 예.
2: 그 젊음과 같이 이렇게
0: 예.
2: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날것 그대로의
0: 예.
2: 어떤 세련되지 않은 그 순수한 열정,
0: 예.
2: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예.
0: 그 한소희 씨는 사실 그동안에 그 몸을 많이 쓴 액션 영화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정반대의 영화로 유턴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더 이 관중의 입장에서는
1: 네.
0: 관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연기를 하셨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금방 가죠? 예, 그래서 내일 이 시간도 두 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예, 우리 시대 배우 최민식 씨와 또 한소희 씨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일도 물론 이 순서는 계속됩니다. 문자 0184 쓰시는 분께서 4부 첫 곡으로 이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최민식 배우는 처음부터 떡잎이 좋은 될성부른 나무였죠 라고 하셨는데 풋풋했던 시절에 서울의 달 주제곡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을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네팔 홍수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21일째인데요. 네팔과 중국 당국은 현재 사망자와 실종자 수의 합계가 7,0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투입된 우리 긴급구호대는 어제 네팔군과 공조해서 어퍼트리슐리원 발전소 부지 인근을 드론으로 수색했습니다.

0: 혹시나 실종자들이 대피했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도보 수색도 시도했지만 전진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품주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를 제치고 립스틱으로 유명한 뷰티주 로레알이 프랑스 시총 1위에 올라섰습니다. 흔히 불경기 때 사람들은 고가의 명품 대신 립스틱같이 작은 사치품을 선호한다고 하죠. 지금이 불경기인 걸까요? 아니면 명품 가방이 너무도 비싼 걸까요? 부문불출인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고 토플 성적도 있을 만큼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유로뉴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 처가 식구들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요. 2월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과연 8월에 개봉한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를 봤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9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1: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2: 예, 지구촌 사이드 B 강다은 아나운서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0: 네, 오늘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 혹시 맛집 탐방 좋아하시나요?
2: 맛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탐방까지는 잘 안 합니다. 예.
0: 아, 맛있는 음식은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얼마 예. 전에 그 브릭스라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영합체 예. 이 정상회의가 끝났죠. 이게 인도에서 열렸는데 잘 끝나고 이후에 이 정상회의 만찬 메뉴를 두고 좀 인도 정치권 내에서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있길래 예. 오늘 모디 총리의 채식 만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찬 외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예. 합니다.
2: 먹은 사람은 별 말이 없고 준 사람 쪽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모양이죠.
0: 네, 준 사람 쪽의 그 내부에서 공방이 좀 거센 것 같더라고요.
2: 예, 원래 그 모디 총리는 비건이잖아요.
0: 그렇죠. 채식주의자로도 예.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모디 총리가 직접 이렇게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메뉴를 다 채식 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2: 아, 예, 예.
0: 네, 그 메뉴판을 보면은 뭐 전체 요리로 밀푀유, 버섯 케밥, 메인 요리로는 뭐 버섯과 아스파라거스 요리, 또 그린콩을 볶은 코코넛 요리, 뭐 커리스프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고기가 없죠.
2: 그러네요. 예.
0: 네. 근데 이게 지금 정치권 내에서 왜 욕을 하느냐. 정부가 해외 국민들에게 특정한 식습관을 강요하고 이게 마치 인도의 전체 식문화를 대변한다라는 식으로 했다는 게 문제라는 예. 겁니다.
2: 글쎄 뭐 먹은 쪽에서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쪽 야당에선 좀 이게 네. 불만이었던 모양이네요.
0: 인도 예.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의 지도자 라훌 갈디의 SNS를 보면은 인도에는 약 80%가 비채식, 채식이 아닌 음식을 먹는다라고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2: 예.
0: 이게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그 이전에도 채식에 대해서 좀 채식주의를 종교적,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2: 예.
0: 그게 모디 총리가 잘 알려진 힌두 민족주의 정치인이기도 한데
2: 예.
0: 이게 조금 저도 생경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힌두교는 종교의 의미고 힌두 민족주의는 힌두교의 이런 뭐 정체성 같은 부분들을 국가에 좀 정합 약간 적용해서 활용하는 예. 이른바 약간 정치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근데 이 인민당이라고 인도 내 JP라는 BJP라는 이른바 여당이죠. 집권 여당 역시 힌두 민족주의를 또 활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2: 예.
0: 힌두교를 활용하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인도에서는 조금 좀 중요한 아젠다가 되는 거죠.
2: 그렇군요. 예.
0: 최근에도 이 학교 공급 업체 경우에 급식 단체를 채식 단체로 바꿔가지고 또 예.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다시 꼬투리를 잡힌 거죠.
2: 예. 그 이제 배경까지 다 이렇게 알아야 또 이해가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네, 어려워서 저도 열심히 공부해봤습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예, 예. 근데
2: 예, 네. 그 여기에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아예 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대요. 설마 비건 음식이라서 안 했을 것 같진 않고.
0: 그렇진 않고요.
2: 예.
0: 이 시 주석이 사실은 인도에 7년 만에 방문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2: 두 나라 사이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
0: 네. 그런데 예, 예. 이번에 이제 방문하고 뭐 악수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었고
2: 예, 예.
0: 사실 양자 회담까지는 했는데 만찬 장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왜 참석을 안 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던 거죠.
2: 그런데
0: 예.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에서는 시 주석이 일정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호텔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했다라고 좀 전하기는 했는데
2: 예.
0: 이 정상회의 개막 연설 도중에 모디 총리가 시 주석한테 Is it okay라고 질문한
2: Is it okay요?
0: 네.
2: 예, 예.
0: 괜찮아라고 약간 질문하는

0: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1: 예예.
0: 그러다 보니까 건강 상태를 좀 염려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시 주석이 당시에 뭐 통신 장비 같은 거를 앞에 이제 통역을 위해서 좀 설치된 걸 보고 예예. 있는데 그 장비에 대해서 뭐 괜찮냐고 묻는 거냐 여러 가지 좀 의견은 있습니다만.
1: 아, 그 장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만일 그 건강이 염려됐으면 Are you okay 그랬겠죠 뭐.
0: 오 영어를 잘 하시는.
1: 넘어가시죠.
0: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외신에서도 뭐 그냥 대체로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BBC에서 불참 사연은 모르지만 모디와 시진핑이 포옹 대신에 악수까지만 했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암시하는 듯한 아, 예. 말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1: 예예. 예. 네. 두 나라 관계가 아주 매끄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포옹까지 하기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때 약간 좀 저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네. 아무튼 근데 그 저 외교 무대에서 이렇게 국빈 만찬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식탁 위의 외교라고 해서 만찬 자체에 메시지를 담기도 하죠.
0: 아 그렇죠.
1: 예, 그 메뉴에도 담고.
0: 맞습니다. 예, 예. 우리도 과거에 2017년에 한미 정상회담 때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 때 독도 새우라는 메뉴를 올렸거든요.
1: 맞아요. 예, 예. 네,
0: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초대되면서 당시 일본 측에서 공개적으로 좀 불쾌감을 표하기도 예, 했었죠. 예. 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속에서 우리가 독도 새우를 올리면서 메시지를 내놓은 거고
1: 예.
0: 일본이 G20 정상회의 당시에 이건 2019년이었는데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만찬에 또 올려놓은 보면서
1: 예.
0: 당시에 일본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라는 거를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지만 이게 어찌 됐든 방사능 안정성에 대한 국제 우려를 무시했다라는 비판까지 예, 예. 나오기도 했었고.
1: 그 참고 참석한 사람들은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저 같아도 좀 그랬을 것 같고요. 예.
1: 저라면 안 먹었습니다.
0: 예. 네, 그리고 또 과거에 프랑스랑 이란 정상회담 때는 만찬 메뉴 때문에 만찬 행사 자체가 취소됐던 적이 있는데
1: 예.
0: 이란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그러니까 프랑스 측에서 준비한 이 와인을 두고 이란 율법상 이슬람 율법 그러니까 그 할랄을 좀 따르는 거잖아요. 예, 예. 금주를 해야 되는데 이 와인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근데 프랑스 쪽에서는 그거를 좀 거부하면서 만찬 행사가 취소되기도 아, 했었고.
1: 와인은 또 자기네 문화니까.
0: 네. 그렇죠. 우리를 예, 예. 대표하는 식문화인데 빼놓을 수 없다 하면서.
1: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손님을 좀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아, 근데 이게 프랑스와 이란은 1999년에도 한 번 더 있었는데
1: 예.
0: 그때도 똑같이 이 와인으로 안 된다 이란 쪽에서 말하니까 그땐 아예 국빈 방문 자체를 취소하기도 아, 했었거든요.
1: 그것 때문에?
0: 네.
1: 예. 둘은 뭐 이렇게 가까워질 생각이 애초에 없는 나라들 같긴 하네요.
0: 네, 좀
1: 예.
0: 히스토리가 긴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뭐 이스라엘과 일본 정상 간의 만찬이 있을 때는 구두 디저트를 이스라엘이 내놓기도 했는데
1: 예.
0: 사실 일본도 그렇고 신발을 실내에 신고 가지 않을 정도로 어찌 보면은 약간 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예, 예.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디저트에 남성 구두에 초콜릿을 담아서 제공을 했더니 예. 일본 측에서는 이 신발을 식탁에 올리느냐
1: 예.
0: 강하게 좀 비판을 했던.
1: 그건 또 무슨 억하심정인지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좀 예, 예.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1: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지구촌 사이드비 강다은 아나운서였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오늘은 12시에 선곡위원 김학선 대중음악평론가의 사소한 기억 한 토막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2014년.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는데요. 뭐 아무튼 김학선 위원은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 루키의 심사위원이었다고 하네요. 여기는 사실 그 전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야와 얼굴들도 여기 출신이고 국카스텐, 데이브레이크, 몽니, 시리카겔, 한로노 수많은 뮤지션을 세상에 알린 일종의 등용문 같은 무대인데 참 참고로 이제 장기야 씨는 다음 주 수요일에 질문들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김학선 위원의 귀를 사로잡은 노래가 한 곡이 있었는데 한 편의 동화 같은 맑고 깨끗하고 멜로디에 깨끗한 멜로디에 바르고 정갈한 창법까지. 그러니까 김학선 위원의 표현을 빌자면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러더군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싱어송라이터 권남.

무였습니다.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들을 금주의 특집으로 하고 있죠. 그 세 번째 곡을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권나무를 설명할 때 이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수업 중이실지도 모르겠는데 본명은 권오현 씨입니다. 권나무라는 예명은 가수 김광석의 노래 나무에서 따왔다고 하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들었던 그 곡이 한편으로는 듬직한 버팀목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회초리 같았다고 하네요. 그가 들려주는 소박하고 단단한 음악 그리고 나무라는 이름이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앨범을 보여드리죠. 그림이라는 이렇게 되는군요. 그림이라는 앨범 타이틀입니다. 자켓이 그 꼭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여기에 실린 어릴 때에는 흙묻은 손, 소울방울로 하던 야구, 살구나무, 또 지는 해처럼 평범하고 따뜻했던 그런 유년의 기억들을 조용히 끄집어냅니다. 이 소박한 풍경들을 따라가다 보면 듣는 사람 역시 저마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죠. 이 곡으로 권나무는 1915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곡을 수상했는데 당시 심사평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12시에 또 다른 선곡위원 박정용 씨입니다. 그러니까 김학선 위원의 회고로 문을 열었으니까 박정용 위원의 심사평을 빌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외치지도 마음을 움직이려고 끼를 부리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한 글자 한 글자 목소리에 담아서 실어보낸다. 그렇게 앨범을 다 듣고 나면 애초에 노래라는 게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권나무의 곡 어릴 때의 바늘을 올려보겠습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1336 1336 1336 1336.
6: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7: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0: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예, 최민식, 한소희 두 배우의 출연에 대해서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개봉날이고 한소희 배우는 긴장감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보셔서 살려드리죠. 뭐. 예. 두 분은 내일 다시 또 질문들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예, 저는 내일 12시 5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국민 기만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정쟁의 자리로 만들었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김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신철 후보자는 본인과 부친 등이 철거민 특별 공급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경위가, 홍지선 후보자는 과거 기본주택을 주장한 것과 달리 정작 본인은 서울 아파트를 영끌 매수한 경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정부가 먹는 임신 중지약인 미프진을 국내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투약 대상은 임신 9주 이하로 한정하고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사의 원내 처방과 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여성단체와 의료계, 종교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2: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게 한국 정부에게 44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사상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북한이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데다 이행을 강제할 수단도 없는 만큼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룩

0: 루키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루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난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찬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자, 김 기자, 김성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어제 있었는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눈물을 보인 걸 두고도 이제 옥신각신을 할 만큼 굉장히 소란스러웠거든요. 근데 끝나고도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7: 네, 그렇습니다. 14시간 가까운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반발했는데요.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 공세에 대해서도 정치 검찰의 민낯을 보여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7: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민 기만으로 규정했는데요. 증인 채택도 안 되고 자료도 부실하게 제출되면서 검증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소명도 없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0: 박홍훈 의원도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예상하면서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리고 오늘은 안규백 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것도 좀 진행 상황 좀 알아볼까요?
0: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오후 질의가 잠시 뒤 시작됩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선 정책보다는 부동산과 재산 형성이 쟁점입니다. 특히 이른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이 검증 대상인데요. 강 후보자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로 주소를 옮긴 뒤 주택과 토지가 교정시설 이전 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철거민 특별 공급 자격을 받은 과정이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 당시 강 후보자가 보상 대가로 철거민 특별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강 후보자는 정당한 보상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강신철 후보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이 청문회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군인이나 다 그렇듯이 군생활하면서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 증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0: 강 후보자는 아들이 경기도 분당에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 원을 빌려 상가를 구매한 데 대해선 당시 외국에 있어 몰랐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 또 국회 보고 누락은 불찰이라고 답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국토부 차관 출신이라서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0: 네, 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의 논란입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요. 이때 5억 원이 넘는 자금을 은행과 가족 대출로 마련했는데 야당은 이를 영끌 매수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잘 이끌 적임자라고 방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 자, 민주당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오늘 진보 대통합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0: 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네. 김민석 대표는 15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 등에서 요구해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김 대표는 용해인 의원 문제를 보면서 취약한 진보 세력 현실을 보게 됐다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연대와 통합 관련해 접촉한 바도 없고 교섭단체 요건에 대한 당론은 열석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현재 국회의원 12명을 보유하고 있어서 김민석 대표가 주장하는 15명이 되기 위해선 진보당 등 다른 당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끝으로 감사원에서도 좀 관심 있는 조사 결과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였죠. 언론에서 아주 집중 보도했었던 동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였는데 이 감사 결과가 나온 모양이에요.
0: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윤석열 정부가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지시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당시 산업부가 석유 공사로부터 탐사 성공률 20% 안팎이라는 보고를 받고 홍보 자제 등을 판단했는데 대통령실 보고 과정에서 대국민 발표로 바뀌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발표 내용도 최대 140억 배럴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취지로 변경됐다는 건데요. 당초 2029년까지 예정이던 사업 시기도 윤 전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까지 단기라는 대통령실 요구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산업부 등을 질책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감사원은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하는 등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민찬 기자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3: 정부가 먹는 임신 중지와 미프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 내 도입을 목표로 안정성, 유효성 검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4: 오늘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먹는 임신 중지약 미프진 도입 방침

0: 임신을 공식화했습니다.
1: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 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 한성수 국무총리입니다.
0: 정부에 따르면 우선 미푸진 허용 대상은 임신 9주 이하로 한정합니다. 또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재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도입 목표 시점도 나왔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열린 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미푸진 심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고 위해성 관리 계획 허가 심사 등이 남아있다며 허가 이후에는 안전성, 품질 검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내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푸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의 논의가 남아있어 가격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푸진 도입 논의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지 허용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필요하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기 도입을 주문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2: 정부가 발표한 임신 중지 약물 도입 추진 방안을 두고 여성계와 의료, 종교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오늘 성명을 내고 여성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어제 성명에서 임신 중지 약물의 안전성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도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3: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검사의 보완 수사와 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 조직이 전국에 만들어집니다. 경찰청은 이번 달 실시될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아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합니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결과 통보까지 전담 관리합니다. 경찰은 또 중요 직무 범죄 수사대를 신설해 뇌물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경찰관 내부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아무 도움이 안 됐던 세계 여러 국가들은 이 사기적인 대혼란이 끝난 후 미국에게 비용을 배상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지난달 16일에는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협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3: 현지 시간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바브 엘만데부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최근 홍해 남부의 전략 지역을 장악하며 바벨만대부 해협 연안 지역으로 세력권을 빠르게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티가 바벨만대부 해협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한국이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핵심 광물과 인프라, 무역 투자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초국가 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모말리 라흐문 타지키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모두 35건의 협정과 양해 각서 등을 체결했습니다.
3: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날씨 전해드립니다.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8도, 광주는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등지는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4: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무한이전 대응 범국민위원회가 주민투표에 앞서서 정부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범국민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군민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 군공항 이전 후속 절차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산단 조성 등 3대 선결 조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 안전 문제와 관련한 점검 결과와

0: 4개항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중국 상하이와 샤먼에서 현지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상하이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과 투자 상담이 진행됐으며, 샤먼에서는 중국 국제 투자 무역 상담회에 참가해 미래 전력 시스템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전략 산업 홍보가 이뤄졌습니다. 통합특별시는 기업별 실제 투자 유치를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계절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계절 노동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최근 농협 전남본부와 함께 시군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노무 관리와 노동자 인권 보호 관련 현장 실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박물관이 한가위를 맞아서 오는 19일 가족 체험객을 대상으로 민속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쌀 문화관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한가위의 유래와 세시 풍속을 배우고 다양한 색의 반죽을 활용해 오색 송편을 직접 빚어볼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로 모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관람객은 박물관 누르집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평의 가을 대표 축제인 제27회 무학산 꽃무릎 축제가 오늘 해보면 꽃무릎 공원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붉게 물든 꽃무릎 군락지를 배경으로 숲속 버스킹과 트롯 콘서트 공연과 꽃무릎 숲 나들이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무학산 치유센터에서는 온열 테라피와 꽃차 시음 등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주말에는 문장 터미널과 축제장을 오가는 순환 버스도 운행됩니다. 진도군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백조 호수공원과 나리 방조제 일원에서 백조 호수공원 가을꽃 행사를 엽니다. 행사에서는 4.4km 산책 구간을 따라서 코스모스 등 다양한 가을 꽃을 선보이며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공연과 체험 등본 행사가 진행됩니다. 진도군은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세대별 포토존과 특산품 판매장 등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로 선정된 순천대의 추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목포대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오는 22일 첫 심문을 갖습니다. 광주지법은 이날 목포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며, 목포대는 후보 선정 과정이 공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교육부의 후속 심사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가운데, 목포대는 교육부가 의대 심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 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하현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걱정 많으시죠?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이번에도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20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우리 지역 전통시장 36곳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 기준은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1인당 한도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2만 원씩으로 두 행사를 모두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챙겨서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도 보고 풍성한 환급 혜택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16일 수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태진아 강남이 함께 부른 전통시장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우리 전통시장 36곳에서 농축수산물,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2만

0: 까지 구매하시고 온누리 상품권도 환급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수산물 환급은 목포의 경우 동부시장, 자유시장, 중앙식료시장, 청호시장, 장흥은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강진은 강진읍시장, 해남은 매일시장, 해남읍 오일시장, 함평은 천지전통시장, 무안은 전통시장, 일로전통시장 등 16곳에서 진행되고요. 수산물 환급 행사는 목포, 동부시장, 자유시장, 중앙식료시장, 청호시장, 장흥,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강진은 강진읍시장, 해남은 매일시장, 해남읍 오일시장, 함평은 천지전통시장, 진도는 상설시장, 아리랑수산시장, 신안은 지도젓갈타운, 송도수산물판매장 등 20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농축산물 수산물 환급 행사 모두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곳은 목포의 경우 동부 자유 중앙식료 청호, 장흥은 정남진 장흥 토요, 강진은 강진읍시장, 해남은 매일 해남읍 오일, 함평은 천지 전통시장 등 9곳입니다. 네, 내가 자주 가는 시장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저희가 알려드리지 않았더라도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잘 가는 시장이 이번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연락을 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여쭤보시면 최대한 정보를 찾아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바구니 물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자, 수요일 오늘 1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2부에서는 우리 이웃집으로 마실 가듯 편하고 정겹게 우리 동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주로도 남도 마실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데이팩, IS동서, NH농협손해보험, 백조싱크, 롯데렌탈, 샘표식품, 성원에드피아, 브람스, 안마의자, 도드람 한돈과 함께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추가열의 바다 낚시 보내드렸습니다. 7915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랑디 낚시 좋아하시나요? 지금 주꾸미 금어기가 끝났거든요. 어제 주꾸미 낚시 떠나서 두 손 무겁게 왔습니다. 주꾸미 숙회 볶음 마무리로 칼국수까지 제대로 호강했네요 하시면서 기분 좋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제 너무 행복하셨겠는데요. 예. 두 손 무겁게 왔다는 거는 많이 잡았다는 얘기고 또 배불리 숙회 볶음에 칼국수까지 제대로 주꾸미 한상 차림 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네요. 저는 낚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나 봐요. 제가 분명히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잡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제가 낚싯대를 던지면 낚싯줄을 던지면 고기들이 제 낚싯바늘만 피해 가더라고요. 요리조리. 예. 그래서 아, 저는 소질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나비 잡아주는 걸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 4203님. 거울 볼 때마다 보이는 새치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매번 염색하기 비싸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요. 새치 너무 싫어요 하시면서 현철의 싫다 싫어 노래 청해 주셨는데 아이고 참 저도 이 중간중간 보이는 새치들이 싫은데 우리 4203님 얼마나 싫으실까요? 이게 매번 이게 염색하는 것도 참 귀찮고 또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 아직은 저는 이제 그 머리로 가리면 잘 가려지면 이렇게 없이 보이게 할 수는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은 이게 듬성듬성 보일 때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좋은 방법 있으면 우리 새치 선배님들 좋은 방법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의 싫다 싫어 노래 보내드리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주로드 남도마실. 우리 지역 지자체 축제 관광 정책 인물 이슈 등 알짜배기 정보들을 모아서 한 번에 전달해드리는 주로드 남도 마실. 오늘은 장흥으로 마실 떠나볼 텐데요. 마실 동반자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흥군 보건소 통합의학팀장 문희라고 합니다.
1: 네, 문희팀장님. 네, 문희팀장님 반갑습니다. 자, 10월에 장흥에서 통합의학박람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2: 네, 그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과 치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박람회입니다.
1: 네.
2: 올해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현대의학하고 한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관리 분야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데요.
1: 네.
2: 통합의학 박람회는 단순히 이제 전시물을 구경하는 박람회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내 건강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이제 통합의학 박람회를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요즘 모든 분들, 모든 세대가 다 건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통합의학 박람회에 관심을 기울일 것 같은데 자주 접했던 분들은 뭐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처음 접한 분들은 통합의학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팀장님이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2: 예, 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통합의학은 이제 질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평소 생활 습관까지 살펴보고 현대의학과 한의학 등 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 이제 건강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2: 통합적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에 오시면 통합의학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예.
1: 근데 팀장님, 그 예. 통합의학 박람회가 장흥에서 열리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2: 예. 저희 장흥은 자연이 좋고 이제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그리고 산과 바다, 강이 어우러져가지고 이제 깨끗한 자연 환경하고 현백숲 등 풍부한 산림 자원이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장흥통합의료병원을 비롯해서 한약이나 천연자원, 버섯산업 등 이 건강과 치유, 통합의학과 관련된 의료기관이랑 연구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장흥을 이제 건강과 치유의 도시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학 박람회도 장흥의 건강과 치유 역량을 보여드리는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깨끗한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통합의학과 관련된 의료 인프라가 장흥에 있기 때문에 장흥에서 네. 통합의학 박람회가 열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번에 네. 방문객들이 통합의학 박람회를 어떻게 즐기면 좀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2: 저는 무엇보다도 이 박람회장에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2: 박람회장을 천천히 이제 돌아보시면서 건강 정보도 얻으시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직접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같이 체험해 보시면.
1: 네.
2: 그리고 장흥까지 오신 만큼 박람회도 네. 즐기고

0: 장흥 여행도 함께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말씀하신 김에 그 장흥 여행지, 관광지, 먹거리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0: 저는 이제 그 관광객들이 장흥에 오시게 되면 먼저 편백숲 우주랜드를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울창한 이제 편백숲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맑은 공기를 마시다 보면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흥의 대표적인 명소인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에 들리셔가지고 장흥 삼합도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장흥 삼합은 이제 장흥 한우하고 희조개, 표고버섯이 어우러져 있는 장흥을 대표하는 맛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챙기고 자연에서 쉬고 이 맛있는 음식도 즐기는 이것이 이제 장흥 여행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편백숲 우드랜드와 장흥 삼합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예. 건강을 위한 한 걸음, 장흥에서 첫 걸음. 2026 대한민국 통합학 박람회가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장흥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내 건강 생활 습관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건강을 만나러 장흥으로 오십시오.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 통합의학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오늘 주로드 남도 마실에서 소개해드렸고요. 문희 팀장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이무진이 부르는 청춘 만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네, 즐거운 오도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3시 5분에는 즐거운 초대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은 한 분이 아니라 무려 두 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가수 철인님 그리고 장금임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보이는 라디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너튜브에서 목포 MBC 가요센터 검색하시면 되고 틱땡 라이브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마찬가지로 목포 MBC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29번님 안녕하세요. 목포 사는 최도희라고 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집에서 미리 점심을 먹고 집 대청소하고 곧바로 버스 타고 달려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시원한 바람 불고 있는데 신청곡은 정다경의 혈당 스파이크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앞에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시더라고요. 오피스 스튜디오 앞에 반갑습니다. 자, 정다경의 혈당 스파이크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멋진 분들과 함께 뵐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 방안을 두고 여성계와 의료 종교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태아 여성보호국민연합은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도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정부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 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무리한 개입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실은 탐사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해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산업부 건의에도 대국민 발표를 강행했고, 산업부 우려에도 최대 140억 배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못 박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시추 계획 역시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난색을 표한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일부터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이자와 별도로 정부가 6%나 12%의 기여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는 면제해줍니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인 소득자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휘발유 배급제가 도입된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에서는 현지 시간 14일 택시기사들이 휘발유 배급제 도입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고, 자바에서도 학생들이 연료 가격 인상에 항의했습니다. 필리핀 대중교통 운송단체 소속 노동자들도 정부 보조금 지원과 유류세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한 도시에서는 현지 시간 15일 어부 수십 명이 유류 창고를 봉쇄했고, 지난주 포르투갈 운전자들은 주요 간선도로에서 저속 운행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핵심 광물과 인프라, 무역 투자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초국가 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잠깐만. 안녕하세요. 말 잘하는 법에 대해 책을 쓰고 강연하는 정흥수입니다. 또박또박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히읗 소리를 확실하게 내는 겁니다. 고등학교, 사회자, 대회의실, 대단한처럼 히읗에서 톤을 올려 정확히 들리도록 발음하는 건데요.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은 고등학교, 사회자, 대회의실, 대단한으로 히읗이 이응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히읗 소리만 잘 내도 발음이 확 좋아진다. 그래서 제 이름은 정흥수가 아니라 정흥수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톡쏘는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톡쏘는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수요일 3, 4부 함께합니다. 열정 넘치는 가수들의 사는 이야기도 듣고 멋진 무대도 맛보는 즐거운 초대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볼륨을 살짝 더 높여주시고 특별히 배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너튜브에서 목포 MBC 가요센터 검색하시거나 틱땡 라이브에서 목포 MBC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수에 대한 궁금증 응원의 문자 채팅창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샵 0891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철인님, 장금임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1: 한 분 한 분 우리 네.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십시오.
4: 아, 목포 MBC 라디오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즐거운 오후 2시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군사랑으로 열심히 활동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 남자 가수 철입니다. 반갑습니다.
3: 와. 반갑습니다.
1: 목소리가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1: 네. 우리 장금임님.
5: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목포 MBC. 저는 오늘 정말로 행운의 여자입니다. 여기를 와서 정말 너무 좋고요. 예. 저는 품바 가수 장금이라고 합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품바 가수 장금임님.
5: 네.
1: 철이님은 원래 이제 잘 알고 있었고.
4: 네.
1: 한 분을 더 데려오신다고 하셔서 과연 어떤 분을 데려오실까 궁금했는데 네. 품바 가수를 데려오셨어요.
4: 아, 사연이 많은 가수예요.
1: 네, 사연 그러니까. 많은. 네. 그래서 어떤 또 이야기를 펼쳐주실지 되게 네. 궁금한데 일단 그 청취자의 입장에서 그냥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네. 두 분이 어떤 사이시길래 같이 출연하셨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4: 오해도 많이 받아요. 사실 그 이 네. 남자 가수는 네, 네. 여성 가수와 같이 다니면 네. 뭐. 뭐냐 이렇게 오해도 많이 받는데
1: 뭐냐
4: 예, 제자입니다. 제자
1: 네. 제자
4: 품바 생활 한 20년 하고 있다가 네. 가수로 데뷔하고 싶다 해서 강원도에서 네. 찾아온 제자입니다. 예.
1: 강원도에서 네. 지금 철이님 계신 곳이 전라북도잖아요. 네.
5: 거의 한 그때 한 8시간 간 것 같아요. 선생님 뵈러 곡 받으려고.
1: 네. 곡 받으려고.
5: 네네. 네.
1: 그런 일이 있었구나.
5: 네. 네.
1: 원래 그러면 그 전까지는 철이님은 장금이님을 몰랐고.
4: 아, 알았는데.
1: 알고 계셨어요?
4: 정확히는 네. 몰랐죠. 한 번도 이제 뵌 적은 없고. 네. 저는 이제 품바 무대에 초대 가수로 많이 갔었는데. 아~ 그때 저는 몰랐고요. 네. 장금이 품바 가수는 알았겠죠.
5: 네. 네. 네.
4: 그런 사이였습니다.
1: 아, 네. 그런 사이였는데. 네. 그럼 어떤 부분이 참 인상 깊어가지고 우리 장금이님이 철이 선생님한테 곡을 받아야겠다. 가르침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5: 아, 중간에 지인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가서 곡을 받아서 한번 그
4: 장금이가 네. 장금이 품바가 네. 그때 당시 한 4년 전, 5년 전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품바 무대에서 품바를 그만두고 그만두고 아, 이것은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었을 때
5: 포기하고 다시 그때, 예,
4: 다시 아, 뭔가를 가지고 다시 품바 무대 회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찾은 것이 가수를 해야겠다라고 이런 마음 먹고 온 것 같아요.
1: 뭔가 이렇게. 삶의 활력소가 필요했는데 네. 그게 가수였군요. 가수 네. 데뷔.
5: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삶이 막 힘들 때가 있다 말이에요.
1: 누구나 네. 다 있죠.
5: 예, 그래서 이제 품바도 오래 해왔고 개인적인 일도 너무 이제 희망 없이 막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네. 그 지인이 이제 제가 끼도 많고 재능도 네. 많은데 이제 선생님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가수로 타이틀 곡을 갖고 시작하면 품바 가수로 활동을 하면 틀림없이 좋은 그게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강원도에서 선생님 뵈러 그 당시에 한 8시간 간 것 같아요. 강원도.
1: 아, 멀죠.
5: 네, 멀죠.
1: 대각선 거리잖아요.
5: 예, 네, 골짜기에서 네. 찾아갔어요. 아무튼
4: 그때 네. 왔는데요. 네. 매니저를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5: 맞아요.
1: 아, 매니저 어디 있었어요?
4: 네, 매니저 있었습니다.
5: 네, 있었어요.
4: 그랬는데 그때는 몸이 한 80kg, 90kg 나갔어요.
5: 아, 90kg는 아니고 선생님 75kg 했어요. 75kg.
4: 아,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고.
5: 아무튼 치고.
1: 지금보다 훨씬 이렇게 네,
4: 완전히
1: 불어 있었는데.
4: 가수로 데뷔할 그런 몸매는 아니었고 개그맨으로 갔어야 돼.
5: 개그맨. 네. 네, 맞아요. 그때
4: 그렇게 뚱뚱해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아, 돈도 없다고지. 네. 몸도 안 되지. 네. 뭐 노래 테스트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지.
5: 노래도 안 되고. 네.
1: 그럼 어떻게 이걸 가수를 시켜야 되나. 네.
4: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가라.
1: 네, 그냥.

0: 가라 했는데 네. 안 가더라고.
1: 아. 그래가지고 이제 네.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네. 뭐 어디 하나가 마음에 드는 데가 없는데
2: 가수로서의 그 네. 겉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자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네,
1: 노래도 또 한번 시켜봤더니 네. 참 그렇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희망을 약간의 희망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때부터 살 길은 이길 뿐이 없다. 네. 그래서 철이 선생님한테 네. 곡을 무조건 달라 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아니 돈도 없으면서.
0: 아니 작곡가는 네. 곡을 만들 때
2: 곡비를 받잖아요.
0: 곡비보다 네. 곡비라고 아니라 네. 그것을 뭐 그.
2: 뭐 전문 용어가 있습니까?
0: 네, 그렇죠. 그 곡을 네. 네. 편곡도 해야 되고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2: 약간도 제작비라고 할까요?
0: 네, 제작비죠. 네. 제작비인데 맞아요. 제작비가 없다는 거예요.
1: 300만 원을 먼저 갖고 했는데 제 통장이 없었어요.
2: 구체적인 금액까지.
1: 네.
0: 기본적으로 네. 편곡하고 뭐 하는데 돈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달라고 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없다 그랬고요. 그래서 네. 한 달만 기회를 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300을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든지 구해서 그것도 할부로 열흘에 100만 원씩 드렸어요.
0: 아, 거짓말 들고 있네.
1: 맞잖아요.
0: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줬지. 예,
1: 아무튼 그래서 힘들게 예, 예, 예. 자존심을
2: 일시불 안 되고 할부로
1: 아니, 아니 선생님은 한 번에 달라 했죠.
0: 예, 시간을 한 달 네. 줬는데 300만 원을 한 달, 3개월 걸쳐가지고 3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1: 지금은 아. 웃으면서 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현실이었어, 진짜.
2: 그니까.
1: 네, 정말 네. 힘들었어요.
2: 그300 마련하기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1: 네, 힘들었어요.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을 마련해야 네. 여러 가지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2: 근데 그런 열정을 보고 이제 네. 그 곡을 주고 네.
0: 곡을 주고 또 이제 네. 그 제 친구가 또 품바게에 또 단장으로 있는데 네. 그 친구에게 연결을 시켜줬죠.
1: 맞아요. 아.
0: 거기에서 시작을 해라
1: 해서 할 수 있는
0: 그 시기가 네. 4년 전입니다. 예.
2: 4년 전. 네. 오,
0: 지금은 진짜. 뭐 대한민국의 또 어떤가는 뭐 네. 혼혈의 여왕으로 또 혼신의
2: 품바,
0: 여왕으로
2: 품바 원탑입니다.
0: 네. 원탑입니다. 아.
1: 선생님 덕분입니다. 지금. 네. 지금.
0: 자기 발이지요. 원탑은 네. 아니고요.
2: 네. 두 분 모셨는데 지금 네. 뭐 대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워낙 말씀을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네, 네, 네. 빨리 들어가네요. 네.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철이님의 노래를 한번 청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뿐인 너.
0: 네, 그 훈사랑 후속곡, 신곡이 나왔습니다.
2: 예. 네, 하나뿐인 너 신곡. 노래 듣고 와서 노래 소개는 노래 듣고 나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종근당 건강 음주우연 팀앱들이 우리 이엔엘 하루틴 한국타이어인 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환인제약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피들의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기분 좋은 동행 즐거운 초대서 철이가 부릅니다. 하나뿐인 너.

0: 철이의 하나뿐인 너 잘 들었습니다. 와 역시 그 철이 가수님만의 그 매력이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1: 허스키요?
0: 예. 네. 아, 쉽게 따라하려고도 따라할 수도 없는 아, 그 내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1: 아 사실 네. 한 열흘 동안 공부를 했어요. 30년 만에.
0: 열흘 네, 동안 공부를 네, 했다고요?
1: 뭔 그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예. 열흘 동안 이 새벽까지 예.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몸이 완전히 죽났어요.
0: 아~ 예. 그래서 더 허스키하게 나왔다고요?
1: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아, 지금 따고다 보니까 예. 몸이 탁 쳐져버리더라고요. 예.
0: 아 근데 더 좋은데요?
1: 아까 몸 좋다 했는데 예. 몸 많이 빠졌어요.
2: 아니 잠깐만요.
1: 뭐.
2: 아니, 몸이 좋으시다는데 네. 더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0: 원래 더 좋았는데 네, 공부를 열흘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네, 더 네, 빠졌다.
2: 네. 예. 맞습니다.
1: 우리 임사랑 아나운서님을 네. 보면 아, 네. 표,

0: 평균 그 채 그것이고 네. 나는 네. 우량 아예 우량.
1: 아 우량.
2: 아유 아닙니다. 네. 네. 네. 설희 가수님 다들 아는 네. 몸매 좋은 가수. 자 하나뿐인 너. 네.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군산항아가 유명해가지고
0: 네, 네, 네, 네.
2: 군산항아 후속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아 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 오직 하나뿐 여자가 됐든 남성이 네. 됐든 네. 한 사람만을 위해서 네. 이게 너만 위해서 업고 하겠다. 너만 사랑하겠다. 이런 가사입니다. 예. 예, 오직 한 사람이다. 네. 예, 너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가사입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열흘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후유증이 아직 조금 남아 있는
1: 것 같습니다.
2: 네.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왜? 왜? 뭐, 왜?
1: 그런 것 같아요.
0: 아, 질문은 어떻게?
2: 자, 어차피 청취자분들은 잘 알아들었을
0: 네,
2: 겁니다.
0: 네. 아 그래요. 네.
2: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누가 웃어?
1: 알아들으면 됐잖아요.
2: 자 이제 네. 제자인 우리 장금희님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가수로 데뷔하기 이전에 품바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약 20여 년
1: 네,
2: 동안.
1: 맞아요.
2: 어떤 계기로 품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1: 예. 품바 구경 갔다가
2: 예. 예. 갔다가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1: 빠져버렸어요. 그냥 한순간에 빠져버렸어요.
0: 혹시 그 네. 품바를 만난 거 아니야?
1: 아, 그래서 한순간에 네. 품바 이제 저는 강원도잖아요. 네. 강릉 단오제 구경 갔는데 네. 품바 구경을 하는데 거기 그냥 빠졌어요. 그래서 시집을 간 거예요.
2: 아 품바 가수 한
1: 품바? 품바님한테 시집을 가서
2: 아 진짜요? 네, 제가 진짜 품바에게
1: 예, 저는 사업을 했었고 오. 그러다가 갑자기 네.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무대 올라갈 수 없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2: 아
1: 그때는 그래도 제가 네. 선생님 뵐 때보다는 네. 훨씬 괜찮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먹힌 거예요. 품바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0: 먹혔다는 소리를 잘 못해. 네, 잘 몰라.
1: 몰라요? 네. 사람,
2: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줬다.
1: 예, 많이 좋아해줬다. 네. 사랑해줬다.
2: 인기가 많았다. 네, 네. 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1: 네, 그래서 품바가 됐어요.
0: 그때 몇 년 전이
2: 진짜 품바에 품바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군요.
1: 네, 네. 그냥 한순간에 빠졌었어요.
0: 그 네. 품바님한테
1: 아니 그 품바님도 그렇고 네. 그 이런
2: 그 공연
1: 게
2: 자체
1: 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님 모시고 갔다가 네. 하루 종일 안 가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저를 막 이제 끌고 집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인연이 돼서 여태껏 온 것 같아요. 오는 도중에 또 이렇게 네. 희노애락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또 사연이 있어서 또 선생님한테 어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선생님을 홀로서기 되면서 네. 선생님을 찾아가서 곡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성공하면 빚을 다 갚아드릴 생각이에요.
2: 아직 다 못 갚았다는
1: 예, 아직 얘기네요. 좀 많이 남았죠. 이제 3집 준비 중인데
0: 제가
1: 골이 아파요.
0: 첫 번째 앨범, 두 번째 앨범을 네. 장금희한테 줬는데 네. 이 곡도 첫 곡이 자존심인데 네. 살면서 다 줘도 자존심만은 잃지 마라라는 곡으로 제가 데뷔를 시켜줬어요.
2: 자존심 예,
0: 한 뭐 30, 40곡 그 곡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힘들어도 네. 모든 걸 다 잃어도 자존심만은 버리지 마라 해서 자존심이라는 노래를
1: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2: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네. 우리 철희 선생님을 찾아가서 곡을 받고 가수로서 네. 이제 준비하고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인생들이 네. 좀 소위 말해서 좀 잘 풀리기 시작했나요?
1: 예, 네, 뭐 잘 풀리기 전에 네. 다 그 단계는 있지만 그 시간이 만 4년 걸렸어요. 이제부터 이제 장금희 품바 가수도 네. 좀 이제 이름도 알려졌고 네. 이제 품바 마당도 또 이제 가수로서도 지금 이제 활동이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2: 아 지금부터 네네네. 이제 좀 궤도에 올라왔다.
1: 예예예. 예, 예.
0: 아 많이 네. 그때 당시는 굉장히 다 어려웠고 네. 뭐 사는 것도 어려웠고 뭐
1: 맞아요.
0: 차도 뭐 없이 뭐 막 20년 된 거 차고 왔고 그런데 지금
2: 매니저랑 같이 왔다.
0: 네, 매니저가 한 20년 된 차를 긁고 달달달달 하고 왔어요. 지금은요 차가 바뀌었어요. 저도 깐의 가수라고 카니발로 뽑아왔더라고요.
1: 아니 그 차로 계속 타다 보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2: 그럼 좀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1: 예, 그래서 지금 5년 그거.

0: 했어요. 네네. 네, 살아야 되니까 어쩌든지.
1: 5년 할부 얘기하신
0: 거. 네, 어떻게 하셨죠? 네. 아, 어떻게 하셨어? 다 가시네요. 네.
1: 자, 그러면 우리 장금희님이 네. 자존심이라는 곡 네네네. 받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예, 선생님 가서 이제 곡을 받으려니까

0: 예, 거기에 또 사연에 맞는 노래였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가 이거를 선택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장금이가 자존심 하나로 네. 열심히 해봐라. 선생님 도와주겠다. 예, 그때 제가 상태도 너무 안 좋을 때 선생님이 그래도 저를 손목을 잡아주고 여태껏 오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많이 힘드시죠. 제가 맨날 뭐 돈도 막 네. 주는 것도 아닌데 여태껏 근데 짜증은 많이 내셨어도 예, 엄청나요. 엄청나지만
1: 네. 뭐가 엄청나는데?
2: 짜증이 엄청나지만
0: 짜증도 많이 내시고 또 레슨 받을 때 네. 너무 호되게 하셔요. 그래서 선생님 눈을 보고 못 배워요. 그냥 네네네. 입만 보고 배워야 돼요. 눈물도 너무 많이 흘렸고 지금 3집도 준비할 게 눈앞이 깜깜해요. 또 얼마나 야단을 먹겠나 싶고
1: 네. 내가 유명한 작곡가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네. 다서 받아라 3집은.
2: 일부러 더 네. 근데 호되게 하셨구나. 네. 하지만 자존심을 지켜내고
0: 네, 맞아요. 네.
2: 이 곡 덕분에 이제 장금이님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게 노래 따라가더라니까요.
2: 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2: 자 무대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철이 선생님이 장금이 씨에게 제자 장금이 씨에게 준 첫 번째 곡 자존심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89.1 MBC 라디오.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한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장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김혜영과 다 함께해요.
1: 네, 즐거운 오후 2시 즐거운 초대에서 오늘은 철희, 장금희 두 사제지간 가수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561번님께서 철희 가수님 오늘 미남이세요. 작사 작곡 잘하시는 가수님, 가창도 좋으시고 장점이 많은 가수입니다. 파이팅. 오늘 미남이세요. 오늘 미남, 어제는 미남이 아니셨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입 네. 365일 미남이시라는 네. 거.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임선아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미남이세요. 다 그냥 미남이라고 하시는구나. 네, 그런... 목소리 좋고요. 파이팅. 4871번이 철희님 반갑소잉. 장금희님은 진짜 거지였구만이라. 그 무대포정신으로 대박나시고 철희님한테 딱 붙어서 돈 많이 벌어 빚 갚으시오잉. 네. 네, 구수하게 네. 여기 남도 스타일로 네, 보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그리고 하나뿐인 너 역시 댄스 노래 대박나세요. 오늘 빛이 나고 하네요. 멋지십니다.
3: 고맙습니다.
1: 남겨주셨고 너튜브에서도 팔짱 낀 대부님 잘하신다. 미스 에스님 미쳐 미쳐 내가 미쳐. 흑장미님 명품 보이스 처리 가수님 멋지십니다.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빛이 나는 사람님 장금희 가수님 파이팅.
2: 네 파이팅.
1: 자동치님 장 가수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남겨주셨어요. 예. 이외에도 막 박수도 보내주시고 뭐 메달도 보내주시고 뮤직에도 보내 이모티콘 어마어마하게 지금
3: 돈을 많이 보내주세요. 돈
2: 감사드립니다.
1: 다가진님은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다는 게 노래에서 물씬 풍기네요.
2: 아 감사드립니다.
1: 예 자존심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 그리고 하늘땅님께서는 여린 장가순이 혼자 설 때 꼭 옆에서 지켜주세요. 철희 가수님. 아. 옆에서 꼭 지켜달래요. 네. 네.
3: 그 시집을 얼른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다섯 번째 가는 거거든요.
1: 네. 농담 아니시고요? 네.
2: 아니, 농담이시죠.
1: 농담이죠. 네.
2: 농담이시죠.
1: 빨리 떼내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근데 아마 철거물처럼 딱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장금희님.
3: 아니, 얘는요. 네. 이 그 옆에 있으면 네. 정신이 하나 없어요.
1: 왜요?
3: 이 그 뭐라고 했죠? 네. 이 그 발 그 떠는 걸 뭐라고 그러죠?
2: 발 안 떠는데요?
3: 가만히 있으면 막 떠는 네.
1: 애들. 방정 또.
3: 아 방정이 아니라 네. 이게 그 멋이 없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2: 네.
1: 아 뭐라고 하는데?
3: 네.
1: 그게 방정용인지
2: 정신이 없다고요?
1: 방정용인지 네. 아니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2: 아니 제자를 칭찬을 해주셔야지.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1: 아니, 서로 치격타격 하는 게 약간 그 통과제리 그런 느낌이 나고
2: 진짜 굴 때린다니까요, 선생님은. 선생님, 그래도 제가 없으면 또 허전하다고요, 선생님은.
3: 그 골 때리는 거, 그래서 방송에 용어 맞아요? 아니죠?
1: 네, 굳이 네. 안 쏘면 네, 좋겠습니다.
2: 네, 머리가 예, 아파요. 예, 예. 예.
1: 네, 머리가 아프다는.
2: 네, 머리가 아파요. 네. 네. 감사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지금 문자로 네. 철이 장금이 이렇게 오는데 네. 두 분은 그 희자 돌림입니다. 철희 장금희 네,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 와, 네.
1: 자 우리 철희님 네. 반가운 소식이 있었네요. 네. 지난 네. 7월에 제1회 철희 네. 가요제가 열렸다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3: 아, 예, 예, 예.
1: 철희 가요제 이게 어떤 가요제입니까?
3: 아 열린 것
1: 이게 그 유명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 아,
1: 정희송 가요제, 이효섭 가요제 맞아, 막 맞아. 이런 식으로
3: 아, 맞습니다.
1: 철희 가요제.
3: 그 가철희 가요제를 서울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1: 네.
3: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네. 어디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네. 철희 가요제를 한번 열어보겠다.

0: 하겠다 해서 흔쾌히 승낙을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연기게 됐어요.
1: 연기됐나요?
0: 연기됐습니다. 예.
1: 아, 7월 열린 게 아니고 언제로 그러면?
0: 7월 원래 15일 날 하기로 했는데 네. 10월 달 정도로 하기로 연기가 됐어요. 왜냐면 선거가 그 저기 그 시장님, 예. 시장님들이 바뀌었잖아요. 예. 뭐 민주당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무대를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예.
1: 아, 다시 리셋됐습니까?
0: 예. 예,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연기가 됐습니다. 예.
1: 아, 그렇구나.
0: 무조건 아무나 빌려주는 게 아니다 이제는.
1: 예. 아, 맞아요. 7월 예. 1일자로 각 네네.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다 바뀌었기
0: 네, 때문에. 네, 맞아요. 예, 예, 예.
1: 그것 때문에 좀 조율하고
0: 아무나 무대는 빌려주지 않는다.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1: 절차를 밟아라
0: 해서 아. 연기가 됐습니다. 예.
1: 그럼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죠?
0: 확정이 안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철희 가요제는 일반인들만 참여하는
0: 무조건 건가요? 일반인만.
1: 그러니까 네. 앨범 낸 사람 말고 네네네. 무조건 일반인만.
0: 네, 일반인만. 그리고 네. 철희가 네. 발표한 곡이 네. 제자들이 한 몇십 명 되니다 네. 보니까 네네네. 철희가 작사 작곡 한 곡에 한해서
1: 아, 네. 총 몇 곡입니까?
0: 한 지금 저작권에 등록된 네. 것이 한 55곡 정도 됩니다.
1: 55곡.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도 그 중에 도전을 해볼까요?
0: 아, 그 저번에
2: 아니 해보세요.
0: 임사랑 해보세요. 아나운서님에게 네. 곡을 하나 드리라겠더니 네. 노래 못한다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 아니
1: 못해요, 못해.
0: 노래를 못한대요. 예. 네. 얼굴을 외모는 다 되는데
2: 외모가 되잖아요. 예. 네.
0: 장금이처럼 목소리가 안 돼.
2: 아, 그, 지금 괜찮은데 네.
1: 조금만 올라가면 네. 음이탈이 나가지고 아,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네. 뭐, 기회가 되면 철이 가요제를 제가 진행하는 것도 뭐
0: 아, 괜찮습니다. 네.
1: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아, 그리고 우리 저기 장금이가 항상 12월 달 1월 달에 네. 음반 발표를 합니다. 그때 우리 임사랑 아나운서님을 꼭 네. 한번 초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너무 좋죠. 예, 예, 영광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시간이 되시겠어요. 방송하셔야 되는데
0: 저녁에는 괜찮아요.
1: 네. 예, 주말에는 괜찮습니다. 예.
2: 시간 되면 정말 개그맨보다 훨씬 네. 멋있는 우리 임사랑
1: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주세요.
2: 임사랑
1: 돼요.
2: 예. 아나운서님을 초대해 주시면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돈을 많이 주면 돼요.
2: 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돈을 많이 주고요. 네, 나한테 일단 그 섭외권을 주세요. 그러면 네. 내가 임사랑 아나운서님을 내가 특별하게 모시는 걸 하겠습니다.
2: 궁금지잖아요.
1: 감사합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1: 자, 토크가 계속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로 이탈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경로 재설정을 그렇습니다. 하고 네. 자, 우리 철희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노래. 완전 효자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군산화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역주행 신화라고 할 수 있는.
0: 네, 진짜 늦깎이로 네. 데뷔해서 정말 빠른 시기에 이 군산화가.
1: 네네.
2: 지금도 아직도 품바님들이 네.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공연이 있으면 네. 네. 우리 선생님 노래 군산화 1번이에요, 1번.
1: 아, 꼭 그 네. 리스트에 들어가 있군요.
2: 네, 꼭 있어요. 네. 네.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0: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네. 우리 MBC 목포 라디오.
1: 목포 MBC 라디오.
0: 네, 목포 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를 통해서 네. 전국에 있는 모든 품바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노래교실 선생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덕분에 철이 네. 가요제도 이제 곧 열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군산항아 노래 쟁탈전이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참가자들한테서.
0: 아, 본선에는 한 명만 올라갑니다. 군산항아는. 군산항아 열 곡을 부르면 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곡을 만든 곡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군산항아 한 곡, 하나뿐인 한 곡, 아, 장금의 그렇죠. 자존심 한 곡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1: 예. 그러니까 그 참가자들이 네네. 그 쟁탈전이
0: 그렇죠.
1: 군산항아 서로 그렇죠. 부르려고
0: 맞아요, 맞아요.
1: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0: 정말 나보다 원곡 가수보다 잘 부르는 가수들이 잘 부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 아. 네. 아, 그래도 원곡자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원곡자만의 그 매력 포인트가
2: 맞아,
1: 있는데
2: 있어요.
0: 그렇죠. 예.
1: 살려주시겠습니까?
0: 고맙습니다.
1: 예. 예. 물 한 잔 흘리시고 예. 예. 원곡자의 그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서
0: 자
1: 예.
0: 오늘은 예. 군산항아 아니고 목포에 예. 왔으니까 목포항아라고 하겠습니다.
1: 목포항아.
2: 아, 좋죠.
1: 아, 좋습니다. 철이가 부르는 목포항아 박수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스마트해지는

0: 역시 원곡자는 다릅니다. 네. 아, 수많은 커버가 있어도 네. 예, 원곡자 철이의 군사나가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우리 성주 참회님의 그 멘트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밀고 당기고 노래가 살살 녹아버리네요. 표현력이 너무 좋습니다. 딱 요거예요. 예, 우리 철이님의 군사나가의 매력은 밀고 당기고.
1: 아, 예, 고맙습니다.
0: 녹아버리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장금희님은 뭐 매번 그 선생님의 노래를 네. 듣겠지만 네. 뭐 선생님의 그 가수로서의 매력은 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아, 선생님은 진짜 그 저희가 노래나 뭐 이렇게 하면 참 맛있게 부르는 것 같아요. 노래를
0: 맛있게.
2: 아주 노래를 그런 게 있거든요.

0: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
1: 피어를 해주잖아요. 네. 네.
0: 그런 가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표정이 결국 계신 것 같은데.
2: 맞아,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아요.
0: 가수 보호 차원에서 네. 더 이상 맞아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4: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방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네, 즐거운 초대에서 철희, 장금희 두 사제 지간으로 함께하는 즐거운 초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우, 벌써 시간이 두 분 때문에 네.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요.
3: 와, 빨리 갔네요. 예,
2: 두 분 때문에 예.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고 네.
4: 예. 할 얘기는 겁나 많은데
2: 그러니까 겁나 네. 많은데 이제 다음에 네. 다시 오셔야 돼요.
3: 네, 그래. 네.
2: 지금 그 대본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3: 아, 네. 진짜
4: 그 장금희만 네. 따로 보내겠습니다. 예.
3: 대본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도 네. 네.
2: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두 분의 유쾌한 에너지를 들으시고 많이들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한 분 한 분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 네, 얼마 안 남은 추석이 있잖아요. 명절이 있는데요. 다음 주 추석인데 아, 정말 귀한 길 조심하시고요. 항상 5천만 원, 1000만 원, 1억, 수십억이 있어도 건강이 최고니까요.
2: 맞아요.
4: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철이가 이 목포 MBC 라디오에 출연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건강이 최고입니다. 장금희님.
3: 네, 오늘 이렇게 목포 저는 이런 데 온 것도 꿈 같고요. 네. 아무튼 너무나 오늘 또 좋은 이런 것들을 가슴에 안고 네. 또 가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장금희 품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3: 네.
2: 갑자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3: 네.
2: 그 우리 품바로서 장금희님을 네. 보고 싶으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3: 아, 그 유튜브에
4: 유튜브.
3: 아, 예. 아, 예.
4: 유터가 아니라.
3: 예. 죄송합니다. 언니가 간다.
2: 언니가 간다.
3: 네. 장금희 품바 가수 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스케줄까지. 네.
2: 그러면 현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
3: 그럼요. 그럼요. 네,
2: 방송으로.
3: 네, 네, 네.
2: 너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고.
3: 네, 맞습니다. 네.
2: 언니가 간다.
3: 네.
2: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철희 님은
4: 네.
2: 네. 앞으로 뭐
4: 저는
2: 홍보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4: 요즘 신곡을 신곡보다
2: 네.
4: 곡이 요즘 많은 곡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몇 달 동안에 한 10곡 정도 제가 좋은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노래를 누구한테 줄까? 정말 좋은 가수를 만나는 게 행운이잖아요.
2: 네, 그렇죠.
4: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2: 옆에 장금희 님이
4: 예.
3: 3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4: 네.
3: 선생님 노래 그냥 갖고 오기로 했어요.
2: 알겠습니다.
3: 네.
2: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릴 노래가 내 네. 사랑을 돌려줘. 이것도 우리 철희님의 곡이에요.
4: 네, 그렇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연말 이후 해당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지에 관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도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면서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 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시절 벌어진 12.3 비상계엄에 대해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육사 출신의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현역 육군 대장이었지만 계엄과 관련한 직접 지휘계통에서 벗어난 한미연합사 보사령관으로

0: 재직 중이었습니다. 오늘 낮 2시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시설 관계자 9명이 스스로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0여 분 만에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취재 중이던 방송사 헬리콥터가 추락해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7시쯤 LA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체스워스 지역에서 NBC 방송 소속 취재 기자 헬기 한 대가 상업용 건물 주차장으로 추락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선박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7도입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40살이 넘어서도 현역인 축구선수 호날두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성실한 걸로 더 유명한데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말했죠. 예술의 경지에 오른 선수인데도 항상 30분 일찍 나와서 훈련을 시작했다. 어느 유명 감독도 아프리카 프로팀을 맡았을 때 아는 선수가 없는데도 가장 뛰어난 선수를 바로 찍었다지요. 훈련 시간 30분 전에 신발끈을 묶은 저 선수. 저 선수가 우리 팀 에이스요. 일찍 출근, 일찍 출석은 분명 괜찮은 전략입니다. 특히 초면엔 확실히 점수를 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6: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아, 좀 전에 시작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네. 2026년 아시안게임 조별 예선을 치르고 있죠.
6: 네. 홍콩하고 붙었습니다.
5: 현재 스코어 나왔어요. 예. 우리나라 7, 홍콩 4.
6: 아, 아직 7대 4. 이기고 있네요.
5: 이게 저도 배우는 잘 모르지만 배구에요. 네. 더블 컨택트라는 반칙이 있대요.
6: 그게 뭐죠?
5: 이게 몇 가지 예외는 있는데 네. 원칙적으로 한 선수가 공을 연속으로 두 번 건드리면 반칙이래요.
6: 아, 그러니까 내가 받은 공을 동료에게 연결해 줘야 되는 거군요.
5: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배구는 특히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도 그런 날 있잖아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책임지려다 막 버거워질 때.
6: 맞아요. 예. 예. 사실 나 좀 도와줘 하면 되는데 그때 입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
5: 맞아요. 배구에서는 내가 받아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니까 오늘은 뭐 어떻게 얘기 나온 김에 네. 배구처럼 다른 사람하고 일을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6: 특히 가족들끼리도 그런 거 있어요.
5: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6: 늘 하던 사람만 집안 대수사 다 챙기고 맞아요.

0: 다른 형제 자매들은 나몰라라는 경우.
1: 저도 한 10년 전부터 그거를 실천해 보려고 형제들에게 나 도와줘, 나 이거 함께 해줘라는 얘기를 하는데 훨씬 편해지고 그리고 그게 약간 존중의 의미로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0: 아 맞습니다. 네. 정선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오늘 제가 좀 더 많이 웃겨 볼까요?
1: 좀 불안하긴 하지만 맡겨볼게요.
0: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체리필터의 노래 준비했어요. 네. 내게로 와.

0: 페리 필터의 시원한 창법 네 개로 와 들으셨고요.
1: 0358님께서 네, 이번 명절 때 음식 나눠 해야겠네요. 동서 LA 갈비 해와 나는 전 다섯 가지 부쳐갈게. 무서운 신우님 과일 사오셔요.
0: 연습하세요. 이 문장 그대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딱 느낌이 동서 LA 할 때 이미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형님 저 이번에 늦게 가요. 네. 뭐 다음 날 가요 이런 식으로 네. 한 호흡에 다락. 이것도 연습해야 돼.
1: 해야 됩니다.
0: 진짜 연습해야 네. 돼. 도와달라는 말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1: 혼자 다 하면 안 돼요.
0: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냥 내가 불편한 게 낫지 싶은 분들 있잖아요. 약간 소동을 싫어하고 마찰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들이 그쵸. 다 짊어지더라고.
1: 근데 한쪽에서 계속하는 건 건강하지 못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0: 그 남한테도 네. 그렇더라고요. 그 상대방에게도. 왜냐면 상대방이 안 해버릇하면 그 상대방의 지경은 좀 더 좁아지잖아요.
1: 맞아요.

0: 김용화님. 우리 시동생도요. 옆에 살아도 벌초는 남편은 혼자예요. 에? 10년도 넘게 혼자 했는데 작년에 또 뭔 마음으로 같이 했어요. 오. 근데 또 올해는 전화도 없어. 아유, 속상해 하셨습니다.
1: 아이고.
0: 아, 이게 기복이 있구나.
1: 좀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0: 캐릭터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야. 그래요. 남편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야. 또 효자시고.
1: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진짜 권리인 줄 알게 되니까.
0: 네, 진짜. 네. 서로 얘기하세요. 아니야. 권력인 줄 알아, 권력. 김용화님. 네. 아, 김용화님 사연 했고요. 소개했고요.
1: 자, 오늘도 이분을 만나서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죠. 우리 지라시의 포청천입니다.
1: 맞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오늘 나오시죠.
0: 네.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혜정 4부부터 시작할 거고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번호 샵 8001번이에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1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0: 샘표 식품 주식회사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1: 우리 ENL 하루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성원 에드피아
1: 당진시청
0: 백조싱크
1: 브람스 안마의자
0: 키움증권
1: SK케미칼
0: 경기도청
1: 올품
0: IS동서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제목이 뭐예요?
5: 제목 잘 몰라서 옴니버스. 오늘은요, 잘 몰라서 생긴 사연 두 편 묶어봤는데요.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익명 요청하셨고요.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4: 그리고 대전에서 숙희님 두 번째 사연으로 소개해드립니다.

0: 됩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어요.
1: 안녕하세요. 선희님, 천식님.
0: 안녕하세요.
1: 전 5, 6년 전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와. 졸업 전 동기들이랑 농촌 과수원 체험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체험을 지도해 주신 분이 설명을 참 잘해 주셨죠.
2: 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과일음료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김수광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시고 저는 그냥 김 박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1: 김 박사님은 이곳에 사과부터 복숭아, 자두, 대추까지 열매 종류도 많고 꽃도 다양하니까 마음껏 구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엔 체험활동이 좀 귀찮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석을 걷다 보니까 그동안 공부하느라 찌들었던 제 몸과 마음이 확 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과수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는데 약간 이렇게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2: 아, 뭐야? 아, 이거 소똥 냄새인가?
1: 그러게. 아, 모르겠다. 근데 되게 이상한 냄새다, 이거.
2: 그러게. 거름 냄새인가?
1: 그런데 그때였죠. 김 박사님이 우리에게 친절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2: 아, 우리 학생들. 오늘 진짜 아주 좋은 타이밍에 오셨습니다. 이 냄새는 과일, 즉 사과, 복숭아, 자두와 농촌의 흙, 그리고 농부들의 땀이 융합된 냄새의 집합체로서 이런 냄새는 한평생을 두고 한번 맡을 수 있을까 말까한 냄새입니다. 오래오래 간직해야 합니다.
1: 야, 되게 좋은 냄새인다.
2: 자, 오장육부에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크게 심호흡합시다. 다들 따라하세요. 하나에 들이마시고 둘에 내쉽니다.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1: 우린 너도나도 숨을 크게 쉬면서 너무 좋다, 몸이 건강해진 느낌이다, 이래서 농촌 체험을 하는구나 등등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쪽에서 경운기를 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드셨어요.
2: 아유, 마을 인심이 이렇게나 좋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어르신들께 손을 흔들어 화답할까요? 네, 어르신들, 저희도 반갑습니다.
3: 그게 아니고.
2: 예, 우리 학생들도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3: 그게 아니고.
2: 예?
3: 박사님.
2: 예.
3: 저쪽으로 가셔서 이따 설명해요.
2: 아, 왜요?
3: 우리 아들이 이 늙은이 힘들다고 과수원에다가 농약을 뿌리고 있는데 오늘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갖고 농약 무더기가 그쪽 다 날아가고 있어요.
4: 예, 맞아요. 아이고, 오늘따라 독한 걸 뿌려가지고 요즘은 벌레도 독해가지고 독한 거 아니면 나무를 키울 수가 없다니까.
3: 얼른 코 막고 입 막고 피해요.
4: 피해.
3: 그 야리꼬리한 냄새 맡았으면 피해야겠다 감이 왔을 것인데.
4: 그게 기말할 거 없어, 다들 피해.
1: 예, 우리는 그 야리꼬리한 농약 냄새에 심호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는 물로 코와 입을 헹궜고 그 얼굴이 벌게진 김수강 박사님이 자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추억 속의 얘기입니다.
2: 아, 진짜 왜 하필 농약을 오늘 치셔가지고. 몰랐네 이걸.
1: 혹시 저처럼 잘 몰라서 생긴 일 또 있을까요?
0: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DJ님.
1: 네네.
0: 오늘은 저희 세자매가 평생 잊지 못할 사연을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때는 실록이 푸르른 5월 연휴. 큰언니의 환갑을 맞아 저희 세자매가 드디어 뭉쳤습니다. 언니가 환갑인데 이 둘째가 또 제대로 모이셔야지.
5: 아우, 예. 요즘 환갑에는 잔치도 안 한다는데 뭘 그런 걸 또 신경 써.
0: 어머, 세상에. 그걸 왜 안 챙겨. 나만 믿어, 언니. 내가 아주 근사한 호텔로 모실라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크고 좋다는 5성급 호텔 오놈으로 예약을 탁 잡았죠.
5: 오노무? 어머, 거기 되게 비싸고 좋은 데잖아.
0: 그래서 1박은 다른 호텔에서 하고 둘째 날 그 오노무 호텔에서 하루만 자자.
5: 어머, 너무 좋다 얘. 아, 근데 너 무리해서 어떡하니?
0: 아니, 이게 하늘이 우리를 돕는 건지 숙박 어플에 마침 오노무 호텔이 특가로 나왔잖수.
1: 어머나,
0: 이게 10만 원이나 싸게 나왔더라고.
5: 진짜야? 야, 이거 운명이다 얘.
0: 그치,
5: 진짜.
0: 그치? 그렇게 우리 세자매가 여행을 시작했는데 여행 첫날 밤 폰으로 카드 결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어요.
1: 지라시 카드 유로화 결제 완료.
0: 뭐야? 유로화? 이 숙박 어플이 해외 앱이라 그런가 뭐 수수료 같은 게 따로 있나 보네. 그럼 뭐야? 별로 싸게 해준 것도 아니었네.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언니 환갑에 그 정도는 지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당당하게 오노무 호텔 화려한 로비에 들어섰죠.
1: 예,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약자분 성함이요?
0: 진숙희.
1: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게 네? 지금 예약 내역이 안 나오는데요.
0: 아우, 말도 안 돼요. 제가 두 달 전에 앱으로 결제까지 했고 어제도 문자가 왔어요.
1: 예,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진숙희님. 손님, 그 예약 내역이 네? 없습니다.
0: 아유, 이렇게 큰 호텔도 전산 오류가 있네. 저 어플에 있는 예약 확인서 보여드리면 되죠? 예, 자요, 여기. 예.
1: 아, 고객님?
0: 네, 왜요?
1: 여기
0: 그... 여기 왜 오노무 호텔 맞잖아요. 오노무 호텔 여기 로고 있잖아요.
1: 예예, 예. 그 오노무 예. 호텔은 맞는데요.
0: 네네.
1: 우리 진숙희 고객님께서는 지금 그리스 지점 오노무를 예약하셨습니다.
0: 예?
1: 예, 본 지점 대전점이 아니라
0: 네.
1: 그리스의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오노무 호텔.
0: 데살로니키 어디야?
1: 데살로니키 지점이 있습니다.
0: 뭐야?
1: 그리스. 아,
0: 그리스요?
5: 어머 예. 나는 대전의 갑천뷰 보면 되는데 그리스를 그 산토리니 가는 거 뭐 왜 한 거야 이거를?
0: 그랬어요. 예. 그제야 저는 어젯밤 유로화 결제 문자가 왜 떴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 우리 세자매는 로비 한 구석 등에 앉아가지고 어플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취소해달라고 빌었는데 이게 당일 취소 불가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막혔네. 그래가지고 이제 환불을 못 받았지. 우리는 그리스 갔어야 됐어. 결국 어떻게 우리 세자매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5: 괜찮아. 여기도 저 창문 열면 다 보여. 괜찮지 뭐. 어머 앞집 뷰다 얘.
0: 언니 환갑 기념 자매 여행의 마지막 밤은 5성급 오노무 호텔이 아닌 우리 집 안방에서 족발을 시켜 먹는 것으로 처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테살로니키가 어디
1: 그런 게 있어요?
0: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거 장소 또 외국으로 가셨구나.
1: 아, 그리스를 하셨구나. 네. 예.
0: 항공편은 예약 안 하시고 예, 먼저 예. 가 계셨구나.
1: 고생하셨습니다.
0: 그리스. 아, 요거 조심해야겠네요. 덕분에 좋은 정보.
1: 그러게요,
0: 예,
1: 진짜.
0: 알았습니다.
1: 국내적인 걸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0: 무조건 저가 호텔, 뭐 저가 이벤트 한다고 덥석 지를 게 아니라 어딘지 봐야 되는군요.
1: 그러네요.
0: 예, 나는 이탈리아를 갔던지 뭐 프랑스를 갈 뻔했네.
1: 아...
0: 조심해야겠다. 근데 요즘 이렇게 저가 항공 예. 알람 해놓고 계속 뜨면 예. 그 초단위로 분단위로 예약 예. 진행하시는 분들 계세요.
1: 오, 진짜?
0: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가 항공 딱 뜨면 그 야... 이벤트가 가끔 뜨는데 예. 그게 귀해가지고 정말 광클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금방 매진된대요.
1: 보통 사람들 100만 원에 가는 비행기 표는 막
0: 30만 원, 50만 원 가는
1: 하는 거예요?
0: 특가로.
1: 예. 이야, 그런 게 또 있구나.
0: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근데 호텔도 호텔이고 예. 다 조심해야겠구나.
1: 그 이거. 비행기를 근데 정선혜 씨는 잘 안 타시네요?
0: 저요? 이제부터 탈 거예요.
1: 휴가 6년 전에 가고 안 가. 예.
0: 어떻게 서울 구경 한번 시켜드려요?
1: 아닙니다.
0: 이따가 예. 광고 나갈 때.
1: 성실하십니다, 우리 선배님.
0: 나보다 커서 못 시키겠다. 이걸 들어 올릴 수가 없네.
1: 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박지훈의 노래 준비했어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4: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3: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중에서 간편식세트,
4: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3: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4: 백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예,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0: 진숙이요.
1: 예, 진숙이. 손님 죄송하지만 예약 내역이 안 나오는데요. 예약 확인서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0: 아유,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손님, 여기는 그 그리스에 있는 오노무 호텔입니다.
0: 네?
1: 산토리니 뷰를 예약하셨네요.
0: 뭐요? 예. 대전에 있는 호텔을 예약해야 되는데
1: 예, 예. 예,
0: 그리스에 있는 호텔을 예약한 에, 정말 황당하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1: 오늘
0: 이름이 같으니까
1: 그, 내일 도착할 수 있겠네, 그죠? 예.
0: 아니요, 난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거 누구한테 양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못하죠, 예. 당연 취소라, 예. 돈도 그,
0: 도착하면 체크아웃이네.
1: 10원도 못 거, 예.
0: 망했네.
1: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부산 송도로 가야 되는데 인천 송도 가신 분.
0: 아, 그런 경우 많아요.
1: 예.
0: 진짜 약간 지명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는 많고.
1: 오늘 취소 바로 그겁니다. 예. 이름이 같아서 생긴 일.
0: 또로롱.
1: 네.
0: 장소나 이름이 같아서 생겼던 에피소드. 자, 우리

0: 가족들이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네. 저희 라디오 담당하는 MBC 직원분 중에 네. 정선희 씨가 있대요.
1: 진짜? 네.
0: 그래서 우리 용 PD가 네. 정선희 씨한테 톡이 오면 전 줄 알고 움찔움찔한대요. 깜짝 놀라죠. 어, 아. 이 누나 왜 이러지?
1: 아, 그분이 문자 하시면 선배님이 하시는
0: 거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용 PD님한테 직접 전화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1: 예, 예, 예.
0: 뭐 사건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1: 그렇구나.
0: 수습이 필요한 일 아니면 PD는 DJ한테 전화 직접 받으면 약간
1: 안 하니까.
0: 이게 꿈틀하죠.
1: 그리고 또 라디오 기술팀 감독 중에 성함이 문식인 분이 계시대요.
0: 아, 예.
1: 그 얼마 전에 공개방송 오디오 파일 달라고 PD들한테 연락을 했대요.
0: 예.
1: 근데 또 용 PD가 문식을 문천식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예. 천식이 왜 이렇게 오지랖이지? 개그맨이 왜 오디오 파일 달라고 그래? 아니, 천식이 형 진행만 잘하면 되지 오디오 파일 본인이 왜 듣게 이렇게.
0: 근데 약간 평소에 미루어 짐작하건데 오지랖으니까 네. 거기까지 가능했던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문식인데 눈이 빨라서 그 안에 천을 그냥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우리도 가끔 대본 읽다 실수하잖아요.
1: 네.
0: 아 그래. 진짜.
1: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이 같아서 네. 비슷해서 생긴 다양한 사연 보내주십시오. 뭐 지명도 괜찮고 사람 이름도 괜찮아요. 네.
0: 지금은 시스템이 완벽히 좋아져서 괜찮지만 아주 예전에는 네. 연예인들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출연료가 대신 입금이 됐었어요.
1: 맞아요. 김준호 형님도 이름이 똑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0: 전 정성경 씨 출연료가 저한테 입금된 적 있어요.
1: 진짜요?
0: 네.
1: 와.
0: 그래서 아 진짜 많이 다른데 한 끗 차이로.
1: 어.
0: 액수도 많이 다르더라.
1: 예, 샵 8001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문어크림 얹을게요.
1: 네.
0: 박상민 씨의 노래입니다. 해바라기.

0: 자,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가 이름이 같아서 생긴 일입니다.
1: 8247님이 네. 아, 대학교 친구 중에 서재섭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0: 예, 예.
1: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교 1학년 교양 수업 중에 자기 소개를 하는데 네. My name is 재섭 sir.
0: 야, 정없이 터진다 이거.
1: 아. 재섭서가 예. 좀 욕 같아가지고 친구들이 막 웃었거든요.
0: 예, 예.
1: 아, 저도 진짜 안 웃고 싶었지만 미안했다 재섭아.
0: 아...
1: My name is 재섭서.
0: What?
1: 재섭서.
0: 지금 교수님한테 한 거야?
1: No, no, 재섭서.
0: 그러니까 나 재수없다고?
1: No, 재섭서.
0: 무한반복.
1: 무한반복.
0: 네, 서재섭 씨.
1: 아, 재밌다.
0: 김영빈님. 회사 입사한 처음 간단히 회식하자면서 직원들이 다들 어디 갈지 정하는 와중에 사장님이 갑자기 그 영빈네로 가는 거 어때? 이러시길래 놀라서 저도 모르게 안 돼요! 했습니다. 사장님이 왜 안 돼? 뭐 중국 요리 안 좋아해? 이러길래 무슨 말씀이신가 했는데 중국집 이름이 영빈관이었습니다.
1: 아...
0: 제 이름은 김영빈이고요.
1: 영빈이까지만 듣고 그냥 영빈네라고 아, 생각했구나.
0: 그렇구나.
1: 예, 그럴 수 있겠다. 예. 영빈관.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중국집 이름이죠.
0: 그 사장님도 잘못했네. 예. 왜 영빈네라고 하셨어?
1: 아마 영빈관이라고 하셨는데
0: 아.
1: 영빈네로 잘못 들으셨을걸? 영빈이만 들은 거지, 그러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우리 집이요? 예. 왜요? 이러면서. 김경수님.
0: 예.
1: 아, 전립선 문제로 병원을 찾았는데
0: 네네.
1: 간호사분께서 김경수님 하고 부르니까 동시에 세 명이 일어섰어요. 서로 얼굴 보고 놀라자 간호사님께서 76년생 김경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0: 어...
1: 아, 김경수들이 전립선이 좀 약한가 봐요.
0: 그럼 김경수님이 세 분 계신 거예요, 그러면?
1: 아니, 너무 제 공교롭게도.
0: 와.
1: 공교롭게도입니다.
0: 신기하다.
1: 예, 그 이름하고 전립선은 상관이 없죠.
0: 예.
1: 예. 76년생 김경수님. 예. 9200님.
2: 쌍둥이 임신 중인 저희 아내가 갑자기 김밥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에서 포장해 갈게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분식집에서 한 줄 사면 될 걸 뭐하러 엄마한테 연락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장모님 김밥이라는 가게가 거의 진짜 맛집이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렇죠. 아, 오해가 생겼군요.
1: 예, 예. 예. 그 화낼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0: 예.
1: 어떻게든 간에 예. 이게 조심했어야 돼. 근데 하필이면 또 왜 장모님 분식이냐.
0: 그러니까.
1: 정양현님. 친구 자녀 결혼식이 고성에 있다고 해서
0: 네네.
1: 전날 강원도 고성군에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청첩장 주소를 딱 다시 봤어요. 경남 고성이야.
0: 아...
1: 완전 끝과 그 끝이라 제가 결국 불참했습니다.
0: 그럼요. 한 4시간 걸릴 거야 아마.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군사를 했는데
1: 아하.
0: 경남 고성은 엄청 멀어요.
1: 이야, 이 참... 야. 어떻게 우리가 광주는 예,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렇게 있잖아요.
0: 예, 예.
1: 야, 이건 생각 못했다.
0: 진짜.
1: 고성도 있었네.
0: 예,
1: 강원도와
0: 다르네.
1: 경상도가. 설정은님. 시절 친구.
2: 옛날 친구가 예. 부산 거제동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 시간 늦어가지고 택시 타고선 거제동 가주세요 했는데 기사님이 아가씨가 혼자 그렇게 멀리 왜 갑니까? 해서
1: 아.
2: 어리둥절했거든요. 차로 20분 거리였는데. 아저씨가 글쎄 거제도로 알아들으신
1: 그렇죠.
2: 거죠. 거제동 가주세요. 거제동.
1: 아 손님, 아유
2: 네.
1: 저 젊은 분이 왜 그렇게까지 혼자 멀리 가십니까?
2: 아니 얼마 안 멀어 20분이면 가요.
1: 차로는 못 가는 데입니다.
2: 아니 거제동.
1: 그러니까 거제도요.
2: 거제동.
1: 여보세요.
0: 이름이 똑같다 그죠?
1: 그렇죠.
0: 거제도 거제동.
1: 거제도. 비슷한 지명이 꽤 있어요. 찾아보면
0: 네.
1: 진짜 최선영님 남편이랑 지나가는데. 두철아! 남편 이름을 부르길래 같이 돌아봤어요.
0: 네.
1: 근데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서 두철아! 두철아 이놈아! 개 뒤를 쫓아 할머니가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치 두철이 두철이 아 있고 없고다.
0: 아이고야.
1: 있고 없고야.
0: 고생하셨습니다. 네.
1: 근데 진짜 누가 봐도 사람 이름으로 반려견 이름을 지으신 분들 때문에 좀 당혹스러울 때가 왕왕 있대요.
0: 오, 그렇군요.
1: 네, 이건 두철 두철이지만 진짜 두철로 짓는 경우도 있으니까.
0: 아, 개 이름이 네. 그렇죠.
1: 뭐 영미, 뭐 천식이 이렇게 질 수 있대요.
0: 사람 이름처럼.
1: 네, 그렇게 짓는 분도 많이 있대요.
0: 네.
1: 7600님.
2: 초등학교 때 한 반에 이경옥, 김경옥, 엄경옥이 있었어요. 산골 작은 학교라서 한 학년이 한 반뿐이었고 여학생은 거의 20명 정도라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쭉 같이 다녔네요. 음악 시간에 화음 공부할 때면 경옥 트리오로 도미솔 화음 삼형제 노래를 부르고 했죠.
1: 그렇죠.
0: 네.
1: 여기는 또 학생 수가 적은데도 어쩜 이렇게 우연히 세 명이나

0: 네, 오늘 주제가 이름이 같아 생긴 내일 보고 있는데요. 이분은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1: 김정희님. 제 결혼식 때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친구와 시어머님 이름이 같았어요. 네. 희순아! 그러면 시어머니가 달려오셔가지고 당황스러웠어. 아니, 시어머님이 달려오시는 것도 웃긴다. 아니, 아. 어머, 저 집은 되게 서양식 구조인가 봐.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름 부르면 막 달려가.
0: 어떡해.
1: 세상에, 너무 나이스 투 미추다.
0: 한번 여쭤볼까요?
1: 네. 희순이 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네네, 연결됐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있는 희순이 통신원입니다.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0: 네.
2: 결혼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문신부가 있는데 이름이 희순이고 드레스를 잡아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희순아 불렀는데 시어머니가

0: 모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부신부랑 시어머니 이름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같은 걸 알았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이장님.
0: 그때 이름이 같은 걸 알았어요.
2: 아, 그러시구나.
0: 네, 희승이 통신이었습니다.
2: 네,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0: 네.
2: 아, 그래서 이름이 같은 걸 아셨구나.
0: 아, 그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그때야 생각이 났던
2: 그쵸,
0: 거예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시어머님 이름을 계속 우리가 각인하면서 살진 네. 않잖아요.
0: 네. 그래서 네. 제가 자꾸 오시지 그랬더니 그때야 딱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 그렇게만 근데, 해놓고 네. 근데 어머니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그렇게 여기서 끝났었어요.
1: 그치,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2: 네. 어머님은 당신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건지 알고 달려오셨을까요?
0: 그러니까 제가 부르는 건 알겠는데 왜 자꾸 제가 나를 부르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아마.
2: 아니 희순 씨도 아니고 친구 진짜? 부르듯이 불렀을 텐데 네. 달려오시면서도 네. 어머님이 갸우뚱하셨겠다.
0: 네 그랬을 거예요. 너무 웃긴다. 똥물해져가지고 지금이 나를 자꾸 부르냐 하면서 그 표정으로
1: 뛰어가지고. 아우 진짜.
0: 처음에 아 왜 저러시지? 그러다가.
2: 아 그치 그치 그치.
0: 나중에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차 싶었죠.
2: 아 너무 웃긴다.
1: 황당하겠네요.
2: 지금도 그 친구분하고 연락하세요?
0: 아, 지금 끊겼어요.
1: 아, 그래요. 오래전 일이군요. 팀장님, 네. 방송 타셨는데 소중한 남편분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0: 아, 여보 주말마다 농장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하고 사랑해. 그리고 이제 문천식 정선이 그 지라시 다 잘 듣고 있어요, 저희가.
2: 감사해요.
0: 매주마다.
1: 고맙습니다.
0: 너무 잘 듣고 있어요.
2: 네. 감사합니다.
1: 아, 남편분은 주말에만 텃밭을 일구시는 거 아니면 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0: 아, 저희 이제 귀농 준비하느라고 아직 회사는 예. 그냥 다니면서 병행하고 있어요.
1: 아, 네. 그러죠. 준비 과정이시군요.
0: 네네.
1: 아이고 힘드시겠다.
2: 그러게 네네, 진짜.
0: 근데 힘들어도 재밌어요.
2: 그러니까 확실히 네. 농사 짓는 분들은 그 힘겨운 거를 재미가 이긴대요. 그 왜 키워내는 네. 재미 그렇죠. 이런 거를 네. 이미 알아버리신 거지.
1: 아,
2: 네.
1: 네.
2: 알겠습니다. 네, 준비 잘 하시고 네. 또 귀농하셔서도 저희 지라시 늘 함께 하실 테니까. 네.
1: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0: 예. 네.
1: 퀴즈 부탁드릴게요.
0: 네. 제 친구 희순이는 저랑 언제부터 친구였을까요?
2: 네.
1: 보기 주시죠.
0: 1번 초등학교, 2번 중학교, 3번 고등학교.
1: 초중고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요. 디저트 세트랑 문어 크림 함께 보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7: 네, 희순이 통신원과 희순이는 언제부터 친구였을까요?
8: 3번 고등학교였습니다.
7: 네, 손현주님, 임재숙님, 2682님 맞추셨네요.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인순이 그리고 조PD가 함께한 친구여 들으시고요. 뉴스 듣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의 5시 뉴스입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까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에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지선 후보자는 내년까지 무안공항 활주로 정비를 마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토부는 광주공항을 오는 2028년 상반기 폐쇄하고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중국 노선 운수권이 배정됐지만 공항 폐쇄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오늘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제항공 25개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습니다. 부산과 청주, 대구 공항에는 청두와 하얼빈 등 중국 직항 노선이, 무안 국제 공항에는 주 3회 상하이, 베이징, 주 2회 장자재 등 중국 4개 노선이 배정됐습니다. 내년 하계 시즌부터 취항할 수 있지만 운수권은 배정 후 취항 없이 1년이 지날 경우 휘발되는 만큼 무안 공항은 배정받은 운수권을 실제 운항으로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오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시장선거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와 광주전남실천교사모임 등은 통합특별시 교육청의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서논수령 평가 시행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장교사 16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에서 정책 추진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97%, 전면 시행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3.1%에 달하는 등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서논수령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방적인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완도군 고금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노인주간보호센터 승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10명 가운데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말 잘하는 법에 대해 책을 쓰고 강연하는 정흥수입니다. 또박또박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히읗 소리를 확실하게 내는 겁니다. 고등학교, 사회자, 대회의실, 대단한처럼 히읗에서 톤을 올려 정확히 들리도록 발음하는 건데요.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은 고등학교, 사회자, 대회의실, 대단한으로 히읗이 이응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히읗 소리만 잘 내도 발음이 확 좋아진다. 그래서 제 이름은 정흥수가 아니라 정흥수입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무코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Let's go.
1: 정설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아 재밌다. 3부 들어가시죠.
2: 노래 부르는 줄. 자, 오늘 저희가 미리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네. 라떼 백일장도 추석 특집으로 아주 아기자기하게 꾸며볼까 합니다. 오,
1: 그러면 다음 주만 네. 특별히 백일장 주제를 추석으로 바꾸는 거군요.
2: 빙고.
1: 예,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사람마다 추석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또 다르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뭐 재미나게 북적북적했던 추석 또는 고향 내려가는 길을 웃지 못할 사건들 그쵸. 명절 음식 때문에 생긴 우리 집만의 에피소드 등등 보내주십시오.
2: 또 이번 명절을 앞두고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나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평소에 못 전하는 말들 있잖아요.
1: 있죠.
2: 유난히 기억에 남는 특별한 추석 이야기 다 좋습니다. 네. 웃긴 거, 뭉클한 거, 황당한 거 모두 모두 대환영이고요. 일반 사연이나 시, 에세이, 소설 뭐 형식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1: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1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 드릴 거고요. 참여 방법 지라시 홈페이지 지라시 라떼 백일장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문자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기셔도 됩니다.
2: 여러분의 추석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죠.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2: 주식회사 본컴퍼니,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원,
2: 환인제약,
1: 국제 우주 항공 기술 대전,
2: 한국 도로공사,
1: 빅토스,
2: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
2: 국민연료 선연료,
1: 데이펙,
2: 하나증권,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갯떡에서 쑥갯떡을 드립니다.

0: 208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지리아의 민담, 원수가 된 두 부족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2: 올 때 왔어. 밤바야.
3: 야,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진짜 돈 내야 될 것 같다.
2: 열심히 하란 말이야.
3: 예예. 예.
2: 옛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하우사족하고 풀라니족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두 부족은 사이좋은 이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두 부족이 천주의 원수가 되고 말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4: 오가 차카 오가 오가. 나는야 하우사족, 제가는 부자 차카. 그냥 부자 아니고 진짜 큰 부자 라리라.
2: 그래, 시동은 그렇게 걸어야지.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하우사족 그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집도 엄청나게 크고 가진 것도 많고 게다가 어머 인성까지 좋았어. 그러던 어느 날 개미떼가 그 부자의 집을 찾아옵니다.
5: 하우사족 부자시여, 저를 하인으로 써보시면 어떨겠니? 부잣집에서 일하는 게 평생 소원입니 개미.
4: 그러냐? 좋다. 오늘부터 당장 우리 집에서 일해라.
2: 그리고 다음 날엔 코브라가 부자. 야, 오늘 쉽지 않다. 코브라가 부잣집을 찾아왔어요.
6: 코브라. 개미만 일 잘하는 게 아니브라. 저도 하인으로 써주시브라.
4: 그래,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6: 오해하지 마브라.
4: 우리 집은 넓고 할 일도 많으니까.
2: 일자리 많기로 소문이 났는지 다음엔 또 대머리 독수리가 찾아왔네요.
7: 아! 저는 일하게 해수리! 나는 하늘을 날수리!
4: 오케이, 대머리 독수리도 합격이다. 들어와라.
2: 그렇게 해서 개미와 코브라, 대머리 독수리는 부잣집의 하인으로 성실하게 일을 했고 부자도 날마다 동물 하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요. 그러자 또 누군가 부잣집을 찾아옵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입니다, 지인. 저도 하인으로 써주세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2: 여기서 지인은 넘겨짚지 마 BTS 멤버 지인 아니고 아프리카에서는 자연에 깃든 영혼을 그 지인이라 그래. 정령. 마침내 이 지인까지 부잣집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됐죠. 그런데 하우사족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추장에게 인사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날은 부자가 추장의 집에 가는 날이었답니다.
4: 우가 차카 우가 우가. 추장님 좋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리야.
6: 아야야야, 어서 오게 부자여. 나야 잘 있었지. 자네가 오면 주려고 내가 기가 막힌 술을 준비해야지. 술 좋아하자.
4: 오예, 안 그래도 요즘 못 먹어서 기운이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먹어도 될까요?
6: 이런 원샷 껄껄껄껄.
4: 오예.
6: 그런데 그 추장의 집에는 풀라니족의 남자가 한 명 살았는데 옆에서 추장의 일을 도와주며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두 부족 사이가 아주 좋았답니다. 그런데 이 풀라니족 남자는 마음씨가 몹시 나쁜 사람이었고 추장이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몹시 시샘했어요. 그래서 부자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7: 추장님, 저 부자말입니다. 너무 믿지 마십시오.
6: 뭐래 아야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야야.
7: 아니 글쎄, 저 부자가 말입니다. 개미이며 거부라, 대머리 독수리, 거기다 아프리카 정령까지 싹 다 데려다 일을 시키면서 엄청 부려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것이지요, 가짜가.
6: 아야, 진짜 야야. 난 절로 몰랐다, 야야.
7: 아, 진짜라니까요. 저렇게나 돈이 많은데 벌금이라도 물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 그런...

0: 이런. 사실 추장도 지보다 재산이 많은 부자가 늘 못마땅했고 그의 말에 숙희가 솔깃해졌죠. 이내 두 사람은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1: 추장님, 제가 누굽니까? 함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걸려들게 하겠습니다. 추장님은 잠자고 계시다가 벌금을 내라는 명령만 해주시면 됩니다.
0: 그리고 며칠 뒤 추장은 부자를 불러다가 말했어요. 부자야야, 이것을 받아라.
2: 어, 추장님, 이게 뭔데요? 어, 잠깐만, 이거 엄청 큰 자루 아닙니까?
0: 그렇다야야, 그 자루 안에 비와 팥, 옥수수, 그리고 뭐더라, 강낭콩이 한 대 섞여 있다야야. 내일 아침까지 네 가지 곡식을 각각 따로 골라 부탁해요.
2: 에? 아이고, 일이 많아서 내일 아침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0: 아야야, 못하면 벌금 내야.
2: 아니,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
0: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밤새 한숨만 푹푹 내셨습니다.
2: 아, 짜증나네. 추장 미쳤나? 이거를 다 언제 골라내지? 그리고 대체 벌금을 왜 내는 거야? 억울하다.
0: 그때 주인의 한숨 소리를 들은 개미들이 나왔어요.
3: 개미, 개미, 개미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사시, 개미. 이번에는 우리가 은혜를 갚게미.
0: 순간 수많은 개미떼들이 달려들어 뒤섞인 곡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
2: 이야, 개미들아, 진짜 훌륭하다. 너희들이 해냈네. 나 이제 벌금 안 내도 되지, 이롱. 야, 우리 회식 가자.
3: 개미, 개미, 개미.
0: 하지만 불란이족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 추장님, 이번에는 저 부자에게 콜라 열매를 따오라고 하십시오.
0: 아우, 머리 아파. 또 시키라야. 곡식을 다 나누는데야.
1: 아이, 한번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혼내야지요. 콜라 열매 아주 높은 나무에 열리는 데다가 저 부자가 사는 마을에는 콜라 나무가 안 자라지요. 절대 못 해낼 겁니다.
0: 자, 이번엔 누가 나서서 도와줬을지 예상이 되시죠?
1: 아! 대물독수리 콜라!
0: 맞아요, 맞아요. 대머리 독수리의 도움으로 콜라 열매도 아주 야무지게 쉽게 따버렸지요. 야야야, 저 부자 보통 아니다. 야, 뭘 시켜도 척척 다 해나는데. 이제 정말 그만하자. 쿨라니족, 그만, 그만.
1: 추장님, 벌금은 내게 해야죠. 딱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0: 아이, 나 이 불란이족 새끼 진짜. 그래도 이 불란이족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유씨, 이번에는 추장의 반지를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겨놓고 부자에게 찾아내라고 했는데, 이번엔 투명인간처럼 모습을 감출 수 있는 정령 지인이 두 사람의 계략을 몰래 엿들었다가 주인에게 알려주었고, 덕분에 이 미션도 쉽게 성공했죠.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코브라가 슬슬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3: 코브라, 코브라, 코브라, 브라, 브라, 브라, 너 브라 내냐, 코브라. 저 플라니중 남자 너무 거슬려, 브라, 브라, 브라. 저대로 두면 안 되겠어, 브라. 다시는 주인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어, 브라, 브라, 브라. 욕 아니야, 브라, 브라. 제가 꾀를 하나 내겠어, 브라, 브라, 브라.
4: 너 브라도 나오고 이상한 것도 하나.
0: 몰라. 그리고 그날 밤.
1: 야!
0: 따라 따라, 어? 내 따라, 무슨 일이냐, 야야야.
1: 아, 뱀이? 뱀이 나를 물어왔어?
0: 추장의 딸이 코브라에 물려 쓰러진 것이었어요. 야야야, 어쩌면 좋으냐, 야. 내 딸 제발 살려줘요, 부탁해요.
1: 추장님, 부자를 불러갖고 따님을 살려내려고 하십시오. 뭐든 다 척척 해내니까 따님도 틀림없이 구해주지 않을까요?
0: 그래서 부자는 곧바로 추장 집에 불려왔고.
2: 어, 추장님, 코브라 독이 너무 강했어. 싸우라네. 약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 그 해독약에는 불란이족의 간이, 어? 그 생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0: 아우, 복자 복자. 알았다야, 당장 불란이족의 간을 찾아 부탁해요.
2: 멀지 않은 곳이 있지롱.
0: 추장의 부하들은 곧바로 나가서 플라니족을 찾아다녔지만 한 명도 찾지 못했어요. 왜냐? 개미랑 대머리 독수리가 미리

0: 이플라니족 사람들을 찾아가 멀리 멀리 도망가라고 일러주었던 것이었죠. 아야야, 더 이상 방법이 없다야. 그런데 우리 집에 플라니족이 있겠니다. 저자를 당장 잡아 잡아.
1: 깨꼬닥지리야.
0: 그리하여 플라니족 남자는 추장의 손에 죽었고 그의 간은 부자의 손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해독약을 마신 추장의 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났지요. 그 뒤로 추장은 부자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극진히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계기로 사이좋게 지내던 하우사족과 플라니족이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랍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크 인사드려요. 아우 나 얘들 너무 좋아. 셀럽 파이브야 셔틀 부탁.

0: 네, 민만 사이어서 셀럽5의 셔터 듣고 오셨고요. 하은호님. 아, 노브라에 꽂혀갔고요. 제가 민담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교훈이요?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정선씨 일파만파인데 어떡하죠?
1: 그, 여러분, 나이지리아는 대체적으로 노브라입니다.
0: 그 코브라 갑자기 왜 노브라를 찾는 거죠?
1: 나이지리아의 문화예요.
0: 그 중간에 욕 아닌 브라 뭐 이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1: 그 어떤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0: 그만두게 될까봐. 아, 예, 예. 방송에 들어서 겁나 이제 막 긴장한 거예요. 예, 예.
1: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예. 이거는 예, 브레이크 고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렇게.
0: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예, 너른 마음으로 예, 여러분. 예.
1: 너무 많이 반복됐어요.
0: 예, 방심이 우리 아, 직원분들도 너른 마음으로. 예,
1: 이거는 이제 코브라입니다. 코브라가 외치는 예, 예. 스베레레레레레 스베레레레레 그렇죠. 코브라브라브라브라 뭐 이런 이제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어떤 시적 허용
0: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란님. 와 근데 진짜 개미 성대모사까지 하는 DJ가 어디 있나요?
1: 없죠.
0: 진짜 개미들 언어 같았어요. 선희님 최고.
1: 고맙습니다. 네. 예, 정말 지라 씨를 하면서 제가 어떤 영역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2: 5688님. 아, 전 이 코너 들으면요. 진짜 오늘 하루도 투전 부리지 말고 내일 투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생각이 듭니다. 누나 형처럼요.
0: 예, 그렇게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어리광 부리지 말란 말이야. 네. 세상은 녹록치 않아. 예, 저도 삶이 굉장히 겸허해지더라고요. 예. 오늘 그래도 이 와중에 또 어떤 모든 걸 뚫고 민담을 통한 교훈을 느끼셨어요.
0: 있죠.
1: 예, 8976님. 아, 부자 옆에 살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아... 네, 부자 친구들 옆에 있으면 확실히 떨어지는 건 있어요.
0: 그래요. 네. 9883님. 에그 모함과 시샘 질투는 뼈가 삭는다는 아... 옛말이 있어요.
1: 맞아. 오... 질투는 무서워.
0: 그 플랜디지 비서 했었잖아요. 그 시간 네. 너무 머리를 잘못 썼어요.
1: 그래. 네. 그리고 저기 설정도 잘못해서 목 나갔죠 지금.
0: 예.
1: 그렇게 대사 많을 줄 몰랐죠.
0: 아 너무 힘듭니다 지금.
1: 켜켜이 스며들어서 켜켜이 칸칸이 계략과 모략을.
0: 이비인후과에 말 한 번 더 주세요.
1: 네, 진짜. 네. 나 진짜 후두가 홍합처럼 부었어. 지금 장난 아니야.
0: 이정희님. 네. 세상에서 의미 없는 존재는 없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덮고 악하게 살면 자기 발에 망하죠.
1: 맞아. 아, 진짜. 악하게 살면 언젠가는 하여튼 집안에 넘어져 걸려서.
0: 알겠습니다. 네.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민만사 퀴즈. 오늘 나이지리아 민담 들어봤으니까 나이지리아 관련 퀴즈 드립니다.
3: 나이지리아라는 국명은 이 나라를 흐르는 거대한 강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강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긴 강으로 총 길이가 약 4.180km에 달합니다. 말리와 니제르,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거쳐 흐르며 이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이 강은 무엇일까요?
0: 보기 드립니다. 1번 낙동강, 2번 나이저강, 3번 메콩강.
3: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친 분들 중 5분 뽑아서 주스 쿠폰을 드릴게요.
0: 우리 피디 센스 좀 볼까요? 선곡이요?
3: 검입니다. 날 그만 잊어요.

0: 네, 민마사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나이지리아는?
1: 나이지리아라는 국명의 유래가 된 강의 이름은? 예. 2번 나이저강이었습니다.
0: 네, 정답 맞힌 분들 전계삼님, 4347님, 1126님 포함 5분께 주스 쿠폰 보내드리고요. 아, 우리 거미의 노래 이정가요?
1: 네. 네, 잊어.
0: 말그만 잊어요. 들을게요.
1: 제발 잊어.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누워보고, 앉아보고,
4: 임태성의
5: 요한인의
4: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6: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딱딱하고 싫어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상사
3: 문앤정.
0: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변호사님이 언급하셨던 네. 영화 있잖아요. 3학년 2학기 차예요.
2: 네, 1차로 서른 분.
1: 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3학년 2학기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 총 러닝 타임이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2: 2시간 좀 안 됩니다.
1: 2시간 좀 안 되는 네. 시간. 네. 시간 안배 하셔야 되니까.
0: 그렇죠.
1: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관람이 가능하신 분들 지금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 성함과 인원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30분 모시겠습니다.
1: 너무 감동이에요. 교수님.
0: 이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2: 네, 3학년 2학기가 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예요.
0: 아, 진짜.
2: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입을 꿈꾸고 또 수능 시험 보고 하잖아요.
0: 네네.
2: 그런데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렇지 않고 일찍 생활전선에 나섭니다.
1: 그쵸.
2: 이거를 굉장히 좀 슬프게 그렸다기보다는 담담하게 그리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잘 만들었다, 의미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1: 네.
2: 상을 한 1년 반 동안 20개 정도 받았습니다.
0: 싹쓸이했네요.
2: 네,
0: 명작이구나.
2: 재미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좋다. 함께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2: 네, 너무 무겁고 좀 그러면은 네. 사실 초대하기 쉽지 않은데 재밌어요.
1: 너무 가고 싶은데 저희까지 가면 두 명의 어떤 민폐죠, 인원에게는 민폐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에 어떤 경로든 네. 기억해 보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아 네. 진짜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정말 좋은 추억이 되고 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2: 아니 30분 모신다고 했는데 30분도 채 이렇게 연락 안 주시면은
0: 설마요.
1: 네. 지금 300여 분 보실까봐 어떤 분에게 네, 네. 우선권을

0: 드려야 될지 지금 이미 넘었어요.
1: 그러면은 그런 분이 이미 넘었어요. 특별히 네. 제 마음대로
0: 진짜
1: 50분 들어 늘려서 하겠습니다.
0: 진짜 오빠라 그러고 싶다.
2: 나이스, 나이스.
0: 너무 감사해요. 우리 수 오빠가 20분을 더 추가하셔서 지금 총 쉬운 분께 50명에게 좋습니다. 이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 신청하시는 동안 첫 번째 사연 만나볼 텐데요.
0: 네네.
2: 아, 고깃집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신 두 분의 이야기를 묶어봤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문자로 9234님 홈페이지로 김영규님 주신 사연이에요.
3: 안녕하세요. 아, 제가 별거 아니지만 진짜 궁금해서 사연 보내는 건데요. 요즘 제가 술을 끊고 탄산수를 먹고 있어요. 근데 고깃집 가면 술이나 탄산 음료는 있는데 제가 먹는 특정 브랜드 탄산수가 없는 거예요. 서운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탄산수를 고깃집 가져가서 먹으면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외부 음식 반입 금지가 붙어있으면 모를까, 그거 아니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머, 다음번 벌써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4: 안녕하세요. 너는 친구들 모임이나 회사 동료들과 식사할 일이 있을 때 가격 부담 없는 무한리필 고깃집을 선호하는데요. 얼마 전 무한리필 고깃집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가 고기를 구워 먹다가 무한리필이니까 추가 주문을 했죠. 아, 이모님 여기 LA갈비 2인분 더 주세요. 근데 종업원 이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3: LA갈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4: 에? 아, 아니 아직 가게 연 지 2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3: 아, 글쎄 다 떨어졌다니까요. 딴 거 시키세요. 예, 가요.
4: 제가 그 식당을 자주 가는 이유는 평소에 비싸서 먹지 못한 LA갈비를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진짜 어떻게 제가 뭐 할 생각은 아닌데요. 아무튼 가게 사장님을 상대로 환불이라든지 뭐 보상 같은 거 요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대할게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누구에게 법적으로 정말 정색하고 묻기도 애매하고
2: 그렇죠.
0: 이러한 유의 상담 창구가 네. 또 열려있는 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1: 예. 놀랍게도 제가 거의 유사한 질문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0: 어머머머머.

0: 뭐 텀블러 같은 데다가 넣던지 네. 그 방법을 용기를 한번
1: 네. 예 그렇네요.
0: 누 쌍방이 좋을 만한 그 어떤 합의점을 네. 찾는 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1: 네. 그렇죠? 술집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약간 좀 특색이 있겠고 좀 특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예. 여기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요. 다를 수 있겠죠.
0: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약간 갑론을박이 있겠네요.
2: 그렇죠. 예. 예. 여러분들 의견은 또 궁금한데요. 네. LA 갈비만 집중 공략하는 어떤 사연자분이신데.
0: 근데 예. 또 이게 이분이 LA 갈비가 무한 리필이라는 말에 그 니즈를 찾아서 간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거기서 엘리베이터가 2시간 만에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기분이 상하죠.
2: 기분은 내가 상하지만 목적이.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환불이나 보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0: 환불은 좀 그렇죠.
1: 예, 굉장히 애매한 문제죠. 네. 애매한 문제인데 일단 무한 리필 고깃집이라고 하지만 이 무한이라는 게 정말 한도가 없는 거냐. 정말 지구 멸망할 때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냐. 네.
0: 그렇지 않겠죠. 이제 수급을 해온 게 네. 있으니까.
1: 또는 그날 원하는 걸 무조건 다 먹을 수 있게 보장해준다는 의미냐라고 한다면 사회의 상식상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0: 그쵸?
1: 그래서 만약에 준비한 게 다 떨어져서 아,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 종류는 없고 다른 종류 드세요라고 하면 그걸 자체로 왜 계약을 위반했냐, 왜 과장 광고했냐, 왜 허위 광고했냐, 왜 나를 속였냐, 동네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다만 약간 좀 여기서 약간 좀 고개 갸웃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떨어졌다.
0: 아, 그래서 씨름부가 쓸고 간 거야.
1: 네, 뭐 그런 돌발 사태 발생할 수 있고 예. 아니면 아예 준비를 안 해놓고. 준비를 한 것처럼 속였다.
0: 약간 성의 없이 대답은 했어 네. 아까 그 아줌마가.
1: 만약 그런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 설령 준비한 양이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 이게 오히려 상식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그렇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아유, 네. 두 시간 만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네. 아유 어떡하죠.
1: 그러니까요.
0: 뭐 앞서서 너무 그냥 네. 빨리 나가는 바람에 뭐 이렇게.
1: 그렇죠.
0: 근데 약간. 적게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해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예. 예. 그리고 이런 또 예. 유사품으로 네. 유사 질문으로 네. 맛없으면 환불이라고 했는데 나 맛없다. 환불해줘라. 이거 가능하냐?
2: 배불리 먹은다고
0: 또
2: 먹었다고.
0: 진짜 이게 본인한테 또 맛이 없을 수도
1: 네.
0: 있는 거잖아요.
1: 제가 이 질문을 1년에 한 두 번 받아요.
2: 그래 변호사님.
0: 그래 맞아. 많이 황당한
2: 이게 주관적인 거 거니까 맛이라는 게.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예. 계시니까.
1: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홈쇼핑에서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 네. 뭐 보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광고니까. 그런데 네. 맛없으면 환불 또는 돈 안 받아요.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거를 완벽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홍보 문구로 보는 것이냐 후자에 좀 가깝죠. 그래서 어떤 문장으로 어떤 표현으로 어디에 표시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또 글자가 의미하는 바에 너무 깊게 네. 꽂히는 것보다 약간 네. 암묵적인 약속을 먼저 또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1: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변호사님 노래 한 곡 네. 듣고 와서 다음 사연 만나볼 텐데 오늘 네. 추천곡 어떤 걸까요?
1: 예. 저는 사실 조금 전에 굉장히 유명한 두 분의 성대모사였잖아요.
0: 전도연 씨와 예, 정준하 씨.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전도연입니다.
0: 아, 저도요.
1: 야, 너무 좋아. 아니 저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지금.
0: 예, 그러네요 예, 예. 진짜.
2: 정선희 씨는 내용 증명 받을까 봐 둘러대는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전도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2: 아, 알겠습니다.
0: 예, 그와 같은 분을 일찍이 만난 적이 없어요.
2: 아, 예, 예. 예.
0: 너무 아름다운 여배우예요.
2: 그러세요, 그러세요.
1: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도연 씨 출연한 영화는 제가 다 봤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 중에서도 주제곡이 주제 음악이 유명한 노래 작품은 많지가 않은데. 98년작 중에 박신양 씨랑 같이 나온 약속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슬픈 영화죠. 네. 약속의 주제곡.
0: 이 여자를 만나고 네. 사랑하고
1: 제시카가 부른 굿바이. 네, 아, 이 가을 초입에 분위기 네. 좋죠.
2: 좋습니다.
0: 명곡이죠. 자, 제시카의 굿바이 들으시고 저희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볼게요.

0: 네, 문앤정으로 의뢰하신 두 번째 사연 볼 텐데요. 홈페이지로 김선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저는 자영업을 하며 상권 상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권에는 임시 무료 주차장이 있어요. 참고로 이 주차장은 시의 소유라고 알고 있는데 안내는 토지 소유주가 무상으로 제공한 임시 주차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로에 이중 주차를 해놓은 차가 있어서 몇 시간 동안 차들이 빵빵거리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다른 차가 박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죠. 그리고 한참 뒤에 차주한테 전화가 왔어요.
2: 저기요, 내가 와서 봤는데 박지도 않고 주차 잘 해놨구만. 왜 전화 사람 오라가라 그래요?
1: 아, 그게요. 차를 박았다는 뜻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주차를 하면 박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중 주차를 해놓으셔가지고요.
2: 뭐라고요? 아, 아저씨는 누군데 전화해서 뭐 차를 옮겨라 말아요.
1: 아, 저는 상인회 소속이고요. 원래 주차장에 문제 생기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2: 아우, 짜증나 진짜.
1: 저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문제는 다음 날이었어요. 이중 주차 해놓은 차 뒤에 있는 뒷차가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 앞차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받으니까 뒷차 차주가 화를 내며 온 상가를 뛰어다니는 통에 상가 사장님들이 싹 다 모였죠. 그래서 전날 통화했던 남편이 연락을 시도했고 겨우겨우 연락이 닿아서 그 차주가 다시 왔어요. 그래놓곤 한다는 말이.
3: 전화 이제 받네요.
1: 아, 정말. 아니, 이중 주차를 하셨으면 연락이라도 빨리 받으셨어야죠.
3: 어이가 없네. 저기요.

0: 뭐 이 주차장을 상인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어요? 있냐고요? 내가 알아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까 진짜 두고 봐 진짜.
1: 잠깐만요. 아 근데 여기 상가에서 일하는 분이세요?
0: 뭐가요?
1: 아니 어디서 오셨길래 하루 종일 주차를 하시는 겁니까?
0: 어, 짜증나게 왜 자꾸 물어보는 건데요? 왜? 어? 예? 뭐 스토킹이에요? 신고할까 내가 진짜.
1: 뭐라고요? 이거 뭐야 저거? 그리고 정말 30분 뒤에 경찰이 왔어요. 아 참 어이가 없어서. 경찰분들께 자초지종을 말하자 그분들도 어이없다는 얼굴로 사건 자체가 안 된다면서 가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차주가 저희 가게 바로 앞에 주차를 해놨어요. 아 정말 상인회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사실요 원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맞대응을 안 했어요. 뭐 별점 테러를 하거나 이상한 리뷰 같은 거 달아서 저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그런데 이번엔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이럴 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무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 도른자다.
2: 이거는 뭐 깡패야 뭐야?
1: 도른자가 오셨어.
2: 왜 이래요?
1: 뭐라고? 스토킹으로? 자 손수 변호사님. 예. 네. 참나. 주차 시비로 시작해 막무가내로 스토킹 신고까지 한 차주.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3: 강력 대응해야 된다.
1: 아 진짜 이거 그냥 봐주면 안 돼.
2: 근데 변호사님 이분 네. 인성이 엉망진창인데요.

0: 지속적으로 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스토킹 행위가 되는 거예요.
1: 반복적으로.
0: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를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냐, 반복적이라고 볼 수 있냐 등등 요건이 좀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니 주차장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2: 그러니까
0: 주차를 마음대로 놔가지고 다른 차량들이 못 나가서 피해가 생기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연락을 한 거잖아요.
2: 네.
0: 이거는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연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상대방 주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연락한 겁니다.
1: 네.
0: 그렇다면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번 연락을 했어도 계속 뭐 하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연락을 했어도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이 아닙니다. 일단 요거는 걱정이 없어요.
2: 그쵸.
0: 일단 걱정이 없어요.
2: 그쵸.
0: 자 그렇다면 이 신고한 사람이 혹시 그러면 무고죄 아니냐? 네 무고죄. 무고죄는 허위로 고소를 한 겁니다.
2: 그쵸.
0: 네 그래서 너 한번 처벌받아 봐라. 너 그래 내가 너 범죄 범한 거 아니고 스토킹 아닌 거 아는데
2: 네.
0: 너 한번 처벌받아 봐라라고 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1: 아.
0: 고소를 한 거죠.
2: 네.
0: 근데 여긴 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무고죄.
0: 예, 예. 왜냐면 이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지만 스토킹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법리 해석 결과 스토킹이 아니지만
1: 그렇죠.
0: 예, 신고한 사람은 스토킹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2: 아니 생각을 무슨 생각이야 그냥 골탕 먹인 건데.
0: 네.
2: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0: 네.
2: 일단 설정값을 그렇죠. 정해놓고 네. 가야 되니까.
0: 그래서 예, 아마도 무고죄는 아니다. 스토킹 신고한 게 뭐 효력이 네. 없다 하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아닐 거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만약에 문청식 씨가 네. 지금 이 상황이라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1: 진짜 난감한 상황이에요.
2: 시작은 주차잖아요.
1: 그렇죠. 네. 불법 그러니까. 주차도 아닌 거.
2: 아니 근데 일단 상가에 예. 그런 식으로 민폐를 끼친 거잖아요.
0: 네.
2: 장사를 하는 분들이 영업을 방해한 거니까 뭐 이런 걸로 조금 걸 수 있지 않을까요?
1: 영업 방해.
0: 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이 보복성 주차를 당했습니다.
1: 네.
0: 예, 사용자가
2: 예,
0: 당했잖아요.
2: 그렇네. 진짜 바로 앞에다 코 앞에다 주차를 해 놨잖아요.
0: 이거 문제가 돼요. 실제로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해를 끼치기 위해서 장사에 지장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과 고의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위력의 행사라고 볼 여지도 일부 있다. 네, 또 얼마나 가깝게 뭐 어떤 종류의 차종으로 했는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2: 네.
0: 만약에 이렇게 불편을 초래해서
1: 네.
0: 영업에 지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가깝게 위협적으로 주차를 해서 불편을 주었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
1: 네.
0: 그냥 둔다고 해서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상인들과 함께
1: 네.
0: 이제 상인회가 있으니까 좀 뜻을 모아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예. 아 근데 사방팔방이 뇌관인 폭탄 같아서
1: 진짜
2: 아 진짜 이분도 그래서 저희
0: 그렇죠.
2: 쪽에 사연을 주신 것
0: 예.
2: 같긴 해요.
1: 다 깨물어요 아주 그냥
2: 예. 난리 났어 진짜.
1: 예.
2: 아 근데 진짜 상의를 잘 해보시고
0: 네.
2: 둥지를 모아서 그러시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2: 자 오늘도 역시 명쾌한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0: 네, 네. 고맙습니다.
2: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4: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밝은 보름달 아래서 강강 순례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 황천길에 가거들랑
2: 강강 순례
1: 우리 엄매 만나거든.
0: 신나게 강강 순례 놀이를 하면서도 세상 떠난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3: 아, 우리 청취자 김미숙님께서 손수호 변호사님 오늘 유익한 정보와 함께 영화 티켓 선물까지 두 배로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4: 네, 저희 지라시 가족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저희도 진짜 보람 있고 또 손수호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3: 그러게요.
4: 네. 네. 자, 이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3: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0: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참여연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여러 결격 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인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이고 자녀 위장 전입 등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이며 코로나 치료제 관련 식약처 청탁 의혹은 부정 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규탄. 됐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학군 장교 복무 당시 현역 사성 장군이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아들이 ROTC로 임관한 지 약 8개월 된 육군 소위 시절인 2023년 11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실에서 강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천 의원은 요즘 군대 내에서 카카오톡으로 많이 소통하는데 현역 사성 장군의 아들이 부대에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겠느냐면서 부대에서 특별 관리나 특혜 같은 게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0.24% 내린 6611.24로 개장한 지수는 오전 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세를 굳히면서 90.71포인트, 1.37% 오른 6717.97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 원 넘게 팔았지만 기관과 기타 법인이 함께 3조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2% 오르며 25만 원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4% 넘게 올라서 175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김 의원은 재산 규모를 고의적으로 축소해 신고했다면서 국민의힘 경쟁 후보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다면서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5: 40살이 넘어서도 현역인 축구선수 호날두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성실한 걸로 더 유명한데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말했죠. 예술의 경지에 오른 선수인데도 항상 30분 일찍 나와서 훈련을 시작했다. 어느 유명 감독도 아프리카 프로팀을 맡았을 때 아는 선수가 없는데도 가장 뛰어난 선수를 바로 찍었다지요. 훈련 시간 30분 전에 신발끈을 묶은 저 선수. 저 선수가 우리 팀 에이스요. 일찍 출근, 일찍 출석은

분명 괜찮은 전략입니다. 특히 초면엔 확실히 점수를 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인명인가 낙마인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정치권은 오늘도 온종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에 임명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현영준 기자가 정리합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나? 임명한다면 저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말입니다. 하헌기, 장해찬, 조오제 이 세 분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의도 젊은 정치인들이 거침없이 정치 수다를 떠는 코너 여의도 3-4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일 만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속에 기관이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진단합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3: 같이 더 난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

0: 뉴스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2: 뉴스 신세계 MBC 보도국의 제갈공명 현영준 기자 오셨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2: 자,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나기는 했는데 네. 뭐 여진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한동훈 의원이 장외에서 따로 청문회를 연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 치과의사다. 뭐 이빨을 다 뽑아버린다고 하니까요. 네. 또 비인가 청문위원이다 뭐 이렇게 불리고 네. 있는 한동훈 의원이 어제는 하루 종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장외 청문회를 열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연일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를 못 마칠 것 같다 아. 이런 독소를 또 내놨습니다.
2: 그 임기를 못 마칠 것 같다.
3: 그렇죠. 어. 네.
2: 전망입니까 희망입니까?
3: 저주에 가까운 네.
2: 저주에 가까운 뭐 독설이면서 독설이죠. 본인의 희망상.
3: 그렇죠. 네.
2: 못 마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3: 근데 마치지 못한 대통령들이 좀 몇 명 있거든요.
2: 바로 네. 직전 대통령.
3: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2: 그런데 두 번 연속 그렇게 임기를 못 마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3: 그 뭐 자기한테는 뭐 그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2: 자, 그렇게 하자. 내용이 네. 전해주시죠.
3: 네. 오늘 오전에 SBS 라디오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네. 정의회 네. 국회 본청 앞이긴 하지만 장외 투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요.
2: 그렇죠.
3: 또 추석이 끝나면 뭐 장동혁 대표 등등을 비롯해서 정말로 거리로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와 또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 또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또 못 오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2: 거리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자들 그리고 또 이 팬클럽 있잖아요.
3: 그렇죠.
2: 이분들한테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나와라. 그렇게 그렇죠. 되면 나와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3: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한 그런 거친 발언들도 네.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9억을 처먹었다라든가 뭐 새천년 NHK 네. 룸사롱에 갔다라든가 이런 이제 조금 뜬금없기도 한데 기자회견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방송에서 사회자가 단어가 좀 거칠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 이게 지상파 라디오라서 예, 예. 제지를 딱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레가시 미디어다. 이렇게. 예.
3: 그랬더니 이제 김민석 대표는 그러면 그 9억 안 받아 처먹었습니까? 처먹은 거 맞아요. 이렇게 이제 맞받아 치면서
2: 성대모사 한 거죠 지금?
3: 아, 성대모사 아닙니다.
2: 아니에요? 네네. 한 거 같은데. 이게 좀 하여튼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그 어떤 그 발언을 오물이라고 비판했던 이제 김민석 대표를 더더욱 이제 몰아세운 거죠. 그러면 이제 9억을 이제 처먹었다.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 얘기는 자꾸 왜 나오는 거냐? 네. 안타깝게도 김민석 대표가 과거 2002년과 그렇죠. 2007년 전후 총 9억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08년에 한 석 달 정도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동훈 의원이 계속 긁는 거죠. 상처를 아. 소금 뿌리고 처먹었다 뭐 이런 저속한 표현을 써가면서 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2: 제가 한마디만 좀 하자면 네. 그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이분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3: 맞습니다.
2: 검사 시절에 피의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단어 처먹었다. 그리고 이분이 자주 쓰는 단어가 제가 진짜 이거 지상파 방송에서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 얘기라 그대로 할게요. 개수작을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3: 맞습니다.
2: 어디서 개수작을 부린. 그다음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또 한 얘기가 개난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개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런 말을 쓰는 분이 이게 예전에 검사 시절에 자기가 피의자들 대할 때 쓰던 용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유 이게 큰 정치 하시겠다는 분이 이런 말을 쓰시면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동훈 의원을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전직 국어 강사로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네. 이 처먹었다 이런 단어 좀 쓰지 마시고요. 요 단어 그냥 먹었다 그러면 어감이 안 사니까 지금 일부러 접두사 처를 붙인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2: 붙이지 말고 이런 때 쓰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꺽했다 하시면 돼요. 어감도 살고 그렇습니다. 다 음이 전달됩니다. 그다음 앞으로 개자 붙이지 마시고 이것도 팁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개난리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는 그냥 개를 빼고 그냥 앞 음절을 길게 가면 돼요. 난리 이렇게.

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아. 수작도 수작 이렇게 하면 의미 전달 다 됩니다. 왜 이런 말을 쓰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 역시 김승원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1: 그렇습니다. 이제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이제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이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김승원 후보자는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0: 네.
1: 심지어 사회적 흉기. 라고 규정을 하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뭐 정치인이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사회적 흉기 네.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정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어제 청문회에서 이제 국민의힘 뭐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뭐 악마다 뭐 또는 뭐 독사다 이런 표현들을 막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인 행태고 이를 주가 조작에 악용한 자들이 독사와 같다.
0: 네.
1: 되돌려 준 거죠. 그 네. 발언들을.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준 김 후보자야말로 사회적인 흉기 아니냐. 이렇게 반격을 네. 한 겁니다.
0: 네.
1: 특히 이제 우리 김승원 후보자가 어제 또 뭐 저기 문과였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이게 화제였어요. 문과.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문과라서 치료제의 성능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약을 그럼 왜 승인시켜주기 위해서 식약처 민원을 넣은 거냐 이렇게 추궁을 했고요.
0: 네.
1: 그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지인의 말만 듣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이다. 이거야말로 불법 청탁을 자백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신파국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후보자는 특히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공소 취소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 뭐 이렇게 또 공세를 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장동혁 대표 역시 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도저히 임명해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법무부 장관 공직을 모두의 봉사자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도구로 쓸 것이냐 이러면서 추석 얘기를 합니다. 국민 추석 밥상에 김승원이 올라갈 판이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0: 네. 아까 한동훈 의원 얘기만 좀 한 것.

0: 그래서 이걸 후보자의 주장처럼 표적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1: 네.
0: 부정 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또 특히 민주당 때문에 생긴 이 맹탕 청문회 이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를 강행했고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거는 이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뭐 참여연대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김승원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1%, 찬성이 25.1%로 반대가 찬성의 두 배가 넘습니다.
1: 네.
0: 제가 방금 이제 언급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4, 15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사 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처신이 부적절했다라는 거는 뭐 대다수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오늘 이제 민주당의 그 법사위원들이 이제 네.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긴 또 이렇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근거 없는 의혹들이라는 게 밝혀졌다.
1: 네.
0: 이미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네.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법적인 잣대가 있는 거고 윤리 도덕적인 잣대가 있는데 뭐 사법적인 잣대는 아까 그 민주당 의원들 한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불기소 됐으니까. 그런데
0: 네.
1: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봤을 때 이거는 처신 자체는 부적절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그 경과 보고서 이거는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네요.
0: 네, 그 와중에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1: 네.
0: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온달이 될 거고요. 또 원활하게 이제 임명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이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도 그럼 의혹이 하나도 없었냐?
1: 그러니까
0: 처남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에서 전세를 얻어 살았다 이 의혹과 또
1: 네.
0: 처남이 전세를 얻은 곳에 훨씬 저렴한 비용을 내고 다시 전세를 얻는 이른바 전전세로 거주해서 처남 찬스를 썼다
1: 네.
0: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1: 처남이 부자라면서요 아주.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부적절했다 송구하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고요. 국민의힘도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정도 의혹이나 논란까지는 정치적으로 네. 좀 용인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후보는 없으니까 뭐 처남 찬스 정도는 뭐 넘어가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네. 무방하지 않은가. 다만 범죄 혐의 같은 어떤 뭐 그런 게 있다면 이게 또 이제 심각한 문제가
1: 그렇죠.
0: 됐겠죠.
1: 네. 네.
0: 이 정도는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아량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죠?
0: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김승원 후보자보다는 좀 관심이 덜하지만 이 두 분도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1: 네.
0: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핵심은 이른바 철거민 특공 논란입니다.
1: 그렇죠.
0: 이게 뭐냐면 강 후보자가 2008년에 구로구 천왕동 주택 여기를 정부로부터 이제 수용이 당했는데 철거민 자격으로 서울 서초구의 신축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은
1: 네.
0: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철거민 위장 작전에 성공했다 이렇게 꼬집긴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강 후보자는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전역 후까지 살려고 설계해서 만든 집인데 정부 시책으로 수용을 당한 거다. 수용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이지 이게 무슨 작전이 성공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철거민 특별공급이란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상 대상자 지정 직전인 2008년 3월에 실제로는 강원도에 거주를 했습니다. 군복무 때문에.
1: 네.
0: 하지만 서울 천왕동으로 전입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왜 그렇게 주소를 옮겼었냐. 왜 거기에 주소가지가 신고가 돼 있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서 논란은 좀 됐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강 후보자의 큰아들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약 7억 원을 빌려서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 상가를 매입한 거.
1: 그랬죠.
0: 이거 부모한테 받은 돈도 아니고 이 이모나 이모부에게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강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 30살 아들의 경제 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 어려웠다 이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1: 네.
0: 했습니다. 특히 요 상가 같은 경우는 최초 후보자 재산 신고 때 신고를 안 했던
1: 그렇죠. 누락이
0: 돼가지고 네.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에서 귀국하는 길,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대사를 지내고 있다가 급하게 들어오는 길이라

0: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 저의 불찰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강신철 후보자의 경우도 뭐 심각한 비리다. 범죄 혐의가 있는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이제 합참 작전본부장이라는 또 중책을 역임했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 채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좀 짠한 후보자가 하나 있는데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여기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30년 공직생활 중에 20년을 무주택 전세로 살았다는 사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이건 몰랐네요.
0: 네,
1: 진짜.
0: 이런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홍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2년마다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다. 또 이게 경기도가 이게 권역이 넓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0: 뭐 의정부에 살다가 수원에 살다가 이랬대요.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들어서 작년에 서울 신도림에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이제 이사 가기 힘들어서 집을 결국에 샀다. 이런 이제 뭐 고위 공직사로서는 좀 보기 드물게 약간 짠한 케이스 아닌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0: 이렇게 됐고요.
1: 이거 가지고도 막 뭐 연끌했다고 또 비판하는 거 하던데.
0: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1: 네.
0: 다만 이제 병역 판정 자료 미제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홍 후보자가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4급 보충역이 이제 뭐냐면요. 요즘에 그렇지면은 이제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인데 우리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이분하고 저거 세대가 비슷한데 방위라 그러죠.
1: 네, 그렇죠. 네,
0: 그 북한이 쳐들어오면 동사무소 옥상에 올라가서 이 쇠로 된 도시락을 흔들어 갖고 이제 레이더를 교란한다는
1: 전설의 방위.
0: 전설의 방위입니다. 이제 방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제는 아닙니다.
1: 그렇죠.
0: 면제는 아니고
1: 네,
0: 보충역이라 근무를 제대로 하신 건 맞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크게 논란이 없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도 오히려 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하고 아는 사이냐, 만난 적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1: 네. 다른 걸로 막 샜군요.
0: 그렇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 교섭단체 요건 완화 얘기를 꺼냈는데 조국 혁신당 반응이 시원찮아요?
0: 네, 사실 이제 김민석 대표가 오늘 그 민주당 TV나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전방위 대통합의 본격 시동을 걸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 중도, 진보 중도를 전부 다 대통합하겠다 이러면서
1: 네.
0: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교섭단체의 이 규정이 좀 이렇게 완화되면 중소 이 정당들한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1: 그럼요.
0: 특히 이제
1: 네.
0: 조국 혁신당의 어떤 제일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1: 수건 사업이에요.
0: 수건
1: 이게.
0: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조국 혁신당이 내놓은 반응은 좀 싸늘합니다.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첫째, 민주당 지도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어떤 접촉도 사전에 없었다. 즉 갑자기 나온 말이다. 난데없이. 두 번째, 교섭단체 요건은 15석이 아니라 10석으로 완화해달라고 자기들은 주장해 왔다. 계속해서.
1: 네.
0: 왜냐하면 이 20석 요건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야당을 좀 탄압하기 위해서 높여놓은 건데 유신의 잔재니까 이걸 그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1: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고
0: 네.
1: 광고 듣고 와서 조국 혁신단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0: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MBC 현영준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 기자.
7: 네.
6: 김민석 대표가 제안한 이 15석 안에 대해서 왜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분석 좀 해주시죠.
7: 네. 지금 보면요. 네. 조국 혁신당의 의석수가 지금 12석이고요. 진보당이 4석, 기본소득당 1석, 네. 사회민주당이 1석입니다.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 단독이 안 되네.
7: 그렇죠. 김민석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네. 15석으로 만들면 이 당들이 힘을 합쳐서
6: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진보당하고 그렇죠. 손을 잡아라 이런 네. 얘기네.
7: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어 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은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나쁜 겁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정책 연구원장이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네. 국회 교섭단체 20석 기준은 박정희 독재 정권이 도입한 유신잔재다. 따라서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거대 정당의 시혜나 은전이 아니라 좀 섭섭한 마음이 다 드러나죠. 왜곡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다 이렇게 썼습니다.
6: 네.
7: 그러니까 이 말은 김민석 대표.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 말이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네.
6: 그렇네요.
7: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 그럼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다. 몰상식하다. 뭐 이런 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보면서 어차피 김민석 대표가 정말 이 지지율도 좀 타계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범진보 진영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당근 같은 걸 이제 꺼냈다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놓은 건데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네. 이거를 사전에 물밑 접촉 하나 없이 이렇게
6: 일방적으로
7: 마이크에 대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니까 마치 과거에 정청래 전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랑 합당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그냥 확 던진 거
6: 서프라이즈 했죠.
7: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물밑 접촉을 안 해도 이게 문제구나. 좀 사전에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야 소기의 성과가 날 텐데 네. 너무 공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6: 저는 일부러 15석이라고 한 것 같아요.
7: 그럴
6: 일부러 딱 처음에 한번 15석으로 한번 제안해보고 그래놓고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10석으로 좀 줄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김민석 대표 취임 한 달이네요.
7: 네. 상황이 뭐 이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6: 그러니까요.
7: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17일이 취임 1개월인데 벌써 이제 오늘 여러 언론들이 이제 뭐 한 달 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네. 먼저 당정 관계가 진전됐다.
1: 네.
0: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거주 1주택 자 종부세 문제는 이제 당에서 이렇게 청와대랑 잘 협의를 해갖고 원상복구 시킨 게 하나 꼽히고요. 또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퇴 여론이 강한데 대통령한테 이 부담을 너무 주니까 김민석 대표가 움직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뭐 좋은 현상이다. 또 그 외에 부동산 정책 논란 뭐 우리 그 주식 그 저기
1: 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문제는 네. 이제 지지율이죠.
0: 그렇습니다.
1: 아휴 지지율이 낮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영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뉴스 하이킥과 함께해주세요.
1: 오늘 2부 증시 하이킥입니다.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증시가 그래도 좀 올랐어요. 근데 요즘 보면 박스권이라 그러죠. 그냥 안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요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1: 네.
3: 그 일반적인 심리는 본전만 와라. 아, 이거죠. 네. 잘못했어요. 본전만 하게 해주세요.
1: 네.
3: 뭐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게 매물대로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1: 네.
3: 뭐 일례로는 아니 지금 시중에 나오는 얘기로는 한 150조 원 정도가 물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예. 올라갈 때마다 이제 물량이 터질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최근 그 수급 흐름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미국 금리가 이제 5% 10년물 국채 금리가
1: 그러니까요.
3: 넘어가면서
1: 예, 5%를 넘어버렸더라고요. 네.
3: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참 좋은 시장이죠.
1: 네.
3: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보다는 옛날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1: 네.
3: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주 옛날 가격일 때 들어온 사람들이라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갑자기 좀 금리가 올라오고 좀 흔들흔들하면 좀 불안한데 돈 좀 마련해 놓을까? 이러면 어디서 돈을 꺼내냐면
1: 네.
3: 한국에서 꺼내죠. 만약에 이게 거래가 충분히 안 되면
1: 네.
3: 못 꺼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거래가 잘 돼요.
1: 네.
3: 예, 그러니까 던지면 던지는 대로 받아주죠. 이번 네. 한 주 내내 외국인들은 거의 하루에 뭐 한 2조 내외,
1: 네.
3: 많게는 한 3조 가까이 이렇게 주식을 계속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팔자만 나오면 개인들은 좀 받아주는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1: 네.
3: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받아내는 개인들이 장기적인 시기열로 산 거냐,
1: 네.
3: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 1~20% 오르면 또 수익 실현할 거냐,
1: 네.
3: 이에 따라 좀 분위기는 또 달라지죠.
1: 네.
3: 만약에 짧게 보고 한다면 이것들도 또 매물대가 돼서 올라오면 또 바로 파는 네. 물량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 자꾸 드는 거는
1: 네.
3: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외국인들 계속 팔고
1: 네.
3: 그리고 지금 저희 한국 분들도 물려 있는 분들이 많고
1: 네.
3: 또 지금 저가에 산 분들도 오래 들고 갈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시장은 조금 지루한 흐름들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는가?
1: 이 박스권 흐름, 이 박스피라고 하는 이 흐름이 조금 오래 갈 걸로 보세요?
3: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여건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좋지 않아요.
1: 네.
3: 그렇다고 뭐 이 정도 금리가 세상을 무너뜨릴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성장이 담보되면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학교에 저는 새마을 금고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돈을 넣으면 연 12% 정도 금리를 줬던 걸로
1: 그때가
3: 생각해요.
1: 정말
3: 황금... 제가 연식이 훨씬 많군요.
1: 황금 시기. 아니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아니 갑자기 새마을금고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3: 아니 학교에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다닌 예, 서울에 있는 예. 학교를 다녔는데.
1: 좋은 학교를 다니신 것 같습니다.
3: 아니 그거는 아니었고 그 하여튼 네. 그 입구에 가면은 이제 창고 같은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1: 네.
3: 돈을 내면 연필로 다 써 볼펜으로 써서
1: 네.
3: 얼마 있다 이렇게 내주고
1: 네.
3: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높았냐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1: 네.
3: 그러니까 미국도 성장률만 잘 나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부채를 비싸게 써도 즉
1: 네.
3: 그 금리를 높게 써도 견디겠죠.
1: 네.
3: 그러니까 성장이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가 이게 관건이고요.
1: 네.
3: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리만 사태 이후의 금융시장을 생각을 하면 지금 금리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1: 네.
3: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낮진 않습니다. 분명히
1: 그렇죠.
3: 높아요. 네, 2007년 이후 최대치로 금리가 올랐으니까 높은데 만약

0: 만약에 그 성장이 잘 돌아간다면 금리는 견딜 수 있다. 근데 성장이 과연 계속 잘 나올 거냐? 이거는 뭐좀 지켜봐야 되겠죠.
1: 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특히 반도체 주를 좀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 얼마 전부터 튀어나온 이 AI 속도 조절론, AI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개발 속도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옛날 뭐 디스토피아 SF 소설에서 보던 것처럼 인류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면서 부터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AI 속도 조절론?
0: 지금 일단 이런 현재의 AI 상황들을 한번 이해하시려면 1999년도에 나왔던 명장 영화 매트릭스. 매트릭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그 이런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 나왔던 핵심이 뭐냐면 그 오픈 AI가 차세대 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1년 정도 전에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챗GPT 2.5가 나왔을 때 그거를 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벌써 써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투자를 결정했었던 거거든요. 항상 시중에 나오는 것보다 한 1, 2년 앞에 먼저 만들어 놓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버전 지금 다음 단계로 만들어지고 있는 버전으로 테스트
1: 선행 모델이 따로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0: 그렇죠. 예, 그리고 테스트도 해보고 안전성 검증도 해보고 했는데 갑자기 그래 잘 해봐 하고 맡겨놨더니 지들이 막 돌아가다가 이 그 AI 쪽의 그 GitHub 같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직접 하는 플랫폼이라고 허깅 페이스가 있었습니다. 허깅 페이스를 들어가서 거기를 그냥 그 뭐죠 해킹을 해버린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지들이 유리한 대로 이 컴퓨터들이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겠네.
1: 인간의 통제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다.
0: 네, 그 거죠. 끝판이 이제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죠.
1: 그렇죠.
0: 인간을 에너지 숙주로 삼아가지고 컴퓨터가 지 마음대로 세상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컴퓨터들이 지 마음대로 하냐 하니까 이거 좀 조심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고지고대로 들리진 않았죠. 근데 그 다리오 아모데이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사장이 원래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오픈 AI의 안전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주장했던 것 자체가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봐요.
1: 아니 그런데 지금 빅3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뭐 구글 그다음에 엔트로픽 오픈 AI 이 세 군데서 그냥 동시에 같이 딱 한 목소리가 딱 나오고 뭐 같이 동시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한 목소리가 딱 나오는 게 좀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0: 정확하게는 그 세게 얘기한 사람 세 명은 안전에 대한 세 명은 누구냐면 엔트로피게 방금 말씀드린 아모데이, 그다음에 샘 얼트만 오픈 AI,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XAI의 이 세 명이 사실 애매한 관계입니다. 샘 알트만을 중심으로 앙숙 관계예요. 그 샘 알트만하고 완전 그 머스크하고는 완전 앙숙됐고요. 소송까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모데이는 샘 알트만 싫어가지고 뛰쳐나온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팀이 구글이에요. 그리고 오픈 AI가 만들어진 이유는 구글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이 AI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지 위험성에 대해서 1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모두가 쓸 수 있는 비영리 단체로 AI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종잣돈을 낸 게 일론 머스크고 그 회사가 바로 오픈 AI예요.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영리 모델로 가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처음 시작점이 이게 어떤 좀 인간적인 AI를 분명히 생각했던 사람들이라 안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자체는 사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지는 않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희는 다 됐잖아. 너희는 다 이뤘는데 이제 와서.
1: 지금 규제를 시작하면 후발주자들에 대한 어떤 견제
0: 그렇죠.
1: 수 있다.
0: 사다리를 제대로 걷어차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고지고대로 안 듣는 거예요.

0: 중에 뭐냐면 비용이 너무 드니까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감가상각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려놨단 말이죠.
1: 네.
0: 계속 이런 약간 일종의 꼼수 같은 것들을 하는 이유는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좀 천천히 가면 되죠.
1: 네.
0: 그러니까 반도체의 초과 수요라는 게 지금 100을 공급하는데 뭐 200을 수요한다. 이래서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초과 부분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예를 들어 7, 8% 정도의 초과만 되더라도 가격은 현재처럼 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면 지금의 이 소위 말하는 공급 부족 상황이 좀 해소가 될수 있겠죠?
1: 그래서 젠슨 황은 굉장히 뭐 엊그제 뭐그 영상 화제가 됐잖아요. 아예
0: 네.
1: 그냥 트럼프 그 스피커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딱 들려주더라고요. 그
0: 네.
1: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0: 뭐 세일즈맨과 그 성장을 이루어서 선거를 해야 되는 정치인 간의 아주 신묘한 결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젠슨 황은 정말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네.
0: 이 젠슨 황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 괜찮다. 요 다음 단계로 그 보안 AI가 등장하면서 이걸 해결해 줄 것이다. 이분은 GPU를 어떻게 팔아먹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분이에요. 진짜 영업사원의 어떤 표상. 뭐 이런 느낌 많이 듭니다.
1: AI의 여러 문제점을 또 보안 AI로
0: 예.
1: 하면 된다. 그러면
0: 네네.
1: 더 칩을 더팔수 있으니까.
0: 그렇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뭐 이렇죠. 그 엔트로픽하고 오픈 AI하고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는 상대인데 옆에 있는 애가 안 멈추면 내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천천히 달릴 테니까 너가 멈추는 모습을 좀 보여줘. 이런 상황이잖아요.
1: 네.
0: 예, 근데 뭐저 거짓말이나 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1: 네.
0: 자기네 내부에도 감독을 한번 세워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그 일부러 다른 데를 죽이기 위한 발언은 아닌데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쉽게 멈출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찌되었건 그 기업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단이나 각 국가에서 어떤 안전에 대한 언급은 좀
1: 네.
0: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1: 일단
0: 같아요.
1: 근데 뭐 트럼프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중국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0: 그렇죠. 중국도 발끈했습니다.
1: 그러니까 중국도 음모라고 했죠.
0: 예, 중국도 너희들이 우리를 찍어 누르기 위한
1: 그러니까요.
0: 그런 어떤 일종의 공작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으니까요. 네.
1: 삼전딕스에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이 AI 속도 조절하자는 이런 얘기들이 영향을 좀줄거 아닙니까?
0: 계속 나오면은 좋지 않죠. 그 발언 나오고 그 발언이 해석되고 나서 미국 주가에서 다른 주식들은 크게 안 빠졌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한 5%대
1: 네.
0: 하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도체 주식들에는 조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씩 가까이 폭락을 했던 이유는
1: 네.
0: 지금 반도체에 조금 쏠린 흐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1: 네.
0: 합니다. 사람들이 반도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반도체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위로든 아래로든 폭이 좀
1: 네.
0: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은 좀 감안해야 할것 같습니다.
1: 반면에 이 아스트라 이 오픈아이 새 모델 이것 때문에 또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은 아직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0: 근데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얼마 받고 팔수 있느냐.
1: 아, 가격.
0: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1: 아, 가격이
0: 예.
1: 핵심이다.
0: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떼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는데 전혀 부담을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비싼 가격으로 해도 지른다. 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 AI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엔트로픽하고 오픈 AI가 속도전에 붙어가지고 비싼 가격에 무조건 확보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먼저 가려고 입도 선매하는 개념이거든요. 입도 선매를 하는데 돈을 충분히 많이 주고 입도 선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얼마나요? 엔트로픽은 한국 돈으로 700조 원. 오픈 AI는 1040조 원. 억원이 아닙니다. 조원이에요.
1: 조원.
0: 예, 조원을 예약해 놨어요. 우리한테 다 달라고. 그런 정도니까 뭐그 뭐랄까 지금 그러니까 이뭐 질문이 뭐였죠? 죄송한데.
1: 아니 그래서 이걸 이 전망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그
0: 네.
1: 전망은 유효하냐? 반도체 수요에
0: 그러니까
1: 대한 전망.
0: 이거는 그 얘네들이 지금 예약한 게이 정도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이거 돈을 받겠다고 정해놨으니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표현하는 뭐 예를 들어 뭐그 아마존, 메타,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은 올해 대략 한 8천억 달러 정도를 썼어요. 이 데이터 센터 짓는데. 내년에 1조 2천억 달러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분석이 나오는 거는. 그러면 그중에 상당수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상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얘네들이 이제 상장도 하고 이랬으니까 돈을 쓰는 모습도 보여주.

0: 지만 돈을 버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과연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정말로 필수제인가? 이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긴 해봐야 돼요.
1: 네.
0: 그러니까 개발자들에게는 더 없는 필수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송국에서는 아마 요즘에 센세이션이 났을 거예요.
1: 네.
0: 반도체 이 네. 아, 저기 우리 방송국 뒷단에서 작업해 네. 주시는 영상 작업이나 CG 작업해 주시는 분들은 완전히 지금
1: 그렇죠.
0: 네, 경합으로
1: 각 분야가 그렇죠, 사실.
0: 네네.
1: 뿐만 아니라.
0: 예, 그런데 일반인들이
1: 아.
0: 얼마까지 주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 질문하거든요. 자, 휴대폰 없이 사실 수 있어요? 그럼 AI 없이는 사실 수 있으세요? 근데 휴대폰은 얼마를 지급하고 있으세요, 한 달에? 그럼 AI는 한 달에 얼마까지 지급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이런 질문을 해봐요. 예를 들어 얘가 정말로
1: 아.
0: 그 정말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1: 네.
0: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은 오픈 AI가 오늘 나왔던 거는 1조 2천억 규모로 평가를 받고 돈을 받겠다.
1: 네.
0: 상장하기 전에 이 얘기가 나왔고 엔트로픽은 이번에 상장할 때 2조 달러에 상장하겠다.
1: 네.
0: 이런데 2조 달러쯤 되는 회사면 연간 한 500억 달러, 1000억 달러는 벌어줘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1: 네.
0: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정도 벌려면 이렇게 과금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게 얼마나 필수제일까?
1: 아,
0: 개발자들하고 직접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말고
1: 네.
0: 말이죠.
1: 네.
0: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잘 팔리려면 일반인들도 다 쓰긴 써야 될 거예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지금
1: 네.
0: 한참 그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현성 총리에 대해서 네. 총재에 대해서 계속 그 묵고답하고 하고 왔기는 했거든요.
1: 네.
0: 많이 쓰긴 하는데 네. 저한테 갑자기 너 핸드폰 쓰는 요금만큼 여기다 써봐 이러면 저조차도
1: 고민이 되죠.
0: 잠깐 고민해볼게요. 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1: 3만 원짜리 쓰던 사람이 갑자기 뭐 성능이 좋아졌다 해서 10만 원짜리 쓰기 쉽지 않잖아요.
0: 네.
1: 자. 마침 그 금리 얘기 하셔가지고 이
0: 예.
1: 기준금리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미국은 일단 아니, 미국은 일단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시고
0: 미국은
1: 한국은 그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 걸로
0: 미국은
1: 보고
0: 지금 거의 대부분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모든 지표들은 금리를 올릴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저는 엉뚱하게도 틀리는 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 올릴 수도 있어라고 하지만
1: 네.
0: 모든 여건은 지금 올리는 분위기로 돌아가는 게 최근 이틀간에.
1: 네.
0: 상징적인 최근의 상징적 통화인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가고 있습니다. 153회까지 강세로 갔다가 바로 155, 156 근처까지 달러 대비 왔거든요.
1: 네.
0: 그리고 원화도 1345원까지 가다가 1365원이에요.
1: 네.
0: 이 부분은 뭐냐면 아 달러가 강해지겠구나라고
1: 네.
0: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달러가 강해진다는 건 결국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중동 정세 이것도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제 유가 지금 급등하고 그리고 이거 쉽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증시에 굉장히 악영향을 계속 주겠죠. 이거 부담으로 적용을 하겠죠.
0: 개인적으로는 중동 전체적인 분위기도 심각한 문제인데
1: 네.
0: 정제 능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디젤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1: 네.
0: 지금 한국에서 디젤 쓰신 분은 엄청 싸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디젤은 휘발유하고 다르게 곳곳 산업 곳곳에 쓰는 원자재 중의 원자재예요. 원유를 갖다가 그냥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예. 그러면 휘발유는 자동차에만 쓰지만은 보통 이 디젤은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니고 기계도
1: 그렇죠.
0: 쓰고 온갖 것을 다 씁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예.
0: 그런데 지금 전쟁 나 일단 원유가 올랐죠. 전쟁 나서 막 서로 때리고 부수고 하고 있죠. 오죽했으면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 정제 시설 좀 공격하지 마.
1: 네.
0: 이 이유가 디젤 값이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기 때문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3분기 우리 9월에 확연하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요소다. 그래서 미국이
1: 네.
0: 금리를 두 번이나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지금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1: 네.
0: 올해 한 번 할까 말까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면 질 것 같습니다.
1: 마지막으로 투자자들한테 지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은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했는데.
0: 그 똑같은 얘기네. 투자의 네. 구활은 인내입니다.
1: 아.
0: 네, 참으십시오.
1: 아, 그래도 오늘 그래도 참으십시오라는 얘기 하셨으니까 그거와
0: 네.
1: 더불어서 지금 이거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혹시 없을까요?
0: 금리는 중력처럼 작동을 하지만 성장률과 비교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금리 그리고 성장 이걸 같이 봐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0: 네, 성장률이 세면 금리를 이길 수가 있고 성장률이 약하면 금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1: 아, 그 두 가지 지수 잘 네. 눈여겨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0: 고맙습니다.
1: 예, 예, 잘 들었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에
1: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제는 든든히 신용보증 제단
1: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5층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3부와 4부에는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공보국 조호재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9: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1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류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어제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국민 기만이었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들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강은 기자가 전합니다.
2: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국민 기만으로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했고, 김 후보자도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면서 국회의 제대로 된 검증을 막았다는 겁니다.
3: 이번 청문회는 그 출발부터 김승원 지키기를 위한 방탄과 국민 기만이었습니다.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분양 수혜 의혹과 홍 후보자의 장모 차입금 활용 아파트 매수를 집중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정쟁화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또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국정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와대에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억측이 있는데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1: 참여연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여러 결격 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 전입 등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이며 코로나 치료제 관련 식약처 청탁 의혹은 부정 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규탄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장교 복무 당시 현역 사성 장군이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요즘 군대 내에서 카카오톡으로 많이 소통하는데 현역 사성 장군의 아들이 부대에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겠느냐며 부대에서 특별관리나 특혜 같은 것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냐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지 아들의 군생활을 왜 검증하려고 하느냐며 아들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려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정부가 먹는 임신 중지약 미프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 내 도입을 목표로 안전성, 유효성 검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5: 오늘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먹는 임신 중지약 미프진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6: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 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1: 한성숙 국무총리입니다.
5: 정부에 따르면 우선 미프진 허용 대상은 임신 9주 이하로 한정합니다. 또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재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도입 목표 시점도 나왔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열린 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미프진 심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고 위해성 관리 계획 허가 심사 등이 남아있다며 허가 이후에는 안전성, 품질 검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내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의 논의가 남아있어 가격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프진 도입 논의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지 허용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필요하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기 도입을 주문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1: 임신 중지 약물 도입 추진 방안을 두고 여성계와 의료 종교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임신 중지 약물의 안전성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도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개성공단

0: 일본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1: 6년 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한국 정부가 주장한 손해배상 액수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사상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의 이른바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인 2020년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걸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통일부는 북한이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연락사무소 부지는 북한 땅이지만 건물을 짓는 데엔 우리 정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근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등의 피해 액수를 반영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번 손해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할지라도 정부가 북한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0: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한덕수와 김용현, 박성재 등 6인이 모인 대통령실 회동 이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무리한 개입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실은 탐사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해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산업부 건의에도 대국민 발표를 강행했고 산업부 우려에도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못바가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 대통합을 본격화하겠다며 대통합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님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각 진보 3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접촉을 해주실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최고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선박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자, 이어지는 3부와 4부 여의도 3-4, 여의도 3040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정치 수다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하헌기, 장해찬, 조호재 세 분 만나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여의도 3040의 거침없는 정치 수다, 여의도 3-4 시작합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십니까.
5: 청문회 주간인데 먼저 이 얘기부터 짧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신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무슨 카톡 프로필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올린 프로필 얘기가 있더라고요.
7: 아들이 아버지 이제 아들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아버지 사진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5: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사성 장군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성 장군인데 이렇게 프로필을 올리면, 그래서 군 복무 중에 뭐 혹시 특혜 받은 거 없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8: 근데 문제의 핵심은 네. 다른 논란보다는 온 가족이 철거민 딱지로 특공을 받았다는 거. 아. 그리고 아들이 이제 이모 이모부로부터 7억을 빌려서 상가를 네. 매입했는데 네. 강신철 후보자가 그거는 30살 된 아들 일이라 난 잘 몰랐다 하는 거. 네. 국민 상식과는 좀 동떨어진 답변이잖아요. 특히나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데 최소한 좀 더 낮은 자세로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청문회 내내 용혜인 전 후보자도 그렇고 강신철 후보자도 그렇고 당당함과 좀 뻔뻔함을 착각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게 야당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으니 네. 나는 통과될 거라 자신할지는 몰라도 만약에 지금 집이 아니라 전세집도 구하기 힘든 수도권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온 가족이 철거민 특공 받았대 더 널리 알려지면 엉뚱한데 불꽃 뛰어서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좀 더 낮고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냥 무조건 네. 모른다 몰랐다 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알겠습니다.
9: 윤석열 정부 조각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후로 뉴노멀이 좀 생긴 경향이 있거든요. 그 정부에서 줄줄이 국회 와가지고 국무위원들이 막 국회의원들이랑 싸우려고 들고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 국회에 대한 권위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결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많이 무너졌었는데 저희 정부 국무위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정도는 수용을 해서 좀 낮은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고 그러니까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0: 게 아니잖아요. 네. 검증을 받는 자리니까 그런 지적 정도는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 철거민 특공 관련 의혹은 그 강신철 후보자가 직접 해명했습니다. 그 구로구에 자신이 아버지 그리고 뭐 형, 고모까지 다 같이 살던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살던 동네고 거기 마침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해서 철거민 특공을 받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
2: 강신철 후보자 얘기하면 운이 좋았다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1: 맞아요.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해명했는데 네. 뭐 국힘은 뭐 받아들이진 않겠죠. 네. 다만 강신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장교 출신이고 그리고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까지 하면서 그 작전이나 지휘, 군사적인 전문가이기도 하고 중동 정세에도 밝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는 좀 높게 봤는데 강신철 후보자가 12.3 내란에 대해서 불법적인 이제 내란이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은 인물 아닌가라고 평가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끝나긴 했는데 이 김승원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거를 놓고 지금 뭐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청문회 일단 뭐 언론들은 보니까 딱 두 단어를 주목했더라고요. 눈물 그리고 문과 이렇게 해갖고 딱 눈물과 문과만 남았다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나왔던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하은기 부대부터.
0: 뭐 불편하게 봤습니다. 저만 불편하게 본 게 아니라 네. 뭐 다른 유권자 분들도 마음 편하게 못 봤을 것 같아요.
2: 네.
0: 고성 인신 공격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올 수 있는
2: 예상했던 그대로
0: 초식들은 네. 다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청문회 준비를 너무 안 해놨고 그래서 원래 청문회 하면은 이제 여기 뭐 조호재 부장님도 보좌관 출신입니다만 팀 짜가지고 딱 그 언론에서 밝히지 않은 것들 당일에 뭐 이를테면 그걸 보고 한방이 있는 청문회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결정적인 한방으로 이제 딱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소리 지르고 인신공격하고 뭐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맹탕 청문회란 말을 들을만한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한 건 전 증인 정도 몇 명은 받았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런 맹탕 청문회가 깔리게 네. 만들어 놓은 절반은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고 좀 그렇게 봤습니다.
2: 사실은 어제 한 방은 없었죠. 사실
3: 네. 그렇죠.
2: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스포일러가 너무 세가지고 본편이 다 가려버렸어요. 그냥 한동훈 의원이 네. 그 미리 내용을 다 까버려가지고 어제는 크게 화제될 내용이 없더라고요.
4: 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김승훈 후보자를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0: 네.
4: 만약 이 청문회의 초점이 오빠 오빠가 아니라 주가 조작 그로 인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그리고 애꿎게 임상실험에 당한 93분의 환자분들로 맞춰졌다면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민감한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라고 네.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김승원 후보자의 개입으로 제넨셀이 100억 대 이상의 뭐 투자 수익을 얻고 그 이후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초점이 좀 더 옮겨갔어야 되는데 뭐 시작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이해할 수 있어도 허구헌날 뭐 일주일 내내 오빠 오빠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오빠 문제만 막아내면 다른 훨씬 더 중요한 주가 조작이나 임상실험 문제가 가려지는 효과가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와 민주당에게 제공이 되어버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개인 플레이에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김승훈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팀 플레이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도움을 줬다. 네. 저는 주가 조작 문제가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은 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면 인사청문위원들이 그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작전을 짭니다. 내가 이 질문 할 테니까 네. 너가 이 질문
2: 주고받고
1: 주고받고 네. 그리고 다음 같은 단끼리 야 너가 이 질문 하고
2: 팀플레이
1: 네. 팀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좀 불가능했어요. 한동훈 의원은 인사청문위원도 아니거든요.
2: 네.
1: 근데 로텐더홀에서 그냥 기자들 불러다가 계속해서 뭐 녹취 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단어도 너무 자극적이에요. 룸사롱 뭐 오빠 뭐 독약 뭐 이러면서 거의 뭐 여의도 왁스거든요. 왁스 아십니까? 오빠 예전에 노래 부르던 여의도 왁스라고 지금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공론장을 너무나도 오염시켜놨어요. 그러니 이 제대로 된 어떤 인사청문 어떤 질문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2: 하여튼 뭐 언어 사용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 SBS 라디오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시민들이

0: 거리로 나올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도 했죠. 임기 못 마친다고 내가 단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이것도 하은기 부대부터.
1: 뭐 주관적 영웅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진보 좌파 용어로는 소화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혼자 거리로 나서겠죠. 이게 사실은 김성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법이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0: 네.
1: 뭐 윤석열 정부 때 검사 11명이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건이고 사법부에서도 이제 뭐 강신철 대표인가요? 강세찬 대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로비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핵심은 이게 그 대법원에서 혹은 법 판사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유죄 추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쟁점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어떤 규제 기관의 장에게 민원을 넣는 과정이 공적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가 동기가 되는 것 이게 적정하냐 이거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여론은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뭐 우르르 몰려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좀 과한 얘기인 것 같고
0: 지나치다.
1: 네. 본인이 이 어떤 청문정국을 주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좀 취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저는 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0: 장해찬 최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국민의힘도 추석 전에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고요.
0: 네.
2: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 하면 장애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장동혁 대표가 밝혔습니다.
0: 그럼 이게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2: 아니요. 그러진 않죠.
0: 그러니까
2: 무소속과 왜 연대를 해요. 네. 바라보는 방향도 다른데.
0: 아니 그래도 거리로 나갔다 나가겠다
2: 그런데
0: 하니까.
2: 아니 거기는 팬클럽들이랑 하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당원들 시민들과 함께하면 되는 거고요.
0: 네.
2: 그런데 어쨌든 김성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은 상당할 거예요. 그리고 당장 금요일로 예고된 기자 간담회에서도 김성훈 후보자 임명할 거냐 뭐 질문들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정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원이라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공소취소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2: 저도 여당을 해봤지만 대통령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밀리면 죽는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입니다. 네. 이 부분을 아마 조국 혁신당의 조국 원장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때로는 국민들이 아니라고 할 때 밀리는 게 오히려 더 멀리 가고 다시 한번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0: 네.
2: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결코 이 대통령에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자, 조호재 국장.
3: 그 한동훈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 임기를 못 마친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거리에 나간다고 하면 의원님도 나가실 거예요? 했더니 한동훈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 정도 말씀드리지요.
0: 네.
3: 차차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간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지금 아직도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것 같다. 뭐 한 발만 삐끗하면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구 가서 조기 축구에서 축사만 잘못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합니다.
0: 네.
3: 송년회 나가서 건배사만 잘못해도 누가 고발해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평생을 검사로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을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송사에 휘말린 적도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무리하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그 불법적인 자료를 막 흔들었어요. 뭐 녹취라든지 뭐 기소 검토 보고서 검찰 내부 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아직 안 됐다. 이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늘 언제나 자기가 배지가 떨어지길 바라는 누군가가 고소 고발합니다.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여전히 정치인의 어떤 그 태를 좀 잊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1: 그 뭐 제가 김성원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 프레임 전환하려고 뭐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하는 건 일단 아닙니다.
0: 네.
1: 저도 이제 그거는 더 낮은 자세로 저희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한동훈 의원 하는 그 말장난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공익 제보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통상적으로 공익 제보라는 건 논리적으로는 어떤 뭐 기관이나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마땅히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은폐하거나 뭐 암장했을 때 그 내부자가 기자라든가 국회의원들한테 고발하는 것 이걸 보고 공익 제보라고
0: 그렇죠.
1: 해요.
0: 폭로하는 거.
1: 네, 그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장진수 주무관이 국민 사찰 관련해서 내부자였는데
0: 그렇죠.
1: 뭐 그거는 시스템이

0: 처리해야 되는 건데 시스템이 처리를 안 하니까 폭로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익 제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일테면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김규현 변호사가 했던 행위 그런 것들은 공익 제보예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지금 공익 제보랍시고 얘기하는 그 녹취록이나 자료들이 우리 시스템이 은폐하거나 암장한 게 있습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다 검토되었던 것이고 사법부에서 검토되었던 것인데 그 검토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중에서 일부를 빼서 그렇죠. 취사 선택해서 그 대중에 뿌려버리는 게 왜 공익 제보입니까? 네. 그냥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여론재판인 거지. 네. 제가 이거 왜 문제 삼냐면 한동훈 의원 본인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 인사청문 자료들 뭐 정보들 이런 것들이 여기 MBC 기자한테 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 어쩌니 하면서 다 그 고소고발해가지고 몇 명은 약식기소까지 돼버려요.
1: 기자 압수수색했잖아요.
0: 네. 뭐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본인은 검증받을 때 본인의 그 인상 기록 정도 그냥 그 언론에 유출된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래놓고 본인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대중에게 뿌리면서 이게 공익제보라고 하면 얼마나 내로남불이냐 말이죠. 논리적으로는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기소 계획서만 해도 그게 버전이 두 개예요. 8월 달 버전 2024년 8월 달 버전은 징역 8월에 기소를 하는 버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대검에서 이제 이걸 좀 법리 검토 다시 하라 그래서 9월 달에 세운 또 기소 계획서에는 기소 유예가 일환으로 돼 있는 게 네. 있어요. 근데 이 앞에 것만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자의적으로 좀 편집한 거죠.
0: 그리고 또 그 수사 기록 뭐 보면은 또 MBC를 인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노컷뉴스에서 단독 보도하고 MBC 뉴스데스크 탑 리포트로 올라간 것 중에 네. 하나가 수사 기록 보면은 어쨌든 강세찬 씨의 그 어떤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김수건 후보자가 속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내용 정도도 같이 얘기를 해야 공정한 거죠. 검찰이 그냥 판단한 게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강세창 씨가 자료들을 줬을 때 그거 속아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뭐 본인이 오빠 어떤 관계에 따라서 다 알면서도 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니 불공정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2: 저는 여기서 네. 제가 아마 보수 정당 정치인 중에서 검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일 텐데요. 네. 당해봐서 표적 수사를 그 김승원 후보자가 저는 부적격이고 일종의 저질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것과 별개로 네.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공개될 수 없는 검찰 내부 자료를 상대 진영 정치인을 공격하는데 활용하는 게 묵인된다면 네. 우리 정치가 끝없이 후퇴할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번에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공격하는 자료가 됐지만 다음에는 언젠가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을 공격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건 그렇게 되면 정당한 문제라면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다뤄야 하고 공개해야 될 자료이지 이게 문제가 안 돼서 기소조차 못해서 끝난 자료를 누군가 검찰과 친해서 또는 앞으로는 공소청이나 중소청과 친해서 그거를 이제 이 정부의 핵심들이 빼돌려서 나중에 캐비넷에서 꺼내서 쓸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후퇴한 형태의 검찰 정치인 거잖아요. 그거는 김승

0: 좀 비슷한 걸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자, 저 장해찬 최고한테 요거 하나만 좀 질문 좀. 지금 한동훈 의원이 너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한동훈을 바라보는 장동혁 대표의 마음은 어떨지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자, 왕꽃 꽂고 북이나 쳐라 이런 식으로 직격을 했는데 지금 내부에서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1: 국민의힘 당내 많은 의원들은 역시나 팀플레이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 당에 들어와서 저렇게 혼자만 막 내가 혼자 200명이랑 싸운다. 뭐 17대 1로 싸워봤다도 아니고 유치하잖아요. 그런 식의 자의식 과잉은 어쨌든 청문회 전국에서 정말 많은 자료를 또 파헤치고 노력하는 동료 의원들을 폄하하는 내용이거든요. 국민의힘의 의원들 언론의 주목을 받든 안 받든 다 각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났다, 나 혼자 싸운다라는 소화적 태도, 왕좌병으로는 정당에서 누군가와 같이 어울리기는 힘들고요. 이 왕꽃 꽂고 북이나 쳐라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올림픽공원에 모여서 선관위 특검이나 선관위 사태를 좀 진상 규명해달라고 외쳤던 수많은 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약간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뭐 하루에 페이스북을 80개 올린다던가 허구한 날 오빠 오빠 한다던가 뭐 어제는 DC 인사이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커뮤니티에 좀 중독된 모습을 보인다던가 하는 점들이 어떻게 보면 잘 싸우는 초선 대변인 의원 정도로는 보일 수 있어도 정치 지도자급은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당내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제작진이 기사 하나 좀 띄워줬는데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추석 앞두고 뭐 편지를 뭐 썼나 보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장, 부의장한테도 뭐 전달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께 하자. 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네요.
1: 이게 전형적인 질척거리는 구남친 아닌가요? 네, 헤어졌으면 땡이지. 선물 보내면 네, 그 받는 전여친은 되게 무섭고 약간 그럴 것 같은데 그냥 각자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죠. 네.
2: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힘 내부에서 지금 한동훈 묻을까봐 의원들이 다들 조심한대요. 한동훈 묻은 사람들 지금 보시죠. 조경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김종호 당원권 정지 2년,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서범수 당원권 정지 10개월입니다. 한동훈과 가까이 하면 다 징계받아요. 그럼 차기 총선 공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동훈 의원은 초조해지겠죠? 그동안에는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 의원들이 어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공격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 한동훈 의원이 이제 저런 식으로 국수 돌리면서 나좀 봐줘.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죠.
0: 자, 국수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3: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국수.
0: 구포 국수.
3: 저한테
1: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선물을 굳이 뭐 돌려보내고 이럴 거 있나요? 사실 명절 때 국회의원실에 선물 엄청 오잖아요. 아, 그냥 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뭐.
2: 국회의원실 앞에 명절 앞두고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1: 쌓여 있어요. 네,
2: 쌓여 있습니다.
0: 자, 알겠습니다. 구포 국수. 아, 끝나고 구포 국수를 좀 먹고 싶습니다. 자, 요 얘기까지만 하고 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0: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다짐작동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5: 뉴스타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루에 계절이 두 개입니다. 아침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한여름만큼 볕도 강한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이 17도, 부산 21도,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가 28도, 대전 27도, 광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서울도 29도, 광주는 31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대체로 파란 하늘, 가을 하늘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 에는 제주와 동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시구간 지금 양재나들목 지나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양재나들목 빠져나가기 바로 직전에 자동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어서 지금 5차로 차단돼 있는데 지금 불길이 세기 때문에 1, 2차로 쪽으로 미리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뒤로 달래내 고개부터 밀립니다. 신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여의도 3-4 이어갑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4부에서는 요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네. 이거 20석에서 15석으로 좀 완화하자 요 안을 오늘 제시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 반응은 좀 싸늘합니다. 자, 조호재 국장님.
8: 그 김민석 대표가 말한 교섭단체 완화 이제 의석수 기준을 15석이지 않습니까? 네. 김민석 대표 말한. 근데 15석 15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7: 네.
8: 왜 15죠? 그 일단 그걸 모르겠어요. 이 산출 근거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교섭단체 완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지난 총선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1961년에 제3공화국 때 교섭단체 기준이 10석이었어요.
7: 네.
8: 근데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면서 1973년에 교섭단체 기준을 20석으로 올립니다. 국회법을 네. 바꿔가지고. 이에 대해서 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신헌법 체제 하에서 강화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정치 참여를 제한시켜 네. 기존 정당의 패권을 유지하는 의지와 기존 정당의 국회 운영을 쉽게 통제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라고 얘기합니다.
7: 유신 잔재다 이거잖아요.
8: 그렇죠. 그래서 네. 조국혁신당 입장은 그 교섭단체 기준이 20석이라는 건 유신의 잔재라고 보고
7: 네.
8: 이거를 원래 기준인 10석으로 낮추자. 이거는 그 민주당이 시혜적으로 어떤 소수 정당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다. 정상화.
7: 네.
8: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준으로 돌려달라 이런 얘기고 그 일단
7: 15석은 좀 뜬금없다.
8: 그렇죠.
7: 줄일 거면 10석으로 하지. 왜 15석이 나오냐.
8: 그렇죠. 뭐 상임위 개수별로 해도 뭐 10, 15, 뭐 이렇게 14 이렇게 되는데 뭐 상임위 기준도 아니고 15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9: 근데 조국 혁신당이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8: 아니, 바라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9: 자기들만으로 원내 교섭단체 차려달라.
7: 단독으로
9: 우리가 교섭단체 하고 국고보조금 많이 받고 싶다. 그런데 이거 한 번 낮추면 다시 올리는 건 불가능하고
7: 네.
9: 이게 지금 20석에서 10석이 되었을 때 뭐 다음 전국에 어떤 연동형 비례제나 이런 선거제가 또 관철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소수정당 난립 그래서 군소정당들이 몇 개 들어왔지만 이번에 용혜인 후보자 기본소득당 사태에서도 본 것처럼 양당에 비해서 더 건강하거나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나? 그게 갸웃거리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7: 네.
9: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일종의 군소진보정당들에 대한 손 내밀기 차원으로 이걸 낮춘 거는 한 정당에게 특혜를 주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군소정당들 모여서 손잡으면 그래도 원내교섭단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차원인 건데, 아 그건 모르겠고 우리끼리 그냥 독자적으로 교섭단체 하게 해줘. 근데 그럴, 그러니까 15의 기준이 없다는데도 제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조국혁신당만 좋을 10석의 기준은 또 뭔가요?
8: 아니죠. 원래 10석이었으니까 예. 돌려달라는 거죠. 정상화해달라는 거고.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지금 정당 보조금의 90%를 나눠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교섭 단체가 왜 중요하냐면 정계 특위에 들어가서 이제 교섭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선거법을 만들어요. 소수 정당은 아예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 부분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 정당이 난립하는 게 뭐가 문제죠?
10: 하도 제가 조국 원장님이나 조국 혁신당 비판을 많이 하는데 주제가 이거라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7: 그러니까 열석으로?
10: 열석 밑으로도요.
7: 네.
10: 그러니까 보통 정치 선진국들에서 교섭단체가 우리나라처럼 빡빡한 나라는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교섭단체 뭐 아예 그 인원 규정 자체가 없고요. 한 명이라도 그냥 주체적으로 운영할 때 협상할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우리가 닮을 만한 정치 국가는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5명입니다. 그런데 총수가 465명이거든요.
7: 네.
10: 근데도 5명이면 교섭단체가 돼요. 우리가 닮을 만한 정치 국가는 아닌지 모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의원 총수 598명인데 5석이에요. 프랑스 정도가 뭐 한 15명, 15석이면 이제 교섭단체가 되는데 의원 정수가 훨씬 많죠, 우리보다. 근데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우리는 지나치게 빡빡한 게 맞긴 해요. 네. 다른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하는 것, 이게 더 국회 운영의 효율성보다 상위 가치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교섭단체 완화하는 거는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양당이 뭐 서로 두 당끼리 뭐 간사들 협의한다고 해가지고 국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진짜 정치 개혁을 할 거면은 이거 위성 정당 이거 어떻게 할 거냐.
7: 네, 그 얘기도 함께 해야
10: 준 연동형 비례제 이거 계속 갈 거냐. 이런 얘기도 같이 해야 우리 정치가 좀 건강하게 가는 뭐 제도적 어떤 논의라는 네. 진정성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8: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섭 단체를 완화해서 교섭권을 줘야 정계 특위 들어가서 준 연동 비례대체 표제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논의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7: 지금 현재는 조국 혁신당은 12명. 그러니까 만약에 15명으로 하면 다른 당과 진보당 예를 들어서 그쵸. 거기와 손을 잡아야 지금 할 수 있는데 그쵸. 차라리 그럴 거니 그냥 10석이나 이렇게 더 낮춰라. 그런 게 더 낫다. 어차피 완화할 거면 아니,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10: 그러니까 다른 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 다른 거잖아요. 교섭단체를 하려면 소수정당들끼리 너희끼리 뭉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치에 닿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정치학적으로는.
9: 그리고 저는 싫어요.
10: 그게 이제 호의
9: 쭉 보니까 군소정당들 저도 과거 정치평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다당제에 대한 옹호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선관위랑 그런 거 관련된 영상도 제가 막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군소정당들이 아니 뭐 특정당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양당이 그래도 욕을 먹어도 오랜 세월 동안 갖춰온 전통과 거기서 사람을 걸러내는 거에 비해서 너무 검증 안 된 사람들이 군소정당 통해서 연동형 비례제로 국회에 많이 진입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민주당 국민의힘도 싫어하지만 군소정당 더 싫어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여당 대표가 민생이라든가 부동산 경제 정말 심각한데 특히 수도권 부동산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되면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지금 할 일 하고 있네, 시급한 일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진 않고 결국 또 정치 노름 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봐요.
10: 그래서 제가 지금 비평을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제가 평소에 조국 혁신당을 소위 까기 위해 까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15명 하는 그거는 정치학적으로는 맞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뭐 이를테면은 국고보조금 같은 거 못 받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로 공정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양당이 원내대표 간에 국회 운영이나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상을 잘해서 양당이 잘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진국 일반에 비춰서 이렇게 낮춰주는 게 맞다.
7: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요즘 이 추미애 경기지사 이 행보를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말을 세게 하셨어요. 사실 그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

0: 신이니까. 네. 근데 같은 당 안에서 집권 1년 반 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그래요.
0: 이거는 정치의 상도를 어긴 거예요.
2: 아유, 오늘
0: 너무 일찍 쿠데타에 지금 깃발을 북을 친 거예요. 추미애 지사가. 아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 안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 가장 상대를 향해 쓰면 안 되는 단어가 멸칭입니다. 제가 이 단어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쓰던 뭐 빨갱이나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진보 진영 안에서는 내란 세력이라는 말을 제일 쓰면 안 되는 말일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거기에 엎혀갖고 있다 했잖아요. 이거는 비판의 어떤 금도를 넘어섰거든요. 이 정도는 이제 지지율 떨어지네. 그럼 내가 먼저 깃발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더 어려워졌을 때 친명계 싹 밀어내고 새로 재편할 때 대선 주자 돼야겠다라는 쿠데타 깃발을 제일 먼저 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1: 약간 지금 대권을 염두에 둔 그런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다.
0: 않습니까?
1: 이런 얘긴데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3: 그런 정치적 셈법이 있는 거라고 저도 봐요. 그 대통령 비판할 수도 있고 견제할 수도 있는데 다만 합리적으로 하면 좋죠.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비합리적으로 하고 민심과 반대로 가는데 견제하는 쪽에서는 좀 더 민심에 부합한 그런 방향의 견제 이런 거 하면 좋죠.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뒤집혔거든요. 인사 예를 들어볼까요? 김승원, 용혜인, 김지용 이 세 분 중에 국민들한테 이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인사가 누굽니까? 김지용 후보자인가요?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반면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 정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판하는 논리를 보면은 논리적 정합성도 제가 봤을 때 없어요. 따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이후로 검찰개혁을 꽂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검찰개혁 하면서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첨예하게 다투던 제도 변경 사안이 보안수사권이거든요.
1: 그렇죠. 네.
3: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 말을 대통령께서 수용했습니까? 아니면 추미애 지사나 조국 원장 같은 분들 말을 수용했습니까? 그분들 말을 수용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이 방송에 나와서 보안수사권 그래도 경찰이 사건 암장하거나 은폐하는 거를 대비해서 조금
1: 제한적으로도
3: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안 된다. 그거 있으면 바로 직접 수사권 인정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 말 수용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검찰개혁 때문에 지지율 떨어졌다는 건 그분들 말 수용해서 지지율 떨어졌다는 말 아닌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진짜 충정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민심 쪽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기보다는 방금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떨어지는 김에 그 강성 지지층 이런 분들은 지금 이탈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삭줍게 한번 해보자라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4: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보도량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보통 정치부 기자가 어떻게 취재합니까? 정치인들의 말을 그냥 받아쳐서 기사를 씁니다. 보도가 적다는 건 뭐냐면 양당 정치인들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별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1: 네.
4: 그러면 당내에서 비판적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당 바깥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만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지사고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 군으로도 분류될지도 모르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뭐 장해찬 최고는 쿠데타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뭐 당내에서 박주민 의원도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면 쿠데타고 이 사람이 하면 쿠데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뭐 충분히 건강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과거에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라는 게 어떤 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어떤 수사 기소 분리의 상징과도 같은 기관인데 그 자리에 초대 청장이 이 철학에 맞지 않는 사람을 앉힌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그 말조차도 안 하는 정당이 이상한 거예요.
1: 조국혁 신당은 지금 공식적으로 반대인
4: 반대하고
1: 거죠.
4: 반대하고 있습니다.
3: 네. 조호재 부국장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드리면 지금 그러시잖아요. 과거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던 입장이었다. 과거에 2022년 대선 무렵에는 저희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얘기를 못 꺼냈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당대표를 역임하셨던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을 엉망진창으로 해놔서 검찰개혁의 대상이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상대 정당의 대권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을 못 꺼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선에 패했죠. 대선에 패하고 나서 민주당이 제일 먼저 꺼낸 게 뭐냐면 검수완박이었습니다. 검수완박 꺼내자마자 저희 지방선거에서 그냥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는데 과거에는 정책적 이견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0: 있는 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뭐 조심해야 된다, 아니다 조정만 하자, 완전 분리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조재 부국장께서 말씀하신 논거가 과거의 정책적 이견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인사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조주의적인 발상입니까? 그 사람이 그 기관에 가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야지. 과거에 어디 출신이었다, 과거에 이런 발언했다, 과거에 그런 생각했다, 그러면은 조국 원장께서는 얼마나 많이 말을 뒤집었어요. 제한적 보안수사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설명도 없이 뭐 말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합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성을 찾으시고 진짜 이 사람의 역량, 자격, 도덕성 이런 걸 두고 검증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임명이 됐다가 다 대통령까지 됐는데 수사기소 분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사를 평가할 때 과거의 발언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은 나 하겠다라고 하고 안 했던 윤석열이란 사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공석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장관 대리를 하고 있어요.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정수석도 검사, 법무부 장관 그 권한 대행도 검사, 그리고 그 이 지금 중수청장 후보도 검사. 그러니까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당신의 철학은 무엇이냐고 묻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0: 수사기소 분리 안 내면 무슨 윤석열 그 검찰총장
2: 추미애 지사. 예.
3: 전 참 그 문저털레요 표현 써도 되나요?
0: 아, 안 돼요.
3: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네. 아무튼 그분들
0: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참 염치 없다고 생각해요.
0: 네.
3: 왜냐하면 그분들이 억지로 보안사건 폐지 밀어붙여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특히 20대 여성 지지율이 20대 남성보다 낮게 나온 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이대남 지지율이 훨씬 더 낮았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이번 주 리얼미터에서 여자가 더 낮아졌잖아요. 근데 보안사건 폐지해달라고 김어준 씨부터 위시에서 뭐 조국혁신당 뭐 유시민 작가 정청래 전 대표 난리쳐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 이유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알겠습니다. 자, 조호재 국장은 어떤 질문을 던질 거예요? 만약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예요, 본인이 지금.
2: 저는 이제 그 질문 자체를 떠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1대 다로 지금 질문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형식을 보면 조금 저는 단절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기자가 연임과 개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텐션이 쫙 올라오고 긴장되고 하는데 네. 갑자기 또 이제 외신 기자가 나와서 한일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네. 하면은 긴장감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 저는 이 형식 자체가 조금 약간 조금
1: 달랐으면 좋겠다.
2: 예, 밀도가 좀 떨어지는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장해찬 최고도.
3: 저는 부동산 특히 서울 전월세 어떻게 하실 거냐 네. 그게 진짜 피부에 와닿는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대다수의 이 수도권 주민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대통령 특단의 대책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1: 하나 더 물어보신다면
3: 부동산 말고요. 네. 그럼 주식 ETF 이대로 놔둘 거냐.
1: 경제에 관심이 네. 많으시죠.
0: 아까 대기실에서는 한동훈 당원 게시판 수사 언제 끝날 거냐 물어봐야 된다고 해놓고 진짜 너무하시네요.
3: 대기실용과 본방용이 따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알겠습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연임 개헌 뭐 안 나오겠습니까? 네. 뭐 이런 문제들 공소 취소 안 나오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
4: 네, 감사합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7: 우리 아이 락토핏,
6: 바쁜 하루를 보내는
7: 어른들도 락토핏,
6: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7: 우리 모두 락토피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고양이에게 다가가려면 눈인사를 건네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면 고양이는 서서히 경계심을 풉니다. 먼저 다가와 몸을 부비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만지게 허락하기도 하죠. 가끔은 가늘게 뜬 눈을 깜빡이며 화답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 다가가면 서로의 마음도 자연스레 가까워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오동훈 공수처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사람도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디 전어뿐일까요? 갈치나 꽃게도 가을이 되면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이 때문에 가을에는 낚시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선박사고가 발생하곤 하죠. 혼잡한 해역에서 충돌사고가 나거나 선상에서 난방기기를 쓰다가 불이 나는 건데요. 실제로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가을철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큽니다. 어선이 몰리는 데다 수온도 차가워지는 가을,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4: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입니다.

0: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결과물로 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내용의 서울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평화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단계적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에 담겼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 정부에 한국 기업 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핵심 광물을 활용한 경제 안보 강화, 공급망 다변화, 도시 개발과 인프라 건설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보고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한미 간 양해각서 MOU 서명과 발표 일정도 이번 주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홍콩을 완파했습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여자배구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양팀 최다 14득점을 올린 강소희의 활약을 앞세워 홍콩을 3대0으로 꺾었습니다.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메달에 도전하는 대표팀은 내일 카타르와 2차전, 모레 베트남을 상대로 3차전을 치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쿠팡의 조정안 거부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낮 2시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의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자체 진화를 시도한 시설 관계자 50대 남성이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큰 불길을 잡은 오후 4시쯤 대응 단계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3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선박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얼마 전에 청취자 이경인님께서 벌써 밤을 삶고 계신다고 달고 맛있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밤은 가을을 대표하는 간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밤이라는 글자 하나에도 가을이 찾아온 게 실감이 나는데 뭐 요즘 카페업계 메뉴판도 이 계절감을 살려서 가을 식재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홍시와 곶감이 들어간 스무디부터 밤과 고구마로 맛을 낸 케이크, 또 흑임자를 이용한 음료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오당제 청취자분들은 매년 가을마다 꼭 찾아먹는 먹거리 있으신가요? 계절의 맛을 따라가다 보면 한 해가 지루할 틈이 없다. 오늘 이 계절을 사랑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요즘 혹시 삶이 좀 지루해졌다, 낙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맛있는 제철 음식 찾아 드시면서 살아가는 즐거움, 기쁨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옥상 달빛의 밤밤밤 전해드렸습니다. 9510님이 가을엔 송이죠 하고 글 남겨주셨고 김여민님 그럼요 요즘 무화과가 올라간 케이크 같은 디저트도 참 많이 팔잖아요. 오늘 오프닝에서 계절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에 또 밤은 철이잖아요. 밤 옥상 달빛의 밤밤밤도 들었는데 흑임자나 고구마, 뭐 밤을 이용한 아니면 홍시 곶감을 이용한 음료나 음식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고구마 라떼 이야기도 했었는데 여러분은 매년 가을마다 꼭 찾아 먹는 먹거리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봤더니 무화과도 얘기해 주셨고 송이도 얘기해 주셨고 송미란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생밤 까먹고 있는데 오프닝 인사에서 밤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찐밤보다 생밤을 좋아해요. 오 진짜요? 그러니까 생밤만의 좀 그 신선한 느낌이 있긴 하죠.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밤을 좀 쪄줘야 좀 고소하고 뭐랄까 달콤한 맛이 나긴 하잖아요. 그죠? 이경희님 오프닝에 제 이름이 불러져서 깜놀. 전 가을이면 밤 땅콩을 꼭 삶아 먹어요. 경희님이 또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밤을 삶고 계신다고 얼마 전에 메시지 주신 것처럼 경희님은 가을이 되면 밤과 땅콩을 꼭 드신다고 하고요. 0912님은 가을은 역시 전어죠. 아 근데 올 여름 그렇게도 덥더니 벌써 가을이라니요. 이러다 곧 겨울 오면 또 한 살 먹을 텐데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유유. 지금 이 이야기를 저희가 9월 1일부터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내내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 올 여름이 이렇게 덥더니 또 언제 이렇게 가을이 됐지? 아 가을이면 또 금방 겨울 올 텐데 아 겨울 오면 또 올해 금방 지나갈 텐데 그럼 또 한 살 더 먹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지금 2주 넘게 하고 있다. 서늘한 바람이 부니까 마음도 싱숭생숭해져서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3983님, 재은님, 저희 가족들은 가을이면 꼭 다래와 백합조개를 챙겨서 먹는답니다. 백합은 국 끓일 때 넣어서 먹고 다래는 처갓집 뒷마당에서 직접 따서 먹는데 양다래는 비교도 못하게 달고 맛있어요. 와, 다래와 백합조개를... 아 맛있죠 진짜 백합조개 그도 국 끓여서 드시면 시원하게도 맛있고 저 백합 칼국수 좋아하거든요.

0: 7011님, 추석쯤에 가장 맛있다고 하는 왕새우 대하구이요. 다음 주쯤에 먹으러 갈 생각에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새우 머리 버터구이. 오, 맛있겠다. 대하도 좋다. 대하 축제도 많이 하죠. 그죠? 가을에. 좋은데요. 이렇게 맛있는 이 음식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전해드린 것처럼 계절의 맛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한 해가 지루할 틈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8519님은 안녕하세요. 퇴근하면서 아파트 입구에서 숯불 장작구이 바비큐 만 원에 파는 거 사왔는데요. 가성비 최고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치맥으로 풀면서 오늘도 당신 편 청취하겠습니다.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우와 진짜 옛날 통닭 있죠? 통째로 구워가지고 기름기에 쫙 빼가지고 먹는 그 통닭 그리고 무도 잘 챙기셨고 소스도 이렇게 발라서 드시나 봐요. 소금하고 약간 겨자 소스 느낌으로 퇴근 후에 최고의 행복이죠. 우리 8519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여러분 벌써 수요일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3부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화 속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파헤쳐 볼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분석이 필요한 이 인물은 정말 속내가 궁금하다 이런 캐릭터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따가 3부에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램, 올데이 프레시,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한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이 8강전에서 요르단을 114대 80으로 이기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초반부터 요르단을 앞두한 우리 대표팀은 1쿼터에만 20점을 앞서갔는데요. 에이스 이현중 선수가 석점 슛 6개를 포함해서 28득점 9리바운드 5도움으로 승리의 주역으로 맹활약했고요.

이정현 선수도 12득점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은 18일 이란과의 준결승전에서 만나서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결승에 도전합니다. 한편 여자배구 대표팀도 오늘 열린 아시안게임 여자배구 D조 조별예선 홍콩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완승을 거뒀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1세트에서는 다소 고전했지만 2세트부터는 강소희 선수의 압도적인 강타를 앞세워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첫 경기를 승리한 우리 여자배구 대표팀은 내일 오후 1시 카타르와 조별예선 2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연구진이 AI가 대학 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인지적 항복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도 AI에서 답을 찾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스스로 학습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IT는 지난해에도 AI 챗봇을 글쓰기 보조 도구로 이용한 사람들은 에세이를 작성한 지 불과 몇 분 뒤에 자신이 쓴 내용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 인지 능력에 대한 AI의 영향을 연구해온 아니타 사르마 오리건 주립대학 교수는 어차피 학생들은 AI를 사용하겠지만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가르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거제와 통영에 극한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 어제로 한 달이 됐습니다. 응급 복구는 이뤄졌지만 여전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은 더디다고 하는데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아직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있고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난 거제 옥포동의 아파트 주민 119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모텔이나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축물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근 오피스텔도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돼서 13세대 15명이 집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미복구나 정전, 단수 때문에 귀가하지 못한 주민이 거제와 통영에서 127세대 25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재민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기약 없는 상황에서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유리상자의 서로가 서로에게 듣고 왔습니다. 이현주님이 요즘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우승 소식이 많이 들려오네요. 너무 좋네요.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는데 아 우승 소식은 아직까지 없고요. 예, 승리 소식이 이제 매 경기마다 잘하고 있어요. 농구 대표팀도 계속해서 대승 거두고 있고 여자 배구 대표팀도 홍콩의 3대 0 완승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제 남자 농구 대표팀은 이란과의 경기 앞두고 있고 여자 배구 대표팀 내일 카타르전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3948님의 신청곡입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0: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주의 중간쯤 왔는데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도 궁금하니까 소소한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오당제 살짝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0040님, 창원의 택배기사입니다. 휴, 명절 배송 2일째 끝났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야겠어요. 아, 명절 배송이 시작됐죠. 우리 기사님들. 많은 분들이 편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는 거 우리 기사님들이 이렇게 바쁘게 뛰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이른 아침부터 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아직 이제 며칠 더 남아있겠죠. 2일째 이제 끝나셨으니까 남은 시간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틈틈이 쉬어가시면서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1111님 번호가 2일이 4개예요. 오당제 파이팅! 올여름 너무 더워서 저는 아침 6시부터 10시 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홍고추를 따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죠. 올 여름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한낮에는 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간 내서 고추 농사 지으시는 것 같아요. 햇볕도 너무 뜨거웠고 그래서 저희 오당제에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 보면은 새벽 일찍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 오후에 나가서 일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3938님, 3983님, 안녕하세요 재은님. 어제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족들이랑 강화도 건너 교동 해바라기 정원에 다녀왔습니다. 10만 송이 노란 해바라기와 눈부신 하늘, 그리고 행복하게 웃는 가족들 모습을 보니까 인생 뭐 있어? 이게 인생의 행복이지 라는 걸 느꼈네요. 그리고 지금 내 편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너무 좋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우와 해바라기가 진짜 멋지네요. 이 가족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 뒤로 마치 액자 속 그림처럼 해바라기가 쫙 펼쳐져 있고 해바라기 밭이 저 뒤에 이렇게 풍차가 돌아가는 예쁜 저 집인가? 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건물도 있고 건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거 아무튼 예쁜 집, 그 놀이동산 가면 있을 법한 그런 예쁜 집과 그 뒤에 산도 이렇게 멋지게 펼쳐져 있고 하늘도 너무 파랗고 예쁘네요. 진짜 좋은 시간 보내셨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가을에 예쁜 풍경 많이 보시면서 예쁜 하늘도 많이 보시고 꽃도 구경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챙겨 드시면서 행복하게 올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데이트했던 이성권님의 여동생 선혜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8169번으로 오당제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오당제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어제 오당제에서 젠디님이 저의 이름을 여러 번 불러주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 서진이, 지안이도 자기들 이름이 불렸다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자랑했다고 하네요. 암튼 제 생애 제일 멋진 생일이었어요. 오빠와 젠디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당제 가족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통영에서 선혜가. 와, 선혜님 어제 듣고 계셨군요. 안 그래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오빠가 너무 따뜻하게 우리 선혜님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잖아요. 들으시면서 살짝 눈물도 나셨을 것 같은데 어제 또 그 우리 아이들 서진이, 지안이도 듣고 학교에서 또 하루 종일 자랑까지 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니까 제가 더 기쁘네요. 앞으로 종종 오당제 놀러

도와주시고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도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혜님. 2081님, 예쁜 잔디 출석해요. 드디어 아들이 제대를 했어요. 작년 3월 입대하고 언제 제대하나 그랬는데 제대 날이 오긴 오네요. 매일매일 싸우겠지만 아들이 와서 너무 좋아요. 요즘은 군복에 제대 축하 메시지를 남기네요. 아들은 점심만 먹고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요. 올해는 재미나게 놀고 내년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 아드님이 아주 멋지게 늠름한 모습으로 제대를 해서 앞에 케이크에 우리 아들 전역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의 앞날을 응원할게. 예쁜 토퍼도 준비해 주시고, 꽃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드님한테. 근데 사이사이에, 푸른 빛깔에 그 돈도 살짝살짝 보이면서, 어머님이 진짜 너무 따뜻한 선물 준비하셨네요. 그리고 이거 군복인가요? 군복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안쪽에 보니까, 군복 안쪽에 아마 그 같이 생활하던 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준 것 같아요. 그 생활관, 뭐라고 하죠? 그 동기들이 같이 그 롤링페이퍼처럼 그 군복 안에다가 메시지를 아주 길게, 보통은 뭐 고생 많으셨어요, 뭐 힘내세요, 사이 나가서 뭐 힘내세요, 이렇게 한두 줄 적을 법한데, 아주 길게 그 군복을 꽉 채워가지고, 대단한데? 군 생활을 진짜 잘했나봐요, 아드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건. 와, 축하드립니다. 일단 저도 아드님 전역을 축하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즐겁게 또 보내다가 내년에 또 학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즐거운 대학생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예찬님이 비비의 밤양갱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비비의 밤양갱 듣고 왔습니다. 밤양갱 들은 김에 우리 오당제 청취자분들이 챙겨 드시는 가을 먹거리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6752님이 오랜만이에요. 저도 오늘 지인 산에 가서 밤을 따와서 쪄서도 먹고 생밤으로도 먹고 맛있네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산에서 옛날에 밤 저도 이렇게 따본 적 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밤을 쫙 갈라가지고 그 안에 아주 통통한 밤이 두 개가 들어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발로 아마 이렇게 까시는 거겠죠? 밤을. 이렇게 가시들이 있으니까. 오, 사진.

보니까 진짜 가을이 온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사진까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근히 또 생밤으로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7863님, 저는 방송 들으면서 밤 껍질 벗기고 있어요. 9387님, 오늘 저녁에 고구마 먹었어요. 밤 고구마라 달고 맛있네요. 여기서 또 궁금하네. 밤 고구마 좋아하세요? 호박 고구마 좋아하세요? 아, 둘다뭐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각자의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좋아하시는 게 뭔지 궁금하네요. 약간 밤 고구마, 담백하게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달달하고 막 꿀이 막 느껴지는 그 호박 고구마 좋아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호박 고구마, 네, 좋아합니다. 우리 혜영 작가님도? 호박 고구마?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이 길었나 봐요. 호박 고구마에 대해서. 밤 고구마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이 호박 고구마가 더 맛있었어요. 밤 고구마 얘기는 대충 했다고. 근데 고구마를 저도 되게 좋아해서 사실 감자보다 고구마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구마 라떼. 맛있어. 너무 맛있죠. 김지훈님, 벌써 9월의 절반이 쌓여가는 수요일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밤고구마 쪄서 출근길에 먹고 딸내미 간식으로도 먹네요. 많이 안 퍽퍽하고 밤맛 고구마 맛이 납니다. 그 밤고구마 많이 드시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잘못 고르면 퍽퍽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호박고구마를 얘기했는데 안 퍽퍽하고 한 밤맛 고구마는 진짜 맛있죠. 8698님, 텃밭에 땅콩 30여 포기 심었는데 저는 생땅콩을 좋아해서 이렇게 한 포기씩 뽑아서 먹습니다. 비릿한 땅콩 향이 너무 좋아요. 우와, 땅콩을 이렇게 심어서 드시는구나. 너무 신기해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뭐 물을 이렇게 뽑듯이 뽑으셨는데 그 안에 땅콩들이 진짜 가득 이렇게 들어있는. 아, 제가 설명을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 뿌리에 땅콩들이 이렇게 예쁘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따서 먹으면 약간 비릿한 느낌이 나기도 하나 봐요. 땅콩 향이 궁금하네요. 진짜 신기해요. 저 이렇게 땅콩 따서 드시는 건 사진으로도 처음 봤네요. 재밌는데요. 여러분 또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두곡 듣고 굿뉴스 퀴즈 풀어볼게요. 이동우님이 신청해주신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그리고 5963님의 신청곡 내래의 기억을 걷는 시간 두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를 실수로 긁은 뒤 차주분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고를 알린 초등학생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SNS에 아이 부모님이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아이는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다가 넘어지면서 차에 흠집을 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자 아이도 많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마음을 진정시킨 뒤 차주분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차를 쳤는데요. 초등학생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와 함께 차에 생긴 흠집을 찍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차주분과 연락이 잘 됐고 차주분도 최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도 제안해 주셨다고 하네요. 아, 아이가 정말 기특하죠. 이렇게 또 연락할 생각을 다하고 차주분도 마음이 넓으시고.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 부모님께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알린 이 아이에게 이것을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칭찬, 2번 훈계, 3번 꾸중. 잘못은 했지만 그 뒤에 보여준 아이의 행동을 보고 한 말이겠죠. 1번 칭찬, 2번 훈계, 3번 꾸중.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 건데 여러분이 밤고구마 좋아하시는지 호박고구마 좋아하시는지 투표를 해주셨는데 아슬아슬하게 밤고구마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김성우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정태성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일명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확고한 조건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 한미연합 워파이팅 포럼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이 강력한 한국군 주도 역량과 안전한 영내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확고한 조건에 기반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에서도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최대 10만여 명의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해 많게는 약 1조 700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11개 나라가 참여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해 번 수익은 4.5억 달러에서 최대 8억 달러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수는 최대 10만 1,280명으로 11개 나라에 체류하며 건설과 IT, 의료, 식당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이란의 외교 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은 중국과 이란은 전면적 전략 동반자이며 이란과 대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란의 정당한 권익을 지킬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7도, 광주는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최근 무인 비행체인 드론이 농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료나 종자를 빠르고 쉽게 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말은 곧 실수로 인한 피해도 빠르게 퍼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전북의 농어촌 마을에서 드론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죠. 한 농민이 드론을 띄워서 비료를 뿌렸는데요. 범위 계산을 잘못한 나머지 비료 일부가 인근 양식장에 떨어져서 새우 수만 마리가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기계 활용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 사고 피해를 막을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0: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누리꾼들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알린 이 아이에게 부모님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6287님 정답 1번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사진 찍고 연락할 수 있는 솔직함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멋진 친구네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에 더 와닿습니다. 이렇게 또 옆에 써주셨어요. 저희 아들은 호박고구마를 골랐다고. 역시 아드님이 고구마를 좀 먹을 줄 아시네요. 듣고 있다면.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다는 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일이고 꼭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287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4: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4: 선생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10: 네. 사실은 이번 주 좀 바빴는데요. 네. 유독 좀 진료실에서 마음이 복잡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4: 네.
10: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이제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무게가 좀 쌓이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4: 네.
10: 그래도 이렇게 오늘 또 내 마음 보고서 시간이 있으니까 기운을 내서 또 왔습니다.
4: 선생님 그런 기분 드실 때 어떻게 좀 스트레스 푸세요?
10: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뭐 달리기를 하면서 좀 풀 때도 있고요. 저는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것들을 조금 크게
4: 네.
10: 이어폰이나 이제 헤드폰 같은 거를 끼고 좀 크게 틀어놓으면은 그게 좀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기도 합니다.
4: 네. 안 그래도 저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 오당제에도 좀 마음이 힘든 분들, 회사에서 지치고 피곤하다, 힘들다, 직장에서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시기가 좀 그런 시기인가 봐요.
10: 그러게요. 뭔가 좀 바빠지는 시기라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가을이라서 또 기분이 좀 싱숭생숭해지시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4: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 지난주에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날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 오늘 좀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7001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0: 34살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해서 조현병이 발병했습니다. 현재는 66세이고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약도 줄었고 정신도 맑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양 상태가 조현병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양 보충을 하면 조현병이 호전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1: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영양만이 이제 조현병을 이제 치료를 해주거나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제 회복의 속도나 질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요. 조현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의 부작용 혹은 이제 뭐 만성적인 의욕 저하 같은 것들 때문에 식사가 불규칙해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특히 이제 오메가3 그리고 뭐 비타민 D, B 이런 이제 영역들이 부족하면은 인지 기능이나 기분 조절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영양 보충이 증상 자체를 없애줄 수는 없지만 내 기능이 회복시키는 것을 옆에서 거들어주는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리고 7899님이 또 문자 주셨는데 조현병이 유전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조현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의식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하고 또 물어보셨네요.
1: 예.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0: 네.
1: 이 조현병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거는 맞거든요.
0: 그래요?
1: 네. 부모님 한 분이 조현병을 앓으셨다라고 하면은 자녀분의 발병 위험이 사실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0: 네.
1: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유전자라는 게 운명이 아니라 취약성 이다라는 거예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발병에 이르기까지는 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야 되는 어떤 상태, 수면 부족, 어떤 특정한 약물의 사용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맞물려야만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좀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사실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 요인을 잘 관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스스로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하시는 것들.
0: 네.
1: 그리고 혹시 평소랑은 다르게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나 누군가가 나를 조금 공격하는 그런 이제 느낌들이 든다면은 미루지 말고 바로 좀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0: 네.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네요. 자, 문자 소개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오늘 내 마음 보고서 주제 1부에서도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동화 속 마음 보고서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오프닝에서 동화 속 주인공들의 뒷이야기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문득 궁금해졌는데 선생님의 최애 동화는 어떤 작품이에요?
1: 저는 햇님 달님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셨는데 두 분 다 집을 비우셔서 이제 동생과 단둘이 집에 있어야 될 때가 꽤 많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이 동화 속에 오누이가 나오잖아요. 이 마음에 괜히 이입을 하면서 막 호랑이한테 쫓기는 이런 것들을 막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막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착한 오빠셨구나.
1: 그렇지는 않지만. 젠디는 어떠세요?
0: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동화에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개미와 배짝이, 토끼와 거북이, 아기 돼지 삼형제 뭐 이런 거 그런 느낌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네네. 뭔가 이제 선악이 좀 구분되어 있고
0: 열심히 살면 복이 온다.
1: 맞아요.
0: 막
1: 열심히
0: 이런
1: 사는 사람들한테
0: 집도 벽돌로 차근차근 지어야지.
1: 날아가지 않는다.
0: 네.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저희 오당대 청취자분들은 흥부놀부를 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서 흥부놀부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일단 흥부와 놀부는 이복 형제도 아니고 친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놀부는 욕심이 많고 심술궂은 형이고 흥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동생이잖아요. 같은 성장 배경에서 이런 극과 극의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나요?
1: 네. 이런 질문을 이제 진료실에서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0: 네.
1: 같은 집에서 똑같이 키웠는데 애들은 참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0: 네.
1: 네. 아이들은 사실 태어날 때마다 저마다 다른 기질이라는 거를 가지고 태어나요.
0: 네.
1: 뭐 경험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원래 예민하고 반응이 굉장히 크고 어떤 아이들은 좀 무던하고 순한 경우들이 있죠.
0: 네.
1: 여기에 또 아이가 첫째냐 둘째냐에 따라서 부모나 주변에서 받는 기대나 대우 같은 것도 미묘하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0: 그래요.
1: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감이나 위계를 먼저 배우면서 크는 경우가 많고 둘째나 셋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또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크는 경우들이 있죠.
0: 네.
1: 그래서 놀부와 흥부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라고 해도 타고난 기질과 형 동생으로 쌓아온 경험이 다르게 겹쳐지면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0: 바둥이 아버지 흥부가 밥을 좀 얻어가려고 찾아왔잖아요. 근데 놀부의 아내인 형수가 밥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리거든요. 뺨에 달라붙은 밥풀을 떼어 먹으면서 흥부가 반대쪽 뺨도 때려달라고 하는 장면.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흥부도 보통 멘탈은 아닌 것 같아요. 낙천적인 건지 아니면 요즘 말로 기가 센 건지.
1: 아, 그러게요. 네.
0: 한쪽을 때리니까 이쪽도 때려주세요.
1: 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생존을 위한 과도한 수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굉장히 극심한 가난 속에서 여러 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야 되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면은
0: 네.
1: 사람은 이제 자존심이나 감정을 좀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모욕적인 행동을 굉장히 유쾌하게 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0: 네.
1: 그 밑에는 좀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은 우린 다 굶어 죽는다라는 절박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처로운 생존 본능의 한 장면. 이라고 저는 봅니다.
0: 그렇군요. 생존 본능의 그런 장면. 그 흥부가 제비 다리 고쳐주고 나서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부도 제비 다리를 자기 손으로 분지른 다음에 붕대를 감아주는 네. 장면도 있잖아요. 이미 충분히 부자인데 왜 놀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사람이 욕심은 저걸 끝이 없나 봐요.
1: 아, 네. 일단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원하는 걸 얻고 나면 일단 기쁨과 쾌감을 느끼지만
0: 네.
1: 금방 그 상황에 익숙해지게 되죠.
0: 아.
1: 그래서 처음에 느꼈던 만족감이 사그라들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같은 자극에는 이제 더 이상 도파민이 세게 나오지는 않는 거죠.
0: 아하.
1: 그래서 이 처음만큼의 쾌감을 느끼려면은 더 큰 거 혹은 이제 새로운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0: 네.
1: 이건 이제 본능적인 부분인데 이제 놀부가 이미 부자인데도 이제 흥부의 어떤 새로 얻은 부의 마음이 쏠리는 것도 이걸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죠.
0: 네.
1: 근데 단순히 이게 전부가 아니라 놀부 자체의 심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놓치지 않을까?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식의 어떤 불안. 그리고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생기는 상대적인 결핍감을 깔고 있는 경우가 많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 상대방의 것을 좀 탐하게 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만약에 요즘 이야기 속 빌런이었다면 놀부가 직접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뭔가 계략을 짜서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본인은 치료만 해주고서 놀부가 이 금은보와 박씨를 선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0: 직접 이런 거 하지 않죠? 요즘 빌런들은.
1: 그렇죠. 예, 말하자면 이제 하수인이나 흥신소를 그렇죠. 시켜서 제비를
0: 네.
1: 상대로 보험 사기를 기획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요.
0: 네.
1: 왠지 제 생각에 상상력을 좀 덧붙여 보자면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다가 발각이 돼서 너튜브의 신상이 박제되지 않았을까. 사이버 레카 너튜버들이
0: 네.
1: 아마 예, 많이들 달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0: 아, 요즘 같았으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요. 네. 착하게 살아야 돼요.
0: 네. 흥부와 놀부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다른 동화로 넘어가서 개미 배짱이 이야기 나오네요.
1: 네네, 좋아하는.
0: 이 동화 속에서 이제 개미들은 뜨거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이제 다가올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곡식을 쌓아놓기 위해서인데 선생님 이렇게 현재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미래만 걱정하는 개미의 삶 물론 뭐 성실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안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맞습니다. 이 불안과 성실함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일 때가 많죠.
0: 네.
1: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적절한 수준이면은 건강한 대비, 계획성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0: 네.
1: 그 과정에서 현재의 즐거움을 전혀 못 누리고 걱정에만 지배당한다면 이거는 불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1: 개미가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도 단 한 번도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못 쉬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미래를 위한 성실함이라기보다는 지금 쉬면은 큰일 난다라는 불안이 만들어낸 강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하. 개미들은 이제 겨울 한 계절 편하자고 봄, 여름, 가을 동안 죽어라 일만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였으면 번아웃 증후군이 또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만 하다 보면.
1: 네.
0: 그죠?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번아웃의 핵심 특징이 아무리 쉬어도 채워지지 않는 만성적인 소진감이거든요. 개미처럼 휴식이라는 개념 없이
0: 네.
1: 몇 달을 내달리면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는 상태에 이르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만성적인 번아웃 상태에 놓이면은 겨울이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회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오히려 이제 보면은 오랫동안 눌러왔던 긴장이 풀리는 순간에 갑자기 무기력감이나 우울감 말하자면 이제 현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개미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겨울을 향해서 버티자라고 이때 몰아쉬는 게 아니라 여름 안에서도 짧게 숨 돌릴 틈을 만드는 습관일 것 같습니다.
0: 네. 배짱의 심리도 좀 궁금한데 개미가 함께 일하자고 권유를 해도 계속 바이올린을 켜고 노래만 부르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하는 이 배짱이

0: 안정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은
1: 안정형 예, 뭐 태평해 보이죠.
0: 네.
1: 네, 저는 이제 위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심리학적으로 이제 건강한 안정감은 아예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0: 네.
1: 현실적인 위험을 인식을 하면서도 거기에 압도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배짱이는 이 겨울이라는 명백한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대비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게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에 둔감했던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네. 개미는 성실의 아이콘, 배짱이는 게으름의 아이콘인데 생각해보니까 배짱이도 매일 바이올린 켜고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은 그렇게까지 또 게으른 건 아니지 않나. 뭐 맨날 잠만 잔 건 아니니까 가수가 됐다면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1: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 많습니다.
0: 네. 네.
1: 이 배짱이가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일에 매일 시간을 쏟은 거다.
0: 네.
1: 그럼 뭐 나름의 몰입이고 또 재능을 키우는 과정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재능을 생존으로 연결시키는 현실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거랑 이걸 통해서 삶을 지속할 방법을 고민하는 거, 예, 이게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0: 네.
1: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김경주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개미는 종일 일하느라 허리 관절통이 심해지고 배짱이는 딩가딩가 노래만 하다가 대박이 났을 수 있어요. 워라벨을 하는 배짱이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 배짱 나중에 겨울이 되고 개미들이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1: 그렇죠.
0: 배짱이가 막 추위에 떨면서 오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거 보면은 뭐 도와달라고 하고
1: 네네네.
0: 개미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배짱이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은 뭐 어쨌든 열심히 일한 개미가 네 승자였지. 끝에는.
1: 어떻게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제 배짱이처럼 그냥
0: 그렇네.
1: 놀 만큼 놀다가 우인승차. 그냥 뭐 손 내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와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0: 네.
1: 힘든 분들을 당연히 보듬어야 되지만 너무 어떤 제약 없이 계속
0: 네.
1: 서포트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변화의 동기 자체를 좀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0: 우와, 네. 재밌네요.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그럼 바로 다음 동화 넘어가 보겠습니다. 콩쥐팥쥐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계모가 콩쥐에게 집안일을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구멍난 독에 물 채우기죠. 사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걸 뭐 계속하라고 지시한 건 일종의 뭐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심리학적으로 가스라이팅의 핵심이 이제 상대가 현실감과 자기 판단력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는데요.
0: 네.
1: 구멍난 독에 물을 채우라는 지시 자체가 이제 애초에 불가능 일이라는 걸 콩쥐도 알았겠죠.
0: 네.
1: 근데 이제 계속 계모가 이 일을 시키면서 네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라고 계속 몰아붙이고 혼내는 과정이 반복이 됐다. 라고 한다면은 콩쥐가 처음에는 아닌데 하다가 점점 본인의 능력과 판단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기준을 세워두고 끝없이 실패하게 만들고 이거를 상대의 탓으로 이렇게 귀인을 시키는 거. 이게 사실 실제로 가정 내 학대나 어떤 가스라이팅 패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0: 아 진짜.
1: 네.
0: 그 구멍난 독은 두꺼비가 메워주잖아요. 그리고 또 계모가 나무 호미로 밭을 메라고 지시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서 황소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밭을 갈아주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동물 친구들이 짜잔 나타나서 도와주는데 그러면은 콩쥐는 이런 거 보면 좀 의존형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또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1: 아, 네. 뭐든 이제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 좋습니다.
0: 네.
1: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예, 일단은 콩쥐가 동물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을 채우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죠.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를 의존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고
0: 네,
1: 계속 해보다가 도움이 왔을 때 이걸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네, 이게 이제 콩쥐가 어떤 건강한 심리를 가졌다라는 신호일 수 있겠죠.
0: 네.
1: 오히려 막 이럴 때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 누워서 동물들만 찾고 있는다. 혹은 끝까지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냥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다라고 하면은 문제겠지만
0: 네,
1: 이런 상황들 괜찮다라고 봅니다.
0: 콩쥐도 열심히 노력했고 또 이렇게 기적처럼 동물 친구들이 나타나줬고 팥쥐의 심리도 궁금해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도 언니 콩쥐를 계속 시샘하고 모함하거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맞춰볼게요. 자존감이 좀 낮은 스타일.
1: 그렇죠. 그렇죠.

0: 맞습니다. 사실 사랑을 독차지한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채워지는 건 아니죠. 네. 뭐 파쥐의 심리가 사실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또 썰을 풀어보자면은 네. 진짜 두려워한 거는 콩쥐가 아니라 언젠가는 엄마의 관심이 내가 아닌 다른 데로 옮겨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었을 수 있죠. 사실 계모의 인성을 봤을 때 파쥐한테 뭐 잘해주는 것처럼 나오지만 어느 순간에는 좀 돌변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정한 양육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엄마가 준 사랑이라는 게 좀 조건적이고 불안정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쥐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잠재적 경쟁자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랑을 독차지한 쪽이 또 이 사랑을 잃을까 봐 더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 8519님이 다양한 동화가 인간 세계에 주는 교훈을 분석해보는 매력이 있네요. 크크크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인물의 등장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니까 너무 새롭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등장인물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기찬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개미와 배짱이.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작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화 속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1762님이 나도 개미처럼 일을 안 하면 불안합니다. 건물도 짓고 했는데 지금도 하루 14시간씩 일을 해야 성취감을 느껴요. 일 중독 맞죠? 하고 건물주신가 봐요. 우리 1761님.
1: 부럽습니다.
0: 그러니까. 근데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4시간씩 일을 해야만 안정감, 편안함을 좀 느끼시는 상태니까 네. 아유 좀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이런 경우를 이제 뭐 일중독 워커홀릭 이렇게 이제 네. 부르는데 마음속에는 개미와 마찬가지로 불안이 좀 크게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제 불안을 어느 정도 좀 견디고 견뎌도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몸으로 체감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스스로 갈아넣기만 하다 보면은 너무 지치실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좀 공허하다는 느낌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내려놓고 쉬는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좀 알차게 혹은 좀 즐겁게 보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진짜 불안을 떠나서 그 일을 할 때 너무 즐겁고 그걸로 에너지가 막 생기고 오히려 쉬면 막 아프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1: 맞아요. 네, 그런 분들까지 꼭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계란을 너무 한 바구니에 담는 이제 그런 셈이 되기도 해요.
0: 네.
1: 나의 어떤 가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일이라는 것 하나에 너무 달려있다 보면은
0: 아 그것도 문제겠네요.
1: 그렇죠.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굉장히 나의 어떤 가치감 같은 것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고 그 일을 내 의사와 다르게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럴 때에도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0: 그렇군요. 2081님은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궁금해요. 동화 속 행동들이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 범죄 행동이라는 어떤 강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도죄, 감금죄, 성범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순수하게 생각했던 동화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선녀가 너무 예뻐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무꾼은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나무꾼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1: 나무꾼의 심리.
0: 네, 그리고 8983님도 선녀 나무꾼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선녀는 왜 아이까지 낳고 몇 년간 함께 살았던 나무꾼을 떠난 걸까요? 이건 다음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나무꾼의 심리부터 이야기해볼게요.
1: 일단은 저는 나무꾼이 자존감이 좀 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하는 이제 이런 마음들을 보통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여줬다가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저 사람이 돌아갈 곳을 없게 만들어서 내 옆에 남겨둬야겠다 라는 어떤 통제의 방식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 네.
1: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이제 쌍방의 어떤 동의가 아니라 상대가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다 보니까 아주 진정성 있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이까지 낳고 뭐 몇 년을 함께 살았어도 결국에는 이 날개 옷을 찾았을 때 선녀는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 한켠에는 뭐 아이들이 아무리 뭐 예쁘고 사랑스럽고 뭐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관계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관계가 아니야. 이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 네, 결국에는 자율성, 자유를 찾아서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애초에 시작이 좀 잘못된 관계네요.
1: 그렇죠.
0: 김윤희님, 문득 생각났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임금님의 심리 상태가 궁금하긴 해요.
1: 그러니까 뭔가 이제 투명한 옷을 만들고 이게 뭐 지혜로운 사람한테만 보인다 이런
0: 맞아요.
1: 거였나요?
0: 착한 사람한테만.
1: 네.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옷이다라고 한 거죠. 임금이라는 일단 포지션 자체가 뭔가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0: 네.
1: 뭐 여기서 뭔가 내가 뭐 착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 옷이 보이지 않아 라고 해버린다면은 사실 신하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권위 자체가 이제 흔들릴 테니까. 그래서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좀 흐린 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동조 압력의 개념을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앞에 세 명이 전부 내 의견과 다른 답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졌을 때 나는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오답을 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 내가 틀리지 않았을까?
0: 네.
1: 라는

0: 이런 불안감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서 내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렇네요.
0: 그래서 나 혼자 안 보이는데 하기는 좀 쉽지 않다.
1: 그 선녀 나무꾼 이야기를 저희가 앞에서 했는데 또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찬원님이 근데 따지고 보면 사슴 잘못 아닌가요? 시작은 나무꾼이 사슴을 살려줘서 사슴이 보답으로 선녀를 팔아넘긴 거였잖아요. 나쁜 사슴. 아, 그랬나요? 사슴이 등장했나요?
0: 그러게요. 또 이제 노루가 가스라이팅을 한 거다. 이렇게.
1: 그 0254님은 순수한 나무꾼은 노루의 범죄 가스라이팅에 당한 겁니다. 이런 의견이 많네요.
0: 아니 그러게요. 사슴이 잘못했네.
1: 그런가?
0: 왜 어떤 선녀의 스팟을 알려준 게 이제 사슴이다라고 한다면.
1: 사슴을 구해줬더니 이제 사슴이 네. 그 나무꾼한테 선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준 거예요.
0: 약간 부추긴 거네. 그러면.
1: 보답의 의미로.
0: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1: 그렇네. 역시 네. 주변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죠?
0: 그러게요. 네. 보답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누군가를 팔아넘겨서 해서는 안 됩니다.
1: 그렇네. 네. 또 새로운 시각이었고요. 임채영님. 저는 신봉사의 심리도 궁금해요. 뭘 믿고 덥석 공양미 300석을 약속한 건지. 현재 시세로 1, 2억 정도 된다던데 말입니다. 심청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죠.
0: 아, 그렇죠. 좀 이제 무책임한 모습이죠. 솔직히. 어떤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눈을 뜨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 공양미를 또 약속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또 본인의 어떤 이런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네요. 네. 1280님이 와 동화 얘기 재밌어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많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경희님도 동화 속 인물 이야기 재밌네요. 요즘은 비틀어서 선악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데 선생님의 설명이 더 와닿네요.
0: 네네. 다들 재밌게 봐주시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동화 속 인물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얘기를 편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저희가 질문을 받거나 사연을 받거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얘기를 그쵸.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맞아요. 많은데 좀 더 저도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네,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뭐 드라마, 영화 속 인물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0: 그러니까요.
1: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동화 속 마음 보고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속내 혹은 심리 궁금한 동화 속 캐릭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동화 속 마음 보고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니까 색다른
0: 그러니까요.
1: 시간이었죠?
0: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좀 비약적인 얘기를 드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와닿는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0: 이게 또 다 같이 아는 인물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더 재밌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1: 네.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조영원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훌리오 리글라시아스의 When I Need You.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When I Need You 듣고 왔습니다. 이성권님이 콩쥐와 사슴의 만행에 대한 해석 너무 유쾌하면서도 재밌고 새롭게 시야를 넓히는 지금이 참 행복하네요. 오늘 다양한 동화 속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새로운 느낌도 들고. 강소리님, 퇴근하는 길에 아들 픽업하러 와서 10분째 기다리는 중이에요. 근데 저곧 돌변할 것 같아요. 미리 나와 있으라고 두 번이나 전화했는데도 왜안 나오는 걸까요? 김유찬, 엄마 화난다? 몇분 뒤에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김유찬 나왔어요. 차 탔는데 아들이 듣기 엄마 말씀 좀잘 들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들이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소리님? 갑자기 아들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근데 이제 픽업하러 왔는데 10분이나 기다리셨으면 기분이 좀 상하셨을 법저. 두 번이나 전화도 했는데 유찬아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듣기를 바랄게. 5279님, 이직한 지 10일차 지나가고 있네요. 회식도 두 번이나 하고요. 제 나이 53살, 53살. 한동안 놀다가 어렵게 들어간 회사 오래 다니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면접 보자고 하는데도 많이 없어요. 지금 회사는 사장님 빼고 직원이 4명이고 계속 충원 중인데 지금 직원들이 나이가 비슷해서 어느 정도 통하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다니면 좋겠습니다. 오, 지금도 다니고 계시는 회사 뭐 분들도 그렇고 마음에 드시나 봐요. 다행이네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잘 맞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지금 회사에서도 오래오래 또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관계도 잘 맺으시고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2153님은 지난번에 우럭 잡았다고 사연 보냈는데 오늘도 충남 태안에서 우럭 잡아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머리수는 8마리밖에 안 되는데 사이즈가 커서 10kg 잡았네요. 아, 마리수는 매운탕거리 3개로 나누고 횟감포 떠서 갑니다. 내일은 지인한테 우럭초밥 해주고 매운탕거리 주고 저도 초밥 해먹으려고요. 8마리면 진짜 많이 잡으신 거 아닌가요? 지금 또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이스박스 같은 곳에 아주 큰 우럭들이 이렇게 듬뿍 들어있네요. 진짜 8마리 많이 잡으셨는데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커 보여요. 딱 봐도. 그래서 이제 혼자 드시기보다 옆에 주변 분들도 나눠주시고 초밥도 해드시고.

매운탕도 해 드시고 또 회도 드시고 오 아주 알차게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은 목요일이죠. 추석이 D-7일, 추석 7일 전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오당제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812님이 스트레스 플러 가을 산책 중입니다. 로이킴의 스파클 듣고 싶어요. 신청곡 보내주셔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fire.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3: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만나볼게요. 김여미님이 스터디 미션 빠르게 마친 후 일찍 취침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이직한 회사로 첫 출근을 해요. 너무나 긴장되지만 잘해볼게요. 퇴근해서 젠디 방송 들을 수 있길 바라보아요. 오, 내일 또 이직한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이시군요. 여미님 얼마나 긴장되실까요.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업무 또 분위기까지 많은 것들이 낯설겠지만 첫날부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천천히 분위기 익히시고 하나씩 알아가시다 보면 잘 적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빨리 주무시고 내일 출근 잘하시고 어떠셨는지 또 오당제에 공유해주세요. 방수영님은 내일 급하게 서울 가요. 취업과 관련된 설명회가 있어서 급하게 일정 잡고 갑니다. 힘드네요. 점점점. 우리 수영님은 취업 관련 설명회 있으셔서 내일 서울까지 또 올라오시는군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또 몸도 마음도 막 지쳐가고 그런 기분 드실 텐데 내일 설명회에서 꼭 필요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또 좋은 기회 얻으셔서 취업도 잘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임채영님은 오늘 건강검진 받느라고 하루 쉬어서 내일은 무지 바쁠 듯해요. 오늘 건강검진에서 별일 없었길 바랍니다. 또 건강검진의 시즌이 오고 있네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 채영님 일찌감치 받으신 것 같은데 아무 이상 없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또 회사 가셔서 힘내서 일 잘하시길. 여러분 기쁜 소식은 이제 주말까지 이틀만 버티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추석도 D-7일입니다.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6287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이무진의 청춘만화 신청해봅니다. 제 사연이 나와서 너무 기뻤어요. 저희 아들과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당제 마음 지킴이 코너 너무 좋아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6287님 감사드려요. 이무진의 청춘만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핵심 광물 공급망부터 인프라, 신산업까지 경제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중앙아시아의 리튬과 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이 우리의 제조 역량과 만나면 세계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 광물 분야의 전주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388건이 구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0: 교육부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 1,588건 중 1,400건을 검토한 결과 388건을 구제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188건의 결과에 따라 구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구제 절차를 거쳐 현재 대학의 원서 접수까지 마친 수험생은 2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강화군 송해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강화군 송해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126마리 중 한 마리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백신 접종 상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감염된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한 검역 지침에 따라 감염된 한 마리만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 오후 5시까지 강화군과 인접 시군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제 소독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이 평소보다 이른 독감 유행에 국가 예방접종 일정을 최장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일정 변경에 따라 생후 6개월에서 14세 어린이 중 1회 접종이 필요한 아이들은 기존 이번 달 28일보다 일주일 이른 오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중 75세 이상은 기존 계획보다 엿새 이른 10월 6일부터, 70세에서 74세는 사흘 앞당겨진 10월 12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7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확산되면서 단백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할 때 근육도 함께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그 비중이 감량한 체중의 약 40%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양으로도 단백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유청 단백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단백질 식품 산업 그 중심에선 유청 단백질

0: 단백질의 세계.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이 오일 펀드라고 부르는 펀드가 있습니다. 북해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시작된 노르웨이 국부 펀드인데요. 그런데 현재 가치의 3분의 2는 석유가 아닌 누적된 투자 수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큰손 노르웨이 국부 펀드의 투자 전략. 잠시 후 하수정 피터슨 솔루션 코리아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5: 네, 오늘은 단백질 시장 이야기 갖고 왔는데요. 네. 프로틴 맥싱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에요.
4: 네.
5: 이게 이제 단백질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최대치로 섭취하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저는 미숫가루 좋아하는데
4: 예.
5: 애들한테 미숫가루 타줬더니 예. 프로틴 쉐이크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4: 저도 사실 미숫가루 더 맛있는 것 같은데.
5: 근데 이제 소셜미디어 이런 데도 사실 이제 프로틴 맥싱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시장 조사 기관 유로 모니터가 최근에 낸 보고서 제목이 아예 프로틴 맥싱의 시대였습니다.
4: 예. 그러니까
5: 사실 근데 맥싱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부정적인 뜻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4: 예.
5: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았는데 이제 요즘 단백질 소비가 워낙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단백질 매니아층이 많이 생기면서 이 단어가 이제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고 또 급기야 산업 용어로도 등장하게 된 겁니다.
4: 그렇군요. 사실 진짜 마트라든가 편의점 가보면 단백질 넣은 식품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하는 게 많더라고요. 시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5: 요즘 식품 업계는요. 뭐 이곳 저곳에 단백질 보충제를 넣고 있어요.
4: 예.
5: 단백질을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단백질을 더 먹으려는 그런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한 거죠.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스타벅스가 미국하고 캐나다 지역에서 커피에 이제 단백질 파우더를 넣은 메뉴를 내놨습니다.
4: 예.
5: 프로틴 라떼, 프로틴 말차 뭐 이런 거 있고요.
4: 예.
5: 프로틴 콜드폼이라고 해가지고 커피 위에 얹는 크림까지 단백질을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땅콩버터 그 브랜드로 유명한 스키피
4: 예.
5: 거기도 단백질 땅콩버터 내놨고요.
4: 아.
5: 단백질 맥주, 단백질 도리토스 그 왜 치즈칩 있잖아요.
4: 알죠, 알죠.
5: 짭짤한 거.
4: 예.
5: 단백질 팝콘 있고요.
4: 야.
5: 단백질 맥앤치즈 있고요. 그리고 일본 라면 업체는 단백질 컵라면을 또 만들었어요.
4: 예.
5: 그리고 한국도 삼양식품에서 인스턴트 파스타 제품을 내놨는데 그게 이제 바질 토마토 프로틴 파스타라고 이제 단백질이 첨가된 파스타를 내놨어요.
4: 네.
5: 도미노 피자는요. 또 피자 도우에 단백질을 넣은 그런 제품까지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단백질판이 있던 식품업계가.
4: 그렇네요.
5: 네, 시장조사기업 닐슨 조사로는 지금 미국 식료품점 한 곳에 단백질 함량을

0: 앞세운 제품이 3만 9천 개가 깔려있대요. 근데 한국의 일반적인 대형마트 한 점포가 취급하는 그 품목수가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하고 맞먹는 규모의 그 단백질 제품이 미국 식료품점을 아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1: 그렇군요. 별의별 식품에 단백질이 다 더해진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진짜 단백질 시장이 엄청 커지겠는데요?
0: 네, 맞아요. 전 세계 단백질 시장 규모를 보면 뭐 동물성, 식물성 모두 포함해서 예.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5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6조 원 거기에 달한다는 수치가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2034년 10년 뒤에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1: 예.
0: 연평균 한 7.6% 성장률이고 10년 뒤에는 이제 두 배 가까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조사 기간마다 이제 시장 규모 수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단백질 시장이 앞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3대 영양소 있잖아요. 탄, 단지.
1: 네.
0: 그 중에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혈당 스파이크의 예. 주범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공의 적이 돼버렸고 그리고 지방. 지방의 경우에는 뭐 착한 지방은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저탄고지 열풍이 불기는 했는데
1: 예.
0: 그래도 이제 심혈관 질환에서는 이제 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은 3대 영양소 중에서 대중이 죄책감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가 된 겁니다.
1: 네.
0: 그리고 고령화. 고령화도 이제 단백질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예요. 그러니까 노화에 따른 그 근육 감소를 막으려면 이제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위고비, 마운제품 외에 이제 예. 뭐 단백질 가루도 있고 뭐 단백질 바도 있고 단백질 음료 막 이런 가공식품 형태로 나오는 단백질 원료가 많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단백질 원료가 동물성이 70%, 식물성이 30% 가량 차지를 해요.
1: 예.
0: 그 동물성은 거의 대부분이 우유를 분해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이나 콩, 쌀, 밀 이런 데서 추출을 하지만 단백질 원료의 절반이 우유에서 나온다고 예. 보시면 돼요. 근데 정확히는 치즈 만들고 남은 물, 그러니까 유청이라고
1: 예,
0: 하는데요.
1: 알죠.
0: 그러니까 우유에 이제 효소를 넣으면은 하얗게 뭉치는 그 덩어리가 있고 노르스름한 물이 갈라져요.
1: 예.
0: 그 덩어리가 치즈가 되고 그 물이 바로 이제 유청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제 유통기한 임박한 그 우유 같은 거
1: 네.
0: 바글바글 끓일 때 이제 저기 레몬이나 식초 좀 떨어뜨리면은 몽글몽글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리코타 치즈가 돼요.
1: 네.
0: 근데 리코타 치즈는 이만큼 나오고 아주 네. 조금 유청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분리했을 때 보통 치즈는 10%, 유청은 90% 이렇게 나온다고는 해요. 그리고 유청 외에도 이제 카세인, 이 카세인에서 단백질을 바로 빼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우유 단백질인데 이게 굳히면 바로 치즈가 되는 겁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계란, 콩, 쌀밀 이런 재료는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거기서 단백질을 뽑아내고 아무튼간에 단백질 제품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료가 바로 유청입니다.
1: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전에는 치즈 만들고 버렸다시피 생각해졌던 게 유청인데
0: 네.
1: 그걸 부가가치 만들어낸 거잖아요.
0: 맞아요. 그 유청이 찌꺼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좀 쓰레기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치즈를 만들어서 팔려면 어쩔 수 없이 유청이 딸려 나와서 아주 처치 곤란이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농가에서는 이거를 이제 돼지 사료로 주거나 아니면 밭의 비료로 쓰거나 아니면 버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즈 나오면 치즈 만들면 나오는 그 어마무시한 양의 유청을 처리하는 게 바로 낙농업계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청을 활용할 방법을 이제 연구를 했고 이 과학자들이 이 버려지는 액체 속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된 최고 품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1: 예.
0: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1970년대에 여과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그 유청에서 단백질을 뽑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1: 예.
0: 유청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치즈 공장에서 막 흘러나온 액체 상태로는요, 이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미미해요. 물이 90% 넘고 뭐 유당, 미네랄 이런 거 빼고 단백질은 뭐 1%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촘촘한 필터로 몇 번을 걸러내 가지고
1: 예.
0: 물을 계속 빼내고 결국 이제 단백질만 남기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을 추출해 내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 원료로 쓰는 거예요.
1: 예.
0: 지금은 유청이 이 최고급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제

0: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심지어 치즈보다 비싸졌습니다.
1: 그렇군요. 이야, 그래도 유청이 치즈보다 비싸졌다는 말, 비싸졌다고 하셨긴 했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치즈가 그래도 더 대명사일 것 같아서요.
0: 네, 이 지난주에 미국 농무부 주간 보고서를 제가 직접 까봤더니 예. 정제 등급이 높은 이 고품질 분리 유청 WPI라고 하는데 그게 네. 단백질 순도가 한 90% 이상 됩니다. 그 분리 유청이 파운드당 $14를 하더라고요.
1: 예.
0: 근데 우리가 익숙한 단위로 좀 바꿔보면 이제 킬로그램당 네. 4만 2천 원 정도 합니다.
1: 예.
0: 근데 치즈값이요. 파운드당 1달러 50센트였어요. 킬로그램당 4,200원. 유청이요. 치즈보다 10배 비싼 겁니다.
1: 그렇네요.
0: 그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그동안 치즈하고 유청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 2021년 말을 100으로 놓고 지금까지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분리 유청이 180까지 올랐고 고다 치즈는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치즈와 유청의 가격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올 들어서 특히 이제 유청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게 있는데 유청 가루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제일 낮은 게 이제 WPC34라고 단백질이 34%밖에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근데 원래 이거는 이제 송아지 사료라든지 아이스크림 양 늘릴 때 그때 쓰던 그런 싼 재료였어요. 근데 이게 지난달 파운드당 $2 돌파했습니다.
1: 예.
0: 이게 미국 농부부가 공개한 2022년 수치 이후에 월 평균 데이터에서 최고 가격을 찍은 거예요. 지난달에 치즈가 $1 50센트였으니까 이게 과거에 송아지 사료로 쓰던 싸구려 유청 가루조차 이제 치즈보다 더 비싸진
1: 그랬네요,
0: 거예요.
1: 진짜. 와.
0: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이 가루가 82센트였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치즈의 절반값도 안 됐던 게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황금 가루가 된 겁니다. 고품질의 단백질 파우더에 쓰이는 분리 유청, 그 분리 유청 수요도 폭발적이지만 이제는 식품업체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다 단백질 가루를 넣다 보니까 이제 등급이 낮은 유청 가루마저 이제 가격이 치솟게 된 겁니다.
1: 근데 이렇게 돈이 되면 또 공급을 네.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근데 공급을 늘리려고 이제 뭐 산업계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속도 예.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우유는 젖소가 있어야 나오잖아요. 근데 우유에서 또 치즈를 만들어야 또 부산물로 유청이 나오는 거고. 근데 젖소는 뭐 공장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막 돌려서 짜낼 수는 없고. 또 치즈를 더 만들면 유청은 더 나오겠지만 지금은 치즈가 수요 대비 공급량이 과잉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생산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지금 뭐 치즈 공장들이 최대치로 이제 치즈하고 유청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보니까 치즈 공장이 치즈를 생산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단백질 유청을 얻기 위해서 치즈를 만들고 있다. 이런 농담이 업계에 돌고 있다. 이런 언급까지 나왔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치즈 시장은 지금 불황이고요.
1: 예.
0: 유청 시장은 호황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치즈 공장들은 유청을 더 만들수록 치즈 생산이 더 늘어나서 치즈값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유청 말고 다른 원료에서 뭔가 단백질을 추출하면 안 될까요?
0: 그러니까 뭐 계란, 콩 이런 다른 원료로도 단백질 보충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유청이 절대 강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1: 예.
0: 우선 이제 맛과 식감 면에서 그나마 이제 유청 단백질이 좀 낮다는 거예요. 단백질 쉐이크 혹시 드셔보셨어요?
1: 몇 번 먹어봤습니다. 예.
0: 그러니까 그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약간 좀 분필가루 같은데 약간 텁텁한 게 좀 있고 또 약간 특유의 비릿한 맛?
1: 있죠.
0: 이런 게 있어서 그걸 감추려고 이제 뭐 초코맛, 바닐라맛 이런 걸로 이제 덮어 씌우거든요.
1: 예.
0: 그래도 좀 오랫동안 유청 단백질 맛하고 식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이 쭉 발전해 왔기 때문에 많은 식품들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다른 원료들은 아직 좀 거부감이 드는 맛과 질감을 감추는 그런 연구가 상대적으로는 덜 된 상황인 거예요. 대두 단백질은 좀 콩 비린내가 난다라고 하고 이제 카세인, 그 치즈 원료, 그 카세인은 물에 또 잘 안 풀린대요. 그래서 이제 쉐이크로는 부담스럽다 이런 평가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미노산의 차이가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근육을 만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그 신호를 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미노산 중에 류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유청 단백질이 다른 원료보다 류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청은 100g의 류신이 11g 가량 들어있고 예. 치즈는 3.4g, 닭가슴살은 2.5g, 두부는 1.4g밖에 안 돼요. 제가 네. 표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유청 단백질 파우더가 류신 함량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습니다. 근육을 훨씬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 원료가 바로 유청이라는 거죠.
1: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유청업체에 투자를 해놓는 건데 유청업체들 네. 돈 좀 많이 벌었겠는데요?
0: 그러니까 유청 만드는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아쉽게도 이 붐의 수혜자들 상당수가 주식시장에 없습니다.
1: 아.
0: 네. 이제 그나마 이제 세계 최대의 유청 단백질 생산 기업으로 손꼽히는 그 아일랜드 기업 예. 글렌비아가 이제 아일랜드 증권거래소인 유로넥스트 더블린에 상장이 돼 있어요.
1: 예.
0: 근데 매출의 대다수는 이 업체도 이제 미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 1위 단백질 보충제인 옵티멈 뉴트리션 이걸 2008년에 인수했거든요. 내가 근육 좀 키워봤다 하시는 예. 분들은 이 브랜드 잘 아십니다. 아, 옵티멈 뉴트리션.
1: 처음 듣습니다.
0: 그래도 근육 많으십니다. 교수님.
1: 예.
0: 근데 글렌비아는 그 유청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쫙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절대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특이한 게 이제 원료도 만들고 브랜드도 팔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벌고
1: 네.
0: 한쪽에는 이제 꺾이고 이런 구조가 계속 대각 왔어요. 그러니까
1: 예.
0: 원가가 너무 올라서 브랜드 부분의 이익이 작년에 23%나 줄었거든요.
1: 예.
0: 근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반기 매출이 이제 우리 돈으로 3조 원 가까이 나왔고요. 7% 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30% 급증해서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1: 예.
0: 주가는 연초 대비 5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폭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개선된 데는 올해 상반기에 가격 인상을 두 자릿수로 했어요.
1: 네.
0: 가격이 올랐는데도 고객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바로 폭발적인 그 단백질 열풍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렌비아 외에 이제 알라푸즈라고 이제 덴마크 기업이 있어요.
1: 네.
0: 근데 한국에도 크림치즈 같은 그 치즈 제품 팔아가지고 소비자들이 익숙한 브랜드입니다. 근데 여기도 치즈를 만드니까 당연히 이제 유청을 뽑아내죠.
1: 예.
0: 여기도 올 상반기 순이익이 30% 넘게 증가했고요. 근데 이 회사는 상장사는 아니고 이제 농민들이 소유한 협동조합인데 농가들한테 배당 잔치를
1: 야.
0: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요 단백질로 대박난 곳이 또 있는데
1: 어디입니까?
0: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1: 올
0: 초에 제가 이 코너 방송에서 코카콜라가 이제 뉴욕에 1조 원 들여가지고 우유 공장 짓고 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1: 예.
0: 바로 페어라이프라는 자회사를 통해서인데 이제 콜라의 소비 감소의 대책으로 이제 단백질 사업에 코카콜라가 대규모 투자를 한 겁니다.
1: 예.
0: 그게 지금 결실을 맺고 있어요.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두 자리 수의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회사가 밝혔습니다. 근데 펩시도 똑같이 단백질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여기는 사업이 정체 상태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코카콜라는 단백질 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1: 예.
0: 원유에서 단백질을 농축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직접 원료를 뽑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싼 유청 단백질을 사와야 하는 펩시나 다른 식품 기업들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1: 우리나라 유업체도 유청 생산하면 큰 돈 벌지 않을까요?
0: 우리나라는 이제 유청 단백질을 사실상 거의 모두 수입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삼익 유가공이라는 이제 기업이 이제 유청 분말 국산화에 성공하기는 했는데
1: 네.
0: 국내 수요를 이제 채우기에는 좀 턱이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식품업체인 오뚜기 아시죠?
1: 예.
0: 그 오뚜기의 계열사인 조흥이라는 기업이 올 3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우유하고 치즈를 직접 만드는 대형 유업체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이 협동조합인 서울우유를 비롯해서 뭐 상장사인 매일유업, 남양유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도 요새 이제 단백질 제품 많이 팔잖아요.
1: 예.
0: 근데 놀랍게도 이 기업들 모두 단백질 원료를 자기네 우유에서 직접 뽑아 쓰지 못하고 외부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업체들이 유청을 생산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0: 유청은 치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0: 국산 치즈는 수입 치즈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치즈 생산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유청도 많이 못 뽑아내는 그런 구조인 거죠.
1: 네. 그러면 우리나라 유업체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0: 이게 우리나라 이제 유업계 환경이요.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유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우유를 안 먹어가지고요. 예. 우유가 남아도는데 우유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싼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낙농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예.
0: 우리가 땅이 좁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소 키울 땅이 좁으니까 생산 원가가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싼 사료를 먹이니까. 그리고 이제 낙농가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유라는 게 미리 뭐 쌓아놓고 미리 짜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신선식품이니까 재고를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농가 보호를 위해서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유업계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업계가 이제 우유 재고가 얼마 쌓여 있던 간에 무조건 낙농가의 원유를 일정량 구매해줘야 되는 그런 쿼터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1: 네.
0: 우유 가격도요. 매년 낙농가하고 함께 이제 협상해서 결정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특히나 농가에서 사들이는 그 우유의 88%가량은 마시는 우유. 그 음용유여야 한다는 그런 쿼터도 있어요.
1: 아.
0: 그 음용유 쿼터 때문에 치즈를 무조건 많이 생산할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메일 유업이 뭐 유청가루 대신에 이제 원유 자체의 단백질 농도를 농축하는 방식의 그런 음료를 개발하면서 고군분투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겹겹이 규제가 있는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술 개발을 할 유인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0: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시장이 돼버 버린 거예요. 유업계 시장이 결국 우유는 남아서 버리는데 비싼 유청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고 기업들 수익성은 점점 나빠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값싸고 질 좋은 유제품을 먹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기막힌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 네, 산업 현장에서 규제를 개선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네.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수천 조 원을 굴리는 세계의 큰손,

0: 좀 우리랑 시작이 다르기는 할 텐데요. 네.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릴까요?
1: 예.
0: 1969년에 노르웨이 북해 연안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그 해상 유전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되게 기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사실 노르웨이는 당시에 되게 혼란스럽고 기쁜 일만은 아니었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딱 10년 전에 59년에 네덜란드에서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 네덜란드에서인데 예. 이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에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러고 나서 되게 좋아했죠. 그리고 진짜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스를 팔아서. 근데 그렇게 되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1: 예.
0: 다들 이 길더화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원래 제조업 잘하던 나라였는데 제조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자원의 저주 뭐 또는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른대요.
1: 네.
0: 그래서 노르웨이는 10년 동안 그걸 봤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수기를 해서 9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입금을 해요. 기름
1: 예.
0: 판 돈을.
1: 예.
0: 그래서 그때부터 모은 돈으로 이렇게 굴려서 지금은 3,200조 정도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가 됐죠.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노르웨이 사람들 너무 현명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앞마당에서 검은색 황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 냉금 팔아다가 우리 좀 쓰고 싶은 거 씁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 아무리 옆에 나라에서 고생한다 하더라도 그 고생을 똑같이 우리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는 빨리 팝시다. 이게 일반적일 텐데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수익률입니다.
0: 네.
1: 수익률 어떻습니까?
0: 수익률이 어떨까요?
1: 좋겠죠.
0: 수익률이 좋아요. 수익률이 좋고 여기는 사실 그 철학이 나쁜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수익률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데
1: 예.
0: 그러면 다들 투자하면 수익률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작년에 국민연금 최대 수익 났을 때 18% 나왔잖아요.
1: 네.
0: 여기 작년에 19.5% 정도 나왔어요.
1: 이야.
0: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도 9.4% 정도 나왔고
1: 예.
0: 그리고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굉장히 좋죠.
1: 네. 원래 그러면 항상 이렇게 두 자릿수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는 걸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0: 평소로 치면 한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 대단하네요.
0: 예, 근데 작년, 재작년은 특히 좋았죠. 올해도 그렇고 주식이
1: 예.
0: 화랑이었으니까 우리나라도 기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1: 예.
0: 그런 편이고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처음에 3천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1996년도에. 지금 딱 30년이 됐잖아요. 지금 3,200조가 됐잖아요.
1: 네. 아니 무슨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사채를 돌린 것도 아닐 텐데 이게 도대체 어디다 투자를 한 겁니까? 대부분 국부펀드 그러면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걸 금과옥조처럼 여기잖아요. 뭐 채권이나 주식 비중 좀 알려봐주세요.
0: 처음에는 사실 채권에 거의 투자를 했어요.
1: 예.
0: 그러다가 조금씩 채권의 비중을 낮추면서 주식의 비중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2007년? 뭐 이때쯤부터 확 크기 시작했지만 97년부터의 주식 비중이 한 40% 정도 됐고 그전까지는 채권이 거의 주였어요. 과반 이상이었죠.
1: 예.
0: 현재는 지금 주식이 72%고 채권이 25%. 그다음에 부동산에도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요즘에 가장 크게 늘리는 분야는 재생에너지 인프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와 있기도 한데 여러 가지 뭐 해상풍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야 저는 제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이럴 거면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영했던 펀드 매니저들을 우리 국민연금에서 좀 모셔다가 우리가 해야겠네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수익인데 도대체 누가 운영하고 투자 방향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0: 이 중앙에서 거의 직접 운영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 대신에 나라별로 또 섹터별로 특별히 그 중앙에서 하는 게 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요.
1: 예.
0: 우리나라도 다른 매니지먼트 사에 맡기고 있고요.
1: 예, 예.
0: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의결권 같은 건 다 중앙에 다시 가져와서 행사를 한다는 점이고
1: 예.
0: 대신에 수익률을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섹터별로 그다음에
1: 예.
0: 나라 특별 지역별로는 맡기고 있죠.
1: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앙에서 맡아서 한다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회를 떠올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 관련한 부처를 떠올려야 됩니까? 아니면 중앙은행을 떠올려야 되나요?
0: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들어있어요.
1: 다 들어가 있어요?
0: 노르웨이는 내각 책임제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내각 정부가 있고 그게 의회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지명한 재무부가 있고 이 재무부 안에 노르웨이 은행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은행. 그리고 그 한국은행 안에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영사가 있습니다. NBIM이라고
1: 예.
0: 해요. 노르웨이 뱅크 인베스먼트
1: 네.
0: 더 매니지먼트.
1: 예. 그럼 또 한 가지 좀 죄송하지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노르웨이 공무원들은 다 경제학자들이거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입니까?

0: 어떻게 관료들이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데 이렇게 잘할까요? 물론 보조적인 도움을 받지만.
1: 네. 물론 경제학 전공자들도 있지만 북유럽은 사실 우리처럼 평생 공무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일 하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백그라운드를 보면 되게 다양하고요. 예. 그리고 또 투자하는 그 원칙과 이 윤리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 오딧하던 사람, 그러니까 감사하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속가능과 관련된 사람도 있고 에너지 전문가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주식 정말 좋았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가 좋을 때 우리 국민연금, 우리의 노후 자금을 일부 시세 차익을 얻어서 우리 노후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반대로 주가 좋은데 국민연금에서 돈 빼면 주가 지금 또 주춤한 거 아니냐 왜 지금 빼냐 이런 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도 되고 정치 쪽에서 적치 쪽에서 영향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우린 있는데 노르웨이는 어떻습니까?
1: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정식 명칭이 거버먼트 펜션 펀드 글로벌이에요.
0: 예.
1: 그래서 투자를 국내에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해외에만 해요.
0: 예.
1: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이 끼어들 게 사실은 별로 없죠.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0: 예.
1: 그 차이가 하나 있고 우리랑 또 차이가 있다면 외부에 투자를 하니까 돈을 외국에서 버는 셈이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는 이게 우리 돈이 우리 안에서 계속 들어가는 예. 거고 지금 주가가 늘었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상당수가 우리 국민의 돈인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차이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확실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의 입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노르웨이는 사실 그게 덜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작년 휴가를 노르웨이로 갔거든요.
0: 네.
1: 딱 이맘때쯤이었는데 이때가 작년에 노르웨이 총선이었어요. 그래서 딱 일주일 전이었는데 시내에 있는데 너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0: 예.
1: 천둥 같은 소리가. 그래서 나갔더니 시위대가 정말 이렇게 많이 운집한 시위대가 되게 오랜만이라고 했는데
0: 예.
1: 이 시위대가 외치는 게 뭐였냐면 보이콧 이스라엘 주식 팔라는 거예요.
0: 예.
1: 노르웨이 국부펀드 보고.
0: 예.
1: 이제 당시에는 가자 사태가 굉장히 험악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기업에 돈 투자할 수 없다. 이거 빼라. 근데 이래서 선거 공보물에 보면은 이스라엘 주식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당별로 입장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에 안 휘둘린다고는 할 수 없죠.
0: 네. 무슨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국민들이 이런 욕은 안 합니까? 아니 우리 돈으로 우리 기업들이 사업 번창하고 사업 늘리는데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많은 비중을 해외만 투자하면 어떡하냐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네덜란드 병 때문에 이게 국내 노르웨이는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0: 네.
1: 55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이 국내로 유입됐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 큰 그 왜곡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있고 또 어떻든 정부 예산의 상당수가 여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0: 아 예. 어찌 보면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애들이 아버지 믿고 게을러질까봐 걱정하는 참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자,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기금에서 생긴 수익들 이건 어떻습니까?
1: 기금에서 생긴 수익은 차곡차곡 저금을 해요.
0: 안 써요?
1: 네, 안 써요. 쓰기는 쓰죠. 정부 예산으로 가는데 이 기금 전체의 한 3% 정도만 정부 예산으로 가고
0: 예.
1: 그 3%가 그 전체 노르웨이 예산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를 해요.
0: 아니, 그러니까 기금의 원금도 아니고 수익금에서 3%만 갖다 쓰는데 그게 노르웨이 전체 예산의 거의 30% 육박한다?
1: 네, 근데 이게 수익금이라고 하긴 그렇고 여기에서 예상할 때 3% 수익은 난다. 목표
0: 네,
1: 수익은.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전체 총액의 3%라고 봐야죠.
0: 네.
1: 근데 그것이 가면 작년에는 한 예산의 27% 정도 됐고 보통 25%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인데 그나마도 그걸 쓰고 남는 돈은 전부 다 회입을 해요. 국부펀드로
0: 네.
1: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부펀드 인플로우를 보면은 예산에서 남은 게 정부에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린 예산 주면 다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으면 다시 돌려보내요.
0: 아,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 우리는 예산이 모자라서 어떡하면 추경을 하는데 여기는 예산 남았을 때 돌려넣어 준다고요?
1: 네.
0: 아 이게 국민성의 차이인 건지 이게 갑자기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아 정말 노르웨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1: 네,
0: 드는데
1: 꼭 가보세요.
0: 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못 보고 왔었거든요. 자 그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도 거두면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잖아요.

0: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떤 투자 원칙에 의거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을 내는지, 그리고 또 착한 기업에만 투자하자 이런 원칙도 있다고 해주셨고 그 투자 원칙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투자 원칙이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그 운용사인 블랙록도 똑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데, 많이 얻기보다 적게 잃는다.
0: 아,
1: 이게 철학이에요.
0: 예.
1: 그래서 우리는 뭐 주식 투자 하시나요?
0: 그럼요.
1: 그러면 막 사람들한테 뭐 사야 돼? 뭐 어디 사면 좋아? 어디가 괜찮대? 이렇게 물어보지만, 여기는 사실 그런 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파이낸스 FTSE, FC에서 나오는 그 비중대로 투자를 하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자기들이 머리를 써서 뭘 더 담고 이러진 않아요.
0: 그 어떻게 보면 지표 추정이나 가깝네요.
1: 네, 지표를 추정해서 하되 네. 대신에 파는 게 여기는 고민이죠. 어디를 팔까?
0: 아.
1: 아까 적게 잃는 것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많이 잃을 것 같은 데를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해서
0: 네.
1: 파는 게 더 큰 일입니다. 여기.
0: 네. 사실 매도 타이밍을 안다라는 걸 우리가 거의 아태 경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잘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이렇게 투자만 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만 합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으니 경영권이라든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아주 강한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0: 아.
1: 아까 제가 국민연금하고 다른 점이 이거라고 말씀을
0: 예.
1: 드렸는데요. 여기는 원칙상 10% 이상은 갖지 않아요. 개별 기업의 주식을. 그 대신에 10% 이하라고 해도 엄청 큰 거잖아요. 뭐 삼성도 거의 1.5% 갖고 있고
0: 네.
1: 테슬라도 그 정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주식 이 의결권을 모든 주총에 다 참석하고요.
0: 네.
1: 그리고 7천 개 정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현재 기업을.
0: 그러면 저 주총에 다 참석한다면 적어도 직원 7천 명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1: 직접 가진 않아도 다 보내죠.
0: 예, 예, 예.
1: 그리고 5일 전에 거기 자기들이 어떤 의식 어떻게 그 투표할 건지 찬반과 그 이유를 다 써서 보내요.
0: 예.
1: 그래서 모든 주총에 다 의결권을 강하게 행사하고 그 전에라도 자기들이 보기에 여기가 지금 뭐 탄소 배출이 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언론에 어떤 뭐가 났다든지 뭐 테슬라처럼 그 일론 머스크가 1조 패키지니까 1,500조 자기가 가져간다 했잖아요. 이런 게 나면 우리 그거 반대할 거야. 너 이거 개선 안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죠. 그래서
0: 그렇군요.
1: 지난해만 해도 3,000번이 넘게 기업들하고 의사소통 이런 것에 대한 의사소통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0: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큰 경제적인 큰 대란이 나면 투자했던 주가들이 다 곤두박질칠 거 아닙니까? 그럼 국부의 상당 부분이 삽시간에 유실될 텐데 그럴 때 이걸 팔지 아니면 그대로 기다릴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이거 어떻게 결정하죠?
1: 이걸 저도 궁금했어요. 딱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전에 그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랑 내역을 쭉 찾아봤는데 애써서 팔지는 않아요. 오히려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의 70%, 뭐 채권의 25% 이렇게 되면 만약에 주식이 확 떨어지면 비중이 더 작아지잖아요. 채권의
0: 네.
1: 비중이 커지겠죠. 그럼 오히려 채권을 팔아서 여기를 채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싸질 때 많이 사두는 셈이 되는 거죠.
0: 예. 아, 그런 식으로. 하긴 또 한 번에 다 자신들이 주식을 팔면 그게 전 세계 경제에 더 큰 대란을 만들 수도 있는 요소니까 책임감도 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노르웨이 국부 펀드의 중요 투자 기준 중에 아까 앞서서 환경 오염을 하거나 이런 나쁜 행위를 하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걸 요즘은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이 ESG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가립니까?
1: 일단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기반, 제품 기반 이렇게 두 가지로
0: 예.
1: 나뉘는데 제품 기반은 여기서 쓰는 에너지의 30% 이상이 화석연료이면 그냥 투자를 안 합니다.
0: 예.
1: 우리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데가 빠졌죠. 그다음에 담배라든지 뭐 술 중에서도 뭐 그렇고 무기 중에서도 무기도 회사를 투자를 해서 만들었어요.
0: 예.
1: 그러고 보니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 등장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개별 기업의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되게 빠르게 대처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거의 전액을 한 번에 일시에 팔 때도 있어요.
0: 네. 그러면 그런 배제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뭐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 주셨던 일련의 공무원들이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있고
0: 예.
1: 여기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업은 투자 배제해라 아니면 이 기업은 관찰 리스트에 올려라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지난해 처음으로 예외가 생겼는데 그 예외 없이 이 윤리위원회의 그 판단을 전부 다 존중해서 운영을 합니다.
0: 예, 그렇군요. 사실 저도 모 기업에 컨설팅 해주

0: 죽을 때가 있었는데 유럽 기업으로부터 유럽 국부 펀드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국부 펀드들이 일단 1차적으로 요구하는 여러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하니까 그때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오너들의 전과 기록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도덕성을 그렇게까지 보는지를 몰랐었는데 여기도 윤리위원회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런 걸 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걸 필터링을 하는군요.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덕분에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투자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누가 하는지 이런 것들은 쭉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는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
1: 네.
0: 매도하는 거는 대상을 어떻게 결정하고 또 매도할 때 어느 정도까지 매도할지도 정하는 대응 전략 이런 게 좀 알려진 게 있을까요?
1: 알려진 건 아닌데 계속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 패턴이 보이기는 해요.
0: 네.
1: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기업을 살 때 대부분 시총의 1%를 사요. 일단
0: 예.
1: 한 기업을 투자를 한다 하면. 그리고 이 기업이 뭐 수익성도 괜찮고 장래성도 있고 뭐 특별한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분을 조금씩 늘려갑니다.
0: 아.
1: 그래서 물론 10%까지 가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씩 늘려가서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 중에는 뭐 6% 이상 되는 기업도
0: 예.
1: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화를 시도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참 에너지도 많다 싶은 게
0: 예.
1: 이렇게 학교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뭐 못 되거나 막 말썽쟁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 나가 이러면은 사실 쉽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자 여기 좀 앉아봐봐. 왜 그러는데? 너 이거 어떻게 개선할 거야?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거 할래?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실제로 이 대화에 응해서 조금씩 개선을 하면 안 팔아요.
0: 아.
1: 그리고 실제로 개선이 됐다 하면 더 사는 경우도 있어요.
0: 예.
1: 근데 대화를 하지 않거나 뭐 답이 없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50% 팔고 그다음에 조금씩 팔다가 아예 다 팔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점차 뭐 20% 이렇게 깎아가거나 그래서
0: 네.
1: 아마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파는 비율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과 같은
1: 네,
0: 국부펀드네요.
1: 자기네 나라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쓰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착한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기업이 경영을 잘한다 못한다도 있지만 갑자기 우리나라 같이 반도체 슈퍼 호황이 와서 반도체 두 기업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리밸런싱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빼거나 넣거나 그런 건 안 합니까?
1: 저도 이게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0: 예.
1: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14위인가 15위였어요. 나라 전체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0: 네.
1: 올해 4위로 올라갔어요.
0: 반도체 호황 때문에요?
1: 네.
0: 아.
1: 그리고 삼성도 10위권이었는데 그러니까 8위, 9위 이 정도였거든요.
0: 예.
1: 지금 4위. 하이닉스도
0: 네.
1: 8위로 올라왔고.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졌죠.
0: 네.
1: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그 비중대로 투자를 한다 했잖아요.
0: 예.
1: 뭐 정해진 비중.
0: 예.
1: 그러니까 장기간을 두고 나면은 뭔가 조정이 있겠죠. 근데 확 팔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9.4%의 수익이 났다면 아마 어떤
0: 변화가
1: 있지 않았을까.
0: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네요. 방금 말씀 주시기를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우리 기업도 투자한 사례 두 군데를 말씀 주셨는데 그 반도체 회사 말고 더 투자한 회사들이 좀 있습니까?
1: 우리나라에 지금 한 450여 개 투자하고 있어요.
0: 450여 개요?
1: 네.
0: 야.
1: 그나마 많이 줄었죠. 조금씩 600개에서 조금씩 줄였는데
0: 예.
1: 원래 여기가 8,800개 한 3년 전까지는 투자하고 있다가 우리 6,600개까지만 투자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0: 네.
1: 대신에 개별 기업에 대한 지분을 늘리고 영향력을 좀 크게 행사하겠다.
0: 네.
1: 그래서 지금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한 뭐 450개 정도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이런 대기업들은 거의 다 포함이 돼 있고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은 한 다
0: 네.
1: 포함이 되어 있고 요즘 보니까는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런 대기업의 공급망, 그리고 화장품,
0: 네.
1: 헬스케어 이런 데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0: 이야, 이 450개를 우리나라에서만 담았다라는 건 이 기업 분석하고 이거 기업들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네덜란드에서는 이 국부
1: 노르웨이에서는
0: 노르웨이에서는 이 국부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도 못 보던 종목이 많아서 가끔 그럼 새로운 게 있으면 저도 하나 사보고 그래요.
0: 아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그러면 장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지금 쭉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중에 뭘 꼽으십니까?
1: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욕심 안 부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적게

0: 쉽게 잃는다는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건 이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주주권을 강하게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판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이 기업의 리스크를 낮추는 거거든요.
1: 네,
0: 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선생님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업들이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지기도 하고 그게 이 기업에게는 선순환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지더라고요. 그게 아마
1: 가장
0: 비결이
1: 큰
0: 아닐까.
1: 비결. 그럼 요즘과 같이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이 채권과 주식의 비중도 크게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채권은 누구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이런 기능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0: 여기도 채권도 사실 아까랑 푸찌랑 비슷하게 웨이트 비중으로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미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채권을 막 계속 찍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에 너무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리스크는 분산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은 아마 이런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분산을 하게 되겠죠. 뭐 그린 본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1: 그렇군요. 자, 지금 쭉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부러워요. 뭐, 물론 부캐 유전이라는 큰 시드머니가 생겨서 여기까지 크게 키웠던 것, 눈덩이를 잘 굴린 것도 뭐, 우리랑 다른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열심히 벌어서 국민연금 자금 많이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부터 이 자금을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어마어마하게 잘 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연금 운용 방식과 비교했었을 때 우리가 얻어야 될 시사점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올 초에 국민연금이 그 투자일임에서 펀드 출자 방식으로 운용 방식을 바꾼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1: 네.
0: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도 사실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0: 그전까지는 어떻든 국민연금이 행사를 했다면 지금 펀드 출자로 바꾸면 운용사가 행사를 하게 돼요.
1: 네.
0: 근데 그러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했던 일을 할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운용사로 거론되는 데가 그런 막 다들 뭐 KB 자산운용, 미래에셋 뭐 이런 데일 텐데 이런 데들은 뭐 대기업하고 다 관련이 있고 이 대기업이 퇴직금을 여기다 운용을 맡긴다든지 다
1: 그렇죠.
0: 이런 상황인데 이런 데서 그러면 의결권을 정말로 이 기업을 위해서 아니면 기업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행사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기업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그중에서도 뭐 이렇게 외국계 기업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처가 안된 부분 때문에 아, 중국으로 옮겨야 되나? 뭐 지금 본사에서는 이렇게 하라는데 이런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긴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너징을 해주는 게 저는 국민연금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운영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돈이야 잘벌 수도 있죠. 근데 그잘 버는 것도 다 우리 돈이 우리 안에서
1: 그렇죠.
0: 버는 거니까 그냥 통장에 있던 예금이 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1: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인 차원의 질문인데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추종하는 내가 포트를 짜겠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6,600개나 투자를 하니까
0: 네.
1: 개인은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운영 방식을 보고 어떤 시사점을 찾으면 좋을까요?
0: 아까처럼 안정하게, 그러니까 전부 다 주식에다 하지 마시고, 25%, 30%는 조금 더 안정적인 뭐 채권이나 이런 데
1: 예.
0: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갖고 있는 거를 욕심내서 막잘될것 같다 이런 것만 담지 마시고, 미리미리, 아, 이 기업
1: 아닌 것
0: 신호가
1: 같다.
0: 아니고, 그러면 뭐 아쉬워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해서, 네,
1: 손절하라는.
0: 그래서 위기를 관리하시는 게 그나마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1: 어찌 보면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네요.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더 많이 벌기보다는 잃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한 전략이다 해주셨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몰랐던 국부 펀드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피터슨 솔루션 코리아 대표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0: 순간의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6: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8: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

0: 에 부당한 침략에 맞서 두 차례의 고강도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얀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사우디가 동서 송유관을 통해 보낸 원유를 선적하는 우회 수출항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연령과 출신 학교를 제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실제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기준을 적용했는지 채용 전반을 철저히 살펴보고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은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경력직 채용 지침에 1980년생 이하라는 연령 기준과 근무지별 출신 대학 제한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래퍼 스윙스가 설립한 회사 인디고 뮤직에서 활동 중인 래퍼 김감전, 본명 김상민 씨가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4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탄강에 물놀이를 하러 들어갔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이 약 1시간 40분 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 낮 3시쯤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13살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이 물에 빠졌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심이 얕은 물가로 빠져나온 6명을 곧바로 구조했지만 13살 남학생 1명이 실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색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은 오후 4시 50분쯤 물속에서 해당 남학생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4년째 내전 중인 수단에서 또다시 금광이 붕괴해 최소 60명의 광부가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현지 시간 15일 수단 서코르도판주 알자라 금광에서 갱도가 잇따라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1.4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연임이다, 중임이다, 단임이다 하는 말에서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위에 머무름을 뜻합니다. 우리 모임의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다처럼 쓰이죠. 또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을. 끝으로 단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 다시 그 직위에 임용하지 않음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B사이드에 담아둡니다. A면이 아니다 보니까 대중적으로는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뮤지션들은 이 곡의 매력을 알아봤죠. 그래서 프랭키 벨리, 블루스 머레이, 3 디그리즈, 라코스타도 다시 불렀고 마이클 잭슨도 녹음까지 했지만 발표하지는 않았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로듀서의 추천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리타 쿨리지 버전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타 쿨리지는 이렇게 말했죠. 보즈의 노래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훌륭한 곡을 만들었죠. 좋은 노래가 있고 좋은 팀이 있었고 우연히 제가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런 마법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9월 16일 수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리타 콜리지입니다. We are all alone.

0: 9월 16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리타 쿨리지 We Are All Alone이었어요. 이 노래 5807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신청곡이 나오면 기쁘고 좋은 건 당연하지만 특히 오프닝 곡으로 나오는 게 왠지 뿌듯하고 더 좋더라고요. 혜림 DJ가 그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기 쉽게 곁들여 주시니까요. 리타 쿨리지 We Are All Alone 신청합니다 하셔서요. 왠지 오프닝으로 나오면 더 뿌듯하고 좋으시다는 그 신청곡 오늘 첫 곡, 오프닝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모지스 캑스의 원곡이고 이 리타 쿨리지 버전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노래였는데요. 리타 쿨리지가 이 노래에 대해서 모지스 캑스가 만든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은 좋은 노래가 있었고 또 이 노래를 추천해준 프로듀서를 비롯한 좋은 팀이 있었고 자기가 그냥 우연히 거기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이런 마법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많은 일들이 이렇게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밤 11시 5분에 골든디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주파수로 여러분들과 연결이 되고 있고 또 마침 그 많은 매체의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골든디스크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마법 같은 일들 저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우연과 우연을 겹쳐서 계속 만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참 신기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 신기한 인연 덕분에 오늘도 골든디스크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다라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다 잘 보고 잘 정리해서 적당한 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지금 들으신 음악 이현미님 신청곡이었어요. Dire Straits, Why Worry 들으셨습니다. 최강식님, 저 어제 벌초 다녀왔습니다. 의욕이 넘쳐서 들뜬 마음에 벌초 예초기를 다루는 사촌동생 엔진 와이어줄을 당겨주다가 팔꿈치에 왼쪽 눈을 다쳐서 피가 흘렀는데요. 어머니 산소 벌초 끝나고 술 한잔 따라드리고 급히 서울 위생병원에 갔다 왔네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신청곡 톰 존스, 고향의 푸른 잔디 하셨는데요. 아, 조심하시죠. 그래도 오늘 좀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많이는 다치시진 않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벌초 하시다가 이게 종종 사고들이 나잖아요. 예초기도 굉장히 좀 위험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작업하다가 부딪히거나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이제 추석 앞두고 벌초 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항상 안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님도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딱 이맘때면 생각나는 음악입니다. 톰 존스, 고향의 푸른 잔디, Green Green Grass of Home 준비해뒀고요. 이 노래에 이어서 석기현 님이 영화 아비정전에 나왔었던 음악이기도 하죠. 자벨 쿠거 and his orchestra의 연주곡 마리아 엘레나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톰 존스예요. Green Green Grass of Home.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에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 우리한테는 그 영화 이터널 선샤인 OST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백이 워낙에 다루는 장르가 많은, 정말 다방면으로 뛰어난 뮤지션인데요. 커리어 초창기에는 포크 음악과 블루스 음악을 하면서 93년과 94년에 독립적으로 두 장의 앨범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인디 뮤지션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두 장의 음반이 지금은 유통이 되고 있지 않아서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레이블하고 계약을 해서 만든 3집으로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맥을 알린 데뷔곡 같은 노래가 일종의 메이저 데뷔곡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 사실상 맥의 대표곡이기도 하죠. 루저라는 곡입니다. 90년대의 그 혼란스러운 청춘들의 마음을 락과 또 초기 힙합 형태를 섞어서 파격적으로 들려준 음악이었는데요. 오늘은 백의 데뷔곡으로 이 메이저 데뷔곡 루저를 준비를 했고요. 그럼 백은 뭐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곧 15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좀 포크 성향의 깊이 있는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고 또 선공개한 싱글들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싱글인 Ride Lonesome이라는 노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나올 15번째 앨범명과 같은 제목을 가진 노래여서 앨범의 분위기라든가 지금 현재 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음악적 스타일을 가장 좀잘알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두 곡이어서 들어볼게요. 맥의 Loser 그리고 Ride Lonesome.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백의 데뷔곡 Loser,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Ride Lonesome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수들의 공연을 갔을 때, 여기는 정말 잘왔다라고 생각할 만큼 좀 만족도가 높았던 공연들이 손에 꼽히는 게 몇몇 개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백의 내한 공연이었는데, 그걸 언제 갔더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10년 전이었네요. 네, 2016년에 내한을 했었는데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워낙 백의

한국의 음악 색깔이 다채롭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음악을 잘하고, 그리고 자기의 색깔을 그 다채로운 색깔을 다양하게 드러내는 걸좀 주저하지 않는 그런 뮤지션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무대 위에 그냥 한 사람이 딱 올라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무대가 꽉 차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뮤지션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 공연이 벌써 10년 전이었군요. 맥이 내 안을 또한번할 때가 됐네요. 를좀 많이 끼셔서 사실 이렇게 나눠 끼지 않아도 같이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또 요즘에 다시 복고적인 어떤 아이템들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줄 이어폰이 편하다고 그거 쓰시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신청해주신 그레이스 타이거의 Don't Forget Me When I'm Gone 그리고 김경숙님의 친구와의 추억 있는 노래 마돈나의 Dress You Up 여기에 8393님이 신청해주신 리소의 Juice까지 세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blasting my DMs.

9월 16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손종환님이 신청해 주신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You're a hard one, but I know that you got your reasons.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이름 없는 새, 새가 되어 살고 싶어라. 나는 한 마리 이름 없는 새, 새가 되어 살고 싶어라. 새가 되어 날고 싶어라.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

가요 99.99. 여기는 가요 99.99.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 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나이가 꽤 들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할 때 늦깎이 글 공부로 발음하면 틀린데요. 정확한 발음은 늦깎이 글 공부입니다. 나이가 제법 들어서 뭘 시작한 사람은 늦깎이가 아니라 늦깎이. 글을 배움은 글 공부가 아니라 글 공부로 발음해야 맞습니다. 글 공부엔 다른 뜻도 있는데요. 글의 속뜻은 익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공부도 글 공부라고 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0: 미국 뉴욕시 의회가 AI 기업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미국 내 AI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발전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는 지지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철거민 특별 공급과 아들의 상가 매입 과정 등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선 개혁 의지가 있다면서도 보완 필요성도 내비쳤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중동 전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를 정밀 타격하고 호르무즈 해협 대체 운송로인 동서송유관 가동도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밤하늘을 향해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이 비행 중인 전투기에 명중합니다. 소총을 치켜든 남성들은 사우디의 표식이 새겨진 전투기 잔해 위에서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후티 반군이 예멘 상공에서 사우디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후티는 또 사우디 얀부에 위치한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를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정밀 타격을 해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후티는 다수의 탄도미사일로 사우디의 공군기지를 정확히 타격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또 사우디가 이번 주에만 450차례 이상의 공습을 했다며 이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강조했습니다.
3: 봉쇄에는 봉쇄로, 확전에는 확전으로 막대응하는 공식을 유지하면서 사우디 영토 깊숙한 곳에서 군사작전을 지속하겠습니다. 후티 군사 대변인입니다.
2: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은 후티는 최근 중동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홍해 연안을 따라 남하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요충지인 모카항과 마윤섬을 차지했습니다. 해협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미군 기지가 있는 아프리카 지부티에 코앞까지 진출한 겁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의 공중전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거절이었습니다.
3: 후티 반군과 그 후원자 그리고 배후 세력의 행태는 이들이 세계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 국제 해협을 군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우디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엔 주재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입니다.
2: 사우디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운송로 역할을 해온 동서 송유관의 가동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시설이 파손된 건데 복구 일정도 불투명합니다. 다만 공급 우려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 유가는 사우디의 원유 우회 공급 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3%가량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0: 이처럼 후티 반군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이란의 지원으로 자체적으로 키워온 군사 역량도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중동 전쟁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4: 지난 7월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 공항을 폭격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장례식에 참석했던 후티 대표단이 이란 여객기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우디와 예멘 정부군은 이 여객기가 이란군 관계자와 지원 무기를 싣고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관망하던 후티 반군은 이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우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홍해 관문,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최근엔 예멘 정부군을 밀어내며 영향권을 예멘 남부까지 확대했는데 지난주 홍해 연안 요충지 점령 작전을 이란 혁명수비대 쿠스드근 고위 인사가 직접 지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군부는 후티의 군사력을 동원해 이 지역의 유조선과 중동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미국과 중동 국가의 부담을 키워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입니다. 가자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이란의 지원이 후티 반군에 집중됐습니다. 후티가 홍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략적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후티는 지난 10년간 자체 미사일 제작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번엔 사우디의 F-15 전투기를 국산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I 기업인 엔트로픽은 후티 세력이

0: 자사 AI로 사정거리 2,000km 미사일과 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1: 우리 국민에 대한 봉쇄를 멈추고 봉쇄를 해
2: 한반도 문제, 또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안보 협의, 그리고 북미 대화 재개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올해 안에 추가 인상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손병선 특파원입니다.
3: 미국 기준금리가 0.2%포인트 오른 연 3.75%에서 4%로 인상됐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첫 긴축 조치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 12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또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 예상치가 연 4.1%로 제시되면서 연말까지 두 번 남은 회의에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준은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소비가 회복력을 보였다며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과 달리 고물가 장기화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 5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책 목표 중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입니다.
3: 그동안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으니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의 금리는 1% 이하가 되어야 한다며 금리를 아주 신속하게 낮추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발표에도 상승세를 보였던 미 주식시장은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한 기자회견 이후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21%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44%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마이너스 0.01%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우디 원유 우회 공급 소식에 3%가량 내렸지만 여전히 배럴당 $10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2: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거란 우려가 미국 사회에서 진지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을 불러서 특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4: 미국 뉴욕시 의회가 다음 달 5일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관련한 특별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의 줄리 매닌 의장은 오픈AI와 엔트로픽의 최고 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출석을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매닌 의장은 AI가 파국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청문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 AI는 매우 중요한 문제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줄리 매닌 의장입니다.
4: 청문회는 뉴욕시 의회 전체 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다만 두 회사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8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 앱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놓는 등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우려는 미국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성인 2,064명을 조사한 결과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인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답변이 63%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멸망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응답이 17%였고 중대하게 위험하다 20%,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응답은 26%였습니다. 반면 위험이 매우 적다는 답은 15%, 위험이 없다는 응답은 7%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AI와 데이터 센터 건설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에는 지지자들이 대거 악플을 달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0: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AI 관련 7건의 게시글에는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트럼프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찬성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AI와 데이터 센터 이슈만큼은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나섭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요.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청권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검증했고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당초 이번 NSC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논의가 나올 것으로 점쳐졌지만 쟁점이 큰 사안인 만큼 구체적 논의와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국가 주요 안보 사안을 다루는 NSC 관련 의제 및 논의 내용에 대한 근거 없는 추정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아침에는 제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11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2: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강원 인제군과 양양군에 걸쳐 있는 전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올해 첫 단풍을 관찰했다고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밝혔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나뭇잎의 일부는 벌써 붉은 빛을 띠면서 가을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거죠. 이번 달 30일쯤 설악산도 단풍이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이후에 오대산과 북한산을 거쳐 남부지방으로 점차 내려갈 것입니다.

0: 것으로 보입니다. 더운 날씨가 좀 길어지면서 단풍도 조금씩 늦어진다는데요. 중부지방 단풍의 절정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 남부지방은 11월부터 단풍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아침 기온 볼까요? 서울 18도고요. 부산 21도, 대구 16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강릉 16도, 제주 23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도 낮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오늘 제주는 흐리고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7: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1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2018년 개소해 남북교류에 거점 역할을 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20년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폭파에 따른 국유재산 손해액을 446억여 원으로 집계하고 2023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배상액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일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유용한 군사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 일반 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연천군 전공읍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출동한 소방당국은 얕은 물가로 빠져나온 6명을 구조했지만 남학생 한 명이 실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수색에 나섰고 실종된 학생은 사고 발생 1시간 30분이 지나서 수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이들은 모두 13살 또래로 같은 학교 초등학생 7명이 하교 후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돌 공연, 해외 가수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고액의 암표로 되팔아 거액을 번 암표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암표업자인 3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 8,967장을 사들인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암표의 총 판매 금액은 약 24억 원 정도로 A씨는 범죄 수익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두 채를 구입하기도 했는데요. 주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가족, 친척 등 지인들의 계정을 총동원해 표를 사들였으며 2019년 BTS 콘서트의 경우 11만 원에 산 티켓을 300만 원에 되파는 등 모두 9천 장에 가까운 티켓을 불법 재판매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국 중앙은행이 예정했던 대로 뭐 예상을 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인상 배경부터 좀 볼까요?
1: 그렇습니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이제 상단이 4%로 높아졌는데요.
0: 네.
1: 연준위원 12명 만장일치였습니다.
0: 네.
1: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선 건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인데요.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1%포인트로 재차 벌어졌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 성장, 고용 탄탄한데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0: 네.
1: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죠.
0: 네.
1: 그러면서 연준은 올해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3.7%로 내다봤는데 지난 6월의 전망치보다도 0.1%포인트 높였습니다.
0: 네.
1: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다시 세 자릿수를 넘어섰는데요.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다시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0: 네.
1: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2.3%. 내년은 2.4%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0: 네.
1: 이는 지난 6월의 전망치보다도 각각 0.1%포인트씩 높여 잡은 겁니다.
0: 네.
1: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도 견고하다라는 의미이고요.
0: 네.
1: 고용시장 전망도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를 4.1%로 제시했는데 지난 6월보다 0.2%포인트 실업률은 낮아졌습니다.
0: 네.
1: 연준은 금리 결정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이 2%인 물가 목표치를 더 빨리 복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트럼프가 제조업을 많이 미국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영향도 아무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 인상이 단발성에 그칠지 아니면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인데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1: 그렇습니다. 연준이 점도표상 추가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금리 중간값을 4.1%로 전망을 했는데
0: 네.
1: 직전 6월보다도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0: 네.
1: 사실상 연내 한 번 0.25%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0: 네.
1: 점도표를 제출한 연준위원 18명 가운데 한 번 금리 인상, 한 차례 금리 인상이 12명, 두 차례 금리 인상이 4명,
0: 네.
1: 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다 라는 의견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이제 캐비넛 씨 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0: 네.
1: 이번에 실제로 빠졌습니다.
0: 네.
1: 점을 찍지 않았는데요. 관건은 그러면 연내 지금 미국의 FOMC는 두 번 남아 있습니다. 10월 28일, 12월 9일 두 차례 남아 있는데
0: 네.
1: 그러면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지금 보면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0: 네.
1: 2022년처럼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릴지는 좀 불확실하고 특히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0: 네.
1: 11월 직전에 10월 말, 10월 28일에 올리는 건 연준이 상당한 부담입니다.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0월에 쉬고 그리고 12월에
0: 네.
1: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0: 네.
1: 결국 향후 물가와 고용지표에 따라 추가 인상의 시점,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0: 네. 캐비넛이 연준 의장 발언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을 했을까요?
1: 상당히 매파적이었습니다.
0: 네.
1: 캐비넛 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규 채용, 민간 소득, 기업 설비 투자 같은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0: 네.
1: 정작 시장을 뒤흔든 건 물가에 대한 매파성 발언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5년 넘게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당분간은 연준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0: 네.
1: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분석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압박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0: 네, 네.
1: 여기에

0: 대해서 워시 의장은 네. 금리 인상은 올바른 결정이고 의회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길이다. 라면서 정면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곧바로 뉴욕 증시는 반응했습니다.
1: 예.
0: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낙폭을 키웠고요.
1: 예.
0: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넘어서면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5% 시대를 열었고요.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도 상승을 했고 예. 달러화가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인 금리 압박에도 불구하고 케빈 워시 의장을 포함해서
1: 네.
0: 연준이 이구동성으로 물가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특히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1: 예.
0: 앞으로 연준과 백악관의 기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인데요.
1: 예.
0: 백악관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 예.
0: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일부 국가에 대한 무역을 중단하겠다라면서 압박을 하고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몽리인데요.
1: 네.
0: 연준을 향해서 금리나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교역을 실제로 중단하겠다라고 재차 위협을 한 겁니다.
1: 예.
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문제는 연준의 바라보는 방향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연준은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를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다 이제 무역 중단이라는 카드까지 동원하고 있는데요. 통화정책, 무역정책을 사실상 하나로 묶어서 네. 압박하고 있는 정말 이례적인 방식인데요.
1: 대통령이 연준하고 싸우기 위해서 무역을 중단한다.
0: 그렇습니다. 네. 연준의 독립성 논란을 다시 키울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1: 그러네요.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또 1%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 이제 다음 달에 또 추가 인상에 나설지 궁금하네요.
0: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10월은 한 박자 쉬고
1: 예.
0: 그리고 11월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은의 금통위도 두 번 남아 있는데요. 10월 22일, 11월 26일입니다.
1: 네.
0: 앞서 한은은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는데요. 한은 역사상 이렇게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건 역사상 세 번밖에 없습니다.
1: 네.
0: 신은송 총재는 선제적인 인플레이션 차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은의 목표도 물가와 금융 안정입니다.
1: 예.
0: 국제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 장기화되면
1: 네.
0: 국내 소비자 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예.
0: 여기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 가계대출 증가세도 여전히 부담 요인입니다. 반면에 금리를 10월에 올리게 되면 세 차례 연속 올리게 되는데요.
1: 네.
0: 이렇게 되면 가계,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다만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은 타이밍일 뿐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요.
1: 예.
0: 실제로 금통위원들의 K점도표를 보게 되면 향후 6개월 이후 금리 전망 3.25%로 제시한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1: 네.
0: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은 3.3%로 예상을 했고요. 상향 조정을 했죠. 내년 2.9%. 또 2분기 연속 국내 총 생산은 1년 전에 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견조한 성장세를 감안하게 되면 물가 오름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
1: 네.
0: 앞서 신은송 총재는 추가 인상 여부는 데이터를 보고 시기와 속도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1: 네.
0: 아마 시장에서는 10월에 일단 동결하고
1: 예.
0: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올해 마지막 금통위 11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0: 그렇습니다. 아니 SK하이닉스 이미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텐데요.
1: 예.
0: 이게 메모리 공장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짓고 있는 공장 인디애나주에 8월 27일 착공했는데요.
1: 예.
0: 약 40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HBM 첨단 패키징 공장입니다. 오는 2029년 양산이 목표인데 네. 첨단 패키징이라는 건 후공정이거든요.
1: 예.
0: 한국에서 만든 생산한 D램 웨이퍼 가져다가 네. 그걸 묶는 겁니다. 아. 포장하는.

0: 차세대 H맵을 만드는 후공정 생산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1: 예.
0: 이번에 외신에 나온 건 SK하이닉스가 인텔과 손잡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추가로 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건 지금 인텔이 오하이오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1: 예.
0: 이 공장 일부를 임대하겠다는 겁니다.
1: 네.
0: 임대를 해서 이제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고 혹은 인텔을 포함한 주요 클라우드 고객사들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 그림이 성사가 되면 세 곳 모두 이득인데요.
1: 예.
0: 일단 SK하이닉스가 후공적으로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정작 전공정 투자를 고민해왔습니다.
1: 네.
0: 그런데 미 행정부가 지금 미국 내 생산,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1: 네.
0: 반도체 최대 100%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경고한 만큼
1: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해왔잖아요. 미국에서 맞습니다. 만들라고.
0: 새 공장을 처음부터 짓는 대신에
1: 네.
0: 이미 짓고 있는 인텔의 부지를 빌리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인텔 입장에서 지금 자금난으로 2030년 이후로 미뤄왔던 이 오하이오 공장을 완공할 수 있고요. 또 SK하이닉스의 투자를 끌어들여서 공장 건설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네. 점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1: 예.
0: 그러나 가장 큰 수혜는 미국 정부입니다.
1: 네.
0: 이미 칩스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라는 조건으로 미 행정부가,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 10%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인텔을 통해서 후공정에 이어서
1: 예.
0: 전공정까지 이제 이 SK를 끌어들여서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으로 끌어들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미 행정부가 가장 큰 이득입니다.
1: 신의 한 수였던 셈이네요.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신임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재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있었는데 후보의 아파트 매입 문제가 쟁점이었네요.
4: 네,

0: 했는데요.
1: 네.
0: 홍 후보자는 전세로 살던 집의 주인이 매각 의사를 밝혀서 이사가 불가피했고 주변 전세가과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아서 매입을 했다라 설명을 했는데요.
1: 네.
0: 본인이 13년 동안 5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이사해야 하는 점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1: 네.
0: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전세 관련 최근 발언들까지 언급을 하면서 후보자의 선택과 정부 정책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아니 맞벌이 공무원 부부가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할 집을 산 게 뭐가 문제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네. 공방이 있기도 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과거 백현동 발언도 어제 나왔어요.
0: 네. 김정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1: 네.
0: 그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 네.
0: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국감 준비에 들었습니다.
1: 예. 그리고 정책 현안으로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 그리고 GTX 삼성역 철근 노랑 문제가 다뤄졌는데 홍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0: 일단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1: 네.
0: 이미 공원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정원도 건드리지 않는다. 건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1: 네.
0: 다만 기존에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외곽부지에 한해서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여지가 있다라며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구체적인 공급 규모를 확정하진 않았고요. 서울시와의 협의 또 국민적 공감대를 중요한 전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0: 또 GTX의 삼성역 철근 노랑 사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요.
1: 네.
0: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가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이 주 원인이라며 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그리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철거민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강 후보자와 아버지, 형, 고모가 함께 소유했던 이 서울 천왕동의 주택이 이 수용이 되면서 가족들이 각각 특별 공급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1: 예.
0: 당시 전방에서 근무하던 강 후보자도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겨서 이거를 다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사실상 이번에 수용 가는데 혜택을 보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도 일부러 이렇게 옮겨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1: 네.
0: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영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는 후보자 측의 설명이 맞느냐라고 묻자
1: 네.
0: 강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천 의원은 후보자 이름이 적힌 2008년 특별공급 신청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알고도 지금 그런 거다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1: 네.
0: 하지만 강 후보자는 정부의 주택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알고 있었을 뿐 특별공급이라는 명칭까지는 몰랐다고 해명을 했고요.
1: 네.
0: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주민등록 관리가 소홀했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1: 예. 그리고 강 후보자의 장남이 친척한테 돈을 빌려서 7억 원짜리 상가를 산 문제도 제기됐네요.
0: 작년에 전역을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장남이.
1: 근데 예.
0: 올해 6월에 분당에 있는 한 상가를 7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1: 네.
0: 이 매입을 하면서 이모에게 5억 원을 연 4.6%의 이자로 또 이모 부에게는 2억 1,550만 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약 1년 된 아들이 친척에게 거액을 빌려 상가를 샀는데 부모가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추궁을 했는데요.
1: 네.
0: 강 후보자는 이미 성인인 아들의 경제생활에 일일이 간섭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다만 해당 상가가 인사청문 요청서 재산 내역에 빠졌던 데 대해서는 누락된 건 제 불찰이다라면서 일부러 이걸 회피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난 4일에 누락을 확인한 뒤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가 어떤 입장인가요?
0: 네, 일단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육해공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향에 찬성을 했습니다.
1: 네.
0: 함께 생활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군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할 필요가

0: 가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성일종 의원은 각 사관학교에서도 이미 융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교육을 바꾸는 것과 학교를 합치는 건 별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0: 강 후보자도 지금의 국방부 통합안이 완전하지 않다라면서 보완 필요성을 인정을 했는데요.
1: 네.
0: 이 통합 방향 자체를 철회하겠다라는 건 아니었지만 좀 다양한 의견도 듣고 구체적인 방식을 조정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그 외 현안 중에서는 일단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 네.
0: 당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국민에게 사과했고요.
1: 예.
0: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는 찬반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후보자가 군 안에서는 뭐 상당히 신망이 있는 군 간부로 알려져 있다고도 하던데 이 군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 차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할 텐데요.
0: 네, 어쨌든 육해공 통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군들마다도 네.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네.
0: 이를 잘 관찰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TV에서 나와서 얘기했어요.
0: 네, 민주당 공식 유튜브인 이제 민주당 TV 민티07에서 현재 20석으로 되어 있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한 15석가량으로 낮추는 방안을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0: 이게 용의인 의원의 장관 후보직 사퇴를 계기로 취약해진 진보 정당의 현실이 드러났다라면서 비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경쟁력을 기준으로 한 후보 단일화도 논의를 하겠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민주당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연대의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에서는 어느 당 소속인지보다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경쟁력을 강조하는 기존 주장은 유지를 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이 김민석 대표 말에 대해서 환영보다는 반발을 했습니다.
0: 네. 혁신당에서 당론은 10석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네.
0: 김민석 대표는 진보 정당들도 우선 15석 정도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
1: 네.
0: 혁신당에서 그런 공감대가 어디서 형성된 거냐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라고 이제 부인을 한 겁니다.
1: 네.
0: 정순생 사무총장은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1: 네.
0: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혁신당이 지금 12석이기 때문에
1: 에.
0: 15석을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는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사회민주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과 이제 연합을 해서 네. 15석을 채워야만 하는 건데요.
1: 그래서 10석이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15석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0: 거고. 네, 그 선이 좀 묘하긴 한데 근데 또 원래 10석에서 20석으로 박정희 정권 때 늘렸던 거기 때문에
1: 예.
0: 원상복귀를 기준으로 하면 10석이 맞긴 맞기도 합니다.
1: 네.
0: 정 사무총장은 국회 일정과 법안 협상 또 정책연구 인력과 예산 지원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원내 현실을 지적을 하면서 소수 정당의 역량을 키우려면 이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러면서 어제 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하고 정치개혁이나 연대 통합 문제로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0: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인데 김민석 대표가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1: 네.
0: 각 당을 돌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근데 혁신당에서는 특히 황현성 최고위원은 일단 20석에서 15석을 낮추는 것 자체가 어설픈 셈법이다라면서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특히 정치개혁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대선 때 각 정당 대표들이 합의했던 사안이다라면서 다음 달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라면서 구체적인 시안까지 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1: 예.
0: 당 차원에서도 정치개혁협의체 구성과 원탁회의 재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니 새로운 의제를 던질 게 아니라 이미 지난 선거 때 합의했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 약속들이 있으니 이건 먼저 언제 어떻게 지킬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 새로운 통화 녹음이 제출됐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0: 정확하게는 이제 오세훈 시장과 함께 기소가 된 후원자 김한정 씨 측이 새롭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0: 있습니다. 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나눈 통화였는데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된 뒤에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김한정 씨는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네 혼자 해가지고라고 설명을 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명태균 씨도 오세훈 시장과 관계 없이 김 씨가 본인을 도와줬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김 씨 측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판단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녹취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럼 그렇게 중요한 녹취를 왜 1심 때 냈냐? 1심 선고 이후에 제주도 별장에 있던 본인의 옛날 휴대전화에서 이 녹음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1: 예, 특검은 김한정 씨가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제출한 거라고 봤군요.
0: 네, 특검에서는 김 씨가 녹음 파일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함께 있어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만 골라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녹음 파일 자체의 검증도 쟁점인데요. 재판부는 파일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 증거 자체로는 어제 채택이 됐습니다. 네. 1심은 전체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 측이 의뢰를 했고 김 씨가 그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라고 보았고 이로 근거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예. 항소심에서 이 세 통화의 앞뒤 맥락을 비롯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에 관한 기존 증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즉 이거와 제출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1심 판단이 뒤집히냐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황상 조금 변수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1: 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새 녹취가 1심 판단을 뒤집을 어떤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유인의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Walk it,
4: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9: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10: 네,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0: 오늘 하늘은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 일부 지역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순간적으로 몰아칠 때가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앞으로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남해안과 동해안 쪽으로도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7.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대구가 27도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일교차가 아주 큰 날씨죠. 요즘 같은 날씨에는 감기 환자가 꽤 많이 는다는데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21세기의 운전자들은 과거 사람들과 다르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운전을 합니다.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죠. 일부 운전자가 주행 중에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건데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4%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기준금리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현지시간 16일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조치입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현지 시간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더 시의적절하게 되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또 5년 넘게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31.21포인트 1.21% 내린 51,461.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5% 내린 7,551.8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0.01% 내린 25,978.43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당군 후티가 예멘 북동부 마리브주 상공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알 마시라 방송 성명을 통해 사우디 전투기가 예멘 정부군을 돕기 위해 적대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자신들이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추락한 전투기의 잔해를 수색하기 위해 마리브 영공에 진입한 사우디 F-15 및 타이푼 전투기 두 개 편대를 향해서도 후티가 제작한 방공 미사일을 발사해 퇴각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아침에는 제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7.3도입니다. 이진희였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치 크리에이터 흥버튼 정웅수입니다. 말 잘하는 법, 내용을 잘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짧은 문장, 단문으로 말하기인데요. 지금 이 말도 길게 늘어지지 않게 바로 갑니다. 단문으로 말하세요. 짧은 문장은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까지 소리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잘 들리고요.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으세요. 쪼갤 수 있는 대로 쪼개는 게 좋습니다. 없어도 되는 말은 빼세요. 이렇게 짧은 문장, 단문으로 말하니까 간단 명료하고 잘 들리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데요. 2부 블루캠프 시간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호르무즈해 파병, 대미 투자 등 한미 관계에 등장한 여러 난제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저기요, 몇 층이에요?
12: 32층이요.
11: 난 280층이요.
13: 층은 달라도
14: 층은 달라도
1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5: 한층 더 나은.

0: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0073님 JB는 정치는 안 하실 거죠? 라고 물음표 3개 보내주셨네요.
4: 이 나이에 무슨
5: 아, 왜요? 이 나이가 어때서?
4: 네, 저는 안빈낙도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빈낙도 아시죠?
5: 네.
4: 네. 뭔데요?
5: 아니 그럼 몇 살에 은퇴를 준비하십니까?
4: 아, 이미 처음에 그 목표했던 나이는 이미 지났고 2차 저지선이 있는데 그게 실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 아, 그렇군요. 네. 네, 0073님 답이 되셨죠?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JJ님, 출생 4개월도 안 된 손자가 코로나랍니다. 손주 보러 가는 길 차 안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4: 어이구, 걱정이시겠다. 그렇죠?
5: 네. 네. 그리고 2292님은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어폰을 잃어버려서 뚜벅이 출근길에 시선 집중을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드디어 이어폰을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음 주 추석인데요. 촌철님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네. 인사 남겨주셨어요.
4: 우리 촌철님도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5: 네.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4: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 TV에 나가서 진보 연대를 추진하겠다면서 연대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6: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15석.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4: 자, 이에 대해서 김준영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어제 KBS와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내 교섭단체 요건은 10석이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이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환기를 시켰고요. 더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7: 왜 자꾸 김민석 대표님은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 한번 안 해보고 왜 툭 던지기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5: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4: 이거저거 다 떠나서 15석이 갖는 의미. 이걸 좀 헤아려야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 의석이 몇 석입니까? 12석입니다. 단독으로 교섭단체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 방안은 다른 정당과 연합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대상 정당이 어디겠습니까? 4석을 갖고 있는 진보당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데 가능할까요? 이 대목에서 떠올려지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평택을 재선거 때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가서 밑바닥을 다지고 있던 게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어떤 상황, 어떤 관계를 연출했는지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가능할까요? 물음표를 좀 찍겠는데요. 혹시 다른 정당이 하나 있긴 하네요. 개혁신당이라고. 3석 가지고 있죠. 그럼 두 당이 하면은 연합이 가능한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땐 별로 검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5: 네. 레드헤어님이 10석으로 하면 조국혁신당만 수혜자가 되지 않나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호랑이님은 그냥 각자 갈 길 가면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옥강상제님은

0: 거대당만 독점하던 게 소수당도 참여할 수 있어서 소수의 민의도 대변할 수 있어서 그 원내 교섭단체의 그 선을 낮추는 거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옥황상제님은 이 기회에 열석으로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저 그냥 과문하고 조금 제가 무지해서 조국 전 대표가 기준을 열석으로 낮추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 원내교섭단체 20석의 기준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다. 그래서 이거를 열석으로 낮추는 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전에는 몇 석이었어요? 박정희 독재정권 이전에는?
1: 열석이었다는 얘기죠.
0: 아 그래요? 열석이 맞아요?
1: 네.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1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통합진보당인데 최대 의석이 13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5석을 제시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0: 반면에 토토로님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근데 10석으로 낮추면 극우 정당이 교섭단체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요? 차후에.
1: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상황. 특히 유럽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원내 진입조차 안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어떻게 될지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청와대가 추가 검증을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소식인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추가 검증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출범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재재청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만간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에 대해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시킨다. 김지용 후보자를 두고 이렇게 맹폭을 했습니다. 상당히 정도가 아니죠. 매우 매우 센 비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짚을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과정이 엄청 뜨거워지겠다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소관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법사위가 아니라 행안입니다.
0: 네.
1: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면면을 살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면면을 살폈는데 글쎄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소속이면서도 각을 세게 추미애 경기지사랑 각을 세게 잡을 의원이 있을까를 보니까 별로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 딱 한 명.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했던 박주민 의원 정도 빼고는. 자 그러면 의외로 인사청문회가 그냥 무리 없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 검증 국면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 무슨 이야기냐. 청문위원도 아니면서 청문위원처럼 검증에 나서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 이거는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특히 여권 안에서 청문위원이 아니면서 김지용 후보자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다른 의원 내지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까지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국면을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 오히려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데이지님 인사에 여기저기 너무 딴지를 거는 느낌이 듭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반면에 적토마님은 이 정부가 좀 인사에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라고 아주 상반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1: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윤건영 의원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 어떻게

0: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 한번 들어보죠. 네.
1: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0: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어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권 의원들끼리 충돌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9세 미만 진술 내용을 영상 녹화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여권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라서 이거 삭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남희 의원이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들어서 반발을 했고요. 국민의힘들이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에 다른 여권 의원들이 원칙상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맞섰는데 논쟁 끝에 표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남희 의원이 발언권을 재차 요구를 했고 그러자 김용남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다시 그러니까 지금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희 의원이 이렇게 나선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나 제가 좀 김용남 의원이라고 했습니까? 김용민 의원입니다.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상 검사가 만약에 그 진술을 했는데 영상 녹화하는 걸 증거로 채택하면 지금 수사권 완전히 지금 이제 그 박탈하는 건데 이렇게 예외를 둬버리면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맞섰던 거거든요. 사안만 달라졌지 이전에 벌어졌던 논란의 재연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처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끝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표결이 마침표가 아니라 그냥 쉼표였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면이 또 다른 데서 나오게 되어버리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따라붙겠지요. 그렇죠? 네.
1: 네, ABC님은 김남희 의원 의견에 저는 공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김남희 의원이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끝에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근데 이걸 이제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러면?
0: 어제 그 전체 회의가 열렸거든요. 여기서 지금 일괄 처리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수는 어떤 겁니까?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재판에서의 위증을 했다라는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1심에 이어서 어제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변호인단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배희철 변호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2: 국민들은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보복수사를 하는 특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재명의 20대 지지율이 18%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무십일홍, 권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이번 무죄 판결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복 기소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허구의 소설책을 즉시 덮기를 바랍니다.
1: 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0: 이 주장에 일일이 댓글이 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사실만 환기하겠습니다. 관련 뉴스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3: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무리한 개입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실은 탐사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해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산업부 건의에도 최대 140억 배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못 박아 대국민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시추 계획을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난색을 표한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1: 네, 이게 지금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0: 전문 영역의 일조차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0: 경기칠남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는 그러면 특검 수사나 검찰 수사 다 쥐락펴락했다는 얘기,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좀 그렇게도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지금 주물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변호인단의 주장은. 그럼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거기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왜 20대 지지율만 뽑아서 얘기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20대에게 몇 번 편지 보낸 적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치 20대의 전폭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징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거론한 겁니까? 정말 착각도 유분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사안을 엮어봤습니다.
1: 네. 트리바이 더 스트림님이 하,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란범이 큰 소리 치는군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액트지오는 어떻게 된 거냐, 거기만 돈 번 거냐 궁금해하시는데요.
0: 거기가 뭐 돈 벌고 먹튀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 네. 데이지님, 야, 대왕고래 헛꿈을 대놓고 꾸던 이겨야말로 소설을 쓴 거 아닙니까? 라고 윤석열 변호인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지적장애 2급인 30대 A씨가 특수학교 동창인 B씨와 함께 지난 6월 부산의 부산진구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꺼내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부산진경찰서가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물건을 훔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그냥 일반 절도 혐의, 특수 절도 혐의를 적용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하고요.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들여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씨 측이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1: 네, 이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좀 됐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유인가요? 왜 헌법소원까지 청구를 한 건가요?
0: A씨 가족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A씨가 같이 훔쳐서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문장 형태로 적혀 있는데 A씨는 문장 형태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B씨는 아예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경찰 조서에는 문장으로 진술 내용이 세 줄 쓰여 있다. 이거 지금 진술조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좀 제기를 했고요. A씨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심리평가에서 IQ, 지능지수가 50 안팎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의 두 사람이 특수절도죄의 전제가 되는 공모를 했다?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경찰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2라고 하는 숫자만 고려했지 두 사람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뭡니까? 법의 기계적 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계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뜻이 뭡니까? 영혼 없음입니다. 정말 정말 정말 기계도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하는 예를 들면 페코덱사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도체 조립에 필요한 장비 캐필러리라고 하는 것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건데 이 기술을 빼내가지고 중국에 넘긴 중국 업체에게 넘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소가 돼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보면은 이렇게 기술 유출 같은 경우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처하도록 해놓고 있는데 오히려 법원에서는 항소심 가면 형량을 깎아준다. 자, 이것과 1,500원짜리 절도 사건에 대해서 대했던 태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응? 이거는 법의 기계적 적용도 아니고 뭡니까? 기울어진 적용 아닙니까? 법이 정말 국민의 삶 속에 녹아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해보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1: 네. 까루님이 법은 누구한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3: 네, 블루캠프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구로구려 윤건영입니다.
3: 의원님이 며칠 전에 입장 밝힌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신뢰 기반이 무너졌다. 네. 공소취소와 연임기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던 겁니까?
4: 저는 현재 지지율 이반 현상이 좀 심각하다라고 봤어요. 애초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그 폭과 속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3: 지방선거 우리 한순간이잖아요.
4: 맞습니다. 한순간. 네. 어느 정도 버티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방송에서 지방선거 결과가 어쩌면 경고의 예고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편이 너무 빨리 왔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3: 네네네.
4: 그래서 이 상황은 좀 비상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당과 정부 모두가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그 두 가지 문제를 콕 집어서 거론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4: 신뢰 기반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저는 대단히 심각한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을 잘못했으면 그 정책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게 되면 흩어졌던 지지들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3: 예.
4: 그런데 신뢰가 무너진 건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근간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3: 네.
4: 그런 상황이 곧 도래될 것 같으니 이건 좀 심각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죠.
3: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구심.
4: 맞습니다.
3: 의구심이 많이 퍼졌다.
4: 예.
3: 그러면 그 의구심의 핵심이 결국은 그 공소취소와 연임기한 이 문제다.
4: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자, 내일 기자회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 네.
3: 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지가 진짜 지대한 관심사인데
4: 네.
3: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4: 잘 모르겠어요.
3: 그래요?
4: 저는 저의 바람과 이런 걸 담아서 글을 냈던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도 나타냈는데 국민이 열을 원하면 대통령께서는 11개를 주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찌꺼기를 남기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 하락을 멈춰 세우는 반등의 계기를 만들고 국정운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 공소취소권 같은 경우는 김성환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 네.
3: 지금 만약에 공소취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김성환 후보자 임명 문제에 오히려 불을 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4: 그 둘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3: 네.
4: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과 청문회 과정 그리고 청문회 등을 통해서 찬반 여론들을 다 들으셨을 거고 임명권자로서 판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3: 네.
4: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존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도 명확했어요. 나는 권한도 없다. 그리고 할 생각도 없다.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자체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김성훈 후보는 냈단 말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3: 네.
4: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 내일 기자회견이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3: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 이제 한없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0: 만약에 공소취소권을 안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검사가 공소취소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입맛에 맞는 검사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건 국민의힘의 의심병이에요. 의심병.
0: 의심병. 예.
1: 심각한 의심병인데 예. 우선 그전에 예. 윤석열 정치검찰이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죄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범죄자 잡으라고 준 칼을 윤석열 정치검찰들은 멀쩡한 사람, 생사람을 잡은 거예요.
0: 네.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죠. 아울러서 그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들,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0: 조작기소는 수사를 해야 된다?
1: 당연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국민적 공론을 모아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섞어서 보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섞어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0: 그 국민의힘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하면 거리로 나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검증 국면에서 아 이게 제2의 조국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1: 네.
0: 이제 그 조국 장관 임명 전후 과정에서 뭐 거리에서 광화문에서 모이고 했던 그 장면 아마 이걸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런 움직임 이런 입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 우선 한동훈 의원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에요. 그리고 황태자입니다. 당대표 네.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네. 불법 개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뭐 무분별하게 선동을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킨다? 있어서는 안 되죠. 뭐 한동훈 의원이 저질렀던 행태에 대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사면 됐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한 폭로들 뭐 여러 번 방송에서 다뤘지만 그 과정과 내용이 형편없잖아요. 불법적 영역이잖아요. 절대 입수할 수 없는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거고 뭐 폭로도 편집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이 무슨 편집 국장도 아니고 왜 자기가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할 자격도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0: 앞에서 대통령께서 임명권자로서 판단할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그리고 어떤 결정에도 존중을 한다.
0: 예.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1: 어떤 점에서요?
0: 우선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1: 네.
0: 검찰 출신도 할 수 있죠. 예전에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불량 서클이 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불량 학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1: 예.
0: 그건 뭐 검찰 출신 중에도 괜찮으신 분이니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은 수사를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가 걸어온 길 궤적을 보면 검찰개혁에 이분이 온전한 생각을 가진 분인가 의지가 있는 분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의구심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1: 그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소가 될 수는 없을까요?
0: 그래서 청와대에서 재검증을 하라라고 하는 게 저는 그 지점이라고 봤어요.
1: 추가 검증.
0: 네, 추가 검증을 하라고 하는 게 후보자가 제대로 검찰개혁을 할 사람이냐라는 부분을 짚어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보도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는 걸로 청와대는 뭐 관계자 말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국회 청문회에서 속과 겉이 다른지를 봐야죠 이제.
1: 네.
0: 그건 청문회에서 꼼꼼히 따져야 될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후보자를 아이만에 지금 빗대서 페북에 글을 썼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예, 뭐 추미애 지사님께서 또 글을 쓰시고 김민석 당대표께서도 또 그 글에 화답도 하시고 하시던데요.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1: 네.
0: 뭐 위기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다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면 가장 중요한 건 좀 뭉쳐야 되는 건데 왜 이럴 때 차이를 드러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같은 말을 쓰더라도 동지의 언어를 써야지 왜 배제의 언어를 쓰냐. 두 분 다 공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미애 전 지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충분히 인정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1: 예.
0: 중수청장 후보자가 그런 궤적을 보니까 의심된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좀 더 절제된 표현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그 일각에서는 절제된 표현 이전에 공개적 표현에 대해서 문제 삼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뭐 공개냐 비공개냐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반대.
1: 다음 김민석 대표와 조국 혁신당 간의 뭐라고 밀고 당기기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몇 라운드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 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0: 우리 지지층이. 크게 보면 진보개혁 진영의 지지층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바라보고 있을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예.
0: 좋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고 하면 저는 김민석 당대표께서 새롭게 대표가 되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화의 속도보다도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사람들을 추스리고 우리가 다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자라는 네. 데 좀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1: 네.
0: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죠. 상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존중의 언어, 동지의 언어를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런데 의원님이 이제 지금 쭉 말씀하신 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의원님을 규정할 수도 있어요. 아, 친문이라 저런 얘기한다.
0: 제가요?
1: 네.
0: 저는 전 친문 맞는데요.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모두가 친명이고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모두가 친문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힘 프레임이고 우리에겐 되게 안 좋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1: 그래요. 근데 여권 안에서 이제 그런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건 옳던 그러던 지금 현실이니까.
0: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민석 대표든 추미애 지사든 조국 전 대표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1: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0: 네.
1: 지금 여권 안에서 뭐 너는 친문이다, 너는 반명이다, 뭐 너는 이런 지금 규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상당히 심각한 양상까지 이게 치달을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0: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 누가 남겠습니까? 소수화 전략이잖아요.
1: 네.
0: 저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선을 긋고 배제한다라는 건 아주 점점점 소수화가 되어가는 전략이거든요.
1: 네.
0: 전 집권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덧셈 정치를 해야지 왜 뺀셈 정치를 합니까?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음을 부각시켜서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게 연대고 통합인데 그런 정신과 행동들이 아쉬운 거죠.
1: 그런데 여기서 파생되는 게

0: 불화자는 말을 하는 사람은 고원, 쓴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0: 이건 지금 뭔가 감정이 팽배할 때로 팽배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1: 맞습니다. 지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서로 간에 되게 낯선 공격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속도보다도 마음을 얻을 시간이다라고 했던 게 그런 낯선 공방 속에서 상처받았던 걸 마음을 추스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0: 네.
1: 그 과정 없이 어떻게 보면 몽골 기병처럼 속도를 내다 보니 이게 점점 더 마음의 상처는 더 커지고 골은 깊어진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1: 어렵죠. 이게 또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치열하게 싸우다가 우리 친구 하자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되겠죠.
0: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뭐 조금 전에 3부에서도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루긴 할 건데 지금 호르무즈 파병 문제.
1: 네.
0: 오늘 조금만 보더라도 보도가 갈리거든요. 파병 문제가 오늘 NSC 안건으로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기로 했다. 지금 보도가 엇갈리던데. 이거는 지금 언론이 뭔가 취재가 엇갈렸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에 있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지금 두 갈래이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1: 일단 배경은 청와대 입장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파병을 할지 말지 모르겠다. 결정난 거 없다. 우리는 그냥 검토만 하는 거다. 이 모든 것들이
0: 네.
1: 전략적 모호성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결정하면 대한민국 국익에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거죠.
0: 네.
1: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파병에 반대입니다.
0: 네.
1: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아요. 파병은. 그리고 국익에도 훼손되는 게 분명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호르무즈로부터 들어오는 석유가 얼마나 많은데요.
0: 네.
1: 그걸 이란은 적대적으로 하고 세 번째로는 전쟁에 대한 명분이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파병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소리들이 전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외교를 할 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죠. 자 봐라.
0: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네. 야, 저기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저렇게 반대하는데 나 못한다라고 버틴길 수도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0: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
1: 저는 계속 떠들고 있는데. 일례로
0: 네.
1: 노무현 정부 때 파병도 결과론적으로 평화 유지와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파병이 나왔지만
0: 네.
1: 그 과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0: 몇 명 농성도 하고 했잖아요.
1: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과값이 평화 유지와 재건으로 갔던 겁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네.
1: 저는 뭐 이런 상황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1: 네.
0: 오히려 목소리를 좀 더 내야 된다. 좀
1: 맞습니다.
0: 시끄러워져야 된다.
1: 아니, 그렇다고 뭐 마냥 시끄러우면 안 되고요. 집권 여당이라는 게 일정한 선이 있을 텐데 분명한 건 파병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0: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진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고는 또 현실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1: 뭐 그냥 제 생각.
0: 예.
1: 그 여당의 이론으로가 아니라
0: 예.
1: 그냥 국회의원 윤건으로 예. 말씀드리면 지금 아예 발을 뻗어버리는 게 낫죠.
0: 오히려.
1: 파병 못하겠다고
0: 네.
1: 정부가.
0: 네.
1: 아, 뻗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야 나중에 결과값으로 레버리지도 생긴다고 봐요. 협상이 지렛 때가.
0: 오히려
1: 예.
0: 초장에 세게 나가야 된다.
1: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금 통상 문제와 파병 문제는 걸려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즉 3,500억 불에 대한 투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불만이 있고 그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파병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잖아요. 끊어야죠. 두 개를. 저라면 그래서 파병 못하겠다라고 해야 정부는 훨씬 더 협상력
0: 오히려
1: 예.
0: 아 오히려
1: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견해가 아마 소수일 것 같아서.
0: 오히려 통상 문제는 갈수록 과관이라고 지금 더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미국.
1: 그건 그것대로 풀어야죠.
0: 예.
1: 그건 뭐 우리가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0: 그러니까.
1: 통상 문제를 푸는 건 푸는 건데 파병 문제를 그게 연계시키는 게 나으냐 아니면 끊어내는 게 나으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0: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계시켜도 지금 미국이 봐줄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1: 그러면 끊어내는 게 더 낫죠.
0: 파병 검토 얘기가 나오는데도 오히려 하나 더 추가해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파병 못하겠다 우리라고 가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0: 오히려 협상을 위해서라도.
1: 통상 문제 협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파병 문제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0: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

0: 정확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1: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2: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3: 지금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를 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이고 매년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부터 9월 초까지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조사가 진행이 됐고 이달 8일부터 직접 집을 찾아가는 방문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조사 참여율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25%,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꼴 수준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가가호를 다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요즘 대면 조사가 그렇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2: 왜요?
3: 그러니까 실제 거주 여부를 대면으로 확인을 하고 서명까지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1차적으로 이제 읍면동의 통장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직접 만나야 하는데 언제 집에 있을지 모르니까 사전 조율을 하고 가면 사실상 되게 수월한데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통장들한테는 세대주의 연락처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예.
3: 그러다 보니까 통장 한 명당 300가구에서 400가구까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세대주를 만날 때까지 낮이고 밤이고 매일 찾아가서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죠.
2: 그냥 메모 남기고 좀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나요?
3: 그런 부재중일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부재중이 아닌데도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낯선 사람을 좀 경계하는 게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대응이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에서는 뭐 공무원 사칭이 아닐까 혹은 뭐 사기가 아닐까 종교단체 어떤 포교 활동이 아닐까 뭐 전단지 부추런 잡상인이 아닐까 해서 의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뭐 같은 집을 이제 7번, 8번씩 찾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이 수도권 지역에서 통장을 좀 오랫동안 맡아온 백진경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 저희가 가서 이제 안 계시면은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고 오거든요. 그거를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동네 통장이 맞느냐 이거죠. 명찰 달고 지금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다니는데 그 사람이 맞느냐 이거 시청에 전화. 저희가 요즘은 낮에는 안 들 계시잖아요. 금요일, 토요일은 또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오후에는 집에 계셔서 일요일 날 가면 쉬는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왔다고 짜증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다양. 너무 다양해요.
2: 네. 그래서 끝끝내 협조를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3: 뭐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게 통장도 일반 주민이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와도 대응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2차로 이제 조사를 나가는 게 읍면동 공무원들입니다. 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인데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명이 거의 2-3천 가구를 다 담당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공무원들은 세대주 연락처가 있으니까 조금 방문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전화를 걸어서 방문을 하겠다라고 알리면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5: 나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하고 그냥 끊는 분들도 많고 일단 받았을 때 동사무소에서 왜 전화를 하냐 이건 이상한 거다 하고 그냥 욕하고 끊거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냥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문자를 다시 드리고 이제 동사무소 전화 드리는 거 맞다 하고 전화 좀 받아주세요 했는데도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3: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 그럼 그냥 찾아가거나 그냥 계속 그 부재중 메시지 가지고 남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2: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대면 조사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3: 그러니까 그 사실 예전 같았으면 뭐 고지서라든가 뭐 자동차세 같은 걸 다 대면으로 방문을 해서 했으니 대면이 좀 익숙했는데 사실상 최근에는 남은 대면 조사가 이제 유일하게 주민등록 사실 조사만 남아 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거주 불명자를 확인하는 게 이제 원래 기본 취지인데 또 하나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위기 가구 발굴도 있거든요.
2: 예, 네.
3: 특히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선 곧잘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인데
2: 그렇네요.
3: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7년째 통장을 맡고 있는 변명숙 씨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제 오며 가면서 마주칠 때마다 건강해 보였기 때문에 특히 예의주시하지 않고 있던 그런 61세 주민이 있었는데 이 방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직접 방문을 했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 해서
2: 예.
3: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 처음에 갔는데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갔었어요. 이제 갔었는데 이상하다. 연락이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문을 두드려도 없다 집에.
3: 네.
6: 근데 거실에 불은 켜져 있고 창도 다 열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파출소로 가서 그 사람이 혼자 어디 나가고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랬더니 그럼 같이 가보자고 그분들이 창문으로 들어갔는데 돌아가셨더래요.
2: 아이고, 예.
3: 그러니까 나중에 그 거주자가 살고 있던 문 앞에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일주일 동안 뭐.

0: 누구시 누구시하고 찾아왔던 사람이 이 통장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막내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수 있다라는 거기도 한데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녀가 있어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경우라던가, 뭐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길래 이제 뭐 싫은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기력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문을 못 열어주는 그런 경우들도
1: 아이고.
0: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을 시도할 때 비로소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인 만큼 조금 더 강력한 홍보가 있어야 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도 좀 해낼 수 있다라는 게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1: 고백을 해야 되겠네요.
0: 안 하셨습니까?
1: 네, 비대면 조사를 아직 안 했는데
0: 끝났습니다.
1: 대면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한 가지 여담인데요. 그렇게 속옷바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통장분들이 많이
1: 알았어요.
0: 놀라신다고
1: 입고 빠질게요.
0: 친절하게 예의 있게 마중을
1: 왜 저보면서 얘기하세요?
0: 정보 전달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7: 층은 달라도
8: 층은 달라도
7: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9: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최종곤 연세대 교수와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미 난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

0: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내륙 지방으로는 오늘도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활동하기 좋겠지만 오전부터 구름의 양은 조금 많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강풍이 불 때가 있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 때가 있겠고요.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앞으로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동해안으로도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3도, 강릉 18도, 전주가 21도, 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대구 27도로 오늘도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는데요. 한미 간에 여러 난제가 쌓였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예, 오랜만이십니다.
1: 제일 먼저 여쭤봐야 될 게 호르무즈 파병인데 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하세요?
4: 생각보다 혹은 여러 사람들의 예측보다 오래 진행되고 있죠.
1: 그 전에 한번 나오셔서 예. 오래 갈 거라고 하셨어요.
4: 예. 저는 뭐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 입장에서 종전 없는 소모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이란의 굴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한 다섯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말씀드리자면 교착 상태지만 실제 교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호르무즈에서는 통항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15일이죠. 그러니까 어제인데 그제요. 통과 선박이 한 네 척 정도로만
1: 호르무즈에서.
4: 근데 직전 10일에는 18척이 통과했다고 하니
1: 더 악화되고 있는
4: 거죠.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에너지 수송의 기능으로서는 이제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호르무스를 우회하는 수송로라고 했던 홍해. 또
1: 심각해지죠.
4: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의 동서송유관 파괴됐다라는 보도도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좀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배럴당 그 석유값이 많이 악화되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저런 동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0: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뭐 군사적인 비용, 경제적 비용도 그렇고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끝낼 수 있는 협상이 진전되고 있느냐인데 양측이 협상 안 해요.
1: 지금 와크 소식 없죠. 예.
0: 그러니까 이란 측은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 그 전에 있었던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뿐 미국과 무슨 접촉을 하거나 협상이 있다라고 하는 동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은 버티고 있고 미국은 압박하고 있는데 종전 없는 소모전은 상당히 강해지고 있어서 전황은 안 좋아요.
1: 그러니까 그 엊그저께 안보원대 시간에 조영근 장군은 네. 이런 진단하더라고요. 이제 그 중간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공세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0: 네.
1: 그래서 어떤 트럼프를 더 압박하고 트럼프를 궁지에 몰기 위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진단하던데
0: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적은 달라요.
1: 어떤 점에서?
0: 반은 맞다는 것은 미국은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공격을 할 텐데요. 근데 지금 미국 국방부나 미국의 조회에서는 이게 소위 예산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1: 아니 제가 얘기하는 네. 미국에 대한 공격.
0: 아 이란이?
1: 네, 이란 쪽.
0: 아니요. 이란은 계속 자기의.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하면 할수록 자신들은 반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응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11월 선거가 되었든 저는 제 예상은 줄곧 일관된데 미국의 정치적 이벤트와 상관없이 이 전쟁은 이란의 입장에서 트럼프 임기까지 끌고 간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트럼프하고의 협상은 없다.
1: 없다.
0: 자신들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의 아이고. 조건을 100% 수용하지 않는 한 그것이 뭐 배상 사과 중동에 있는 미국의 기지 철수 뭐 이런 거거든요.
1: 그런데 또 미국 다녀온 노규덕 본부장은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람 안 바뀐다. 트럼프 안 바뀔 거다. 이
0: 뭐
1: 전망이 워싱턴에서 우수하다고.
0: 만고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사람 쉽게 안 바뀐다는 거.
1: 그래요?
0: 예.
1: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0: 저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 수송의 안전 확보가 더 시급한 것이지.
1: 그렇죠.
0: 군사 참여가 어떠한 형태로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압박이 공정하고 불공정한 걸 떠나서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전 확보가 될 것이냐.
1: 오히려 더 악화되죠. 공격 그렇죠. 대상이 되는 건데.
0: 그러면 국익에 저해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두 번째는 그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든 정의롭지 않은 전쟁이든 대한민국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세간의 여러분들이 국익 차원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국익을 이야기하는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1: 반대급부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0: 사실 반대급부인데 우리의 사고체계에서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인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건 정부가 밝혀야 될 몫이에요.
1: 간단히 희망회로일 수도 있다.
0: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군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전이 중요해서 뭐 핵잠수함 연료가 중요해서 혹은 뭐 이런저런 한미 간의 통상이 중요한 건 사실이나 대한민국 군을 파병시켜서 이런 것들을 얻어온다? 이거는 우리 아니다. 헌법 체계도 이런 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 군을 어떻게 그렇게 써요?
1: 거래 품목이 돼서는 안 된다.
0: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죠.
1: 그래요.
0: 저는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의 스탠스를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만 해도 한겨레고 경향덕 보도가 갈리던데
0: 네.
1: 파병 안건이 오늘 NSC에 한 곳은 올라간다고 보도했고 한 곳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고.
0: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둘 다.
1: 왜요?
0: 아니 NSC의 안건이 NSC 자체가 그렇게 큰 공개회의도 아니고 안건이 이렇게 사전에 공개가 되었나?
1: 그러니까요.
0: 저는 NSC에 5년 내내 있었는데
1: 네.
0: 우리 이번 주 화요일은 실무회의고 목요일은 상임위원회인데 이번 주에 이런 안건을 다룰 거야라고 미리 공지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 네.
0: 두 번째는요. 설사 파병 문제를 다룬다 한들 저는 이게 외교 일정하고 어긋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열렸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있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이란과 친소관계와 근친감이 있는 나라들을 우리나라에 다 모아놓고 우리 파병회의한다는 것은 외교적 행사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거는 좀 스케줄링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0: 나는 그거는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만약에 파병을 논의한다 한들 NSC는 일종의 요식행위가 될 거예요. 다 그래? 결정나고
1: 지금 상황 시기에서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0: 예.
1: 오케이. 예. 그러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가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연다는 거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외교는 때로는 우리 소통하고 있어. 우리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할 거야. 이거는 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다만 최종 파병 결정은 내부에서 미뤄진다 한들
1: 네.
0: 장관의 협상 지침은 그러니까 외교장관과 국무장관 간의 협상 혹은 회동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스탠스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협상을 결정했다 하면 우리 이렇게 우리 결정했는데 요런 스케줄에 따라 국내 절차가 있으니 그리고 우리의 여론을 보아가며 발표할 거야라는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미리 고지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1: 그런데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간 논의 통로가 외교장관 회담이 맞습니까?
0: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모자가 두 개예요. 지금 국무장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안보부 대통령 안보보좌관이기도 하거든요.
1: 아 겸직입니까?
0: 예. 그러니까 모자가 두 개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마크 루비오 입장에서는 나는 오늘 국무장관 역할만 할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교 당국이 좀 힘들대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따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텐데.
1: 그럼 우리는 조현 장관과 위상락 실장 두 사람이 있는 건데 미국은 그렇죠. 한 사람인 거네.
0: 그렇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1: 예예. 예.
0: 국무장관의 역할하면서도 사실 내가 대통령 안보보좌관으로서 세게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우리 외교장관 혹은 거기 국무장관과 우리 안보실장은 만납니다.
1: 예.
0: 못 만날 이유도 없고 그러나 자기 역할에 따라서는 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러면 회담이 있어서 뭐가 신통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실까요?
0: 이게 무슨 뭐 결판을 내는 회담이라기보다는 서로 여러 현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분류에 의하면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파병과 관련된 정무적인 사항.
1: 네.
0: 그리고 돈과 관련된 소위 통상적인 상황. 그리고 쿠팡과 같이 그리고 우리 구구 세력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거 종교 문제 그런 제3의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이걸 통틀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피지를 띄웁니다. 여러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외교와 국무에 모자를 쓴 사람들은 정무적인 차원에서 매끄럽게 좀 삽보지를 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병은 이런 문제가 있어. 통상은 너희들이 우리한테 압박하지 마. 단 통상 문제는 미국에는 상업 그리고 USTR에 사는 거고 우리는 산자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정무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산자부 입장에서는 우리 외교부가 가서 우리 통상 문제를 협상하기를 바라지도 않을 거고요.
1: 그러겠죠.
0: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그러니까 왜 한미 간에는 계속 소통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 자리의 시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파병과 관련해서 마무리 질문으로 조금 전에 윤건영 의원은 차라리 우리 정부가 못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동의하십니까?
0: 예. 그리고 내일 있을 대통령님의
1: 기자회견에서
0: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파병 문제는 외교 안보 사안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국내적 정무 사항이거든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한 정권의 지지 기반과 관련된 거예요. 많은 분들은 2003년도 이라크 파병을 했어야만 했던 노무현 정부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수평으로 놓고 비교하는데요. 뭐 저는 뭐 못할 이유도 없다고 보지만 다만 요번에 달라요.
1: 어떻게 다른데요?
0: 국내적 지지 기반이 이미 허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이 지금 이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병까지 하면 정권이 너무 힘들어질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아유 노무현 대통령이 힘드시지 지금 정부가 이라크 전쟁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연대 의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근데 지금은 그 연대 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0: 약간 핵심 지지층에서도 파병만 해봐라라는 태도인 것
1: 지금
0: 같아서.
1: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진보청 안에서도 파병 반대가 더 높은 걸로 나오니까 네. 아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통상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뭐 대미 투자 1호 사업, 2호 사업, 3호 사업까지 나왔는데 여기다 뭐 파이로 프로세싱인가요? 이걸 추가 요구했다라는 지금 뉴스가 있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간밤에 나온 뉴스가 원래 오늘 국회에
0: 네.
1: 대미 투자 사업을 보고를 하려다가 연기를 했다.
0: 네.
1: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럼 이게 지금 이상 기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저는 요거는 약간 지금 보통의 해석과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어떻게요?
0: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오히려
0: 우리 입장에선
1: 왜요?
0: 지금 보시면 미국 조야에 한미 간의 투자 관련된 입장들이 각기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 유치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고 싶죠.
1: 그러겠죠.
0: 아마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가장 강성파일 텐데 그러니까 한국의 자금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을 다 미국으로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야 자기네들이 소위 광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리고 관세를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 빨리 하자 하면 관세를 25%까지 때린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네.
0: 우리는 우리에서의 상업적 이익, 합리적 이익이 확보된 상황에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상호 간에 합의된 발표문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낫지.
1: 쉽게 말하면 우리 정부가 잘 네. 밀당을 잘하고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산업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지금 투자하겠다는 분야가 LNG가 됐든 원자력이 됐든 미국에서 지금 어려운 분야잖아요. 반도체 뭐 이런 거는 지금 미국이 잘하고 싶은 분야이고
1: 예, 예, 예.
0: 그러면 한국을 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이자 구매자로 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1: 쉽게 말하신 예. 거 미국이다?
0: 예. 근데 정치계는 우리를 봉으로 보고 싶지만
1: 네.
0: 산업계는 우리는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레버리지 삼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이건 우리가 확실한 소위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를 많이 해주면 저쪽에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주겠지. 투자를 많이 해주면 저쪽에서 핵연료 주기를 그러니까 핵연료를 핵잠수 연료를 제공해 주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관련된 법안이 바뀌어야 돼요.
1: 그거 아니 연동 안 된다?
0: 안 돼요. 게다가요.
1: 근데 위성로 실장도 그 한참 전에 비슷한 주장 한
0: 행정부의 주장이죠.
1: 그러니까.
0: 행정부의 압박을 받는 사람 그런데 우리 모두 다 11월 중간선거 이야기하잖아요.
1: 네.
0: 11월 중간선거에 우리 예상하기로는 최소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0: 미국 민주당만큼 소위 핵과 연료와 관련된 부분이야. 즉 비핵 확산 분야에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1: 오히려 더 강경하다.
0: 아니 그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 때 대한민국 정부를 미국 에너지부에 민간 리스트에 올린 사람들이잖아요.
1: 맞아요. 왜 맞아요. 예, 예.
0: 그들은 우리를 잠재적 핵 욕망이 가득 찬 국가로 보기 때문에.
1: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0: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탄원서 내고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항의 서한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한테 절대 줄 수 없다라고.
1: 아, 그러면 오히려 지방선거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더 어려워진다.
0: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요. 투자와 관련돼서는
1: 예.
0: 상업적 합리성, 즉 우리가 저쪽에다 제공하는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가 그리고 이익이 확보되고 있느냐라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원전 혹은 웨스팅 같은 회사에 우리가 지분을 살 경우에도
1: 네.
0: 우리가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
1: 네네네. 의결권 얘기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0: 그리고 LNG 그리고 이런저런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과 경영의 문제가 있을 텐데 소위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불 쓰는 거 아니잖아요.
1: 우리도 챙길 건 챙겨야죠.
0: 그렇죠. 즉 뭐냐면 미국 내 사업 투자와 우리의 그 원금 이자의 문제는 확실히 매조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중간 정리를 하면 통상과 다른 게 연계가 돼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다른 걸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방적 희망이니까 그건 접어라.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통상 문제는 오로지 수익성이라든지

0: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파병도 해주고 그리고 투자도 했는데 투자에서 이익이나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0: 그렇죠.
1: 근데 파병까지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종전 없는 소모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장기전 되고 있는데 우리 거기 장병들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0: 네.
1: 제가 지금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0: 예.
1: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제 말씀은 사용하면 그러니까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이미 팩트시트를 통해서 그 골격이 마련되어 있는 투자와 관련돼서 왜 파병이 선금처럼 프레임되느냐 이거죠.
0: 그러니까요.
1: 물론 현장에서 미국의 여런저런 거칠은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국민들은 아닌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하나만 더 이제 미국 요인 말고 국내 요인에서 지금 네. 담당 부처가 산자부인데
1: 네.
0: 이게 만에 하나라도 밑빠진 독에 뭔가 물 붓는 식으로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되어버리면
1: 네.
0: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혹시 우려하는 이런 기류도 있을까요?
1: 예, 뭐 윤석열 정부 기간 중에
0: 예.
1: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위 조작 기소로 의심되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0: 네네네네네.
1: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 참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은 그 사람들이 개인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특정 정책을 결정했는데 그게 뭐 권력 남용 등의 혐의가 있어서 자신들의 개인 돈을 들여가며 변호사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재판에 응하고 있거든요.
0: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의용, 서훈 이런 분들 네. 지금 무죄 나오잖아요.
1: 그건 1심이고요.
0: 네. 그런데 다 개인이 지금
1: 감당하고. 1심, 2심을 따로따로 돈을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지불하고 그것은 활부도 없고 카드로도 안 되고.
0: 활부가 어디 있어요.
1: 그러니까 변호사비는 그게 지금 억단입니다.
0: 왜?
1: 억단입니다.
0: 그럼 그걸 다 지금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1: 그렇죠. 본인의 개인 비리도 아니고.
0: 아니 만약에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거는 정당한 직무 수행을 했다라는 법적인 확인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건 법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 안 되죠. 근데 현재 그렇습니다. 우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걸어서 검찰
0: 구상권을 네, 청구한다든지
1: 할 수 있겠는데.
0: 근데
1: 이런 것들을 관료들이 다 본 거예요. 그 비단 산자부뿐만 아니라
0: 이른바 자칫하면 직권남용으로 네. 걸린다.
1: 그 위험지적 계약 검토는 관료의 책임인데 혹시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무적인 판단
0: 네.
1: 그리고 이런저런 판단을 통해서 이성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이 정무적 판단이 틀어지고 실제로 성과가 나지 않으면 권력남용 등등의 문제가 발생돼서 또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관가의 전반적인 분위기라 들었어요.
0: 무슨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대미 협상에서 좀 더 꼼꼼하게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1: 그건 좀 두고 봐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한 것이니만큼 이행은 해야 하나.
0: 네.
1: 근본적인 저희의 사고방식은 돈은 우리가 주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 돈은 우리 국비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상업적 합리성, 즉 이자와 원금 보전 그리고 이윤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한미관계를 위해서 혹은 되게 문학적 표현으로 들리는데 동맹 차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0: 아 동맹 차원이 문학적 표현입니다.
1: 그게 왜냐하면.
0: 실체가 없다.
1: 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국제정치학에서 이익 기반이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자꾸 이게 이익이 없이 그냥 서로 마치 의리를.
0: 그건 아니죠.
1: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자주 사용되는 언어체계인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꼭 꼬집고 싶다는 말.
0: 한미동맹을 너무 앞세우지 마라.
1: 네.
0: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다. 국익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
1: 예.
0: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조금 아까 했던 얘기 좀 다시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국정을 문제 삼아서 기소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상당수가 지금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0: 근데 그럼 당사자들은 어떤 정부 지원도 없이 개인 돈
1: 네.
0: 억대를 써가면서 지금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
1: 맞습니다.
0: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1: 예.
0: 아니 그래서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개인이 정당한 업무 수행 계통을 벗어나서 월권을 행사했고 남용을 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이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무죄가 나온다라면 아무 문제 없이 정당한 국정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억대의 비용, 법률 비용이 들었는데 개인이 감당을 한다?
1: 그렇습니다.
0: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1: 그분들이 현직이었다면 법률공단 같은 데서 대리를 해줘요.
0: 아 그렇죠.
1: 법무부 산하의 단체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개인이 되었고요. 정권은 바뀌었고
0: 네.
1: 이미 그 일이 발생했던 시점은 거의 7, 8년 전이니 동해 사건이 됐든 서해 사건이 됐든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지금 네. 지금
0: 월성 원전도 있고.
1: 예.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 외교안보 주요 담당자들이 여전히 1심 무죄가 난다 한들 2심에서 일부 검찰이 항소하였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어떤 건 지금 이제 막 1심이 시작된 것도 있어요.
0: 어, 그래요?
1: 근데 그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것도 장관급 차관급 변호사 비용이 달라요. 그게 대부분 억단이고요.
0: 아무튼 최소한으로 그럼 최소한으로 놓고 보더라도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1: 아 동의합니다, 100%. 그런데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저는 잘.
0: 그러니까요.
1: 모르겠는데.
0: 이건 좀 정부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안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미국 중간 선거가 좀 뭐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헛된 기대다.
1: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이란 걸 우리가 바이든 때 겪어봤고 그들의 전통적 스탠스가 있는데
0: 네.
1: 그러면 우리에게 핵과 관련된 것을 함부로 내줄까? 그리고 그들이 반대하는 전쟁에 파병하면 우리한테 더 잘해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한 것 같고 국민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최종권 교수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7: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0: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1: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4: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경기와 물가, 전쟁 상황까지 감안을 하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인텔 공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구상일까요?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짚어보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계 빚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고 GDP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입니다. 가상자산의 성격과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도 코인업계에서는 중요한 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데 자세하게 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4: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사수정 경제전문기자 나오셨고요.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 회의를 했는데 금리를 올렸네요.
6: 네,
4: 예상대로. 예.
6: 네, 간밤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3.75에서 4% 범위로 상향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2023년 7월 이후에 3년 2개월 만에 인상이고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에 첫 금리 변경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이어졌던 그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끝났습니다.
4: 코로나 때 엄청나게 갑자기 내렸다가 네. 회복되고 나서 쭉 올렸다가 좀 쉬면서 숨 고르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올리는.
6: 네, 맞습니다. 근데 0.25%포인트 올릴 거는 예상이 됐었는데 이 표결 결과는 예상한 것보다 강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4: 그러니까 만장일치였다면서요?
6: 맞아요. 그러니까 표결권이 주어진 12명의 FOMC 위원이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겁니다. 반대표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월가는 이걸 매파적 서프라이즈, 호키시 서프라이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4: 왜 올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6: 케빈 워시 의장은 이제 금리를 동결했던 그 7주 전에 FOMC 그때하고 비교해서 세 가지가 달라졌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가 강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셋째는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다라는 이유를 댔는데요. 우선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뭐 신규 채용, 민간 부문 소득 그리고 기업의 설비 투자 이런 게 이제 최근 몇 달 사이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4: 예.
6: 오늘 함께 그 연준이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그 올해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3%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실업률 전망도 4.3%에서 4.1%로 이제 낮췄습니다.
4: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
6: 네, 그러니까 경기가 버틸 힘이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4: 예.
6: 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발언이 강경했다라고 워시가 설명을 했습니다.
4: 전쟁 탓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경제가 나쁘지는 않으니 금리 올려도 큰 체력 소모는 없을 것 같으니 올렸다.
6: 네, 버틸 수 있다. 이 경제 상황에서.
4: 쉽네요. 듣고 나니까 뭐 우리도 생각할 수 있었던 거 생각한 거구나라고 네.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번 한번 올리고 끝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올리냐 올린다면 얼마나 더 올리냐 이제라는 거고.
6: 맞습니다.
4: 그걸 미국 연준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다가 이번 연준 의장은 난

0: 이제부터 안 가르쳐 줄래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으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이른바 점도표. 네. FOMC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각자의 추정치를 점으로 찍는. 네. 요거 하나가 힌트인데 요거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1: 그러니까 점도표에 사실 시장의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금리 결정도 그렇지만.

0: 명은 내년에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다 라는데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이제 목표치인 2%로 돌아오는 그 시점도 전도표에 좀 나오는데 그게 2029년으로 1년 더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워시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안 한다 라면서 향후 금리 경로를 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워시 의장의 발언하고 점도표를 종합하면은 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10월 또는 12월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있고 내년에는 인하는 사라지고 최소 동결 또는 한두 번 더 인상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0: 나중에 올릴 걸 예고하면서 금리를 지금 동결할 바에는
1: 겁주면서 끝낼 바에는
0: 차라리 이제 비둘기파적 인상이라는 거는 이제 아예 이번에 그냥 인상해 버리고 시장에 쌓인 압력을 해소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의 이제 말이 나왔었어요.
1: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올릴 거면 다음번에는 안 올릴게.
0: 그걸 기대했던 거죠.
1: 이렇게 따뜻한 말을 좀 기대했다는데 말을 보니까 올리면서 다음에도 또 올릴 거다 이제 이런
0: 맞아요.
1: 분위기를 좀 풍긴 것 같은데.
0: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금리 인상 결정 나자마자는 뭐 시장이 덤덤했습니다. 그런데
1: 곧 위로해 주겠지.
0: 네. 이제 비둘기파적 인상이겠지 이렇게 희망을 했었는데 이제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우지수가 1.2% 내렸고요. S&P 500하고 나스닥도 이제 오름세였다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다들 관심이 많았는데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서 다시 5%를 넘어섰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워시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국채 금리 상승의 이유로 AI 투자 경쟁을 지목을 했습니다.
1: 예.
0: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게 금리 상승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주목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불어나는 그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그리고 쏟아지는 국채 공급 물량이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재정을 전쟁에 계속 쏟아붓는 한 그 시장의 불안 심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진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1: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좀 망가지면 아유 미국 국채 말고는 살 게 없겠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의 심리가 돌고 나면 또 이렇게 쏟아지는 국채도 소화가 좀 되겠죠.
0: 네.
1: 그런 걸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결국은 요약하면 생각보다 금리를 이제 내리는 건 물건도 갖고 완전히
0: 맞습니다.
1: 그건 잊어버리고 생각보다 금리를 성큼성큼 더 올릴 수도 있겠다.
0: 네, 올해는 추가로 한 번 내년에는
1: 라는 게 결론이네요.
0: 한두 번 가능성. 네.
1: 연준 위원들도 지난 6월이니까 뭐 거의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예상 안 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0: 맞습니다.
1: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시장은 대응을 하는 거지 연준 위원들도 석 달 후를 예측 못하고 아이고 또 틀렸네 이제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분들 원망할 게 아니라 경제라는 건 원래 한두 달 예측하는 거가 거의 뭐 쉽지 않다 그걸 또 한번 확인시켜주네요.
0: 네.
1: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인텔하고 손잡고 인텔 공장을 좀 빌려서 디램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답니까?
2: 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이제 SK하이닉스가 인텔 오하이오 공장의 일부를 빌려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SK하이닉스와 인텔 그리고 미국의 대형 클라우드 업체가 참여하는 합작 회사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SK하이닉스와 인텔 이 두 회사의 미국 공장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불과 두 달 전인 7월에도 SK하이닉스가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과 부지를 아예 인수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SK하이닉스는 공시를 내면서 인텔 부지와 공장 인수 방안은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곧바로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2: 다만 그 당시에도 모든 가능성을 닫은 건 아니었거든요. SK하이닉스는 인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동시에 사업상 투자에 대한 협력 내용은 열려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두 달 만에 그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겁니다. 결국 공장을 통째로 사는 인수는 아니지만 인텔의 공장을 활용을 해서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메모리를 생산하는 방안은 계속 검토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합작은 인텔 입장에서도 반가운 제안인데요. 인텔은 막대한 투자 부담과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제 공장 건설 일정을 계속해서 늦춰왔거든요. 당초에 2025년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현재는 첫 번째 공장이 2030년 그리고 두 번째 공장은 2031년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협력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 내 메모리 생산 기지를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인텔은 지연되고 있었던 이제 오하이오 공장 건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하이닉스는 미국 공장이 더 필요하고
2: 네.
1: 인텔은 공장 지으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일이 안 풀리니까 좀 늦춰지고 있으니
2: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1: 그 터 나한테 팔래 아니면 좀 빌려줄래
2: 네.
1: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2: 네.
1: 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2030년 가까이 되면 이제 완공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일정인데 더 필요하다고 봤나 봐요.
2: 네. 그리고 또 2029년

0: 하반기 양산을 목표하고 있는 공장인데요. 예. 그 말씀하신 그 인디애나주의 그 SK 하이닉스 공장은 약 40억 달러 그리고 우리 돈으로는 5조 원을 넘게 투자한 이제 HBM 생산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디애나 공장은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오하이오 공장과는 역할이 굉장히 다른데요. 네. 말씀드린 인디애나 공장은 한국에서 이제 생산한 D램을 가져와서 여러 개를 쌓고 연결을 해서 HBM으로 만드는 첨단 패키징, 즉 후공정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쉽게 말을 해서 메모리 칩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HBM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공장인 셈인데요.
1: 쌓아 올리고 부품 뭐 붙이고 해서 좀 포장한다는 곳이죠, 그러니까.
0: 네, 마무리를 짓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인디애나에 새 공정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D램까지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전 공정과 후 공정에서 필요한 시설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제 D램을 웨이퍼 단계부터 만들려면 초미세 공정을 위한 첨단 장비는 물론이고요. 막대한 전력과 그리고 특수 가스를 공급하는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디애나 공장에서 D램을 만들려면 단순히 몇 기계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반도체 팹을 하나 더 짓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반면 인텔의 지금 오하이오 공장은 애초에 웨이퍼 생산하는 이제 전공정 팹으로 건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인텔이 이미 부지와 전력 용수와 같은 전공정에 필요한 기반 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해놓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 인텔이 먼저 구축해놓은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선택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땅이야 뭐 인텔이 사놓은 땅, 인텔은 진도 안 나가니 그 땅 그냥 우리가 쓰자, 좀 빌려줘 또는 팔아,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0: 네.
1: 결국은 SK하이닉스가 D램을 미국 가서 만든다는 얘기고.
0: 네.
1: 그걸 SK하이닉스가 혼자 SK하이닉스 직원들만 가서 몰래 담 쌓고 만들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인텔 직원들도 이제 막 오가고 뭐 어디 저 뭐 구글인지 어딘지 잘 모르지만 또 이거 사가는 쪽도 그냥 자주 들락들락 하면서 뭐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모여서.
0: 네.
1: 이러면 다 배워가는 거 아닌가? 사실은 뭐 그 공정에 대한 거 메모리 기술이야 미국에서 어차피 배워온 거지만 이렇게 싸게 미세 공정 잘하는 건 우리만 할 줄 아는 거니까 기술 네. 유출 걱정이 좀 있네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행할 때 있어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D램과 HM 같은 이제 첨단 메모리 제조 기술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투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이제 바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 회사끼리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산업 기술 보호법에 따른 정부의 승인이나 신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오라고.
0: 네. 간세 압박을 하고 있죠.
1: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재미없을 거라고.
0: 네.
1: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예. 자, 이 소식도 들어보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분모에는 우리나라 GDP 총액을 넣고 분자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을 넣은 그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이네요.
0: 네. 올해 2분기 말에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81.3%로 추산이 됐습니다.
1: 예.
0: 2026년 2분기에 이제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이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제 불과 1.3%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1: 의외로 체중 감량이 쉽더라.
0: 네.
1: 네.
0: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의 빚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이제 가계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1: 늘게 늘겠죠.
0: 네. 예.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는 이제 BIS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올해 1분기 말에 2,374조 원이었고 2분기에는 약 2,405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도 비율이 떨어진 거는 계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모 역할을 하는 명목 GDP가 부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컸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명목 GDP는 우리가 흔히 경제 성장률을 말할 때 사용하는 실질 GDP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GDP는 쉽게 말을 해서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만들어낸 상품과 서비스 값을 전부 더한 건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실질 GDP와 명목 GDP가 총 두 가지로 나누게 되거든요.
1: 예.
0: 근데 먼저 실질 GDP는 가격이 아닌 생산량을 보여주는 수치이고 명목 GDP는 그의 가격표를 적용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려면 많이도 만들고

0: 또 만들어 놓은 걸 비싸게도 팔고
1: 팔아야 되고.
0: 그래야 이제 같이 성장하는 건데
1: 네.
0: 옆으로도 늘고 위로도 늘고 그렇게.
1: 네.
0: 그런데 실질 GDP는 얼마나 많이 생산했냐, 양이 늘었냐만 보는 거고.
1: 네.
0: 명목은 거기에 가격까지도 반영한 거다는 설명이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 명목 GDP가 올해 2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26.4% 늘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는 1979년 이제 3분기 이후에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0: 삼성 하이닉스 수출 때문에 그런 거고.
1: 네.
0: 그런 바람에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니까 경제 성장 대비 가계 부채는 비율로 보면 줄었네?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1: 네.
0: 아기를 때 보면 체중은 안 줄고 오히려 늘었는데 키가 쑥쑥 크면 애가 되게 날씬해졌구나 이제 이런 느낌 드는 거 하고
1: 네.
0: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 명재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이 코인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던 법안이었나 봐요.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건데
2: 네.
0: 이게 미국 상원에서 통과될 듯 하다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좌절됐다는 소식인데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시장으로 끌어오는 핵심 법안으로 지금 계속 몇 년째 언급이 됐던 건데요.
0: 예.
2: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했는데 미 상원에서 50표까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이 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0: 예.
2: 이름 그대로 좀 명확하게 우리가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마다 이걸 증권으로 볼지 아니면 상품으로 볼지 가르자는 예. 건데요. 이게 뭐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감독 기간도 다르고 규제 강도도 완전히 달라서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코인을 증권으로 본다면 이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이제 소관이 되고요.
0: 예.
2: 그러니까 이제 발행할 때 등록도 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도 무겁고 이제 규제가 셉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으로 분류된다면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인 CFTC가 이제 맡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규제가 좀 비교적 가벼운 곳입니다.
0: 그러니까 이 코인을 사시면 우리가 요런 논리로 돈을 벌어서
2: 네.
0: 우리 코인의 가격도 많이 오를 겁니다. 사세요라고 하면 증권이고.
2: 그렇죠.
0: 뭐 오를지 내릴지 나도 모르겠어요. 뭐 금값 은값 오르는 것처럼 투자하세요라고 네. 하면 이제 원자재인 건데.
2: 그렇죠, 네.
0: 뭘로 볼 거냐?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분이 중요했던 거고 그 이제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채권을 블록체인에 올려놓은 그런 토크나 증권도 일단 SEC가 맞는 쪽이고 뭐
0: 예.
2: 비트코인처럼 제대로 알아서 좀 돌아가고 아니면 수수료 내거나 서비스 이용하는 데 실제로 쓰이는 그런 상품 같은 정말 디지털 상품 코인이다. 그러면 이제 CFTC로 넘기는 거였습니다.
0: 어쨌든 필요한 법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2: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성격에 따라서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 우리로 치면 이거 금감원이 관리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한국은행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뭐야.
2: 맞습니다.
0: 뭐 이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2: 네.
0: 왜 이게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2: 이게 그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충돌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하고 있어서

0: 합의가 뭐 안 된 상태에서.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 뭐 좀 그랬나 보다 하고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뉴스 같기도 한데 이게 무슨 채권 시장하고도 연결돼서 좀 복잡합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채 단기물 금리가 진정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은 지난해 지니어스법이라는 스테이블 코인법을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0: 예.
1: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이제 법정 화폐의 값을 묶어둔 그 코인이죠. 근데 이 법은 이제 발행사가 코인을 찍어낸 만큼 달러나 미국 단 단기국채를 준비금으로 1대1로 갖고 있어라 라고 정해놓은 법입니다.
0: 시중의 소비자들이 1달러 갖고 와서 1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면
1: 네.
0: 그 1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쪽은 소비자가 내놓은 1달러 지폐를 갖고 있을 테니
1: 네.
0: 서랍 속에 넣어두지 말고 그걸로 꼭 미국 국채 사?
1: 네네, 그렇죠.
0: 법이야? 이제 이렇게 만든 법.
1: 그게 이제 지난해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이제 미 단기 국채를 사줄 그 손도 많이 커지는 거니까 이제 뭐 요즘 또 미국 그 장기 금리 워낙 높으니 재무부가 이제 장기채 발행을 좀 줄이고 단기채 발행을 늘리는 쪽으로 조금 대응을 해 왔거든요. 단기채를 꾸준히 받아줄 새 수요자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는 사실 이제 시장이 더 커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겁니다.
0: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그거는 단기 국채 사야 되는데
1: 네.
0: 이번에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됐으면 이제 이 시장도 커지고 거래도 활발하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도 더 커지고
1: 네.
0: 그랬을 텐데
1: 그쵸.
0: 그 기대는 꺼졌다.
1: 그렇습니다.
0: 코인값 많이 떨어졌어요?
1: 네, 많이.
0: 이 뉴스 때문에?
1: 네, 일단 이 클래리티 법 부결 당일에만 이제 비트코인 장중 5% 넘게 떨어져서 7만 5천 달러 아래로 내려왔고요.
0: 예.
1: 주식시장에서도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제 어젯밤까지 이틀 동안 14% 정도 빠졌고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은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사실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 그나마 이제 아, 곧 이제 규제 불확실성이 정리된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예. 꺾이면서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또 이거는 이제 이 클래리티 법은 이제 민주당 표를 결국 다시 데려와야 되는데 이해충돌 쟁점이 있어서 연내 통과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0: 이제 레임덕을 향해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토인 장사하겠다는 거를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이것도 또 그렇죠. 민주당도 오케이 해주기 쉽지 않고
1: 네.
0: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어가겠네요.
1: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대로 내려갈 때 밝게 비춘다. 사람한테서 나는 빛도 그렇지 않나 떠올려 봅니다. 높은 지위나 직책을 누릴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추하지 않고 근사해야 빛이 난다. 높이 고개를 빼고 뽐낼 때 말고 겸손 겸허할 때 그 사람이 참 눈부시더라. 말 되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태양이든 별이든 가로등이든 물리학적으로 빛이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랍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높은 데서 낮은 데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일축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핵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국 고착된 현실은 추후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수송 기반 시설인 동서 송유관을 연결하는 펌프장 두 곳이 파손됐으며 현재로서는 복구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로 횡단하는 길이 1200km의 이 송유관을 운영하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와 사우디 정부는 관련 논평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